말고 어딜 간다 이거지? 그래, 좋아. 곰도 없으니 집에나 가야겠다.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이제 됐어? 다녀올게. 뭐야, 인사도 없어? 이렇게는 절대 여행을 떠날 수 없다.

거니까.

없이?

0: участие в очередном совещании политического...
1: 별로야! 에이, 별로야! 이것도 별로! 으, 되게 지겹네.

TV로 옛날 이야기 보고 있었어.

거기 창밖에. 이건 뭔 소리야?

Yeah.

좋아. 이젠 무서운 옛날 이야기도 영영 안녕이겠네. 아침이면 도착할 거야. 너의 사촌 다샤가 절대 늦으면 안 돼.

있잖아. 들어가서 이쁜 옷으로 갈아입자. 봤지? 우리 진짜 닮지 않았니? 아, 그래. 너한테 내 친구들을 소개해줄게. 여기는 우리 귀염둥이, 여긴 내 사촌 다샤야. 귀염둥이가 널 만나서 기쁜가 봐. 어! 너를 만나면 기뻐할 친구가 또 있어.

여기저기 금방 찾아볼게. 고마 어딨어? 여기서 잠깐 쉬고 있을래? 금방 올게.

못 봐.

그래,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기절까지 했겠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 상처엔
1: 순간기계,
0: 주물 상처엔
1: 너무나
2: 마데카 소리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치.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일석컵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플레이.
2: 옥스포드 탕.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5: 키키키키
6: 타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7: 얼굴 상처엔
5: 승강기계.
7: 주물 상처엔
5: 덤덤말.
8: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2: 수수기 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환기계,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떨어지 마, 콩콩이.
1: 콩콩이야,
0: 예. 나 이제부터 말 안 해.
1: 아야, 아야.
0: 하지 말라니까, 콩콩이.
1: 가야니까.
0: 그렇다면 다음 헉, 이건 못 따라하겠지.
2: 야, 우리 콩콩이 정말 오뚜기 같은데.

0: 그러니까 왜 자꾸 따라해?
1: 울지 마, 우리 콩콩이.
0: 그게 콩콩이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날 따라하잖아.
1: 보미, 보미는 친구들을 왜 따라하는 거야?
0: 그거야. 친구들이 너무 좋으니까 재밌게 놀고 싶어서. 설마 콩콩이도?
2: 콩콩이도? 보미도?
0: 나도 콩콩이 좋아.
2: 이게 아닌데.
1: 어째 느낌이 안 좋은 걸?
2: 제발 그만 따라해.
3: 팀이 왔구나.
1: 안녕하세요. 콩순이는요?
3: 지금 콩콩이랑 놀고 있어. 콩순이 방으로 가볼래?
1: 네.
4: 결국 슈퍼 영웅이 악당을 물리치고 보물을 되찾았답니다.
1: 너무 사랑스러워.
4: 뭐 하고 놀지? 티미,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티미, 뭐 하고 싶은 거 없냐고.
1: 나 슈퍼 영웅이 되고 싶어.
4: 왜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1: 그러니까.
0: 그게 뭐야?
5: 나도 콩콩이 엄지척을 받고 싶단 말이야.
4: 콩콩이가 슈퍼영웅 이야기만 들으면 엄지를 이렇게 올려주거든. 엄청 귀여워.
5: 맞아, 맞아.
6: 나도 보고 싶다.
5: 역시. 내가 슈퍼영웅이 되긴 어렵겠지.
4: 아니야, 걱정 마. 내가 꼭 슈퍼영웅으로 만들어줄게.
1: 나 준비됐어.
4: 좋아. 달리기 훈련 준비. 출발!

0: 되기엔 너무 느린데.
1: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디미, 오븐에 넣어둔 쿠키가 타고 있어.
2: 뭐라고? 안 돼.
3: 와, 엄청 빠르다.
0: 좋았어. 첫 번째 훈련 성공. 힘기르기 훈련 준비 시작.
1: 우와, 힘이 힘 진짜 세다.
4: 그렇게 칭찬해주면 부끄럽다고.
3: 이게 뭐야?
0: 이럴 줄 알고 준비한 게 있지. 바로 피니의 사르르 쿠키.
4: 야,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한 쿠키.
1: 알겠어.
0: 더 큰 소리로.
1: 와, 하, 하, 하, 하.
0: 아빠, 쿵수님 왔어요. 쿵쿵이 잘 놀고 있었어?
5: 일찍 왔네, 우리 쿵수님. 쿵쿵이 좀 봐줄래? 아빠가 간식 가져올게.
0: 네.
4: 쿵쿵아, 잠시만.
0: 힘이 잘할 수 있지?
2: 안녕.
1: 난 슈퍼 영웅 팀이야. 슈퍼영웅 같더라.
3: 맞아. 사르르 쿠키 없이도 컸대니 진짜 멋져.

0: 곰콩이가 좋아하겠지. 안녕하세요.
1: 어, 피미야크나. 콩순이는 방에 있어.
0: 네. 어, 근데 콩콩이는요?
1: 할머니 댁에 갔는데 곧 올 거야. 어? 그건 뭐니?
0: 콩콩이 줄 선물이에요.
1: 콩콩이가 정말 좋아하겠는데.
0: 콩순아, 안녕.
2: 피미, 왔어? 그게 뭐야?
0: 내가 준비한 깜짝 선물인데.
2: 와, 나 주려고? 고마워. 빨리 줘. 궁금해.
3: 어? 티미도 있네.
0: 코디, 안녕.
2: 코디, 오늘 새로운 발명품 보여준다고 했지?
3: 여기 가져왔어.
2: 근데 나 선물부터 풀어봐도 돼? 티미가 깜짝 선물 가져왔거든.
3: 오, 좋겠다.
0: 공순아, 발명품 구경 먼저 하자.
2: 알았어.
3: 아유, 알았어. 보여줄게. 짜잔! 물건을 호빵으로 만들어주는 호빵 기계야.
0: 물건을 호빵으로 만든다고?
2: 우와, 빨리 보여줘.
3: 우선 호빵으로 만들 물건을 몇 개 가져와. 자, 시작한다.
2: 우와, 정말 크리퍼스가 호빵이 됐네. 먹어봐도 돼?
3: 당연하지.
2: 오, 크리퍼스 맛있나.
3: 그럼 로봇으로 만든 호빵은 무슨 맛이 날까?

0: 걱정 마. 물건으로 다시 돌릴 수 있어. 자, 이렇게 하면 됐다.
1: 고장났잖아.
0: 이런. 집에 가서 고쳐올게. 조금만 기다려.
1: 알았어.
2: 근데 팀이 선물이 뭐였어?
3: 그게
1: 비밀이.
2: 아이, 알려줘.
1: 퓨리? 언제 왔어?
4: 이거 먹고 싶다고? 안 돼. 이건 호빵이 아니야.
1: 맞아. 선물이라고.
4: 뭐예요?
3: 먹어달라고? 잘 먹겠습니다.
1: 다행이다.
3: 이게 호빵이 아니라
5: 공신이 선물이라고?
1: 왜요?
2: 괜찮아. 어쨌든 선물은 무사하니까.
0: 호빵 기계 다 고쳤어?
2: 그럼 빨리 원리대로 돌려줘.
0: 알았어. 팀이 호빵 보여줘.
1: 돌아왔어.
3: 무슨 선물이야?
5: 궁금해. 빨리 풀어봐.
1: 이게 뭐야?
5: 기적이네.
3: 저건 아기 거잖아. 미안. 사실 이 선물 콩콩이 주려고 준비한 거야.
1: 아, 그런 거였어? 내 선물인 줄 알았는데.
3: 다음엔 콩순이 선물도 준비할게.
2: 잘했어. 그럼 빨리 콩콩이한테 선물 주러 가자. 집이 돌아왔을 거야.
3: 좋아. 오래 기다렸지? 샌드위치 완성!

0: 커디, 너도 불러봐.
1: 에이, 내가 너무 잘 부르면 너희들이 기가 죽을 텐데.
0: 그래? 그럼 누가 더 잘 부르는지 한번 볼까?

0: 먼저 가볼게.
1: 코디 노래도 들어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꼭 불러줘.
2: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진짜 이상한 소리네. 이거 혹시 괴물 소리 아니야?
0: 전에 숲속 동굴에 괴물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2: 동굴에 괴물이 있다고? 우리 그냥 집에 돌아갈까? 이 소리는...

0: 것 같아.
1: 밥도 안 보이고 그냥 다그지.
0: 달걀처럼 먹히는 거 아니야?
2: 역시 괴물이 아니었어.
3: 사실 동굴에서 노래 연습하고 있었어.
2: 이 소리였구나.
1: 그럼 달걀 껍질은 뭐야?
3: 달걀을 먹으면 목소리가 부드럽게 나온다고 해서 잔뜩 먹었지. 어? 내가 다 잘하는데 딱 하나 노래는 자신이 없거든. 그래서 혼자 연습한 거야.
4: 에이, 그럼 우리랑 같이 부르면 되지.
3: 응? 같이?
2: 맞아, 같이 부르면 자신감이 생길 거야.

0: 같이 부르니까 진짜 재밌다. 다들 고마워. 앞으로는 신나게 같이 노래 부르자.
1: 좋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 상처엔
3: 승한길게.
4: 주물 상처엔
3: 덤덤한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8: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대머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4: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가대가족
5: 복스보드 탕.
6: 어, 해보고
5: 주소 사용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복스보드 탕.
3: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순간 주물 상처엔
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리얼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모험을 떠나보자. 넘버블록 속으로.
2: 신난다. 어떻게 들어가지?
3: 한번 저 손잡이를 당겨볼까?
4: 내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3: 오가 사보다 크잖아.
2: 오를 어떻게 부르지?
4: 사?
0: 아기 이름? 바로?
3: 오!
2: 막혔어.
4: 여기 주사위 박사인데 육을 어떻게 부르지? 4
2: 더하기 2는 바로
3: 6.
5: 오늘 친구 내가 알려줄게. 주사위를 위로 던지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4: 문이 7개야. 어느 문으로 가지?
3: 7이 알고 있지 않을까?
2: 7을 어떻게 부르지?
4: 4
3: 더하기 3은 바로
6: 7. 오, 난 운이 좋아. 와!
2: 오, 이쪽이야.
3: 누워서 딱 먹기야. 잘 보라고.
2: 길이 없어.
0: 방법이 있어. 깃들을 잡고 지나가는데.
4: 저 위에까지 손이 닿으려면 다리 긴 블록이 필요해.
3: 팔! 팔을 어떻게 부르지?
4: 4
3: 더하기 3
0: 더하기 1은 바로
4: 8. 옥토블록 드네.
2: 예!
4: 1, 2, 3, 4, 5, 6, 7, 8. 그네!
0: 안 열려.
4: 정사각형은 힘이 세. 내가 해볼게. 더 커다란 정사각형이 필요해. 9!
3: 불을 어떻게 부르지?
4: 4
3: 더하기 3
2: 더하기 2는 바로
4: 9.
0: 고마워.
3: 2 3
4: 4 왕관 4개.
2: 멋지다! 이제 어떻게 나가지?
3: 10이 있으면 로켓을 타고 나갈 수 있겠는데?
7: 10을 어떻게 부르지?
3: 전부 합쳐보자!
4: 4
3: 더하기 3
2: 더하기 2
0: 더하기 1은 바로
5: 7 10 9 8 7 6 5 4 3 2 1 발사!
0: 4 3 2 1.
3: 굉장한 몸이었어.
0: 우린 작은 숫자들이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숫자나 라켓슬의 왕과 여왕이 될 수 있어.
8: 아, what is it? I'm sure I've seen one before.
0: It's a...
9: What do you think, Blue?
10: I think it's a lever.
8: But what does it do?
9: Let's find out! Exciting! But what is it?
6: It's a round and roundabout.
8: Round like a wheel.
10: With seats for four colours.
9: It's a colour wheel.
10: OK, everyone take a seat.
9: Red.
10: Blue.
6: Yellow.
9: Green.
8: Oh.
9: I thought it would spin round and round and round and round.
8: Maybe we're sitting in the wrong seats.
10: Yes. What if the colour wheel only works when we're in the right order?
6: Yay! All change.
9: Red first.
6: Yellow next.
8: Green.
10: And blue. It worked.
11: Four colours on a colour wheel.
6: This makes me happy.
12: Looks like someone's having fun.
9: Red means stop.
12: I see. It's a round thing.
10: It's a colour wheel, Purple.
9: Any room for us?
8: I'm afraid not, Orange. There are only four seats.
9: Let's try pulling that lever. Here it goes.
12: Imagine that! 1, 2, 3, 4, 5, 6! 6 seats!
8: Room for us all!
10: But we have to sit in the right order.
9: Red goes first again!
13: Orange is a bit red, so I think it's me next.
9: Whoa!
6: And orange is a bit yellow, so now it's me!
10: Now, who goes next?
8: Green is close to yellow, so naturally, I sit here.
10: And green has blue in it, so this seat is for me.
12: We've saved the best till last. Purple goes in between blue and red.
11: 6 colours on a colour wheel.
9: Red, orange,
6: yellow,
8: green,
10: blue.
12: Purple. Wow, this looks brilliant!
6: Yay!

0: thing. You can't catch me. Yes, I can. Run, run as fast as you can.
1: Oh, I can't eat any more. You're it.
2: Time for my tea.
3: Perfect time to pop off.
0: Run, run as fast as you can.
4: You can't catch us. We're the Alpha Blocks.
5: 초록병 아홉 개. 떨어지기 전에 미리 치워야지. 벽은 너무 위험해. 안전한 바닥에 초록병 아홉 개. 안전한 바닥에 초록병 아홉 개. 오!
3: 만약 병 하나가 공룡이 된다면. 오!
6: 그럼 1, 2, 3, 4, 5, 6, 7, 8. 위험한 바닥에 초록병 여덟 개. 옥토블록 숨기기. 1, 2, 3, 4, 5, 6, 7, 8 숨겨. 상자 속의 숨은 초록병 8개. 상자 속의 숨은 초록병 8개.
3: 여우가 병 하나를 훔쳐간다면 안 돼!
7: 그럼 1, 2, 3, 4, 5, 6, 7. 상자 속의 숨은 초록병 7개. 정말 행운이야. 오! 하늘로 날아가버린 초록병 7개. 하늘로 날아가버린 초록병 7개.
3: 만약 고약한 곰을 깨워버리면. 어? 아니, 귀여운 곰에게 안기면.
8: 그럼 1, 2, 3, 4, 5, 6. 하늘로 날아가버린 초록병 6개. 내 이름은 유. 게임을 시작해. 게임 설명을 시작할게. 바닥에 누운 초록병 6개. 바닥에 누운 초록병 6개.
3: 만약 병 하나가 빙빙 돌면.
8: 네가 이겼어. 그럼 1, 2, 3, 4, 5. 바닥에 누운 초록병 5개. 예! Yeah.

0: 초록빵 다섯 개. 정사각형이 된 초록병 네 개. 정사각형이 된 초록병 네 개. 예.
1: 만약 병 해가가 놀러 간다면 그럼 1, 2, 3 삼각형이 된 초록병 세 개가 됐네. 알리스톤 공중에 전하는
2: 공중회전하는 초록병 두 개.
3: 오! 돌아와!
2: 바다에 떠있는 초록병 두 개. 바다에 떠있는 초록병 두 개.
1: 만약 병 하나가 멀리 가버리면 그런 게 바다에 떠있는 초록병 한 개. 안녕, 안녕. 고래한테 먹힌 초록병 한 개. 고래한테 먹힌 초록병 한 개. 만약 고래한테 먹힌 초록병 없네.
4: 벽에 걸린 초록병에게
5: 안전한 바닥에 상자 속에 숨은

0: nice noise.
1: I like it.
0: Tip-top tapping. 10 out of 10. Definitely. But let's make it one louder. Let's take it to 11.
2: No.
0: Let's make a d.
2: Din.
0: D on drums. Pad. Pan. Pin. Din.
3: Deanmingguk idol,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설.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창의력은

0: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옥스포드 상.
3: 해보고.
2: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2: 얼굴 상처엔
0: 순간킥킥.
2: 주물 상처엔
0: 너무나
3: 마데카 소리
0: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커피 구조대와 나무릇 화성인.
4: 게임하는 거 어때? 종목은 나 따라 해봐.

0: 이거 할 수 있어?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역시 이 동작은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0: 내가 펭귄한테 배운 건데 한번 해봐.
2: 내 손가락도 네 지느러미처럼 얼었어, 월리. 그래도 파란 부리 알바트로스를 만나고 싶으면 남극에 와야 한다니까 어쩌겠어. 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더니. 와, 저새 진짜 예쁜데. 힘찬 날개지 좀 봐. 꼬리를 비틀어가면서 날개를 펄럭이는구나. 뭐야, 저 풍선이 왜 여기 있지? 탐험가 트래비스? 설마 저 열기구를 타고서 이 먼 남극까지 온 건가?
3: 트래비스의 신나는 여행 오늘 찾아갈 곳은 이렇게 먼 데까지 간 탐험가는 단 한 명도 없었을 텐데요. 지구를 벗어나야 갈 수 있는 여기죠. 바로 붉은 행성이라고도 불리는 화성입니다. 보세요, 여기 이 행성이 정말 온통 다 빨갛지 않나요?
2: 저러다가 열기구가 찢어지면 우리 탐험가 양반이 뚝 떨어지겠는데? 전속력으로 전진! 너 갑자기 왜 그래, 월리? 그래, 더 들어갔다가는 빙하에 부딪히겠어. 이봐요, 트래비스 씨! 거기 열기구 위에 새 있으니까 조심해요! 너무 멀어서 내 말이 안 들리는 것 같은데?
3: 안개가 짙어서 우주가 하나도 안 보여. 이럴 줄 알고서 미리 우주 지도를 가져왔지. 자, 금성을 지나서 좌회전인가? 아니면 해왕성을 지나서 우회전해야 되는 건가? 뭐지, 이 불길한 소리는? 왜 이렇게 다 빨개? 여긴... 화성! 바로 그 붉은 행성을 내가 찾았어! 아, 물론 찾는 게 당연하지. 탐험가가 이런 거 하나 못 찾을까봐. 와, 대박! 구름도 빨갛고, 새도 빨갛고, 땅도 빨개! 근데 너무 빠르잖아!
2: 어떡해! 퍼피 구조대를 부르자!
0: 자, 이번엔 사뿐사뿐 뿅 뛰기다. 사뿐사뿐 뿅! 사뿐사뿐 뿅!
4: 네, 터보 선장님, 남극엔 잘 가셨어요?
2: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 탐험가 트래비스 씨 알지? 그분 열기구가 터져서 저기 어딘가 묻혔는데 내가 가보고 싶어도 빙하에 막혀서 못 가.
4: 걱정 마세요, 터보 선장님.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퍼피 구조대 비행기 본부로 출동!
0: 라이더가 부른다! 사뿐사뿐 뿅! 사뿐사뿐 뿅! 마음이 급하니까 발이 막 꼬여.
5: 마셜, 조심해.
0: 이 게임 이름을 바꿔야겠는데. 사뿐사뿐 꽝.
6: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4: 바로 모여줘서 고마워. 탐험가 트래비스 아저씨가 열기구를 탄 채로 남극에 떨어지셨대.
7: 빨리 가야지. 꽤 놀라셨겠다.
4: 맞아, 러블.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갈 대원은 에베레스트? 넌 제설차를 타고 눈밭에 묻혀있는 아저씨 열기구를 찾아줘.
8: 눈이 오든 꽁꽁 알든 안 되든 틀떵.
4: 그리고 루키? 넌 연장으로 트래비스 아저씨의 열기구를 고쳐줘.
9: 초록에너지 출동!
4: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올수록 대단해. 화성이 빨간 별이란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빨갈 줄은 몰랐는데. 물론 불시착이긴 해도 이 정도 갖고 포기할 내가 아니지. 아, 열기군 완전 맛이 갔네. 누가 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어? 설마 꼬마 화성인? 감동적인 순간이네요. 머나먼 외계 문명하고 이렇게 첫 만남을 하다니. 안녕, 난 지구인이란다. 아, 나도 만나서 반가워, 친구. 참, 혹시 내 열기구를 고칠 수 있는 데가 있을까? 살았다! 이렇게 너만 따라오라는 거지? 꼭 저렇게 가야 하는 건가? 뭐, 화성이니까. 우와!

0: 다시 열개구를 찾았어.
1: 잘했어, 에베레스트. 지금 거기로 갈게.
0: 아저씨 코는 맞는데 어디 가셨지?
1: 근처에 혹시 단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2: 우와, 구멍이 엄청 크게 났네.
1: 구멍을 떼워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2: 여긴 허허 벌판이라 그래도 잘 찾아보면 뭔가 있겠지 뭐.
0: 라이더, 여기 흔적이 있는데 발자국 같아. 아저씨는 저쪽으로 갔나 봐.
1: 역시 에베레스트야. 우린 열개구를 고칠게. 넌 그동안 아저씨를 찾아볼래?
0: 알았어, 라이더.
3: 우와, 화성은 집안까지 다 빨갛구나. 여기 친구들이 가족인가 보지, 꼬마 화성이. 아, 나도 만나서 반가워. 저 열기구 고치는 것 좀 도와줄래? 나주게. 이건 꼭 우리 지구의 생선 같은데. 냄새도 완전 생선이라고. 우리 지구하고 화성이 이렇게 닮은 점이 많을 줄이야. 이걸로 열기구는 못 고쳐도 내 배는 채울 수 있겠지. 화성에도 해 떠주는 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농담이야, 고마워. 우리 지구에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는 말이 하나 있거든. 망했다.
0: 발자국이 동굴로 나 있어. 여기 안에 계신 건가?
3: 괜찮아. 다행히 난 탐험가가 되기 전에 응원단장을 했던 사람이니까. 가자, 팀!
0: 아저씨!
3: 말도 안 돼! 버피 구조대가 나를 구하겠다고 이 머나먼 화성까지 달려와 주다니!
0: 이 차로 꺼내드리려고 했는데 차가 무거워서 위험해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2: 접착제!
1: 자, 구멍 다 막았어.
0: 라이더, 여기서 아저씨를 찾았어.
3: 안녕!
0: 근데 내 차로 꺼내드리기에는 너무 위험해.
1: 알았어, 에베레스트. 도와줄 친구 보낼게. 러블, 호버보드를 타고서 트래비스 아저씨를 구하러 가줄래?
4: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다.
0: 걱정 마, 얘들아. 나가게 해줄게. 따라와. 이렇게. 서둘러, 러블.
4: 아저씨, 괜찮으세요?
3: 커피 구조대가 오니까 마음이 훨씬 놓여. 근데 난 화성의 중력이 이렇게까지 강할 줄은 몰랐거든.
4: 어디요? 저 아저씨, 여기는 지구인데요. 일단 어서 제 보드를 꽉 잡으세요.
1: 그래! 성공이야, 얘들아. 다 나온 거지?
3: 이런, 이건 꼬마 친구 소린데 아직도 저 동굴 안에 있나 봐.
0: 내가 갈게.
3: 어떻게 된 거야? 화성색이 왜 지구처럼 바뀌었지? 이제 빨갛지가 않아.
4: 아저씨는 여기가 남극인 줄 모르셔. 다른 별에 도착한 줄 아시죠?

0: 나봐.
1: 아저씨, 말씀드릴게.
2: 여기에도 공기가 있어. 이렇게 재밌는 것들도 배우고, 진짜 절대. 설마 저거 내 열기구, 망가진 내 열기구까지 고쳐준 거야?
0: 완전 새 거 같죠?
2: 고맙다, 로키. 이제 내 우주지도만 찾으면 지구로 갈 수 있어.
0: 아저씨, 죄송한데 그걸로 저 구멍을 때웠어요.
2: 신경 쓰지 마. 탐험가의 이 타고난 방향 감각으로 맞는 길을 찾아내면 되지. 길이 뭐 별건가? 내가 곧 길이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 퍼피 구조대.
1: 별 말씀을요. 혹시 가시다...
2: 다른 별에 추락하면 너희들을 부를게. 야, 잘 가요.
3: 퍼피 구조대와 위로의 갇힌 탐험대.
4: 저기 봐. 아기 앵무새가 엄마랑 둘이 나는 거 뭐야?
5: 진짜 귀엽다. 앵무새를 새로 가면 저런 모습 많이 보겠지?
1: 도우러 와주셔서 고마워요, 포터 할아버지.
6: 고맙기는. 덕분에 차까지 얻어탔는걸. 안 그래도 알렉스랑 정글 타면 갈까 했어.
0: 맞아. 나는 오늘 본 거 전부 다 그릴 거야. 그래서 지금은 강아지 그리고 있어.
7: 진짜? 지금 누굴 그리고 있는데?
5: 축 처진 귀에 까만 점박이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0: 뭐야, 너잖아.
5: 카를로스, 헤리카!
1: 안녕, 얘들아. 어서와. 모두 잘 왔어.
0: 여기 멋진 그림은 뭐야, 형?
1: 아, 이건 지도야. 각자 어디서 앵무새 셀지 표시해놨어.
7: 올해 아기 앵무새 수가 얼마나 늘어났나 보게.
8: 우리는 여기로 가래, 로키.
4: 나다.
0: 난 여긴가?
8: 여기야.
0: 마셜.
6: 우린 어딜 가서 찾지?
7: 할아버진 이쪽이에요. 이 길만 쭉 따라가시면 될 거예요.
1: 아, 이제 가볼까요? 각자 찾아보다가 점심때 모이자.
9: 좋다.
0: 이 나무 진짜 신기하다.
6: 알렉스, 너 지금 뭐해?
0: 저도 카를로스 형처럼 지도를 그리려고요. 보세요. 오늘은 멋진 게 보이면 다 그릴 거예요. 이 바나나 나무처럼 신기한 거. 저기 있는 예쁜 꽃도야.
6: 좀 천천히 가.
0: 우와, 저 원숭이상 멋지다. 저것도 다 그려야지.
6: 알렉스, 잠깐. 멋진 지도도 좋지만 이제 그만 돌아가야지.
0: 우와, 아기 앵무새다. 저 앵무새도 그려볼래요.
6: 알렉스, 이리 와. 어디까지 가는 거야?
0: 이 멋진 색깔 좀 봐. 크레용 다 가져오기 잘했다.
6: 우리 이제 가던 길 갈까, 알렉스? 점심엔 돌아가야지.
0: 전 아까 샌드위치 싸왔어요.
6: 샌드위치는 왔던 길 찾고 나면 먹자고.
0: 우와, 엄청 오래된 벽 같은데? 그릴 거 많겠다.
6: 어디가?
0: 별로 그릴만한 게 없어요. 저기로 가볼까요?
6: 이리 와!
0: 여긴 길이 막혀있는데요?
6: 미로인 것 같네. 여길 어떻게 나가지?
0: 이제는 어느 쪽으로 가요?
6: 벽이 다 똑같아서, 어디, 여기로 갈까?
0: 할아버지, 갇힌 거 아니에요?
6: 허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어. 이런. 벽이 높아서 휴대폰 신호가 안 잡히네.
0: 제가 할게요. 도와줘! 우와, 맨디가 제 소리를 들었나 봐요.
6: 네 소리를 들은 애가 또 있는데.
0: 오, 아기 코끼리다.
6: 그 샌드위치 냄새를 맡고 미로로 따라왔나 보네.
0: 쟤를 따라가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6: 하긴 코끼리는 기억력이 좋지. 근데 얜 기억력이 안 좋은 건가? 아까 전에 있던 자리잖아.
0: 맞다. 맨디한테 제가 그린 지도를 보낼게요. 여기 위치를 그리면 구해주러 오지 않을까요? 맨디, 형들한테 이 지도 좀 전해줄래?
10: 원 베이비 페렛, 아기 앵무새 한 마리.
5: 아기 앵무새 두 마리.
7: 난 언제쯤 아기 앵무새 찾게 될까?
1: 오, 뭔데, 맨?

0: 혹시 이 그림 지도 아니야? 이건 알렉스랑 포터 할아버지 같은데 미로에 갇혔다는 건가?
1: 정글에 미로가 있단 걸 난 왜 몰랐지?
0: 꽤 넓잖아. 일단 가보자. 어떤 미로든지 퍼피 구조대는 풀 수 있으니까. 퍼피 구조대 트럭본부로 출동!
2: 라이더가 부른다! Watch out, 마셜! 지도 썰매 완전 졸지도!
3: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0: 빨리 모여줘서 고마워. 알렉스하고 포터 할아버지가 깊은 정글 속 미로에 갇혔나 봐.
4: 살려줘!
0: 다행히 알렉스가 어떻게 가는지 지도를 그려서 보내줬어.
1: 어? 나 저 이상한 바나나 나무 알아. 길에서 꽤 떨어져 있어.
0: 그럼 거기부터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번엔 누가 가냐면 트래퍼. 넌 귀가 밝으니까 지프차로 알렉스랑 할아버지를 찾아줘.
2: 다 들린다. I'm all ears.
0: 그리고 체이스. 넌 드론을 날려서 울창한 밀림을 좀 수색해줄래?
3: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0: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0: 알렉스가 지도에 그린 거랑 똑같아. 좋아, 이대로면 두 사람이 있는 미로를 금방 찾겠어. 그 다음에 그린 건 이 빨간 꽃 같은데?
1: 이 정글에 피는 꽃이 얼마나 많은데 정확히 그 꽃을 찾기는 쉽지 않을걸?
0: 그렇다면 더 빨리 훑어봐야겠네.
2: 나한테 맡겨줘. 드론! 아니, 색깔이 달라.
3: 우와, 이거 왜 거기서 나와?
0: 오, 알렉스가 지도에 그려놓은 게 저 꽃 같은데? 가보자! 맞아, 알렉스가 그린 꽃.
1: 라이더, 저기 봐! 원숭이 산이야!
0: 완전 똑같아. 미론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잘 찾아보자.
4: 무슨 소리를 들었나 본데?
1: 사이렌! 분명히 퍼피 구조대예요!
5: 여기! 여기!
4: 조용해진 걸 보니까 밖엔 안 들리나 봐.
1: 큰 소리면 코끼리 힘을 빌려볼까요? 우! 우! 얘들아, 이 소리 들려? 뭔가 이상해. 하나는 아기 코끼리 소린데 코끼리도 아니면서 코끼리 흉내를 내는 나머진 누구지?
0: 혹시 알렉스랑 포터 할아버지 아니야? 가서 확인해보자. 만세! 미로를 찾았어.
2: 누가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들고 안에 들어간 것 같은데?
1: 퍼피 구조대가 우리가 낸 소리 들었을까요?
6: 알렉스 목소리야!
0: 좋았어! 찾으러 가자. 근데 어디로 가야 하지?
2: 이건 알렉스 발자국 같은데? 또 이건 코끼리 발자국이고. 여기야!
0: 잠깐! 함부로 들어갔다가 우리도 갇히면 어떡해. 차라리 미로의 드론을 띄우고 내 퍼피 패드로 먼저 찾아보자.
2: 좋은 생각이야.
0: 오! 저기 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겠어. 따라와!
1: 할아버지! 체이스 드론이에요! 퍼피 구조대가 여기 왔어요!
4: 살았다! 살았어!
1: 보인다! 퍼피 구조대! 이쪽이야!
4: 멈춰, 알렉스! 무너진 벽에 올라가면 안 돼! 자칫하면 다쳐!
0: 맞아! 트래커, 알렉스 좀 꺼내줄래?
7: 알았어, 라이더! 케이블!

0: welcome, 알렉스.
1: 금방 갈게요, 할아버지. 체이스, 짚라인을 써.
2: 그래, 알았어. 럭! 짚라인!
0: 저기 좀 봐. 아기 코끼리가 아직 저 안에 있어.
3: 코끼리는 나도 트래커도 들기 어려워. 아기여도 워낙 무거워서.
1: 그럼 힘이 아주 센 친구를 불러야겠네. 러블, 지금 드론을 보낼 테니까 불도저 타고 미로로 와줄래?
4: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말만 해. 뭐부터 들어줄까?
1: 코끼리를 꺼내게 무너진 저 벽들 좀 치워줄래?
4: 그런 것쯤이야.
2: 역시 러블이 최고야.
0: 언제 다 치웠대? 진짜 빠르다.
4: 내가 일을 좀 잘해. 멋지지?
5: 고마워, 덕분이야. 다 같이 17마리나 찾아냈어. 이젠 18마리네.
6: 나랑 알렉스 아기 코끼리를 구해준 보답으로 신선한 과일을 좀 따왔단다.
1: 아이, 뭘요.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저희를 세요.
7: 키키키키 타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옥스포드 상.
5: 해보고.
4: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7: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8: 또 졌네.
9: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키키키키.
10: 사는 아이도
11: 키키키키.
1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3: 예!
12: 포켓몬 태그스타.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3: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키키키키
5: 하는 아이도
3: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6: 얼굴 상처엔
7: 순간
6: 주물 상처엔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위한 깜짝 선물.
10: 늦은 저녁 타요가 마지막 운행을 하고 있어요.
9: 어? 둘이네 아빠잖아. 안녕하세요.
11: 어? 타요구나.
9: 이렇게 늦게 집에 가시는 거예요?
11: 회사 일이 바빠서 매일 야근이네.
9: 얼른 타세요. 제가 빨리 모셔다 드릴게요.
11: 고마워.
9: 출발합니다.
11: 둬야.
9: 아빠 언제 와요?
11: 아빠 오늘도 늦어. 너무 늦었으니까 먼저 자.
9: 알겠어요. 조심해서 오세요.
11: 사랑해 둬야.
9: 둘이에요?
11: 요즘 일이 늦게 끝나서 잘 못 보거든.
9: 그래도 곧 둘이 생일이니까 그때 멋진 선물을 주면 좋아할 거예요.
11: 사실 선물로 뭘 줄지도 못 정했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몰라서 말이야.
9: 그래요?
12: 우와!
9: 가디언 X가 나가신다. 슈!
13: 나 한 번 만져봐도 돼?
9: 안 되네.
13: 와!
9: 나도 가디언 X 갖고 싶다.
14: 아, 가디언 X 장난감 어때요?
11: 가디언 X?
14: 네, 둘이가 정말 갖고 싶어 했거든요. 선물하면 좋아할 거예요.
11: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사러 가야겠다.
14: 주말에는 저도 쉬니까 같이 갈게요.
11: 그래 주겠니? 이거 든든한걸.
10: 타요와 두리 아빠가 두리의 생일 선물을 사기로 한 주말이 되었어요.
14: 안녕하세요.
11: 타요, 쉬는 날인데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14: 뭐려.
11: 그나저나 가디언 X가 인기가 많던데 장난감을 구할 수 있을까?
14: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어서 출발해요.
11: 그래. 네? 다 팔렸다고요?
15: 워낙 인기가 많아서요. 죄송합니다.
11: 할 수 없죠. 수고하세요.
15: 네.
11: 다 팔렸다는데 어쩌지?
14: 괜찮아요. 어서 다른 가게로 가봐요.
11: 그래.
10: 타요와 둘이 아빠는 장난감을 구하기 위해 한참을 돌아다녔지만
13: 여기도 다 팔렸어요.
11: 정말요?
10: 어디서도 장난감을 구할 수 없었어요.
11: 여기도 없다고요?
16: 네, 죄송합니다. 가자.
14: 여기가 마지막 가게예요.
11: 여기엔 있어야 할 텐데. 가디언 X다.
14: 정말 다행이에요.
11: 그러게.
13: 그런데 사람이 정말 많은데요.
11: 얼른 줄부터 서야겠다.
12: 여기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세요. 이게 마지막 물건이에요.
16: 정말요? 고맙습니다.
9: 다행이다.
16: 둘이가 좋아하겠지?
9: 가디언 엑스!
17: 다 팔렸대. 다음에 다시 오자.
9: 진짜 스티커 다 모으면서 아주 됐잖아요.
17: 미안해. 다른 데 다시 가볼까?
16: 자, 여기. 이건 네가 가져. 앞으로도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9: 고맙습니다.
17: 우와, 정말 감사해요.
16: 뭐려. 가디언 엑스 장난감은 또 어디서 구하지?
9: 그러게요. 이제 파는 곳도 없을 텐데. 아!
16: 어?
9: 우리 진짜 가디언 엑스한테 사인을 받는 건 어때요?
16: 사인?
9: 네! 피노트한테 들었는데 가디언 엑스가 오늘 남산에서 촬영을 한댔어요.
16: 그래? 그럼 어서 가보자.
9: 네!
10: 타요와 두리 아빠는 가디언 엑스를 만나러 남산 촬영지에 왔어요.
9: 저기인가 봐요.
16: 그래? 그런데 가디언 엑스는 안 보이는 거?
18: 이쪽은 촬영 중이라 들어오시면 안 돼요.
9: 아무래도 저쪽이 촬영장인가 봐요.
16: 내가 가서 물어볼게. 저 여기서 가디언 엑스 촬영하는 거 맞나요?
18: 네, 맞습니다.
16: 그럼 사인도 받을 수 있을까요?
18: 글쎄요. 촬영이 길어지면 밤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16: 그럼 기다리면 되죠. 조금만 기다리면 사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9: 정말요? 빨리 만나면 좋겠어요.
16: 오래 걸리긴 하네.
10: 어느덧 밤이 되었어요.
19: 수고하셨습니다.
20: 수고하셨습니다.

0: 뭐?
1: 어디? 가디언 엑스! 어? 잠시만요!
2: 네, 무슨 일이시죠?
1: 저 사인 좀 부탁드려요.
2: 아, 네.
1: 촬영이 늦어져서 사인을 못 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2: 아, 그럼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1: 네, 곧 아들 생일인데 가디언 엑스 팬이라 사인을 꼭 선물로 주고 싶었거든요.
2: 아, 그랬군요.
1: 고맙습니다. 둘이가 좋아하겠지?
2: 저, 잠시만요.
1: 네?
2: 지금까지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더 좋은 걸 선물로 드릴게요.
1: 더 좋은 거요?
2: 우와. 직접 가디언 X가 돼서 나타나면 아드님이 더 좋아할 거예요.
1: 정말 고마워요.
2: 별 말씀을요.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3: 정말 잘 됐어요.
1: 그러게.
3: 꼬마 버스 타요. 다 왔습니다.
1: 고마워 타요. 네 덕분에 정말 멋진 선물을 준비한 것 같아.
4: 말이야. 그런데 가디언 X가 어떻게 등장하면 좋을까요?
1: 글쎄.
4: 시작한다. 아빠 저거 보세요.
1: 뭐?
4: 가디언 X예요.
5: 가디언 X.
6: 가디언 엑스, 이 못된 악당!
7: 나 가디언 엑스가 용서하지 않겠다!
1: 와, 정말 똑같은데?
4: 전 못된 악당들을 물리치는 가디언 엑스가 제일 좋아요!
1: 아, 그래? 둘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을 연기하는 거야?
4: 좋은 생각이에요!
1: 그런데 악당이랑 썬더볼트는 어떻게 하지?
4: 그런 거라면 저한테 맡기세요!
8: 드디어 둘이의 생일 아침이 되었어요.
9: 둘이야, 일어나야지. 생일 축하해, 둘이야.
4: 고마워요. 그런데 아빠는 뭐?
9: 글쎄, 어디 가셨지?
4: 내 생일도 잊으신 게 분명해요. 아빠는 정말 너무해. 둘이야!
9: 어? 타요가 왔나 보네. 어서 나가봐.
4: 네. 두리야, 안녕?
10: 타요, 무슨 일이야?
4: 생일 축하해, 두리야.
10: 고마워, 타요.
4: 우리 같이 생일 축하할 겸 공원에 놀러 가는 게 어때?
10: 공원?
4: 그래, 좋아.
10: 우리 뭐 하고 놀까?
4: 숨바꼭질 어때? 그래, 좋아.
11: 어이, 거기 꼬마들.
4: 너희들은 누구야?
12: 우린 지구를 정복하러 온 무시무시한 악당님이시다.
4: 맞아.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어? 저기 썬더볼트다.
1: 이 못된 악당, 나 가디언 X가 용서하지 않겠다. 야!
7: 가봐! 가디언 X잖아!
1: 받아라! X 파워!
12: 가디언 X 두고 보자!
4: 두고 보자!
1: 우와!
4: 우와! 가디언 X 고마워요!
1: 이쯤이야 문제 없지!
4: 정말 고마워요, 아빠!
1: 두려! 아빠인 줄 어떻게 알았어?
4: 전 처음부터 알아봤는 거예요.
1: 이거 들켰네. 생일 축하해, 둘이야.
4: 고마워요, 아빠. 제가 본 가디언 X 중에 최고였어요.
1: 정말?
4: 그럼요. 역시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요.
1: 둘이야.
7: 이야, 생일 축하해.
4: 모두들 고마워. 그런데 너희들 악당 분장이 정말 잘 어울리는데.

0: 둘이를 위한 아빠의 깜짝 선물이 멋지게 성공했어요. 생일 축하해요, 둘이.
1: 가니야, 고마워.
0: 늦은 오후, 가니와 로기가 일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2: 오늘은 너무 바빴어.
3: 나도 돌아가서 좀 쉬자. 뭐? 어, 흰 옷이잖아.
2: 무슨 일 있나 봐.
3: 가보자. 피노, 안녕.
4: 너희들이구나. 안녕.
2: 무슨 일이야?
4: 일하러 가는데 갑자기 고장이 났는지 움직이질 않아.
3: 우리가 정비소에 데려다 줄까?
4: 괜찮아. 토토가 오기로 했거든. 그런데 내가 못 나가면 다른 것이라도 일하러 가야 할 텐데.
2: 큰일이네. 우리도 일이 막 끝나서 엄청 피곤한데.
4: 어떡하지?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3: 피넛, 오늘은 내가 대신 운행해줄게.
4: 정말?
3: 응, 손님들이 기다린다며.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2: 가니, 너도 아까 피곤하다며.
4: 괜찮아. 정말 고마워, 가니야. 그럼 좀 부탁할게.
3: 응, 그럼 다녀올게. 안녕하세요.
0: 가니, 피넛은 왜 안 오니?
3: 오늘은 제가 피넛 대신 운행을 나왔어요. 피넛이 오다가...
5: 아, 저기 바쁘니까 빨리 문 좀 열어줄래?
6: 늦었다고.
3: 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5: 가니, 시청까지는 아직도 멀었니?
6: 이러다 약속을 늦겠어.
3: 네, 금방 도착해요.
0: 가니가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3: 도착했습니다.
6: 아, 늦었다 늦었어.
3: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빨리 가서 쉬어야겠다.
2: 가니, 이제 끝난 거야?
3: 응.
2: 피곤하겠다. 그러게 뭐하러 일하겠다고 했어?
3: 피넛이 너무 곤란해 보였어.
2: 으유, 다음부턴 남의 일은 못 본 척해. 너만 손해잖아.
3: 아니야, 도와주면 나도 기쁜걸. 피곤해서 아침에 씻어야겠다. 잘 자, 로기.
2: 응, 잘 자.
0: 다음 날이 되었어요. 가니가 세차를 하러 왔네요.
3: 아,
2: 상쾌해.
3: 로기 일찍 나왔네.
2: 내가 좀 부지런하잖아.
7: 어떡해.
3: 라니, 무슨 일이야?
7: 아침 일찍 나갔어야 하는데 늦잠을 자버렸어.
2: 그러게, 나처럼 일찍 좀 일어나지. 난 먼저 간다.
7: 이러다 늦으면 어쩌지?
3: 그럼 너 먼저 세차해. 내가 맨 뒤로 갈게.
7: 정말?
3: 자, 어서 들어가.
7: 가니, 정말 고마워.
3: 뭘? 그럼 나중에 봐.
7: 드디어 내 차례다.

0: 고장 났나 봐.
1: 간이는 결국 세차를 하지 못하고 운행을 나왔어요.
0: 하필이면 그때 고장이 날 게 뭐야.
2: 간이 안녕.
0: 안녕 얘들아.
2: 이게 무슨 냄새야?
3: 간이한테서 나는 것 같은데.
2: 간이 너무 지저분하잖아.
0: 미안.
4: 냄새.
1: 운행을 끝낸 간이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0: 가서 좀 쉬어야겠다. 와, 저러다 가방이 떨어지겠는데? 아니야.

0: 괜찮아?
1: 응, 괜찮아.
2: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큰 사고가 생길 뻔했어.
1: 아니에요.
2: 그런데 이 짐은 어떡하지? 분명 또 떨어질 텐데.
3: 그럴게요.
1: 내가 실어줄게.
3: 어? 정말?
1: 아, 마침 일이 끝났거든.
3: 우와, 고마워, 가니.
1: 뭘, 저한테 실으세요. 다녀왔습니다.
4: 가니 왔구나.
5: 이제 오는 거야?
3: 응. 어? 잠깐만. 그 상처들은 뭐야? 대체 뭘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조심했어야지. 아무래도 다시 색칠해야겠어.
1: 네.
4: 하트, 정비용품점은 내일 가자.
5: 네, 하나 언니.
4: 이쪽으로 와, 가니.
1: 네.
6: 꼬마 버스 타요!
7: 정비소에서 다시 색칠한 가니는 힘없이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1: 난 도와주려고 한 것뿐인데.
6: 가니!
1: 타요!
6: 오늘 란이랑 어디 다녀왔는지 알아?
1: 어딘데?
6: 우리 가디언 X 영화 보고 왔어.
8: 지금 극장에서 특별 상영하고 있거든.
1: 가디언 X 영화? 와, 나도 보고 싶다.
9: 씨, 자기들끼리만 보고 오고.
10: 내일까지 하니까 내일 다녀오면 되잖아.
9: 그래? 가니야, 그럼 내일 나랑 갈래? 난 오늘 일 때문에 못 봤거든.
1: 좋아. 정말 기대된다.
8: 얼마나 재밌었다고.
10: 맞아, 내가 가봐.
9: 가니, 빨리 나와.
1: 잠깐만.
9: 이러다 늦겠다고.
1: 알겠어, 이제 가자.
4: 얘들아.
1: 뭐?
4: 너희 혹시 심부름 좀 다녀올 수 있니?
1: 심부름이요?
4: 급하게 정비용품이 필요한데 하트가 자리를 비웠거든.
1: 정말요?
9: 저흰 영화를 보러 가던 중이라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1: 그게 그렇긴 한데.
4: 그렇구나. 어쩌지?
9: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가냐, 빨리 가자. 다음부터 남 일은 못 본 척해. 너만 손해잖아.
1: 맞아. 심부름 다녀오면 영화를 못 볼 수도 있잖아.
4: 오늘은 꼭 가야 하는데.
1: 하나 누나.
4: 아무래도 다시 색칠해야겠어. 하트, 정비용품점은 내일 가자.
5: 네.
1: 어제 나 때문에 정비용품점에 못 간 거잖아.
9: 가니, 안 올 거야?
1: 로기, 먼저 가. 난 하나 누나를 도와주고 갈게. 이따 봐.
9: 뭐? 분명히 늦을 텐데. 그럼 나 먼저 간다.
1: 하나 누나, 제가 심부름을 다녀올게요.
4: 정말? 고마워.
1: 멀려.
8: 영화 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서둘러야겠어.
1: 아니. 피넛 안녕.
11: 어디 가는 거야?
8: 하나 누나 심부름 때문에 정비용품점에 가는 길이야.
11: 그래? 그럼 내가 대신 가줄까?
1: 뭐? 정말?
11: 응. 지난번에 날 도와줬잖아. 이번엔 내가 도와줄게.
1: 그러지 않아도 돼.
11: 내가 다녀올 테니까 너 좀 쉬어. 이제 피곤해 보이더라.
1: 피넛, 고마워.
11: 뭐해? 그럼 다녀올게.
1: 바로 극장으로 가면 되겠다.
8: 연료가 다 떨어졌네. 충전소에 둘렀다 가야겠다.
1: 줄이 왜 이렇게 길지?
6: 가니! 여기야!
1: 충전하러 온 거야?
11: 응! 너 극장 가는 길이구나?
1: 맞아. 그런데 연료가 떨어져서 잠깐 들렀어.
11: 그래? 그럼 네가 여기서.
1: 뭐? 아니야. 네가 오랫동안 서 있었잖아.
11: 난 다시 서면 돼. 너도 내가 늦잠 잤을 때 세차 순서를 양보해줬잖아.
1: 아니야. 정말 고마워.
11: 뭘? 그럼 영화 잘 보고 와.
1: 다행이다. 영화 시간에 맞출 수 있겠는걸? 길이 꽉 막혔네. 이러다 늦겠어.
4: 아니야.
1: 누리야.
4: 안녕. 어디 가는 길?

0: 일이야?
1: 자동차 극장에 가는 길인데 길이 너무 막히네.
0: 어, 그래?
2: 극장 가는 지름길을 아는데. 나만 따라와.
3: 다니는 누리를 따라 극장으로 향했어요.
2: 다 왔어.
1: 우와, 고마워. 네 덕에 영화를 볼 수 있겠어.
2: 헐, 너도 어제 날 도와줬잖아. 그럼 영화 재밌게 봐.
1: 우와, 잘 가. 이제 들어가 볼까?
4: 하니!
1: 로기, 이제 오는 거야?
4: 이 앞에 길이 엄청 막혔잖아. 응? 근데 어떻게 네가 나보다 빨리 온 거야?
1: 그게...
4: 응?
1: 시작하나 봐! 어서 가자!
4: 가니! 어떻게 온 건데? 궁금하단 말이야.
1: 영화부터 보고!
3: 가니가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시간에 맞춰 극장에 도착했네요. 영화 재미있게 봐요, 가니.
5: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금.
9: 얼굴 상처엔
10: 승환기계.
9: 주물 상처엔
11: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2: 아른아른 싱싱하고
1: 그럼 여기서도 싱싱
2: 빙글빙글 날라라 시속을 날라라
1: 재밌다. 잠깐 쉬자.
2: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1: 글자도 돌려볼까.
2: 데이터 놀자. 안녕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1: 원더키드
3: 넘버블럭스 친구들
1: 모여라.
3: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 20까지 합해. 우리 같이 놀자.
3: 5와 3이 만나면
1: 8이야.
3: 변신
1: 우리 모두 8.
3: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 함께 놀아요.
3: 넘버블럭스 4대 가족
4: 옥스퍼드 탕.
5: 해보고
4: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6: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3: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커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XOP.

0: 욕먹는 거 하나도 무섭지 않지?
1: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 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키키키키.
6: 하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7: 얼굴 상처엔
5: 순한킬킬.
7: 주문 상처엔
5: 덤덤한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위풍당

0: 내가 힘세고 강하긴 하지. 근데 귀여운 동물 앞에서는 꼼짝도 못해.
1: 안녕, 슈퍼윙. 오늘 너희가 물건을 배달할 장소는 태국 치앙마이에 위치한 코끼리 보호구역이야. 꿀랍이란 친구 너도 기억하지, 오기?
2: 물론이지. 꿀랍이랑 꿀랍 엄마, 코끼리들 모두 그대로네.

0: 일렉트릭 파워 준비 발사! 해동체험 파일럿 출발!
1: 여기야. 이거 봐, 파야. 너도 좀 흔들어 볼래? 우까꿍! 이리 나와, 파야. 어서.
2: 생각만큼 잘 안 되지?
1: 네, 잘 안 돼요. 아직도 제가 무서운가 봐요, 엄마.
2: 파야는 갓 태어났잖니. 아직 사람이 무서운 건 당연한 거야.
1: 어떡하면 좋죠? 방송국 촬영팀이 곧 도착할 거예요. 슈퍼윙스가 있으면 도와줄 텐데요.
0: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왔지. 난 보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3: 난 루니야, 화끈한 모험 준비 완료.
1: 사와디카 슈퍼윙스. 정말 오랜만이다. 우리 엄마랑 코끼리들 모두 기억하지?
0: 사와디캅! 다시 만나서 반가워, 꿀라. 겁먹은 아기 코끼리를 밖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들었어. 이게 도와줄 거야.
1: 우와, 예쁜 타이어들이잖아.
0: 타이어는 코끼리가 좋아하는 장난감이거든. 파야도 분명 관심을 가질 거야.
2: 파야보다 다른 코끼리들이 더 좋아하는데?
1: 얘들아, 이건 파야 거야. 하나는 남겨줘.
3: 정말 귀엽다. 안녕.
1: 파야, 타이어 가지고 놀아볼래? 진짜 재밌어. 저기 봐. 파야가 드디어 밖으로 나왔어.
0: 역시 코끼리들은 타이어를 좋아한다니까.
1: 어?
4: 안녕하세요, 여러분.
2: 안녕하세요. 타이어를 찍으러 오셨죠?
4: 아, 맞아요. 빨리 귀여운 아기 코끼리를 만나보고 싶네요.
5: 근데 파야는 어디 있죠?
1: 파야는 바로 저기에. 어? 이상하네. 여기서 놀고 있었거든요. 또 숨어버렸네.
5: 거기 있었구나.
4: 안녕, 파야. 잠깐 밖으로 나와볼래?
1: 파야를 다시 나오게 할 수 있겠죠, 엄마?
2: 엄마도 잘 모르겠구나.
5: 내가 한번 달래볼게. 난 체조선수 출신이거든. 우아하게 빙글빙글 배업!
1: 우와!
5: 얍! 이런!
0: 아니, 이쪽은 안 돼!
1: 우와! 파야가 나왔어요! 재밌나 봐요!
0: 빨리 촬영하시죠.
5: 좋아요, 찍습니다.
4: 다 끝났네요. 촬영을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5: 여기요. 이건 파야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방송국에서 준비한 선물이랍니다.
0: 우와.
1: 고맙습니다. 파야도 무척 좋아할 거예요. 파야, 이거 봐. 널 위한 케이크야.
4: 뛰는 것 좀 봐요.
5: 정말 좋아하네요.
0: 이런. 제가 잡을게요. 보기 일렉트릭 스피드.

0: 성공! 케이크를 구했어!
1: 휴, 고마워, 호기. 정말 다행이다.
2: 기다려, 파야. 먹기 전에 우선 촛불부터 꺼야지.
0: 어? 어, 근데 초가 어디 있지?
3: 어? 어? 어디서 타는 냄새 나지 않아?
0: 어? 저기!
4: 불이다! 불이야!
1: 촛불 때문에 나무에 불이 붙었나 봐.
5: 소방비행기 루니 출동! 난세 맡겨! 물대포 뿌리기 액션!
6: 아, 불길이 보호구역 쪽으로 번지고 있어!
0: 어, 안 돼! 불길이 이쪽으로 빠르게 오고 있잖아!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있어! 모두들 물러서세요!
5: 도움을 요청하자, 호기!
0: 월드 우주 본부! 비상이야! 슈퍼 일렉트릭 코드가 지금 당장 필요해!
7: 알았어! 지금 바로 보낼게! 슈퍼 일렉트릭 코드! 발사!
0: 됐어!
8: 업그레이드 할 시간이야!

0: 슈퍼 콧구멍 탱칭!
1: 슈퍼 콧구멍 탱칭! 우선 불길을 밀어내서 보호구역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해. 슈퍼 일렉트릭 물대포 액션!
0: 이제 내가 불길을 막을 도랑을 만들게. 슈퍼 일렉트릭 해머 글러브 액션!
2: 효과가 있어!
3: 파야랑 파야 엄마는 어딨지? 둘이 숲속으로 들어갔나 봐. 어떡해.
0: 걱정 마, 꼴라. 우리가 무사히 데려올 테니까. 슈퍼 콤보 액션! 얘들아! 어디지? 찾았다. 저기 앞에 있어. 여기 있었구나. 무서워할 거 없어. 여기, 이거 좋아하지? 이제 집에 가자.
1: 내가 길을 만들게.
2: 어? 우와!
0: 걱정하지 마. 이런. 불을 끄려면 물이 더 많이 필요하겠는데. 멋진 코끼리 소방관들이 도와주고 있어! 좋았어! 집으로 가자!
3: 우와! 보세요, 엄마! 우리 코끼리들 최고예요!
4: 정말 그렇구나! 멋진 코끼리 소방관 만세!
5: 일렉트릭 슈퍼인스와 코끼리들!
6: 진짜 감동적인 장면을 담았어요. 코끼리 소방대가 아기 코끼리와 엄마 코끼리를 구하다니 말이에요.
2: 그러게, 이렇게 멋진 장면은 처음이에요.
3: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파야.
0: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0: 키미, 안녕 호기. 오늘은 어떤 모험을 하게 될지 궁금한데.
1: 좋은 자세야 호기. 과학은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2: 안녕 슈퍼잉. 오늘 출동할 곳은 미국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야. 요즘 거기선 몬스터 캐치 게임이 유행이래. 근데 조셉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나 봐.
3: 왜냐하면 몬스터 캐치 게임은 AR 고글로 즐기는 게임이거든. 조셉한텐 고글이 없어서 몬스터를 보거나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해결책을 준비했지. 택배 상자는 미리 호기한테 실어뒀어.
2: 그럼 출동 준비. 일렉트릭 파워 충전.
0: 일렉트릭 파워 준비. 뉴욕 센트럴 파크로 출발!
2: 몰상 캐! 잡았다! 버스 잡아!
4: 내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게 몬스터 캐치라는 거지?
1: 네, 고글을 쓰면 보여요. 저도 몬스터 캐치를 하고 싶은데.
0: 그래서 우리가 빅제속도로 날아왔지.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5: 그리고 난 퓨리야. 실험에너지 100% 충전 완료.
1: 뉴욕 센트럴파크에 온 걸 환영해 슈퍼윙스. 이분은 우리 아빠셔.
0: 안녕하세요.
1: 우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몬스터 캐치를 하고 있는데? 이 공원에는 몬스터가 잔뜩 숨어있거든. 나도 잡아보고 싶어.
0: 그럼 이게 도움이 될 거야.
1: 몬스터 캐치 고글이잖아. 야호, 나도 게임할 수 있겠다.
2: 거기서.
1: 신기하다. 이제 주변에 있는 몬스터들이 다 보여.
0: 정말? 어딨어?
1: 저쪽에!
2: 멈춰!
1: 아, 나도 보고 싶은데.
5: 그래서 우리 고글도 따로 준비해왔지.
0: 고마워! 우와, 이제 나도 보여!
1: 우와, 진짜 귀엽다! 어? 저건 제칼로비야! 잡으러 가자! 거기서! 넌 내 거야, 제칼롭! 몬스터 캐치! 야호! 성공이야! 내가 제칼롭을 잡았어! 살라멘더의 흔적이야. 근처에 있는 게 틀림없어. 엄청 크네! 몬스터 캐치! 됐어! 몬스터를 더 많이 잡으러 가자! 곳곳에 숨어 있을 거야! 잡았다! 또 한 마리 잡았고! 우후!
6: 저는 못 뛰겠어.
0: 조셉, 너 게임 정말 잘한다!
5: 지금까지 모은 몬스터를 보여줄 수 있어?
0: 그럼! 우와, 정말 대단하다! 몬스터를 진짜 많이 모았네! 이 친구는 누구야?
1: 마지막 남은 몬스터야. 전설의 몬스터 그리폰이지. 무척 희귀하고 잡기도 힘들어. 그리폰이 나타났어. 저기 연못 근처야.
0: 우와, 사라지기 전에 빨리 잡으러 가자.
1: 아빠, 쉬고 계세요. 그리폰을 잡아올게요.
6: 슈퍼윙스랑 꼭 같이 다니렴.
1: 저기다, 다리 위.
0: 그리폰이 어디에 있지?
1: 도대체 어디 숨어있는 거니, 전설의 몬스터야? 이 근처에 있을 텐데.
0: 그리폰이야! 몬스터 캐치!
1: 그리폰이 공원 밖으로 날아가고 있어!
5: 놓치면 안 돼.
0: 올라타, 조셉.
1: 얼른 잡으러 가자.
2: 골든보이 오빠, 몬스터들은 어디 있을까?
7: 그건 나도 모르지.
2: 나 이 게임 재미없어.
1: 계속 쫓아가, 호기. 몬스터 캐치.
2: 저건

0: 은설의 몬스터 크립톤이야. 어서 가서 잡자.
1: 큐리, 크리포를 앞질러서 길을 막아줘. 알았어.
0: 서둘러 오빠.
1: 멈춰. 이제 도망 못 쳐. 준비됐어 조셉? 그럼 몬스터 캐치. 야호, 내가 잡았어.
2: 멈출 수가 없어.
1: 다들 괜찮아? 안 돼. 내 고글이 작동을 안 해. 잡은 몬스터들을 다 잃게 될지도 몰라.
0: 내가 고쳐줄 수 있어.
2: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1: 뭐지? 진짜 제 칼로비 고글에서 튀어나왔어.
0: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1: 우와! 다른 몬스터들도 나오고 있잖아!
0: 좋았어!
1: 업그레이드 할 시간이야!

0: 다시 따라와. 몬스터를 잡으러 가자.
1: 빠른데? 근데 내가 더 빨라. 잡았다. 이쪽이야, 모커스.
0: 나 잡아봐라.
1: 지금이야.
0: 몬스터 캐치. 냉동광선 발사! 조세! 지금이야! 몬스터 캐치! 됐어!
1: 존나! 도와줄게! 근접몬 잡아보시지!
0: 몬스터 캐치! 이제 나무 몬스터는 그리폰 하나뿐이야. 어? 어?

0: 몬스터 캐치! 야호! 해냈어!
1: 슈퍼윙스와 두색! 오늘도 힘을 모아 문제 해결!
0: 아빠, 보세요! 제가 드디어 전설의 몬스터 그리폰을 잡았어요!
2: 대단한데? 아빠는 네가 해낼 줄 알았어.
3: 알지. 우리도 많이 도와줬다.
0: 그럼. 혼자보다 같이 잡으니까 훨씬 더 재밌었어. 우리 또 같이 몬스터를 잡자.
4: 정말이야? 좋지, 좋지.
0: 그럼 우리 할 일은 이제 끝난 것 같지? 안녕!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옥스퍼드 타운.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 상처엔
6: 승강기계.
5: 주물 상처엔
6: 덤마.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키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플레이.
9: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1: 굿소!
12: 클릭소! 얼마세가?
1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1: 굿소!
1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1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1: 굿소!
1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족.
15: 포켓몬 티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6: 예. Yeah.
15: 포켓몬 태그스타.
1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재난은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 등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8: 안녕.
9: 재밌게 공부해요.
10: 와, 놀이터다.
11: 빙글빙글 쌩쌩.
12: 전면 버스, 별지면 놀이터. 뽀로로 까라.
13: 스쿨버스 내일 떠나자.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4: 키키키키.
15: 사는 아이도.
14: 키키키키.
1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7: 출동.
16: 얼굴 상처엔
17: 순간
16: 주물 상처엔
18: 마데카 소리
19: 지켜줄게.
1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짓설.

0: 화창한 오후 아기 자동차들이 남산에 놀러 왔어요.
1: 어디 한번 잡아보시지. 좋아.
0: 얘들아, 재미있게 놀았니?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2: 좀 더 놀면 안 돼요? 네? 조금만요.
0: 오늘은 이만 가자. 아, 그런데 봉봉은 어디 있니?
1: 짜잔!
0: 봉봉, 어디 갔다 오는 거야?
1: 요 앞길에 갔다 왔어요.
0: 다 같이 있으랬잖아. 멀리 갔다 길 잃으면 어쩌려고 그래?
1: 잘 찾아올 수 있어요. 저기. 길을 잘 모를 땐 저 탑만 찾아오면 되거든요.
0: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해.
1: 네.
0: 자, 조심해서 따라오세요.
1: 야호! 야호! 나도 같이 가!
0: 얘들아! 그러다 다칠라! 천천히 가렴!
1: 내가 1등이다! 기다려!
3: 제가 앞질러주지!
1: 이렇게는 안 될걸!
0: 봉봉! 어떻게 된 거니?
1: 갑자기 바퀴가 터졌어요.
0: 그러게 천천히 가랬잖아. 어서 타. 다들 차례대로 올라와.
4: 네.
0: 다 탔니?
4: 네.
0: 그럼 출발.
1: 캐디, 근데 바퀴가 터지면 왜 못 가는 거예요?
0: 그야 바퀴에 구멍이 났으니까 그렇지.
1: 그러니까 왜 못 가는데요?
4: 그러게.
0: 그건 안녕 캐리. 티치 아기 차들도 있었네. 안녕.
4: 안녕하세요.
1: 티치, 티치는 선생님이죠?
0: 어? 그렇지.
1: 바퀴가 터지면 왜 못 가는 거예요?
0: 그럼 터지지 않은 바퀴는 왜 잘 굴러갈까?
1: 바퀴가 동그라니까 잘 굴러가죠. 세모나 네모 모양이면 안 굴러가잖아요.
0: 맞아. 바퀴는 삼각형, 사각형일 땐 잘 굴러가지 않지만 모양이 둥그래질수록 더 잘 굴러가는데 그 이유는 땅에 닿는 면이 적을수록 더 잘 굴러갈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바퀴가 터지면 땅에 닿는 면이 커지니까 굴러가기 힘든 거지. 어때? 알겠니?
1: 그렇구나.
2: 저도 질문 있어요.
4: 저도요.
0: 얘들아, 나중에 학교에 오면 다 배울 수 있을 거야.
4: 학교?
2: 캐리, 내일 공원 말고 학교 가요.
0: 뭐? 너희는 아직 어려서 안 돼. 하루쯤 놀러와도 될 것 같은데?
4: 좋아요.
0: 괜찮겠어, 티치? 물론이지. 아기 차들이 오면 다들 좋아할 거야.
5: 그래도.
0: 그럼 모두 내일 보자.
4: 네.
1: 학교 가게 되면
4: 신난다.
1: 야호.
0: 다음 날 아기 자동차들이 자동차 학교를 찾아왔어요.
4: 안녕하세요.
0: 안녕. 다들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해.
4: 네.
1: 봉봉.
2: 가요. 학교에 무슨 일이야?
1: 티치 선생님이 놀러와도 된댔어.
4: 우리도.
6: 우와, 정말.
7: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 고기 선생님을 따라오세요.
6: 아유, 목말라.
0: 캐리, 그럼 나중에 봐.
7: 얘들아. 조금 이따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2: 모두 큰 소리로 인사하는 거야.
0: 안녕하세요, 여러분.
7: 지금이야, 시작.
4: 안녕하세요.
0: 반가워요. 여러분, 빨간 불에는 가면 돼요, 안 돼요?
4: 안 돼요.
0: 맞아요. 그럼 초록 불에는 가도 될까요?
4: 네.
0: 와, 또 맞아요. 맞았어요. 그럼 노란불에는 가도 될까요?
5: 가면 안 돼. 기다려야 해.
1: 안 돼요. 기다려야 된대요.
0: 맞아요. 기다려야 해요. 알았죠?

0: 스타버스 타이어.
1: 오늘 체육 수업은 타이어 주고받기 놀이에요. 그럼 시작.
2: 와,
0: 학교 오니까 좋다, 그치? 재밌다.

0: 샤인, 그렇게 빨리 달리면 위험해.
1: 네.
2: 어? 이상하다. 분명 이쪽으로 날아갔는데. 밖으로 나갔나?
3: 오마야, 길 한가운데 서 있으면 위험해. 다른 데 가서 놀아라.
2: 그게...
3: 어서 가자.
2: 네. 저기로 가보자.
3: 얘야, 조심해.
2: 죄송해요.
4: 부딪힐 뻔했잖아.
2: 죄송합니다.
4: 뭐야?
3: 조심해야지.
5: 큰일 날 뻔했네.
4: 어? 무슨 일 있나? 봉봉?
6: 다들 수업은 잘 듣고 있으려나?
7: 캐리! 캐리!
6: 어, 띠띠뽀!
7: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기 자동차들이 안 보이네요.
6: 자동차 학교에 갔거든.
7: 학교요? 봉봉은 아까 시내에 있었는데요.
6: 정말?
7: 기찻길 근처에서 봤는데 학교에 갔으면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전 가볼게요.
6: 봉봉은 학교에 있는데... 티치, 캐리, 큰일 났어. 봉봉이 없어졌어.
5: 뭐?
2: 너무 멀리 와버렸잖아. 여긴 어디지? 저... 저기 혹시... 어떡하지? 돌아가는 길을 모르겠어.
6: 띠띠뽀가 이쪽에서 봤다고 했는데 어디 있는 거야? 내가 너 잘 챙겼어야 했는데.
8: 혹시 갈 만한 데는 없어요?
6: 봉봉은 아직 길을 잘 몰라서. 봉봉이 갈 만한 곳. 봉봉이 길 잃으면 어쩌려고 그래?
2: 잘 찾아올 수 있어요. 저기 길을 잘 모를 땐 저 탑만 찾아오면 되거든요.
6: 어쩌면.
2: 네모 남버스는 무얼 탈 만나 맛있는 식빵을 많이 캐리.
5: 봉봉
2: 캐리.
6: 대체 어딜 갔던 거야?
0: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나 놀랐다고.
6: 말도 안 하고 나가면 어떡해.
2: 죄송해요.
8: 무사히 찾아서 다행이에요.
9: 캐리는 봉봉이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6: 봉봉이 여길 좋아하거든.
2: 거기 있어!
6: 얘들아, 이제 그만 내려가고 내일 또 오자. 모두 조심조심.
2: 여기 있으면 뭐 비행기 탄 것 같아요.
6: 봉봉에 대한 건 하나도 잊지 않고 있어.
8: 모두 기억하고 있다니
7: 정말 대단해요. 캐리,
2: 캐리가 최고야.
6: 뭐? 늦었으니 이제 내려가자.
2: 네.
6: 그나저나 학교는 재밌었니?
2: 네.
6: 뭐? 봉봉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길 잃지 않게 항상 조심하세요.
10: 모두를 위한 축제.

0: 화창한 오후 수업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학교를 나오고 있어요.
1: 너무 기대돼.
2: 나도.
1: 얼른 가서 준비하자.
3: 너희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1: 오늘 차고지에서 축제가 열리거든.
4: 축제?
5: 축제라고?
6: 무슨 축제?
1: 버스널 축제야.
6: 어? 버스들끼리 장기자랑도 하고
1: 재미있는 게임도 해. 게다가 불꽃놀이도 한다고.
6: 우와, 좋겠다.
3: 그런데 버스끼리만 한다고?
6: 우린 그런 축제 안 하나?
2: 너흰 이런 축제가 없구나.
5: 좋겠다.
6: 우린 그만 가볼게.
7: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
6: 차가! 뭐지? 비가 오잖아.
2: 점점 많이 오는데.
1: 빨리 차고지로 가자.
8: 조심해, 하나.
0: 자.
9: 하나 왔나?
0: 어?
9: 10초!
10: 너희들 왔구나.
1: 그걸 왜 떼요?
6: 숙제 있을 거잖아요.
1: 설마.
10: 그게 사실 버스의 날 축제가 취소됐어.
9: 뭐라고요?
10: 비도 많이 오지만 태풍까지 온다고 하니까
8: 아쉽지만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 내년엔 더 재미있게 놀자.
10: 그래. 그만 돌아가서 쉬어.
6: 이게 뭐야?
1: 잘한다.
6: 정말 기다렸던 축제인데 왜 하필 오늘 태풍이 지나가서.
1: 우리가 직접 축제를 열면 어떨까?
6: 우리가? 어떻게?
1: 다 같이 하면 되지. 역할을 나눠서 축제를 준비하는 거야.
2: 우와! 재밌겠다.
6: 그거 좋은데?
1: 그리고 이번 축제인 모두를 부르자.
2: 다른 차들도? 맞아. 그동안의 축제는 버스들만의 축제였지만 이번엔 모두를 위한 축제를 만들어보자.
6: 그래.
1: 그래. 좋아. 모두를 위한 축제를 만드는 거야.
0: 다음 날 아침, 꼬마 버스들이 축제 준비를 위해 모였어요.
1: 뭐부터 준비하면 될까?
2: 우선 차고지를 예쁘게 꾸미자.
1: 그럼 장식이 필요할 텐데.
6: 아, 방법이 있어. 나를 따라와 봐. 자, 봐. 어때? 멋지지?
1: 이건 장식이 아니라 쓰레기잖아.
6: 와! 니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어딨더라? 분명히 있었는데. 찾았다. 와, 예쁘지?
11: 얘들아.
2: 괜찮아.
11: 근데 이건 다 뭐야?
1: 축제 있을 장식을 고르는 중이었거든.
11: 버스의 날 축제는 취소됐잖아.
2: 그 대신 우리가 모두를 위한 축제를 열 거야.
11: 우와, 멋지다.
1: 근데 이런 보물들밖에 없으니.
6: 와.
11: 조금만 꾸미면 예뻐질 것 같은데. 뭐?
9: 우와.
1: 대단하다!
2: 어떻게 한 거야, 피넛?
11: 남산에 있는 예쁜 꽃들을 주워왔지.
6: 정말 마법 같아. 어때? 이래도 보물이라고 할 거야?
11: 뭐?
1: 그럼 우린 다른 걸 준비해볼까? 꼬마 버스 타요!
0: 라니와 가니는 축제에서 함께 놀거리를 찾기로 했어요.
1: 뭘 준비할까?
2: 일단 친구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보자.
4: 올라올라 올라올라.
2: 이거 괜찮은데?
4: 야, 자, 됐다.
2: 저도 그려주세요.
7: 저도요.
4: 알았어.
2: 이거야. 이 정도면 되겠지? 당연하지.
7: 그런데 이걸 다 어떻게 옮겨?
2: 그러게.
12: 얘들아.
2: 토니, 우라차.
12: 여기서 뭐해?
2: 그게...
13: 모두를 위한 축제?
14: 그럼 우리도 가도 되는 거야?
2: 물론이지.
12: 우와, 야나와. 우리가 물건 옮기는 거 도와줄게.
2: 정말?
12: 모두를 위한 축제라는데 당연히 도와야지.
2: 고마워, 얘들아.
0: 하연은 축제 소식을 알리는 일을 맡았어요.
1: 모두를 위한 축제가 열립니다. 버스 타고지로 놀러오세요.
2: 며칠 뒤 축제가 열리는데요.
15: 뭐?
12: 신호 바뀌었어요.
15: 아이코, 죄송합니다.
1: 뭐야,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
2: 하요. 누리, 안녕.
16: 안녕.
2: 어? 이건 뭐야?
1: 차고지에서 축제를 열기로 했어.
2: 축제? 와, 재밌겠다.
1: 그런데 알리는 게 쉽지 않네. 이러다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야.
2: 아!
15: 누리.
2: 어?
15: 아주 빨리 가줄 수 없겠니? 이러다 늦겠어.
2: 네. 나 먼저 가볼게.
1: 축제 초대합니다.
0: 꼬마 버스들이 준비한 축제의 날이 되었어요.
7: 그런데 왜 아무도 안 오지?
6: 하유, 제대로 알린 거 맞아?
1: 당연하지. 관심이 없긴 했지만
2: 열심히 준비했는데
7: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1: 역시 나 혼자 알리는 건 무리였나?
17: 재밌겠다.
2: 어?
15: 할아버지가 유치이네.
12: 여기서 축제가 열리는 거지?
1: 네.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12: 저기 저 택시가 알려주던 거예요?
1: 둘이.
16: 네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도와줬지.
12: 우와, 축제라고?
15: 재밌겠다.
12: 차고지에서 축제가 열린대요.
18: 정말? 축제 같이 가자.
19: 좋아.
16: 택시들은 손님을 태우고 이곳저곳을 다니니까 소식도 금방 전할 수 있거든.
1: 누리! 여러분!
6: 모두를 위한 축제에 오신 걸
9: 환영합니다!
1: 우와, 예쁘다!
6: 멋진 작품을 나눠드려요. 이거 쓰레기 아니거든.
2: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야.
1: 준비. 시작.
6: 어디? 야호. 1등이다.
1: 여러분. 모두 즐거우신가요? 모두가 힘을 모아준 덕분에 축제를 열 수 있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그 보답으로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와!

흔들며 다 함께 노래해. 두 발을 구르며 다 함께 춤.

0: 진짜 모두를 위한 축제가 되었네요. 함께하면 언제나 더 행복해진답니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얼굴 상처엔
3: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옥스포드 탕.
8: 해보고
7: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9: 탑승하세요.
7: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10: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3: 신나는 코로나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래 놀이 회사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코로나 유치원.
8: 키키키키.
9: 사는 아이도
8: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1: 마데카 솔메이트
12: 진동.
10: 얼굴 상처엔
13: 순한길게.
10: 주물 상처엔
14: 너무나이. 마데카 솔이
15: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6: 럭키 선물
17: 6666666666 넣어라! 오예! 6이다 럭키! 하! 역시 난 운이 좋다니까 호텔을 세워볼까나? 하하! 가이 이제 네 차례야. 아, 한 칸밖에 못 가겠네. 어쩌나.
18: 글쎄, 한 칸이라고 꼭 나쁜 건 아니야. 카드 뽑기인데 행운 카드. 플레이어가 원하는 만큼 앞으로 이동하기.
17: 뭐라고?
1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0: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내가 현실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지?
1: 마왕님, 게임 포인트를 다 모으면 저한테 선물을 주실 건가요?
0: 감히 나한테 조건을 걸어. 이모부터 원수하고 얘기해.
1: 안 준다고는 안 하시네. 그렇다면
2: 몬스터 뽑기. 이렇게 나와라 얍.

0: 임무 완수하면 선물을 주실 거야.
1: 아, 이봐요. 아까 저 영수증 안 주고 가신 분 맞죠?
0: 당신이 주는 선물은 이제 필요 없어.
1: 아, 영수증이요? 아, 이제 돈을 내셔야 된다니까. 아, 이거 아니 진짜.
0: 럭키.
1: 이게 뭐야?
0: 여러분, 당신들이 운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봅시다. 럭키. 게임 포인트가 다 모이겠네. 다크 마왕님이 선물을 주실 거야.
2: 와, 유지가 왔네.
3: 지수야, 이 많은 휴지를 다 쓸 수나 있겠어?
2: 컵라면도 당첨됐어. 내 시크릿 선물 세트는 대체 언제 오는 거야? 그건 아까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너무 느려.
4: 미니 특공대, 지금 스틱 장군이 나타나 또다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 어서 빨리 출동해라.
5: 어서 출동하자.
6: 괜찮아요? 어서 피하세요. 스틱 장군, 멈춰라!
0: 이번에는 쉽지 않을 거다. 나와라, 버튼 군단.
6: 카이, 피해 있어.
7: 픽셀 서밋 소환!

0: 역시 내가 아니면 안 되는구만. 럭키! 굿! 아, 그럼 돌아가서 공격!
1: 몰라서!
2: 공격하자!
1: 맥스 왜 그래? 모두 조심해!
0: 주상의 지시를 따라라! 럭키! 서로 공격해!
3: 몸이 말을 안 들어! 나도 그래! 어떻게 멈추지? 피해!
2: 세미, 미안해!
3: 나도 마찬가지야!
1: 주사위를 피해야 돼!
0: 카이, 너 좀 졸개해라, 진짜! 자, 네 차례다, 루시! 기대되는군, 라키! 앞으로 나와서 코인 폭포! 게임 코인은 맞으면 아프다고!
1: 그만두지 못해!
0: 아니, 아니, 이제 시작이라고!
3: 이 녀석!
1: 맥스!

0: 이런 어서 막자. 요당했어.
1: 방법을 생각해야 돼.
0: 개야,
2: 그만해. 볼트, 세비, 둘 다 멈춰. 그만하라고.
3: 난 멈추라고 안 했어.
0: 드디어 불렀네. 그래,
3: 럭키, 럭키.
0: 이거 코인이잖아. 이거 진짜 아픈데.
2: 무슨 방법이 없을까?
0: 머리 맞았어.
2: 코인. 그래, 스틱 장군의 게임 코인으로 공격해봐.
3: 나한테 가까이 오지도 못하면서 날 공격한다고? 주사위의 지시는 절대적이야. 럭키. 서로 공격.
2: 루시, 잘했어! 주사위 효과는 지속시간이 있어. 스틱 장군의 주사위 명령이 끝나면 틈을 주지 말고 바로 게임 코인을 사용해서 공격하는 거야!
3: 내가 할게!
0: 럭키!
3: 받아라!
0: 잡았다! 너도 맞아봐라! 픽셀건 변신! 주사위를 없애지 마!
2: 주사위. 지금이야 카이, 에너지 충전해줘. 빅셀 에너지 전사 샤이닝 웨이브. 게임 클리어.
3: 선물 받을 수 있었는데 다 그만하네.
2: 완벽한 도움이야.
1: 아주 잘했어.
2: 어때? 내 작전 좋았지?
4: 물론이지. 주사위의 힘은 럭키 비키.
5: 영화 보러 오세요.
6: 내 게임 코인.
5: 영화 상영소입니다.
6: 바닥에 있나?
5: 안녕하세요. 친구랑 함께 미니 특공대 영화 보러 오세요.
6: 뭐? 미니 특공대? 꼴 보기 싫어 죽겠네. 응? 응? 게임 코인? 게임 코인이네? 아니.
7: 누나, 대체 무슨 휴지를 이렇게나 많이 산 거야?
8: 이건 당첨 상품으로 받은 거야. 좋은 기운을 너에게 나눠줄게.
9: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10: 나도 당첨됐어. 지수야, 우리 둘은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11: 컨대면 되는 것 같다.
12: 정말 많네.
6: 그거 아저씨한테 줄래?
12: 응.
6: 영화표랑 그거랑 바꾸자. 미니 특공대야.
13: 우와, 진짜로 미니 특공대 영화네. 좋아요, 바꿀게요. 아,
6: 그래.
9: 달려, 카이.
12: 달려.
9: 빨리,
12: 네.
9: 더 빨리.
12: 가보자고.
8: 잘한다. 당분간 행운의 컵라면 계속 먹어야겠어.
12: 지수야.
8: 내 당첨 선물이니까 이거 먹고 모두 좋은 기운 받아.
14: 이미 많이 받았어.
8: 그만하고 컵라면 먹어.
9: 이것도 다 못 먹었어.
8: 더
9: 내가
8: 먹어.
9: 이겼다. 우리 좋네.
8: 더 좋아질 거야.
9: 먹던 거 있으니까 이건 다른 사람 줘.
12: 행운의 컵라면이야.
9: 더 이상 못 먹겠어.
12: 기다려.
8: 식으면 맛 없어? 루시, 휴지.
12: 지수야, 괜찮아?
8: 괜찮아. 컵라면 먹어주면.
12: 제발 그만.
6: 조그만 게 엄청 빠르네. 게임 코. 에? 에? 쳐다보는 것 같아. 게임 코인. 인사. 럭키.
0: 진짜 더는 못 먹겠어.
9: 더 먹으면 토할지 몰라.
8: 믹스 하나 더 줄까?

0: 긴급 호출이야.
1: 미니 특공대 스틱 장군이 합체 몬스터로 변해서 사람들을 마구 공격하고 있다.
0: 파괴력이 더 강해진 것 같아.
2: 맞아.
3: 사람들이 많이 다쳤네.
1: 미니 특공대 어서 출동해라.
4: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0: 가자.
3: 사령관님, 이거 드실래요?
0: 카이, 시작하자.
3: 알았어. 픽셀 배려 전개. 픽셀 차원 전송.
4: 지겨워.
5: 픽셀 비클 소환.

0: 픽셀 워리어! 픽셀 가디언! 출동! 하, 이 녀석들!
1: 저 추사위를 먼저 없애자!
0: 주사위의 힘은 럭키비키! 쉽게 부서지지 않아!
1: 같이 공격하자!
0: 2번!
2: 무엇에?
0: 파이어볼! 오늘 너희와 이 공간을 전부 파괴시켜버리겠다!
1: 주사위를 조심해!
0: 다음은 뭘까?
3: 내가 맡을게!
0: 귀찮은 녀석! 너한테는 이리다! 터보 토네이도!
4: 공격 방식이 바뀌었어.
1: 이 녀석!
0: 일단 공격은 아무 소용없다!
1: 픽셀 하이퍼킹으로 합체하자!

0: 픽셀 블레이드 소환. 픽셀 하이퍼킹의 힘을 보여주마. 픽셀 블레이드 어택. 계속 이어서 공격해. 받아라!
1: 하이퍼 미사일!
0: 비행 모드 가동! 전속력! 이 정도는 어림없다!
2: 뭐지?
0: 이거나 받아라!
2: 또 공격에 당했어!
0: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이번에는 삽니다! 메테오!
2: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해!
0: 생각보다 잘 버티는군. 이것도 버틸 수 있을까?
1: 또 이리야! 토네이도를 조심해!
0: 응? 저번 토네이도!

0: 이번엔 3 받아라 메테오.
1: 네 뜻대로는 안 될 거다.
2: 공격 방식을 기억해. 1은 토네이도, 2는 파이어볼, 3은 메테오. 각각의 공격에 맞게 대응하는 거야.
0: 알았어. 야! 이번에는 2다.
2: 파이어볼?
0: 서주마! 뭐야? 아직 안 끝났다!
1: 3은 메테오!
0: 다음 공격은 4! 다크다이스!
1: 조심해!
0: 너도 맞아봐라! 떨어지지 않아!
2: 바로 지금이야!
1: 카이, 에너지 충전해줘!
2: 픽셀 체인저, 충전! 하이퍼 픽셀 에너지!

0: 가히 달려.
1: 힘내.
0: 어?
1: 볼트 씨 탑재했습니다.
0: 시크릿 선물이다.
2: 가면 안 돼.
3: 아니.
0: 제가 볼트입니다.
1: 배송비 착불로 4,000원입니다.
0: 아, 무료로 선물 주는 거 아니었어요?
1: 네, 물건은 무료지만 택배비는 내셔야 해요.
0: 아, 알겠어요.
1: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세요.
0: 네. 정말 신난다. 쫀쫀 쫀쫀. 봐봐, 시크릿 선물이야.
1: 무슨 선물이지?
0: 안에 뭐가 들었을까? 찾았다. 시크릿 선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을걸요?
3: 아무래도 속은 것 같고.
0: 말도 안 돼. 이럴 순 없어.
4: 당첨 선물은 믿을 게 못 되네.
2: 내가 뭘 했어.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니까. 운을 바라기보단 실력을 쌓아야지.
4: 나도 택배비 냈어. 하지만 컵라면은 내가 운이 좋아서 받은 거야. 행운을 너희한테 나눠줄게.
0: 돈이 안 돼. 나는 못 먹어. 운이 좋았으면 다른 시크릿 선물이 오지 않았을까?
4: 네가 아직 많이 안 먹어서 그래. 두 개 더 먹으면 행운이 배로 들 거야. 키키키키
5: 하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칠성.
6: 얼굴 상처엔
7: 승환
6: 주물 상처엔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11: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12: 옥스포드 탕.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3: 탑승하세요.
1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0: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굿소! 클릭소! 멀마세가!
2: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 굿소!
2: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3: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 굿소!
3: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4: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5: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7: 예!
6: 포켓몬 태그스타.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보라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2: 얼굴 상처엔
1: 순간
2: 주물 상처엔
1: 너무나
3: 마데카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솔.
1: 키키키키
4: 하는 아이도
1: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당찬! 자신감을 가져!
7: 나타나라 몬스터!
8: 멈춰라 몬스터!
9: 당찬! 바리온 에너지가 다 충전됐어! 빨리 슈퍼트론 합체하자!
6: 저 녀석은 크리올로포사우루스 돌연변이인데 별로 강하지 않아! 슈퍼트론 합체 없이도 티란의 힘만으로도 충분해!

0: 내 말이 맞지? 승부는 이미 났어. 상대가 안 된다고.
1: 정말 티란의 공격이 먹혔어. 어, 그런데 몬스터의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
2: 강찬, 조심해. 몬스터의 상태가 이상해.
0: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세라. 오늘 티란 상태는 최고라고. 저런 약해 빠진 몬스터 따위는 내 말대로 티란이 한 방에 끝내버릴 거야.
3: 아니,
4: 뭐야? 녀석의 모습이 변했어.

0: 여덟 살기 화염 공격이다.
1: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았어야지.
2: 화염 공격이라니, 이러다 당하겠어. 한찬, 어삼체를.
1: 큰일이야. 키라의 바리온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졌어. 이 상태로 합체는 무리야.
3: 아직 싸울 수 있다.
1: 이런, 적을 너무 얕잡아 본 내 실수야. 이대로라면 티란이 위험해.
0: 얼른 끝내버려. 공격, 공격.
1: 어머머, 우리 몬스터가 힘들어하네. 무리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끌어올렸나? 타락한 에너지가 부족한 탓이야. 안 되겠어. 몬스터를 회수하자.
0: 몬스터 회수, 양박탄 발사.
2: 뭐야? 갑자기 연기가.
1: 몬스터 회수. 사라졌어.
4: 몬스터가 어디로 사라진 거지?
2: 타락한 녀석들,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확실해. 티라니 몬스터 공격으로 부상을 입은 것 같은데?
4: 나 때문에.
0: 강찬, 아침 먹자. 오늘은 맛있는 샌드위치. 에? 찬아, 무슨 일 있어?
4: 나 때문에 티라니.
0: 찬아, 강찬.
4: 그냥 입맛이 없어서.
0: 뭐?
5: 오늘 학원 안 가서 좋았다.
6: 맞아.
4: 세라야.
1: 이런 이런. 보행 중에 정면을 보고 걷지 않는 건 위험한 행동이야. 지금처럼 25도 아래를 보며 보행하는 경우엔 시야폭이 56%나 좁아지고 걸어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대처할 수 없게 된다고. 전봇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맨홀에 빠질 수도 있고.
4: 나의 방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티런을 위험에 빠뜨렸어. 배틀에서 몬스터를 만만히 본 건 내 실수야.
7: 그 말은 맞아. 적이 약해 보인다고 자만하는 건 방심을 부리기 마련이지. 지난 배틀처럼 고집을 부리면.
4: 누트 말이 맞아. 난 슈퍼트론의 리더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 먼저 갈게.
1: 공격은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돼서 실패했어. 하지만 더 획득한 오염 에너지로 속성 전환, 얼음 에너지로 변환해서 기습 공격을 해야겠어.
0: 오호, 단순한 지구인 녀석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겠는걸. 드디어 우리가 승리하겠구나.
7: 강찬, 뭐 하는 거야? 훈련을 시작해야 해. 어서 티란을 소환하라고. 응?
4: 티란은 지난 배틀에서 나 때문에 너무 큰 부상을 당했어. 아직 다 낫지도 않았을 거라고.
7: 세라가 그러는데 거의 회복됐다고 했어.
1: 강찬이 지난번 몬스터와의 배틀에서 자신감을 많이 잃었나 봐요. 바리온 에너지 수치도 엄청 떨어졌어.
3: 바리온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강찬의 마음이라면.
1: 박사님, 몬스터가 나타났어요. 지금 도시를 향하고 있어요.
3: 강찬, 노트, 서둘러 슈퍼트론을 소환하거라.
7: 네?
4: 네.
7: 지난번과 같은 크리올로포사우루스 몬스터야. 또 화염 공격을 할 셈인가?
4: 이번에 작전 실패한 그 몬스터가 또?
7: 시간 끌면 위험해, 강찬! 어서 티란을 소환해야 해!
4: 응!
8: 파워의 티란! 돌격의 테라! 속도의 블록! 하늘의 테리! 갑옷의 안키! 이번 배틀엔 파워의 티란이 필요해! 슈퍼트론 티란! 소환!
1: 괜찮. 지난번과 같은 화염 공격이라서 문제 없을 거야. 공룡은 변온 동물이라 그 특징을 이용해서 티란의 신체 온도를 평소보다 낮게 설정해뒀어. 화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
3: 그래, 강찬, 걱정 마라.
4: 모두들 대비를 하고 있었구나.
1: 녀석들, 우리가 똑같은 공격을 할 줄 알았나 보지?
0: 우리 생각보다 똑똑하단 말이지.
1: 이제 도시를 아이스크림처럼 꽁꽁 얼려버릴 거야. 몬스터 속성 전화! 뭐야? 몬스터의 신체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고 있어.
6: 뭐라고?
1: 몬스터 속성이 얼음으로 바뀌었어.
2: 아니, 티라니의 팔이 얼어붙고 있잖아.

0: 산! 티란이 위험해!
1: 내가 나서야 해. 그런데 또 실패하면 어쩌지?
2: 세라야, 빨리 슈퍼트론 합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3: 지금은 강찬의 바리온 에너지 수치가 너무 낮아서 슈퍼트론 합체가 불가능해요.
0: 강찬! 바리온 에너지는 너만이 조절할 수 있어. 어떻게 좀 해보라고!
1: 어떻게 하지?
4: 강찬, 뭘 망설이는 거지? 지난번 전투작전 실패 때문인가? 강찬! 너와 나는 함께 싸우는 동료이자 친구다! 승리해도 함께하고, 패배해도 함께한다!
1: 티란...
0: 강찬! 티란을 실망시키...

0: 그래! 너만이 티라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
1: 힘을 내라, 친구! 함께 싸우고 함께 이겨내자! 강창!

0: 비록 실패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보이겠어. 모두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강찬의 바리온 에너지 상승 중.
1: 오, 역시 바리온 에너지는 강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맞았구나.
0: 티랑 슈퍼 드론 합체.

0: 저 녀석 또 얼음 공격을 할 셈이야. 티라노 블래스터 준비.
1: 알았다.

타라칸한테 붙잡혀서 원하지도 않는 싸움을 하고 너도 많이 괴로웠지? 크리올로프 사우루스, 공룡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줄게!

0: 크리올로포사우루스 정화 완료!
1: 강찬, 어? 언제나 자신감을 잃지 마라. 역시 넌 나의 최고의 파트너니까.
0: 응, 고마워 티란. 너의 말대로 우린 최고의 파트너야.
2: 이거 옆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무지 섭섭한데?
3: 그러게, 우린 파트너가 아닌가?
0: 무슨 소리야, 우리 모두가 최고의 파트너라고. 그게 바로 슈퍼트론이지.
4: 당연하지.
0: 자, 슈퍼트론 파이팅! 케라와 몬스터의 비밀 1편.
5: 삼촌 왜?
6: 미쳐라. 삼촌은 번개가 너무 무섭구나.
5: 아 참나, 다 큰 어른이 번개가 뭐가 무섭다고.
6: 아이고, 하느님 부자님 목화생님, 저는 큰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네.
5: 아, 못 말려.
1: 드디어 우리의 비장의 무기가 완성됐구나. 개연나라 몬스터야!
5: 깜짝이야!
3: 놀라게 했어? Sorry!
5: 세라, 넌 오늘도 팔팔하구나. 난 어제 천둥번개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
3: 천둥번개? 난 하나도 못 들었는데. 아주 평화롭게 잠자면서 쏘스윗한 꿈만 꿨거든.
5: 신경한 건지 대단한 건지 아무튼 세라 넌 연구 대상이긴 한 것 같다.
3: 어머, 얘 그게 무슨 소리니? 오늘의 연구 대상은 강찬 너와 헤라거든. 드론과 합체하지 않고 별도 전투 가능한지 그 가능성에 관한 연구. 그 주제로 내가 연구 논문을 발표하면 함께 커다란.

0: 있어요, 세라 박사님.
1: 야, 강찬! 기다려! 강찬!
2: 찬아, 오늘 훈련에 관해 설명해주마.
0: 벌써 알고 있어요, 박사님. 아까 또 다른 박사님한테 충분히 설명 들었다고요.
2: 다른 박사님?
1: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훈련에 집중해줬으면 좋겠어. 자, 빨리 케라를 소환해.
0: 네, 박사님. 방어의 티란, 돌격의 케라, 속도의 벨로, 하늘의 테리, 갑옷의 앙키. 이번엔 돌격의 케라를 소환한다. 슈퍼 드론 케라 소환. 안녕 케라. 오늘은 트론과 떨어져서 각각의 전투를 수행하는 훈련을 해볼 거야.
2: 알겠다, 강찬.
1: 도심을 연결하는 중앙대교에 몬스터가 나타났어. 이번에는 덩치가 엄청 큰 것 같아.
2: 중앙대교라면 강 한복판에 있는 다리 위에 나타났단 말이냐?
1: 강찬, 일단 오늘 훈련은 중지야. 서둘러 몬스터를 막아야 해.
0: 알았어.
1: 누튼, 강찬과 케라가 이동하는 동안 미리 가서 몬스터를 막아줘. 시간을 벌어야 해.
3: 오케이, 출동한다.
0: 케라, 준비됐지?
3: 응.
0: 자!
3: 여기는 누트. 도심을 지나 곧 중앙대로로 진입한다. 너! 아니, 저건!
1: 나타났던 몬스터들에 비해

0: 어서 피하세요! 어서!
1: 감사합니다!
0: 뭐야! 바위잖아!
2: 루트! 조금만 버텨줘! 케라와 지금 가고 있으니까!
0: 저 녀석! 입에서 바위를 토해내고 있어! 대체 무슨 공룡의 돌연변인 거야?
2: 입에서 바위를 토해낸다고? 그렇다면 그 녀석은 분명 세이스모사우루스일 거야! 세이스모사우루스는 엄청난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식물을 먹고 분해했어야 했대. 그래서 발견된 화석에서도 200개가 넘는 위석이 나온 적도 있어.

0: 집에도 거대한 몬스터 출현! 동시에 두 마리라니, 이럴 수가. 게다가 이번엔 몸길이 30m가 넘어.
1: 그런 크기라면 설마 아르젠티노사우루스?
0: 뭐? 아르젠티노사우루스라면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공룡이잖아.
1: 케라, 어렵겠지만 우리가 저 녀석을 막아야 해.
2: 알았다, 강찬.
1: 슈퍼 드론 슛! 원! 부탁해, 케라!
2: 가자!
1: 케라!
3: 거대 몬스터 두 마리가 동시에 다른 곳에서 각각 나타나다니! 강찬! 케라만으로는 무리야! 티란도 함께 불러내야 할 것 같은데!
1: 저 녀석들... 티란 혼자만 저소환해서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야! 슈퍼트론 모두의 힘이 필요해!
0: 슈퍼트론을 전부 소환한다고? 잠깐만!
3: 내 생각도 같아! 이 녀석들 멈춰!

0: 강해! 빨리 바리온 에너지 전력을 확인해봐라! 야!
1: 오케이! 바리온 에너지는 여유가 있어! 강찬! 좋았어! 슈퍼트론 전원 소화!

0: 슈퍼트론 전원 소환! 전투 준비 완료!
1: 나도 합류한다!

0: 모두들 슈퍼트론이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어!
1: 몬스터의 상태가 이상한데? 에너지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잖아!
0: 자, 모두 돌격!

슈퍼트론을 모두 소환했는데도 녀석을 뚫을 수 없다니!

0: 몬스터 출현! 저기 발전소 방향이야!
1: 발전소 방향이라면 혹시 녀석들의 목표가 도시에 공급되는 전기를 끊는 것일지도. 그렇다면 정말 큰일이다!
0: 강찬, 루튼! 박사님 말씀대로 발전소가 공격받으면 도시는 끝장이야! 지금 도심을 공격하는 몬스터들은 믿길 수도 있어!
2: 뭐라고?
1: 애초에 녀석들은 그걸 노리고 공격한 건가?
0: 그런 것 같아요. 전기 없이는 녀석들의 공격을 감행할 수 없어요. 예비 발전기까지 모두 망가지면... 생각해보세요! 도시가 무너지는 건 얼마 안 걸리겠죠?
1: 그럼 타라카는 그걸 알고 노린 것이겠구나.
0: 거기까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몬스터들을 막지 못하면 도시의 앞날은 장담할 수 없어요.
3: 세라! 강찬! 몬스터가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어!
1: 그러는 도심을 공격하던 몬스터들도 세 번째 몬스터가 향하는 발전소로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4: 발전소가 파괴되면 도시 기능이 정지되고 타라칸의 공격에 속수무책이 되어버려! 반드시 막아내야 해! 티란! 벨럭! 케라! 안키! 테리! 나를 도와줘! 아니, 우리를 도와줘! 세라! 발전소 앞 공터로 갈 거야! 거기서 꼭 몬스터들을 막아내야 해! 노트! 드론을 발전소 앞으로 이동시켜줘! 그곳에서 슈퍼드론 전원 합체를 실행할 거야!
3: 그건 나한테 맡겨! 드론! 전체! 출동! 기아 트론! 레이싱 트론! 탱크 트론! 파워 트론! 그리고 제트 트론! 발전소로 간다!
4: 자, 우리도 간다! 슈퍼 트론 돌격!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1: 순환기계.
0: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옥스포드 상.
6: 해보고
5: 주유소 사고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8: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커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플레이.
9: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5: 순간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수석이 가자.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 상처엔
3: 승강기계.
2: 주물 상처엔
3: 너무나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0: 분명히 여기 어디쯤인데?
1: 맞아. 이 근처가 온통 초콜릿 광맥이야. 필요한 게 초콜릿 수액이라고 했니? 수액이면 나무에서 나오는 액체를 말하는 거야?
2: 응, 커다란 나무.
3: 어떤 커다란 나무?
2: 글쎄, 그냥 나무인데 좀 커.
0: 그리고?
2: 잘 모르겠어.
0: 작은 나무보다는 커다란 나무가 좋지. 금방 눈에 띌 거야. 찾아보자.
3: 괜찮아?
2: 이게 괜찮아?

0: 있구나.
1: 우와, 멋진데. 근데 저걸 어떻게 채취하지?
0: 한 시간 정도 지나면 한 방울씩 떨어진대. 그런데 시간도 정확하진 않아.
1: 정확히 어디에서 수액이 나오는 거지?
0: 잘 모르겠어. 그럼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수액을 받으려고 계속 있어야 하는 거야? 글쎄.
2: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 그냥 수액 방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0: 걱정 마. 다 방법이 있지.
3: 로빈, 초콜릿 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줘.
4: 비리비리. 나뭇가지 제일 끝에 작은 상처를 내고 한 시간에 한 방울씩 나뭇가지마다 딱 한 방울.
1: 나뭇가지에 올라가려면 도켓! 너밖에 없어.
0: 좋아. 그런데 수액은 누가 받아?
2: 그건 내가 할게.
3: 좋아. 우린 그 사이에 스파이더 아몬드를 찾아보자.
1: 스파이더라면 거미? 곤충은 내가 전문이지. 가자, 거미 잡으러.
0: 어째 좀 으스스한데?
1: 무언가 갑자기 나타날 것 같아. 조쿠미, 거미줄이 왜 저렇게 커? 거미가 어떻게 생겼어?
0: 글쎄, 나도 잘 몰라.
1: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넌.
0: 모르겠어.

0: 저것만 스파이더 아몬드는 아닐 거야.
1: 도대체 몇 시간째냐 우리?
2: 글쎄, 30분 좀 넘었나? 이런, 벌써 한 시간이 다 돼가네?
1: 벌써라고? 이제 몇 시야?
2: 아직 5분도 안 지났어.
1: 가만히 있는 게 싫어. 기다리는 건 싫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 다 싫어.
2: 우와, 초콜릿 수액을 받았다. 한 방울.
1: 뭐? 고작 한 방울?
2: 한 시간에 한 방울. 한 시간이니까 한 방울. 다음 나뭇가지로 이동.
1: 이렇게 어느 세월에 수액을 다 받냐. 차라리 거미나 잡으러 갈걸.
3: 나 거미 싫어. 거미는 싫다고. 그냥 가자. 난 여왕 안 해도 좋아. 돌아갈래.
4: 조코민.
3: 대관식을 연기하자. 아니, 취소하자. 그게 낫겠어. 무서워.
5: 나도 무서워. 무섭다고.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6: 얘들아, 이것 좀 봐. 이거 초콜릿이야.
3: 맞아. 초콜릿 거미라고 했던 것 같아. 초콜릿 거미줄로 아몬드를 감싼다고 했어. 공주 수업 때 배운 기억이 나.
6: 거미가 벌레를 잡아먹을 때처럼?
3: 맞아.
5: 좋았어. 그럼 일단 아몬드를 저기 대형 거미줄에 던져놓자.
6: 그리고 거미가 아몬드를 거미줄로 칭칭 동여매면 잽싸게 낚아채는 거지.
4: 괜찮을까?
6: 우린 아몬드가 아니잖아. 잡아먹진 않을 거야. 그런데 아몬드 나무는?
5: 저기, 저 나무가 아몬드 나무가 틀림없어.
6: 우선 저쪽으로 가서 아몬드부터 구해보자.

0: 나무를 쳐서 아몬드를 떨어뜨려줘.
1: 쨍쿵 유유 쨍쿵 유유 유유 유유 유유.
2: 아몬드는 구하기 쉽네.
0: 좋아, 이제 아몬드를 거미줄에 던지면 거미가 반응을 할 거야.
3: 핫!

0: 이제 저 스파이더 아몬드를 어떻게 어? 가져오지?
1: 좋은 생각이 있어.
2: 치치, 지금이야.

0: 근데 거미는?
1: 멀리 날아갔어.
0: 야!
2: 거미야, 거미야, 거미야!
0: 이제 괜찮아.
2: 거미는 정말 무서워.
1: 어서 스파이더 아몬드를 챙기자. 초코밍!
2: 봐, 이거야. 분명히 레시피 그대로 했는데 엉망이 됐어. 차근차근 해보자. 우선 나머지 재료를 전부 찾아야 해.
1: 여기, 여기! 하얀색 밀가루!
3: 초콜릿 가루들은 여기!
0: 최고급 빵가루도 찾았어!
2: 좋아! 라즈베리 원액과 다리끼 약간, 말린 메뚜기 가루와 개구리 오줌 한 방울! 자, 이제 배합할 차례야. 초코밍, 네가 직접 해보겠어?
0: 내가?
2: 응. 걱정 마, 도와줄게.
0: 다 됐다!
3: 다 됐다!
2: 냄새는 일단 합격! 이제 맛을 볼 차례야. 우와, 특급 초코맛 꽃의 향과 초코수액의 깊은 풍미, 스파이더 아몬드의 고소함까지. 이건 완벽한 전설의 쿠키야.
1: 우와, 진짜
0: 쿠키 처음이야.
4: 최고.
0: 초코 맛있어.
2: 이게 정말 내가 만든 쿠키라고? 그래, 우리가 해냈어, 초코미.
0: 난 역시 여왕이 될 자격이 있어.
2: 물론 너희 도움도 조금 있었지.
4: 저 잘난 척은 못 고치는 건가?
1: 좋았어, 미션 성공.
4: 좋아, 좋았어.

0: 대님의 승리다.
1: 누가 잡았어?
0: 바다 핑핑.
1: 잡는데 걸린 시간 총 4분 50초. 기록이네. 이번 훈련은 로켓의 승리야.
2: 야, 손을 깨무는 법이 어딨어?
0: 손을 깨물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 아, 힘들어.
3: 생크미, 이제 아이스크림.
0: 생크미는 정말 좋겠다. 우리처럼 미션 준비하느라 연습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먹는 생각만 해도 되잖아.
3: 생큼?
2: 그럼 도켓 너는 다음 생엔 생크미로 태어나고 싶어?
0: 정말 소원이야.
1: 너무 졸리다. 난 이제 잘래.
2: 나도 졸리다. 가서 자야겠어.
0: 그래, 오늘 너무 뛰었더니 피곤하다.
2: 가자.
3: 미어요. 미어.

0: 생크비가 있는 거야. 뭐야, 내가 생크비가 된 거야?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대체 어디 간 거야, 내 몸? 생크마, 무슨 일 있어?
1: 그러게, 왜 아침부터 뛰어다녀?
0: 나 생크비 아니라고.
2: 내가 잘못 들었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1: 나도 모르겠는데.
0: 내 몸!
2: 생크마 왔어? 근데 어쩌지? 너 준다고 준비한 아이스크림을 도켓이 다 먹어버렸어.
3: 아, 아이스크림 맛있어.
2: 무슨 일 있어? 그게...
0: 저렇게 마구 먹어대는 걸 보니 설마... 너 생크미지?
1: 뭐? 무슨 소리야? 네가 생크미잖아.
0: 맞지? 너 생크미지?
3: 생크미?
0: 맞네!
2: 둘 다 왜 이래? 도켓은 아침부터 아이스크림을 10개도 넘게 먹고 생크미는 도켓 보고 생크미라고 하고... 아우, 어지러워.
0: 너희들 아직도 모르겠어? 이 도켓님이랑 생크미랑 몸이 바뀌었다고!
4: 뭐?
5: 생크마, 너 아직 잠이 덜 깬 거 아니야?
0: 야,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 내 몸으로 그만 좀 먹고! 많이 먹어대니까 배 아프지. 난 그렇게 많이 못 먹는다고.
2: 어쩌지? 도켓이 배탈이 났나 봐.
3: 생크미 도켓 아니야. 생크미 생크미야.
0: 말 한번 잘했다. 진짜로 생크미랑 내가 몸이 바뀌었다니까.
5: 그런 말을 믿으라고?
0: 좋아. 그렇다면 내가 진짜로 증명해 보이지. 내가 이것까진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는 내가 네 비밀을 말하면 내가 도켓이라는 걸 믿지 않을 수 없을걸. 이 비밀을 아는 건 나 도켓님 뿐이니까.
5: 믿을게 믿을게. 믿는다고. 얘 도켓 맞아. 분명해.
1: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생크미 말투도 좀 이상하고.
6: 하긴 너무 말이 많잖아.
0: 뭐라고?
2: 게다가 도켓이 저렇게 많이 먹는 것도 처음 봤어.
3: 생크미 배 아파.
0: 내가 그렇다고 몇 번에 말해. 아무튼 다시 바꿀 방법 없을까? 이 몸으로 도저히 못 살겠어.
6: 아주 과학적인 방법이 있긴 한데.
0: 뭔데?
6: 그러니까 몸을 바꾸는 기계를 만드는 거야.
0: 그거 좋다.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
6: 내 생각에 연구하는데 한 20년 정도 걸리고 만드는 때는 한 30년 정도?
0: 와! 50년 동안 생크미 몸에서 살라고? 그게 말이 돼? 제발 좀 제대로 된 방법을 얘기해달란 말이야.
1: 맞다! 아주 예전에 봤던 고대 서적에 몸을 바꾸는 그런 마법이 있었어.
0: 뭐? 그게 진짜야?
1: 책을 찾아봐야겠지만 분명히 기억이 나.
0: 제발, 제발 바꿔줘, 제발.
3: 바꿔줘, 바꿔줘.
1: 알았어. 근데 그걸 하려면 필요한 게 좀 있는데.
6: 정말 이렇게 하면 몸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1: 여기에는 그렇게 쓰여 있어. 그리고 마지막 한 방울은 악어의 눈물이야.
6: 아브라카다브라, 바뀌어라!
5: 색깔이 바뀌었어!
0: 좋았어! 이제 내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겠지?
6: 자, 마셔봐!
0: 알았어!
4: 그대로잖아.
1: 이상하다. 분명히 이게 맞는데.
6: 너무 실망하지 마, 얘들아.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겠지.
2: 내가 얼른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줄게. 먹고 나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3: 생크미 좋아, 사유 좋아.
6: 그나저나 이렇게 잔뜩 만들어놨는데 아깝네.
2: 잠깐만, 내가 한번 먹어볼게. 생각보다 맛있는데? 내가 맛있게 스프를 만들어볼게.
6: 정말?
1: 역시 천재 요리사라니까.
2: 과찬이야. 자, 그럼 요리를 시작해볼까? 자, 그럼 오늘의 특제 스프를 마음껏 즐기기 바라요.
7: 잘 먹겠습니다.
6: 역시 사연은 대단해. 너무 맛있어.
3: 생크미 제거 맛있어.
0: 어제 먹었던 스프보다 더 맛있는데?
2: 다들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0: 잘 먹었다.
6: 그러게. 근데 배가 불러서 그런가 왜 이리 졸리지?
3: 생크미 졸려.
2: 그러게. 이상하네.

0: 돌아왔다! 몸이 가벼워. 역시 내 몸이 최고라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행이야. 근데 다들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거야?
1: 생큼?
0: 모두 기사!
2: 이게 어떻게 된 거야?
0: 뭐야, 이 목소리는 설마 사요?
1: 생큼?
2: 나 사요 맞아. 근데 시체 몸에 들어온 것 같아.
1: 어떡해! 내가 사요 몸에 들어와 버렸어!
0: 내가 핑핑의 몸에 들어가다니 말도 안 돼! 내가 이 말이야! 치치, 네가 왜 내 몸에 들어온 건데? 엉망진창이네! 드래콩, 쟤네들 다시 되돌이려면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좀 해봐!
3: 도켓, 나 여기 있어! 내가 로봇가 될 줄은 몰랐어!

0: 뭐? 드래곤이 로빈 몸에?
1: 삐리삐리, 아무래도 우리 모두 큰일입니다. 삐리삐리.
0: 왜 로빈 목소리가 거기서 나와? 그럼 얘 누구지?
2: 볼리까? 볼리까?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키키키키.
2: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포드 팡.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 상처엔
5: 승강기계.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솔.
7: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쉴만의 타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 상처엔
5: 승강기계.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옥스포드 상.
2: 아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 상처엔
5: 순한
4: 주물 상처엔
5: 덤덤한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8: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엉뚱한 여행 가이드.
1: 먹고 가야지.
2: 늦었는데.
3: 사랑하는 사람과 잊지 못할 추억을.
4: 너 늦은 거 아니었어?
2: 아, 진짜! 잘 오겠습니다.
5: 안나, 혹시 여행 가고 싶은 겁니까? 아까 광고 보면서 꼼짝도 않고 서 있길래요.
2: 그건...
5: 뭘 모르는 그냥 떡떡냥? 안나는 단지 여행이 가고 싶은 게 아니다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2: 아냥!
6: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외계인이 나타나는 거야.
5: 안나, 레오한테 여행 가자고 해봤냥?
2: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5: 그래도 틀림없이 재미있을 텐데냥. 밀려오는 파도에 아름다운 모래사장,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저번에 본 드라마 같다냥. 밀려오는 파도, 아름다운 모래사장, 서로 바라보는

0: 이렇게 빠져들다니. 이 소원 들어주고 싶다니.
1: 진짜 레오랑 여행 갈 수 있는 거야?
0: 딱 맞는 위시켓이 있었냐.

0: 이름은 라비냐. 라비냐는 세계를 여행하는 위시캣. 저 여행용 가방으로 어디든 순식간에 떠날 수 있답니다.
1: 그건 대단하긴 한데 왜 거기서 나타난 거야?
0: 아, 길을 잃어버려서. 라비냐는 살짝 길치하냐. 우린 모두 아직 변습 위시캣이니까요.
1: 그렇구나.
0: 그래서 라비냐를 불러냈다는 건 어딘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는 거지?
1: 맑고 투명한 바다가 있고 자연에 둘러싸여 조용한 그런 곳으로 가고 싶어.
0: 오케이, 접수할래요. 혹시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야?
1: 응? 그건...
2: 나이스 실내요. 좀 쉬었다 하자.
1: 저기 이제 레오랑 함께.
0: 좋았어. 시금치 먹기지.
1: 정말?
3: 안나? 거기서 뭐해?
1: 레오! 뭐 좀 찾느라고.
0: 유니콘냥? 소리콘냥? 위시위시?
3: 안나, 안나.
1: 설마 진짜 단둘이 여행 온 거야?
3: 안나, 주변을 봐.
1: 응, 정말 멋진 곳이지.
3: 그게 무슨 소리야?
1: 이게 뭐야? 뭐야, 상상했던 곳이랑 전혀 다르잖아.
3: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방금까지 학교에 있었는데.
0: 안나, 레오, 여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네. 내가 준비한 여행 잘 즐기고 있어?
3: 고양이가 말을 하잖아.
1: 그게 말이야.
0: 여행에 필요한 걸 여러 가지 준비해뒀다냐. 내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안나가 원하는 딱 맞는 장소로 안내했다고. 맑고 투명한 바다에 자연에 둘러싸인 조용한 곳.
1: 분명히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0: 여행 시간은 1시간이야. 그때까지 이 여행 가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게 되니까 명심해.
1: 뭐?
0: 야! 그럼 난 볼 일이 있어서 이만. 좀 이따가 여기서 다시 봐.
3: 뭐가 어떻게 된 거야?
0: 그게... 라비냐는 살짝 길치하냐.
1: 큰일 났다. 라비냐는 길치랬는데 아마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야. 시간 안에 찾아야 하는데.
3: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추위부터 좀 피하자.
1: 라비냐!
3: 야옹아! 저기로

0: 올라가 보자. 괜찮아?
1: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어. 못 찾으면 어쩌지? 어? 펭귄?
0: 우와. 덤벙대는 게 꼭 안나 너 같은데?
1: 나는 똑부러지거든.
0: 우리 조금만 쉬자. 어?
1: 레오, 안 그래도 돼.
0: 난 이제 괜찮아. 뛰었더니 따뜻해지기도 했고.
1: 고마워. 어? 어떡해. 이거밖에

0: 있습니다.
1: 어? 무슨 일이지?
0: 우선 밖으로 나가자. 안나, 진정해. 무슨 소리야? 널 두고 어떻게 가?

0: 여기는...
1: 레오, 괜찮아?
0: 뭐지? 꿈을 꾼 건가?
2: 예. 레오, 곧 후반전 시작해!
0: 갈게!
1: 레오, 고마워.
0: 뭐가?
1: 아니, 그냥...
0: 뭐야, 싱겁게.
1: 당근 맛이 난다. 100% 틀림없습니다. 나 그냥 오늘 고마웠어. 내가 생각한 거랑은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즐거웠어. 정말

0: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땐 언제든 나비냥에게 맡겨줘. 다음번엔 가족여행 어때? 다음번에 꼭이야. 냥.
1: 특별한 가면 유도회.
2: 이 카드는 뭐지?
0: 무엇이든 되게 해주는 위시켓. 멋진 곳으로 데려가준다.
2: 멋진 곳?
0: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2: 혹시
0: 인어가 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귀여운 고양이로 변하면 어떨까? 쥐로 변신하는 건? 뭐, 그건 싫다고. 하지만 힌트는 이 실루엣뿐인데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2: 가면 무도회?
0: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아주 특별한 가면 무도회가 열릴 거야. 멋있는 레오는 당연히 오기로 했고, 오늘은 특별히 너도 초대할게. 어때? 영광이지?
3: 와! 정말?
4: 재밌겠다.
0: 하지만 보통 옷차림은 안 돼. 가면 무도회에 어울리는 드레스를 입고 와. 그래야 입장할 수 있어.
5: 가면 무도회에 어울리는 드레스?
0: 기대할게, 얘들아. 오늘 밤 무도회장에서 보자고.
2: 저 표정,
0: 저 말투 진짜 얄미워.
6: 안나, 가면 무도회 갈 거지?
7: 그러자.
0: 당연하지.
6: 얘들아, 너무 실망하지 마.
0: 아니야, 드레스라면 꾸미냥한테 부탁하면 되겠지?
2: 응, 꾸미냥 불러올게.
0: 가면 무도회? 재밌겠다. 냥, 아이디어가 마구 떠올라. 나한테 모두 맡겨. 요리코냥, 즉코냥, 위시 위시 냥냥냥.
2: 화려하다. 이 정도면 오늘 저녁에 안나가 제일 눈에 띌 거야. 집중을 했나봐. 너무 힘들어. 야, 뭐? 안나, 괜찮아?
0: 아니, 안 괜찮아. 드레스가 없으면 가면 무도회에 갈 수가 없다고. 나도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레오랑 춤추고 싶은데.
8: 안나, 내가 소원을 들어줄게. 안나의 간절함과 순수함이 내 마음에 와닿았어.
0: 이 위시켓은 스페셜 위시켓 도도냥입니다.
8: 내가 도와줄게, 안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나에게 와줘.
0: 도도냥이 자기가 있는 곳에 초대를 하다니요.
2: 안나를 인정한 거냐?
0: 안나를 인정한 거야. 저 카드를 따라가면 도도냥이 있나 봐. 서둘러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빨리 가자.
9: 그렇다니.
4: 걸. 어?
0: 자, 여러분. 특별한 가면 무도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제 드레스 어떤가요?
4: 아름답다.
0: 샬롯, 정말 예쁘다.
7: 아직 안 왔나 보네.

0: 어디까지 가야 하는 거야, 뇨? 이러다가는 무도회, 꼭 무도회에 갈 거야. 갈 수 있어. 어, 안나? 힘내. 파이팅.
1: 와, 와. 이렇게 사드리지 말고.
0: 안나! 갈 수 있어.

0: 안나, 도도맨 하우스에 온 걸 환영해. 나는 안나를 프린세스로 만들어줄 스페셜 위시캣이야.
1: 우와, 네가 동분양이구나. 마인양. 안나, 도도냥에게 맞춰서 인사하면 됩니다.
0: 안나의 한결같은 마음과 소원 마음에 들었어? 내가 프린세스로 만들어줄게. 요리코냥, 조리코냥, 위시위시, 냥냥냥.
2: 초대하고 싶었던 거 맞아?
1: 정말 아쉽다. 안나의 드레스 기대했는데. 어머나, 저분은 누굴까요?
3: 세상에, 정말 우아해 보여요.
4: 진짜 공주님 같아.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라니.
1: 저희는 누구지?
2: 안나 맞지?
1: 안녕 레오. 와, 오늘도 멋지다.
2: 안나 공주님 같아. 공주님?
1: 네, 왕자님.

0: 정말 잘 어울려.
1: 안나, 잘 추는데?
2: 이 정도야. 프린세스라면 기본이지. 저 애는 대체 누구지? 누구냐고! 오늘 저녁 주인공은 나라고!

0: 우와, 안나! 정말 예쁘다! 조용! 멋진 곳으로 데려가 준다는 건 무도회 얘기였구나.
1: 아니, 무도회가 아니야.
0: 어? 응? 무도회가 아니면?
1: 뭐야? 우리 위시캣들의 고향 위시캣 킹덤으로 안나를 초대하고 싶어. 나의 초대를 받아주겠어?
2: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오,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고 도망갔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3: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대가족.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 상처엔
5: 순환기계.
4: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콕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7: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8: 옥스퍼드 상.
9: 어, 해보고.
8: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0: 탑승하세요.
8: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뽀르르 동안아 라켓은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동안아 라켓은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 라켓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3: 얼굴 상처엔
4: 순간
3: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소리
2: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공룡과 함께 춤을!
9: 맛있는 거.
10: 뭐야? 우리 웃긴 영상 찍기로 한 거 아니었어?
9: 아니야. 모기 부리는 거 찍기로 했잖아.
8: 이건 어? 학교에서 정식으로 내준 과제야, 루시오. 교육적이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게임실랑 영상 찍자. 레벨업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줄 게 많거든.
10: 데뷔한테도 물어보자. 데뷔, 이번 조별 영상 과제에서 뭘 찍었으면 좋겠어?
11: 난 관심 없어. 그냥 아무거나. 박사님 호출이야.
12: 오늘은 최근에 인식표를 부착한 공룡들의 서식지에 다시 방문할 거야.
8: 브란키오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이구아노돈 다 우리가 만났던 친구들이네.
10: 맞아. 몇몇 친구들은 꽤 사나웠지.
12: 자료 전송 과정에 작은 문제가 생겨서 인식표에 담긴 최근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와야 해.
11: 아주 간단한 임무네요.
9: 따분하기도 하고.
12: 맞아. 아주 간단한 일이지. 어쩌면 따분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절대 방심해선 안 돼. 여긴 아름다운 곳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곳이거든.
8: 그렇지! 거대한 나뭇잎을 접어서 비행기를 만든 다음 거기에 오지를 매달고 절벽에서 날리는 거야.
10: 그건 이미 해봤어, 루시오.
8: 어리잖아! 나 볼 싫은데!
10: 이건 어때? 제이민을 내보내서 벌들에게 쫓기는 걸 찍어보는 거야. 나쁘지 않은데?
8: 아닌데, 그런 건 절대 안 할 거야.
11: 얘들아, 이상한 아이디어 좀 그만 내. 임무에 집중해야지.
8: 내 말이.
11: 게다가 그만한 벌을 모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8: 델빙!
10: 역시 델비야. 첫 번째 임무 장소는

0: 뭐가 그렇게 웃겨?
1: 손 다시 움직여봐.
0: 응? 응.
2: 여기. 에?
0: 가만히 있어봐.
1: 아하! 얘들아, 나 진짜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3: 뭔데?
1: 뮤직비디오야. 주인공은 바로 공룡들이고 여기 다이노하우스에서 찍는 거지.
4: 우즈, 너 지금 제정신이야? 다이노하우스에 대해선 누구도 알아선 안 돼. 너도 알잖아.
1: 진정해, 델비. 사람들한테는 공룡이 CG라고 하면 돼. 영화 본 적 없어? 다 그렇게 찍잖아. 좋았어. 다들 자리 잡고 액션. 우!
2: 신나. 네.
4: 정말 못 말리겠네. 그만 좀 하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1: 델비는 무시해, 루시오. 잘하고 있어.
4: 다 들리거든.
1: 이제 공룡 고기를 까딱거리게 해봐.
2: 이렇게?
1: 좋아, 컷!
4: 이제 인식표 스캔 좀 할까? 알지? 오늘 임무?
1: 아직은 곤란해. 방금 다음 장면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 루시오, 제이미! 너희가 공룡 위에 올라타서 리듬을 타면 어떨까?
2: 좋지?
3: 아, 잠깐, 뭐라고?
2: 우와, 예! 더 신나게!
1: 하면 좋은데? 너도 야, 데이비!
4: 우즈, 당장 내려와!
1: 도망가야지!
2: 나 토할 것 같아!
5: 난 가수나 배우는 못할 것 같아.
4: 이 골칫덩이 녀석들을 진짜. 델비!
2: 더 빨리, 더 빨리!
3: 저리 좀 가!
2: 나 이런 거 딱 질색이라고! 나 좀 내버려둬!
3: 어?
2: 스마일!
3: 우즈, 나랑 자리 바꿔, 빨리!

0: 와, 데뷔 춤 무지 잘 춘다.
1: 뭐? 아니야, 난 그냥 심심해서. 아, 심심할 때 춤추거든. 별거 아니야. 다신 그럴 일 없어.
0: 아, 그러지 말고 좀 줘봐. 뭐. 어서.
1: 칭찬은 고맙지만 어? 싫어.
2: 안돼, 내 카메라.
1: 모두 다이너모빌로 쫓아가자.
0: 더 좋은 생각 있어. 다들 이리 와봐.
3: 뛰어서 잡는 건 무리야.
0: 난 뛴다고 한 적 없는데. 랩톱 변신. 잡았다. 돌려줘. 그거 먹는 거 아니야.

0: 당신 진짜 끝내주지?
1: 루시오는 괜찮아 보이니까 카메라는 그만 포기하고 돌아가자. 그냥 내가 게임 실황하는 영상 찍으면 되잖아. 인기 많을걸?
2: 안 돼! 나까지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열심히 찍었잖아. 난 꼭 되찾을 거야. 재민, 운전대 잡아.
1: 그래서 계획이 뭔데?
2: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카메라는 우리 거야!
0: 와, 쟤 지금...
2: 내놔! 네가 우리 물건을 가져갔다고!
3: 제비를 먹었어.
4: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0: 저 녀석 속이 안 좋아 보이는데?
4: 나도 마찬가지야. 데비가 잡아먹혔잖아.
0: 데비다!
2: 봤지? 날 먹었다간 도탈이라도 날걸? 여기서 컷.
0: 우와, 데비!
4: 데비 최고! 기렉스한테 잡아먹혔다가 다시 돌아오다니! 진짜 최고로 멋있었어!
1: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다고.
2: 카메라를 잃어버려서 찾아온 것뿐이야. 별일 아니었어. 재밌던데?
0: 어? 우와, 기렉스 몸속도 꽤 자세하게 잘 찍혔는데? 박사님이 무지 좋아하시겠다.
2: 뭐, 과제를 위해서라면.

0: 뭐지?
1: 야! 와! 와!
2: 그 카메라는 우리 거야! 좋았어! 어.
3: 와우, 잘했다 얘들아. 정말 인상적인 CG였어. 요즘 앱은 정말 기능이 뛰어나구나.
4: 네, 그렇죠.
2: 그 앱 이름이 뭐야? 알려주라.
5: 우리 20표는 다운받았나?
6: 아, 맞다.
7: 오, 이런.
8: 끝났다.
9: 브라키오사우루스 이사작전.
5: 바로 여기야. 역시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내는 울음소리였어.
10: 나 저 녀석 알아. 무리의 우두머리.
5: 어서 꺼내주자. 오즈, 크레인을 준비해줘. 응? 제민, 공중감시장치 작동해.
11: 부테라윙 준비.
12: 난 뭘 하면 돼?
5: 넌 모니터 보기.
12: 모니터 보기.
10: 난 준비 다 됐어.

0: 어떡하지? 너 꺼내줄게. 안킬로 크레인 장착! 들어올리기 시작!
1: 좋아! 잘하고 있어! 조심! 어.
0: 침착해! 침착!
1: 안 돼!
2: 떨어지겠어!
1: 오즈! 너 괜찮아?
0: 난 괜찮은데 브라키오가 무거워서 더 이상 들리지가 않아!
2: 이러다가는 우리까지 같이 늪에 빠져서 화석이 돼버릴 거라고! 그럼 내가 바로 나가서!
1: 지금은 안 돼! 브라키오를 놔줘야 해! 오즈, 케이블을 풀어!
0: 안 돼! 꼼짝도 안 해! 수동으로 직접 풀어야 해!
1: 뭐?
2: 나한테 어? 맡겨둬! 어? 다녀올게!
1: 루시오!
2: 어디 보자. 수동 분리레버가 아 저기 있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겠지. 랩터 변신. 좋았어.
1: 해냈네.
0: 근데 브라키오가 다시 가라앉고 있어.
2: 걱정 마! 우리가 금방 꺼내줄 테니까!
1: 제이민?
2: 나한테 맡겨! 부트라윙 리프트 출동! 다이너 모드로 배신! 부스터 출력! 제대로! 어, 이런... 너무 무거워. 도움이 필요해.
1: 오즈!
0: 알았어.

0: 같긴 뭘. 잘가 브라키오 친구. 늪지를 조심하고.
1: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정도면 꽤 성공적인 임무였어.
2: 임무 완료.
1: 다들 정말 잘했어.
0: 근데 루시오, 그 머리 장식 어? 새로 산 거야?
3: 이해가 안 되는구나. 어째서 브라키오사우루스가 평소 지내던 곳과 멀리 떨어진 늪지대까지 간 걸까?
0: 배가 고파서요?
4: 어?
0: 루시오, 지난주에 케이크 다 먹었을 때 기억나?
2: 당연하지. 내 인생 최악의 날이었다고.
0: 그래서 어떻게 했어?
2: 더 찾으러 다녔지. 결국 연구실까지 가게 됐는데 찾은 거라곤 구린내 나는 푸딩뿐이었고.
3: 설마 내 실험 재료를 먹은 건 아니어야 할 텐데.
1: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0: 아까 브라키오사우루스를 내려놓은 후에 서식지를 조사해봤거든. 나뭇잎이 다 시들고 갈색이 돼 있었어. 분명 맛이 없어졌겠지.
3: 그래서 우두머리가 먹이를 찾기 위해 늪지대까지 간 거였어.
1: 가엽게도 굶주리고 있었군요.
3: 임무가 정해졌다. 무리를 식물이 풍성하게 자라는 새로운 서식지로 이동시켜야 해. 여기 녹색 협곡이 딱 좋겠구나.
5: 무리를 어떻게 옮기죠? 한 마리 옮기는 것도 어려웠는데.
0: 무리는 우두머리를 따를 거야. 그러니까 우린 대장을
2: 협곡으로 유인하면 되겠구나.
3: 너희도 이제 다이노어스 문제 해결사가 다 된 것 같은데. 루시오, 이번 임무는 네가 이끄는 게 좋겠다.
5: 저요? 제가요?
1: 정말로요?
3: 루시오는 덩치 큰 동물들을 다뤄본 경험이 많아. 그러니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들을 상대하는 데에도 그 경험이 도움이 될 거야.
2: 저만 믿으세요, 박사님. 그럼 출발. 이쪽이 아니었네요.

0: 샐러드 드세요. 싱싱하고 맛있는 샐러드입니다. 어서 먹으러 와, 대장. 가볼까? 시끄럽긴 했지만 작전 성공이야.
1: 뽐내는 걸 참 좋아.

0: 좋아한다니까.
1: 그게 루쇼지. 어디 잡아보라고? 설마 치려는 건 아니지? 이건 예상 못한 상황인데! 멈춰! 안 돼! 충돌 사고는 딱 질색이라고!
2: 루시오가 안 보여! 방금 저기 있었는데?
3: 또 엄청난 사고를 쳐버린 것 같은데?
1: 공룡한테 잡아먹힌 건 아니겠지?
2: 저기 좀 봐!
1: 랩터 드리프트! 무사했구나! 공룡들 아침 식사가 된 건 아니었네. 야! 여기 봐봐! 이쪽이야! 우후!
3: 인정해야겠는데? 꽤 잘하네.
2: 그렇다니까! 계속 달려, 루시오!
1: 다음 역은 녹색 협곡입니다!

0: 이 정도 미션은 내겐 식은 팬케이크 먹기지. 데뷔 표정이 어떨지 빨리 가서 보고 싶은데. 어? 뭐지?
1: 루시오, 앞을 조심해!

0: 큰일 날 뻔했네. 팬케이크처럼 납작해지는 줄 알았잖아.
1: 좋아, 본부로 돌아가자.
2: 루시오는 또 어디로 간 거야?
0: 여긴 어디지?
2: 이건... 우와, 안 돼! 어?
1: 루시오? 어디 있어? 무슨 일 있는 거야? 루시오!
3: 원인은 모르겠는데 통신이 잘 안 돼. 뭔가 충돌한 것 같아.
1: 루시오를 빨리 찾아야 해.
0: 알았어. 공룡 세상에 왜 이런 게 있는 거야? 저 창살들은 뭐지? 여긴 대체 뭐야? 안 돼!
4: 미사일 탈출 작동.
0: 렉처 변신! 뭐지? 여긴 뭐하는 곳이야?
1: 루시오, 너 괜찮아?
0: 얘들아, 뭔가 수상한 곳을 발견했어.

0: 전에도 그런 무덤을 본 적이 있어. 자말라의 자연보호구역에서 대부분이 코끼리 뼈였는데 범인은 밀렵꾼들이었지.
1: 밀렵꾼들? 다이노스는 우리만 아는 곳이잖아.
0: 하지만 거기 있는 덫들은 분명 밀렵꾼들이 만든 거였어.
2: 루시오, 만약 네 말이 맞다면.
0: 그래, 누군가 공룡들을 사냥하고 있어.
2: 그럼 임무는 정해졌네. 범인을 찾아내자.
3: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옥스포드 탕.
6: 아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5: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8: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9: 또 졌네.
10: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11: 키키키키.
12: 하는 아이도
11: 키키키키.
1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3: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4: 예!
13: 포켓몬 태그스타.
1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 상처엔 승강기.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수상한 범죄 로봇.

0: 맞아. 저 앞에 공장도 문 닫았대. 시스템 점검하다가 로봇들이 폭주해서.
1: 난 그래서 컴퓨터 느려져도 점검 안 해.
0: 어? 근데 저기 불 켜져 있는데?
1: 어? 다시 시작한 건가?
0: 어?
1: 어?
0: 어? 어? 어?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0: 꼼짝 마! 이 로봇들 엄청 살았다고! 그것들 당장 내려놔! 오지마! 오지마!
1: 오늘 새벽 은행에서 ATM 기기가 통째로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은 혼신을 다해 범인과 싸우다가
2: 검사 심하시네.
3: 저거 왜 저래?
4: 좀비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왔는데도 사고가 생기네.
5: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를 해서 그래.
6: 어? 대도은행이 도둑을 맞았는데 보안 카메라가 멈췄었대. 이것도 변이 바이러스 때문일까?
5: 그럴 수도 있어. 어? 아빠들이랑 마각진 박사님이 빨리 새 백신을 만드셔야 할 텐데.
6: 경찰에서 이 도둑 잡으려고 특수요원까지 투입했다는데? 우리 또봇도. 어?
7: 한수가 제가 만들고 싶다.
6: 엄마. 아빠? 아빠!
7: 한수야!
6: 아빠!
4: 돌아오셨구나.
8: 잘 됐다 라고 그러더라고.
6: 박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9: 집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놀러와라.
10: 이한수 귀가를 축하
6: 축하해. 고마워. 형 이따 저녁 먹고 올게.
4: 어 그래.
10: 바로 앞집이라 이별 분위기가 1도 안 나는구만.
11: 아유 정말 감사했어요.
9: 아유 별말씀을.
12: 조만간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9: 아유. 네 들어가세요. 가세요.
11: 빠뜨린 거 없지?
13: 뭐해? 재밌었어?
6: 제트, 이제 세물 형네서 살진 않지만 무슨 일 있으면 꼭 불러.
14: 아이고.
6: 와, 우리 집 진짜 오랜만이다.
12: 한수야, 응? 그동안 힘들었지? 아빠 왔으니까 이제 엄마랑 아빠랑 대박 재밌게 지내는 거야.
6: 네.
12: 아이고, 우리 아들 의젓 터진 것 봐.
13: 아유, 청소부터 좀 해야겠다.
12: 응? 어?
13: 여보, 아직 뛰면 안 돼. 아, 잘한다.
12: 우리 아들 뭐 먹을래?
6: 나 김치볶음밥.
12: 잘한다.
6: 아.
1: 사건 당시 은행의 보안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아 보안 카메라에도 기록된 영상이 남아있지 않지만 목격자에 따르면 범인은 인간이 아닌 로봇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8: 세모, 한수는 이제 행복하겠지라고 그러더라고. 이젠 부모님까지 돌아오셨으니까라고 그러더라고. 기분이 이상하다 그러더라고.
4: 뭘 이상해. 한수 앞집에 있는데.
9: 이상하면 점검 좀 해볼까?
5: 박사님! 저 리솔인데요.
9: 그래.
5: 대도 보석상에 강도가 들었대서
6: 스틸이랑 크롬이랑 아이언이랑 복구를 도와주고
5: 있거든요. 근데 건물 부서진 모습이 대도 은행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CCTV 영상도 있어요.
4: 어? 닥터엠!
9: 은행 금고를 털고 다닌 게 닥터엠이었다고?
6: 네, 뭔진 모르지만 닥터엠이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것 같아요.
15: 그럼 일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닥터엠, 슈퍼 AI가 한다는 일이 고작 도둑질이라니 실망임.
10: 야, 악당한테 무슨 실망을 해.
4: 근데 난 닥터엠이 응? 사람인 줄 알았을 땐 별 생각이 없었는데 AI인 걸 안 뒤부터는 좀 심란해. 응? 왜? 로봇이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는 거잖아. 이건 전에는 없었던 일이야.
10: 너 혼자 심각하지.
4: 하지만 닥터엠이 범인이라면 또봇이 나서긴 해야겠네.
9: 닥터엠이 다음번에 노릴 만한 곳에서 잠복하는 게 어떨까?
10: 잠복하는 거 지겨운데.
16: 박사님! 저희도 가도 되나요? 되죠?
9: 그래, 그렇게 해라.
16: 예스!
4: 아, 한수한테도 말해야지.
6: 미안해, 형.
4: 아니야. 이따가 내가 통신하면 제트 변신만 같이 시켜줘.
6: 응, 알았어.
3: 한수야!
17: 네가 맞춤 받아. 빨리.

0: 여기는 배도 기근속 상가 이상 없어.
1: 여긴 해안은행 여기도 이상 없어.
2: 여긴 전자상가
3: 이상 없어. 아, 졸려.
4: 대도 명품 백화점 지점 별 이상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5: 분명 우리가 또 보신 걸 알아보고 안 나타나는 거라니까.
4: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5: 뭔데?
4: 아까부터 백화점 주변을 계속 돌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5: 뭐? 어디?
4: 돌아보지는 마시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백화점 앞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입니다.
5: 에?
4: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5: 어? 도망친다!
4: 어?
5: 거기서!
4: 쏘리!
5: 박사님! 저희 변신 승인 됐죠?
0: 우리도 갈게!
6: 예!
0: 와이! 우리가 먼저 가자! 소닉 터보!
5: 소닉 터보! 와이!
1: 제트! 우리도 준비하자! 한수야!
5: 들어갔다니까! 소닉 트랜스포메이션!

0: 애니메이션 마인드 세이버 레스트.
1: 아, 이게 뭐야? 수갑?
0: 수갑이라니, 악당이 쓸 도구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2: 어예, 어예, 먼저 도착!
3: 역시 빠르기로는 와이를 당할 자가 없지. 근데 여기라고 했는데 어디 있는 거지?
2: 오, 여기다!
1: 켄, 비켜봐! 노릴 수가 없잖아. 시작!
3: 어? 저게 범인인가?
1: 이번엔 더 강력한 킥이라니까 각오하라고!
3: 소니! 아주 박살을 내버려!
0: 하이퍼 폭스!
3: 하이퍼
2: 폭스?
3: 어? 그럼 저게 씨야?
2: 뭐야 뭐야! 지금 우리 편끼리 싸우는 거야?
1: 패널티! 잠깐 잠깐!
3: 와이! 트랜스포메이션! 와이!
0: 와이?
2: 엑스랑 같이 올걸.
3: 어떻게 됐어? 저거 C였나봐.
4: 얘들아!
3: 어? 우와!
5: 경찰 도봇 출동!
4: 얘들아! 어? 오랜만이다! 많이 컸네!
6: 잘 지내셨어요?
4: 소닉, 켄! 이분은 오에라 순경님이셔. 예전에 대도시에서 근무하시다가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셔. 이제는 형사야!
6: 우와! 오에라 형사! 멋있다!
4: 아까 악당으로 오해해서 미안했어.
7: 실례가 많았다. 내 이름은 도봇 씨. 이상.
1: 소닉이라고 해요.
0: 저는 켄이라고 하겠습니다.
2: 아, 그만하고 내 엠블럼 좀 찾아줘.
4: 아, 맞다. 미안, 미안.
3: 근데 순경, 아니, 형사 누나는 대도시엔 어떤 일이세요?
4: 어떤 로봇을 잡으러 왔는데. 어?
1: 어? 어?
4: 저런 거!
1: 거기 사라니까! 에게 뭐 저렇게 허약하냐니까.
3: 그러게.
7: 범죄 로봇은 도주를 멈추고 자수하기 바랍니다. 불응할 시 무력으로 검거하겠습니다. 이상.
4: 도망갔다.
7: 여기 서라.
8: 말은 잘 듣네.
3: 아까 소닉이 멈추라고 할 땐 무시하던데.
4: 도망친다. 시 놓치겠어.

0: 어? 네? 어? 더버스 트랜스포메이션!
1: 자, 저기서 퇴장! 범죄로부터 치고는 형편없군. 아니면 내가 너무 센 건가?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당신은 문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어디로 사라졌지?
0: 탁토엠? 탁토엠? 탁토엠? 아니 대체 며칠째냐 말이야. 꿀먹은 펑어리처럼. 탁토엠 고장난 거 아니야?
2: 그건 아니야. 뭔가 작업 중인 것 같아.
0: 그래도 계획은 말하고 작업해야지. 대도시에 새로운 악당이 나타났는데 말이야.
3: 그러게요. 근데 그 악당 대도은행이 보석상가까지 살았으면 지금 닥터엠보다 부자 아닐까요? 응? 닥터엠이 계속 멍청이면 우리 그 사람한테 가서 부하가 되는 건 어때요?
4: 곧 이리 올 테니까 자네들이 갈 필요는 없어.
0: 닥터엠! 어?
2: 어?
3: 저게 뭐야?
4: 모듈러 로봇이다. 최근 대도시의 사건들을 일으킨 주범이지.
3: 그럼이다! 이것도 역시 애명이라니까.
0: 이런 엄청난
2: 모듈러 로봇?
5: 위험해!
0: 어? 어?
4: 아직 인간을 공격할 수는 없군.
2: 엥?
4: 모듈러 로봇은 내가 만들었고 여기 오는 동안 계속 내가 조종했지. 응? 앞으로 내게 꼭 필요한 로봇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걸 해결하려면 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군.
6: 경찰에서 투입한 특수요원이 오순경 형사님이셨군요.
7: 네. 제 임무는 범죄 로봇들을 막고 조종한 사람들을 체포하는 거예요.
8: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 그 로봇들 뒤에 있는 게 바로 닥터 M인 거예요. 제가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닥터 M은 사람이 아니라 AI예요.
6: 네, 알고 있었습니다.
7: 아, 알고 계셨어요?
6: 네, 문제는 왜 AI가 금고털이 같은 걸 하고 있냐는 거죠.
9: 그리고 대도산성 벽도 파손한 것 같아요. 도대체 목적이 뭘까요?
10: 근데 쌤은 계속 형사 누나랑 같이 다니는 거예요?
7: 응, 매기 박사님이 같이 조사하라고 보내주셨거든.
1: 특수조사반의 정의로운 에이스라고 할 수 있지.
11: 저만 하면 실수한다. 쌤은 아직 초보 경찰임을 잊지 말도록. 이상!
12: 왠지 씨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7: 아, 제가 아까 쌤을 변신시켜서 좀 신경 쓰였나 봐요.
11: 오 형사, 응? 내가 질투라도 했다는 말투인데 착각은 금물이다. 이상!
13: 괜찮아. 우리도 다 겪었던 일. 레스큐 사명자가 그래도 좋은 친구들이라 그러더라고.
3: 그래, 그냥 풀어 풀어.
11: 잠깐, 난 풀 것도 없다. 진짜다. 이상.
10: 근데 악당을 잡는 두 경찰 또봇이라니 뭔가 멋진데?
1: 두 경찰 또봇 정의롭지. 하지만 전투력은 좀 차이가 있던데.
3: 풀어 풀어.
4: 내가 만들고 내가 조종하는 로봇은 인간에게 직접 피해를 줄 수가 없어. 아니, 없었어.
2: 그래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군. 자신보다 무능한데도. 내가 만든 로봇을 닥터 M이 조종한다면 인간을 공격할 수 있나?
4: 어느 정도는. 하지만 성능이 부족해. 내 로봇을 인간이 조종해도 마찬가지지. 나는 내게 금지된 일들을 새롭게 해석해서 자유를 얻으려 했고 드디어 문화재를 파괴하거나 은행을 습격할 수 있게 되었지.
3: 은행, 고문 맛있죠.
4: 그럼에도 내게 해석조차 금지된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경찰에 대항하는 일,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인간을 공격하는 일. 로봇 중에서도 경찰이 있지. 앞으로 내 계획을 실행하려면 이런 금지 조항은 없어져야 해. 엔진박, 자네 도움이 필요할 것 같군. 물론 못할 확률이 더 높긴 해. 나는 지금까지 네가 알던 그 어떤 곳보다도 복잡한 세계다.
1: 멈춰라, 닥터엠!
2: 이것도 안 되네.
4: 안 되는군.

0: 고영사, 3분 지각이다. 이상, 정의로운 아침입니다.
1: 안녕, 정의로운 아침. 씨, 너도 날 구박만 하지 말고 센처럼 좋은 말 좀 해봐.
0: 시간을 지키는 자에게는 친절하도록 하겠다. 이상,
2: 미안해. 어제 엄마 아빠 침대에서 잠이 들었어.
3: 괜찮아. 어? 그럴 수도 있지 뭐.
4: 오늘 같이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
5: 한수야, 응? 지각하겠다.
2: 네, 오늘은 꼭 같이 갈게. 이따 봐.
1: 아, 대도시 거리를 달리니까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 그땐 순찰도로는 없었지.
0: 고영사, 우린 추억여행이 아니라 범죄 로봇을 잡기 위해 여기 온 것이다. 이상.
1: 누가 뭐래, 나도 안다고.
2: 저기로 가면 내가 첫 근무했던 파출소인데.
6: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0: 파출소 앞은 악당이 나타날 만한 장소가 아니다. 이상.
6: 파출소에 무슨 일이 났나? 느낌이 정의롭지가 못해.
0: 혼자 행동하지 마라. 이상. 정의롭게. 그만둬.
6: 형사님, 범죄 로봇 찾았습니다.
1: 알았어. 로봇센 트랜스포메이션.
0: 우리도 곧 갈 거니까 기다려라. 같이 잡는 게 안전하다. 이상.
6: 괜찮아. 어제 나한테 당한 녀석들이야. 혼자서도 충분해.
5: 부탁해요, 로봇.
7: 드디어 경찰과 전투가 가능해졌군. 잘했어, 엔진만.
8: 경찰하고 싸우는데 뭐가 대단해서 그렇지?
9: 무슨 일이야, 센?
6: 방심했어요. 어제보단 좀 강해졌는데. 그럼 나도 정의롭게 저스트 쉐잇! 저스트 쉐잇! 자스 리볼버! 끝장을 내주지! 뭐야? 저 녀석들 합체했어? 씨! 아직 멀었나?

0: 이상하다. 아까보다 숫자가 늘어난 것 같아.
1: 지원 요청을 하는 게 좋겠다. 이상!
2: 얘들아! 네, 갈게요.
3: 한수는 왜 전화를 안 받지?
4: 제트가 없으면 트라이탄 합체는 못하는데. 일단 이수리한테도 연락하자.
5: 응, 알았어. 크롬, 아이언, 트랜스포메이션! 대도 경찰서로 가자!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 상처엔
7: 순환기계,
3: 주물 상처엔
7: 너무나
8: 마데카 소리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짓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

0: 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옥스포드 팡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4: 글릭소
5: 글릭소 얼마 될까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5: 클릭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6: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5: 클릭소
6: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 가족
3: 키키키키
7: 하는 아이도
3: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8: 얼굴 상처엔
5: 승강기계
8: 주물 상처엔
5: 너무나
9: 마데카 소리
5: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설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선생님? 설마 과학이랑은 거리가 먼 소리만 하는데.
1: 근데 스네비 선생님이면 더 믿음이 안 가.
2: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이 있었건만. 뭐? 믿음이 안 가? 내가 진실을 밝히면 비웃던 학생들도 다 날 존경하게 될 것이다.
3: 역시 인간은 여전히 비열하구나. 봐라, 화이트골드. 결국 인간들이 인어 사냥을 시작했어. 과연 공주들이 무사할까?
4: 절대 블랙 다이아, 네 뜻대로 흘러가진 않을 것이다.

0: 좀더 그림이랑 같은 걸 찾아봐야겠어. 인어 인어 전설. 찾았다. 조금만 더.
1: 자.
0: 그레이 선배.
1: 여기. 스니빌 선생님을 조심해. 아까 복도에서부터 널 지켜보시던데?
0: 네?
2: 운동은 나.
3: 블루지. 분명히 처중에 있는데. 그리는 우동생이니 절대 그럴 리 없고. 블루진 뒤따라 다니다 걸리면 어휴 무서워라. 오렌지랑 레드는 잘못 걸리면
4: 찬소리 찬소리.
3: 어? 어 그래 퍼플 눈치도 없고 제일 맘을
0: 선생님.
3: 에? 아니 어디 갔지?
2: 아, 진짜 그랬다니까.
0: 핑크스타 살펴봐.
5: 왜 팔찌가 왜 저기에?
0: 팔찌를 갖고 있다면 언제든 우리의 정체를 들킬 수도 있어. 팔찌를 다시 찾아야겠다.
3: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쓰레기를 가득 채워와야 봉사 점수가 인정된다. 과학 과목 낙제도 면해주고 봉사 점수도 주는 이런 좋은 선생님이 어디 있니? 그렇지 퍼플?
2: 그럼요. 공장 시작하시죠.
6: 수업이 재미없으니까 낙제를 하는 거지.
2: 봉사 점수 준다는 말도 난 안 믿어. 누가 스니빌 선생님을 믿겠냐?
3: 뭐야? 내 카메라를 노린 건가? 눈치챈 건 아니겠지?
0: 피했어. 마법이 담긴 걸 알고 있는 걸까?
3: 만만치 않은 상대로군.
5: 저쪽 바위 뒤에 스니빌 선생님이 있어.
0: 좋아, 핑크스타. 선생님이 오시는 쪽에 누워있어. 널 집으려는 순간 팔에서 팔찌를 되찾고 타임스톱을 펼쳐 너를 구한다. 좋아, 완벽해.
3: 미끄러지는 척하면서 물로 밀어버리면 정체가 달러나겠지. 뭐 혹시 아니라면 구조하려고 만반의 준비도 해도. 좋았어, 완벽해.

0: 기생놈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 퍼플?
1: 여기서 시간을 끌면 위험해.
2: 이노, 진짜 정체는 이노였어. 진도를 남겨야 해. 이거 좋아.
0: 선생님을 공격하려 하다니. 바블바블 다 체인지. 선생님, 어서 학교로 피하세요.
2: 넌 대체 뭐지? 이렇게
0: 잡으자. 내가 기생놈을 쓰지 않아도 어차피 저 인간이 널 위험하게 만들겠네.
2: 어? 세상이 멈췄어? 말도 안 돼. 과학적이지 않아.
0: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학교로 가면 친구들이 지켜줄 거예요.
2: 넌 대체 정체가 뭐야?
0: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0: 저를 내놔라. 네가 만들지 못한 버블잼을 우리가 만들겠다.
1: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혼자 도망치면 되지. 왜 정체를 밝히려는 인간을 도와줘? 그 인간을 믿어? 응? 난 믿어. 뭐? 이분은 우리 학교 선생님이셔. 어? 난 선생님을 믿어.
2: 나를 믿는다고? 나를 믿어?
0: 인간을 믿다니 어리석고.
1: 내가 변형 선생님이.
3: 건드리지 마! 내 학생 건드리지! 마십시오.
1: 선생님, 어? 도망가세요. 위험해요.
3: 교사는 학생을 지키는 법.

0: 저건 분명 존경의 눈빛.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1: 이건 레드의 버블잼이잖아.
2: 내 버블잼.
0: 그린 너마저.
3: 고쳐야
0: 사진은 지워주지. 난 이 팔찌는 압수하마. 너의 존재는 과학적이진 않지만 내 학생이라는 건 팩트지. 난 내 학생을 지켜야 하는 선생님이니까 너희를 지켜주겠어.

0: 비밀에는 믿음이 필요한 법이야. 블루닷섬 퍼레이드.
1: 헬로 블루다. 블루닷섬 퍼레이드에 우리 학교도 참가하는 거 알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퍼레이드에 참가할 봉사자를 찾고 있어. 많이들 참여해줘.
2: 여기 있었구나.
3: 자, 어? 지난번 복도 꾸미기에서 떨어진 점수를 만회할 기회야.
2: 그렇다기보단 이번에도 힘내보자. 분장하고 손흔대는 간단한 일이니까.
0: 에? 분장?
4: 그 이상한 분장을 또 하라고?
2: 아쉽네. 봉사 점수가 큰데 말이야. 어?
0: 그럼 이번 분장은 인어 역할인가요?
1: 안녕. 우리는 미스터리 탐구반이야. 학교에 마법을 쓰는 괴물이 있다는데 본 적 있어?
0: 괴물 있어? 진짜?
2: 그렇다면 친구 중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인데, 만약 친구가 괴물이라면 어쩔 거야?
4: 그렇다면 친구라고 해도 괴물이니까 내쫓아야 하는 거 아닐까?

0: 누가 학교에서 괴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나 했더니 너희들 학교 허가는 받은 활동이야? 돌아가.
1: 학생의 자유를 보장하라. 학생의 자유를 보장하라. 학생의 자유를 보장하라.
2: 우린 지금까지 인간들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항상 노력해왔는데.
3: 걱정 마.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됐잖아.
4: 맞아. 레오랑 그레이 선배, 스니블 선생님을 봐. 만약 우리의 정체가 탈로 나도 걱정 없다니까.
5: 우리 딸이 퍼레이드에 참가하다니 아빠가 인생 사진을 잔뜩 찍어주마.
6: 대박! 우리는 용사!
5: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4: 아빠가 모독에 잘 잡고 있어야 해.
0: 완벽해. 마음에 들지? 선생님이 너희랑 같은 편이니까 들리나지? 선생님이 너희 정체를 감추기 위해 힘 좀 썼지?
1: 싫어요!
0: 응? 뭐라고?
2: 이번에는 인어 역할을 맡을 줄 알았는데.
4: 난 이럴 줄 알고 아빠 못 오시게 했지.
7: 하다이 용사에게 이딴 운전이나 시키다니. 젤리핀, 시간을 멈춰줘. 퍼펙트 아인슈타인! 더 이상은 못 참아.
8: 안 해!
9: 나도 이제 못 참아.
8: 퍼펙트 아인슈타인!

0: 승부는 아직 안 끝났다고! 스팅스, 더블 타임 스톱! 내가 졌다. 레오는 뭔데 주인공처럼 타고 있는 거야?
1: 아, 너희는 모르겠구나. 블루다섬의 인어 전설 중에 제일 유명한 거야. 위험에 빠진 인어를 도와 바다로 돌려보낸 알렉스라는 선원 이야기지.
2: 와, 진짜 인어지? 내가 뭘 했어? 난 이제 부자야!
0: 나를 속인 인간을 친구라고 포장하다니! 뭐하고 있어? 당장 이 족쇄 풀라고!
3: 블랙다이언, 진정하십시오. 지금 족쇄를 푸시면 마법의 힘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0: 그래, 아직은 때가 아니지. 그래도 저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가라, 모두 인간 세상으로 나가 버블잼을 내 손에 가져와라!
4: 그래, 정말 멋지구나.
5: 야, 그랬어!
6: 블루다! 와우! 우와, 엄청나다! 진짜 예뻐!
7: 저거 봐! 고래꼬리가 부러졌어!
6: 아빠, 왜 여기까지 오실 거야?
0: 나를 속인 인간 영웅으로 만들다니! 가라! 블랙커쇼!
7: 어, 저기 봐!
6: 얘들아, 시간을 멈춰야 해! 미리 타임스탑 다 써버렸잖아!
7: 우와, 뭐지? 특수효과인가 봐!
0: 사람들이 특수효과로 오해하고 있어! 얘들아, 지금이야! 변신하자!
8: 블랙커쇼! 체인지!
0: 다이아 월! 모두들 물러서세요!
7: 블루다스쿨, 너희가 1등이야!
6: 미안!

0: 가.
1: 후아, 포세이돈!
0: 열어보거라.
2: 빙크스타! 시간을 멈춰줘!
3: 더블타임 스타! 나 혼자 힘으로 널라 못 가! 서둘러!
0: 야!

0: 괜찮아? 야호! 전설수 말렉스는 사실 악당이라고. 뭐? 친구인 척 속여서 자신을 잡으려고 한 선원과 인어의 비참한 최후. 이게 진실이야, 레그. 넌 안 속지? 이런 전설 따위. 퍼플, 너만 헛된 희망을 가진 거라고. 야!
1: 인어를 잡으려고 했다고? 다 거짓말이라고?
2: 퍼플. 괜찮아?
0: 아니야! 퍼플!
1: 에드!
3: 난 인간을 완전히 믿진 못하지만 퍼플 널 보고 있으면 모두가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게 위험한 선택이라고 해도 퍼플, 난 너를 믿어.
2: 퍼플!
1: 맞아,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야.
3: 암흑을 거두는 빛이여, 마주잡은 두 손에서 진실한 마음을

역시 폐한 뭐가 달라도 다르십니다. 하지만 수분은 두 개뿐이지.

0: 그만 돌아가자.
1: 퍼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2: 퍼플! 어? 레드! 아, 괜찮아?
3: 퍼플! 드디어 퍼블잼이 생긴 게냐?
2: 아니야, 레드가 잠시 마법의 힘을 빌려준 거예요. 어? 어?
4: 안녕, 꼬마 공주님들.
1: 위험해! 모두 피해!

0: 인디고는 도망친 건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고릴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퍼실만의 타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 상처엔
6: 승강기계.
5: 주물 상처엔
6: 너무나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콕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9: 스쿨버스 왔네.
10: 학교 가자.
11: 안녕 친구들.
12: 같이 가자.
13: 안녕.
14: 재밌게 공부해요.
15: 와, 놀이터다.
16: 빙글빙글 쌩쌩.
17: 접면 버스 배지면 놀이터.
18: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9: 내일 떠나자.
20: 옥스포드 탕.
2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2: 탑승하세요!
2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고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확대.
3: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3: 8이야.
1: 당신
4: 우리 모두 8.
1: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3: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4대가족.
5: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6: 예.
5: 포켓몬 태그스타.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2: 얼굴 상처엔
4: 순간기계,
2: 주물 상처엔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그게 다 제 직업입니다.
8: 저는 하나만 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7: 아니 왜요?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8: 우와. 아무튼 이 천재 다빈치 씨와의 대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례와 얼굴의 대칭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낸 모나리자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사람인가요? 누군가요? 왜 그랬나요?
7: 리사, 게라르디지라는 사람입니다. 모나는 이탈리아어로 결혼한 유부녀라는 뜻입니다.
8: 오, 그래서 모나, 리자인 건가요?
7: 맞습니다.
8: 오, 그러면요. 모나리자의 미소라는 말이 있단 말이죠. 웃는 것 같기도 하면서 슬퍼 보이고. 어떻게 표현하신 건가요?
7: 아, 이게 바로 스푸마토라는 그림 기법을 이용한 건데요.
8: 토마토 스프.
7: 스푸마토.
8: 아.
7: 공중에서 사라지는 연기처럼 색을 미묘하게 변화시켜서 그림이 안개에 쌓인 것처럼 부드럽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8: 이게 뭐예요? 정말 연기가 보여요.
7: 제가 이 연기도 미리 준비했죠.
8: 아, 이걸 어디서 준비해? 꺼주세요, 이거! 그러니까, 웃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7: 이게 미소가 맞나? 아닌가? 맞나? 아닌가? 하도록 생각이 들어요.
8: 생각하게 만드는 건 알겠는데, 그린 다빈치 씨는 어쨌든 알 거 아니에요.
7: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8: 모나리자의 미소의 비밀은 결국 알아내지 못할 것 같네요.
7: 아, 쉽게 알려드릴 순 없죠. 제가 그리는 데만 4년, 고치는 데만 12년 넘게 걸렸는데.
8: 네? 아니, 그렇게나 오래요? 진짜 꼼꼼한 스타일이시네요. 주변 친구들도 엄청 힘들었겠어요.
7: 어?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9: 1503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조콘도의 아내 모나리자를 그리게 되는데.
8: 빈치야, 우리 놀러 가자.
10: 안 돼. 나 모나리자 그려야 돼.
8: 알겠어. 다음에 올게.
11: 빈치. 아니, 저기 앞에 새로 피자집이 생겼다는데.
7: 안 돼. 나 모나리자 고쳐야 돼.
11: 뭐야? 아직 안 끝났어?
7: 안 돼.
11: 아니, 혼자 가야지 뭐. 혹시 빈치 자네?
7: 안 돼! 아직 완성 안 됐어!
11: 안 됐지, 빈치 양반!
12: 어찌!
8: 아니, 대체 몇 년 동안 그리실 거예요?
7: 완벽해질 때까지 완벽주의자는 멈추지 않죠.
8: 누가 완벽주의자 아니랄까봐. 예술에, 철학에, 과학에, 운동도 잘하셨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7: 아,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 나쁘지 않죠.
8: 그럼 지금 바로 운동신경 테스트. 코끼리 코 10바퀴를 돌고 동그라미에 정확하게 손가락을 찍으면 성공!
7: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바로 가시죠. 자, 찍었습니다. 자, 코끼리 코 정.
8: 준비됐으면 시작! 차기
7: 짠! 아! 어? 아, 이거 좀 미세하게 벗어난 것 같은데, 여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8: 예? 아니, 이거 이 정도 괜찮은데?
7: 아,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아.

0: 인조가 조금 덜 묻은 것 같은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다시! 다시!
1: 그만해요! 그만! 그만!
0: 다시!
1: 그만!
0: 다시!
2: 저기요?
1: 저 여기 있어요! 다빈치씨! 어?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0: 친구들! 무엇이든 하나를 하더라도 꼼꼼히 해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네, 저는 그림 하나를 그릴 때도 선 하나, 점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수학이든 과학이든 미술이든 체육이든 철학이든 하나라도 완벽하게 해낼
1: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완벽주의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님과 MC 호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런데 나 꼼꼼하고 완벽.
1: 끝났어요.
0: 아시죠? 완벽하게 해야 돼.
1: 아니, 그만하셔도 돼요.
0: 꼼꼼하지 않았어요. 이 녹화 다시 떠야 됩니다.
1: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점이랑 선이 다 안 맞았어. 맞았어.
3: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4: 얘들아, 우리 벌써 미션을 8개나 성공했어.
5: 나 이제 다루 누나를 제법 많이 안다.
6: 주찬이 거의 내 절친된 듯.
4: 워워,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9번째 미션, 나를 가꾸는 시간 소개하기. 하루 중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특별한 시간을 보여주는 거야.
5: 지금은 저녁 7시. 밥 먹고 가족들이랑 산책할 거야. 우리 가족은 밤 산책을 좋아해. 왜냐면 엄청 좋고 그 애가 그냥 뿌듯하고 잠도 잘 와. 산책을 마치고 집에 오면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해. 그리고 자기 전에 내가 한게 하는 거는 일기장이야. 이거 나는 꼭 길게는 안 해도 그냥 기억할 수 있게는 해. 나 이거 기억나. 너무 재밌었어. 여기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뭐라고 쓸까?
6: 어떤 내용이 쓰는 건지 궁금하다.
5: 나루 누나를 위해 특별히 공개.
7: It was my last day of football. I did my best. It wasn't the last day. It's Thursday. But there is no practice on Friday. My coach told me to watch football on the weekend and watch three positions. The wing, free safety, and cornerback. I love football. Oh, and I have a secret. When somebody tackles me, I do a stance where I can't fall.
5: 내가 진짜 추천하는 게 또 있고.

0: 거든? 진짜 이건 힐링 포인트야. 봐봐. 그래서 뭐냐면 발목욕. 따뜻한 물을 받는 동안 댄스 타임.
1: 올 춤 실력이 점점 느는데?
0: 물을 다 받으면 물통을 바닥에 놓고 채트리 우유를 넣으면 더 좋아. 그다음에 오, 좋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발이 너무 좋고 그냥 아예 있으면 이걸 꼭 해. 바로도 이거 꼭 해. 너무 좋다.
1: 응, 피로가 싹 풀릴 것 같아.
0: 누나, 팍 하자. 그래. 발목욕 끝나면 피부 관리도 필수. 어, 잠깐만.
1: 귀여운 강아지가 됐네.
0: 기다리는 동안 누나랑 책을 읽어. 책 제목은 The Report Card야. 자신을 사랑하게 배우는 책이야. 마지막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빠의 발 마사지 시간이야. 아, 좋다.
2: 자, 벌써 좋아.
0: 벌써.
3: 최대한 눈 감고.
1: 시원하겠다.
3: 빼고 있으세요.
1: 추천이 자는 거 아니지?
0: 맞아. 정말 시원해서 잠들 뻔했어. 머리 마사지도 받으면 끝! 이제 잘 시간이야.
4: 짜잔. 이들 준비했지. 끝내. 잘 자.
1: 천이는 저녁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구나.
0: 그렇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야. 누나는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뭐야?
1: 나는 아침이 좋아. 추찬이가 잘 때 나의 아침이 시작되지. 짠!
5: 잠깐! 그건 다음 이 시간에 보여주도록 하지. 하하하.
0: 오 마이 갓.
6: 만나고 싶은 역사적 위인이 있으신가요? 직접 만나자면 묻고 싶은 게 있으셨나요? 위가의 대화 본방정쇼 MC 호떡입니다. 이 말을 같이 외치면서 불러볼게요. 대한독립 만세! 유관순 열사님이십니다.
7: 대한독립 만세!
6: 만세!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이름 유관순. 1902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태어나셨고요. 서울의 이화학당에서 공부하면서 1919년 16살의 나이로 3.1운동에 참여. 4월 1일에는 고향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운동을 이끄신 분.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한테 잡혀가 힘든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신 분.
8: 대한의 딸이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어요.
6: 유관순 열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지금의 호떡이도 있는걸요. 유관순 열사님 고맙습니다.
8: 저도 고맙습니다.
6: 열사님, 3.1운동은 어떤 운동이었나요?
8: 1919년 고종 황제께서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그 장례를 앞둔 3월 1일 33인의 민족 대표가 대한의 독립을 선언하고 저와 학교 친구들 그리고 전 국민이 함께 길거리에서 만세를 외친 운동이에요.
6: 3.1운동을 준비할 때 학교에서는 말리지 않았나요? 선생님들이 위험하니까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8: 맞아요. 학교 앞을 막으셨지만 저랑 제 친구들은 교회 파이프 오르간 뒤에 좁은 공간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고 만들면서 준비를 했죠.
6: 우와! 태극기를 직접 만드셨구나! 부끄럽지만 저는 사실 태극기 그리는 게 아직 어려워요.
8: 부끄러...

0: 말고 배우면 되죠. 그럼 이번 기회에 같이 그려볼까요?
1: 좋아요!
0: 먼저 흰 바탕에 태극 문양을 그려요. 왼쪽 아래가 볼록하게, 오른쪽 위가 볼록하게.
1: 색깔은요?
0: 바다는 파란색, 바다는 아래, 태양은 빨간색, 태양은 위. 기억하기 쉽죠?
1: 파란색은 바다니까 아래,
0: 태양은 위에 있으니까 위쪽은 빨간색. 그리고 내 모서리에 있는 검정색 막대는 괴, 건곤감리라고 해요.
1: 그걸 건곶감이라고 하는 거구나.
0: 아니, 건곶감이 아니고 건곤감리. 각각 하늘과 땅, 물과 불을 뜻해요. 이 태극 문양의 물결 모양 순서대로 괴가 3, 4, 5, 6. 쉽죠?
1: 자, 완성!
0: 네, 맞아요.
1: 완벽하게 기억했어요. 그럼 이렇게 태극기를 흔들던 3.1운동 후에는 어땠어요?
0: 그 후에는 많은 학교에서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것 같으니까 조선총독부에서 모든 학교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1: 조선총독부가 뭐예요? 뭔데 학교의 문을 닫아요?
0: 조선총독부는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다스리기 위해 만든 기관이에요.
1: 그렇게 마음대로 학교에 못 가게 하다니. 그럼 4월 1일에 했던 만세운동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0: 그때 독립선언서를 들고 같이 이화학당에 다니던 사촌 언니랑 고향 천안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다시 만세운동을 계획했어요.
2: 1919년 4월 1일, 유관순과 친구들은 장터의 사람들에게 몰래 태극기를 나눠주었고, 또 다른 독립운동부 조인원이 독립선언서를 읽자 유관순의 목소리를 시작으로 만세운동이 시작된다.
3: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대한독립 만세!
4: 만세!
3: 대한독립 만세!
4: 만세!
3: 대한독립 만세!
4: 만세!
1: 마지막 총소리가 들렸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0: 우리의 만세를 멈추게 하려고 일본 경찰들이 총을 쐈고 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았어요. 부모님도 그때 돌아가셨고요. 그 후에 저는 서대문 형무소에 8호 감방에 갇히게 됐어요.
1: 너무 억울해요. 감옥은 죄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 아니에요.
0: 그래서 저도 처음 재판받았을 때 외쳤어요. 죄가 있다면 불법적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은 일본에게 죄가 있다고요.
1: 저라면 못 그랬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서도 만세! 외치는 걸 멈추지 않으셨죠?
0: 당연하죠. 서로 힘을 보태준 동료들이 있었어요.
1: 사실 저라면 너무 무서워서 만세를 외칠 수 있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0: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두 독립운동가 아닐까요?

0: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1: 휴,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군.
2: 나 진짜 기다리는 게 힘들었어.
3: 나도 빨리 보여주고 싶다.
1: 나를 가꾸는 시간, 나름의 특별한 아침을 살펴볼까?
2: 지금은 새벽 5시 9분.
4: 루야.
2: 누나,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났어?
4: 도나 레오나 운동 갈까요?
2: 아침 운동 갈 건데 그 전에 할 일이 있거든. 바로 명상.
3: 명상? 그건 왜 하는 거야?
2: 명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
4: 김나루 자나? 나루야.
2: 좀 졸리긴 하지만. 명상을 마치고 운동하러 왔어.

0: 너 힘 세지?
1: 하하.
0: 스쿼트도 하고.
2: 달리기.
0: 팔굽혀펴기도 하고.
2: 달리기도
0: 하고.
3: 누나 체력 엄청나다.
2: 오늘도
4: 대단하다.
5: 오늘과 7시 15분 16분
3: 수고했어 누나.
6: 안녕.
0: 고마워.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야.
7: 저기 맛있는데.
8: 여기 진짜 맛있잖아. 족발 수육 편육 다 맛있어. 진짜 소고기 토마토 진짜 다 맛있어. 안녕하세요. 아 여긴가 보다 떡이.
3: 뭐 먹으러 가는 거야?
0: 맛있겠다.
6: 바로 순대국밥.
9: 제대로 안 했는데.
8: 아니요.
0: 맛있게 담고 집에 와서 로제 떡볶이 먹었지롱.
8: 네, 로제 떡볶이예요.
2: 말아 로제.
8: 로제.
2: 피곤하지 않아?
8: 피곤하지.
2: 그런데도 이렇게 운동하는 이유가 뭐야?
8: 살 빼야지.
2: 아직 그거야? 하고 나면 어때 기분이?
8: 얼굴이 뽀얘져가지고 기분이 좋아. 할 때는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뿌듯해요.
2: 꾸준히 하면 어떨 것 같아 운동이?
8: 조금 되겠죠.
0: 씻고 나면 피부 관리를 하는데 수분 크림을 잘 발라주면 돼.
8: 시원해요. 건조한 것도 없어지고. 컴온 컴온.
0: 그리고 외출 준비를 할 거야.
8: 뭐 입을까?
3: 누나의 OOTD 기대된다.
8: 이거랑 이 바지가 이것도 안 커버. 이게 커버해주고. 그 고모부가 사준 그 파란 색깔 티 어디 있지?
9: 아, 그거 있어.
8: 그거랑 이거 엄청 잘 어울려. 짠! 이 티예요. 엄청 좋아요.
10: 짠! 이렇게 갈아입었어요.
3: 누나, 패션 센스 인정!
8: 나름대로 꾸며봤어요. 꾸안꾸.
0: 이제 친척들 만나러 뿅!
11: 서로의 시간을 살펴보니까 어때?
0: 추천일을 본받아 나도 일기를 열심히 써야겠어.
3: 아침 운동 좋은 것 같아. 나도 해봐야지.
11: 나에게도 아주 특별한 시간이 있지. 후후.
0: 언젠데?
11: 그건 바로 최종 미션 도착까지 남은 시간 6일 23시간 59분 59초. 지구 반바퀴 연결 시간도 끝이 다가오고 있군. 하지만 마지막 미션이 쉽지만은 않은걸. 과연 두 친구가 끝까지 성공해낼 수 있을까?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옥스포드 팡!
14: 해보고!
13: 주유소 상 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5: 탑승하세요!
1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6: 출동!
15: 얼굴 상처엔
16: 순한 길길
15: 식물 상처엔
1: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설 마데카 설.
4: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키키키키
16: 하는 아이도
4: 키키키키
1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7: 호비는 아프대요.
6: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8: 시원해.
9: 언제나 신나는
6: 뽀로로 유치원.
10: 키키키키.
11: 사는 아이도
10: 키키키키.
1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텔레파시로 이어진 우정.
1: 누가 좀 도와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빨리 가서 자야겠다. 이건 텔레파시? 이렇게 강력한 텔레파시라니. 어서 확인해봐야겠어.

0: 뭐지? 이 따뜻함은 마음이 편안해져. 내가 얼마나 쓰러져 있었던 거지? 설마 밤새 내 간호를... 다 나았어.
1: 깨어났구나. 회복이 빠르네. 정말 다행이야. 난 지구의 전사 루시라고 해.
0: 루시? 응? 미덕이 목숨을 구했어. 정말 고마워. 난 타이달 샤크라고 해.

0: 레파시가 통하다니.
1: 정말 신기한 일이야.
0: 그래, 네가 날 구해준 보답으로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1: 선물?

0: 쉐이크. 정말 멋진 선물이었어.
1: 루시, 네가 기뻐하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0: 그런데 어제 그 상처는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1: 블랙헤머에게 당했던 상처야. 나에겐 둘도 없는 친구들이 있었어. 다 같이 다이노이드 행성의 대항을 자유롭게 누비고 다녔었지. 우린 텔레파시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생각을 전부 나눌 수 있었어. 그땐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지. 그런데 운명의 그날, 내가 마을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루노 군단, 블랙팀으로 쳐들어온 거야. 내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이미 모든 게 늦어버린 뒤였지. 이제 나의 친구들은 영원히 볼 수 없어. 그런데 블랙헤머에게 원수를 갚기는커녕 당해버리고 말았던 거야.
0: 칼날 샤크,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텔레파시가 통하는 친구, 이렇게 지구에서 만나게 됐잖아.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1: 루시,
0: 친구를 잃는 슬픔 다시는 없을 거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카르노 군단을 무찌르자.
1: 고마워 루시, 넌 정말 좋은 친구야.
2: 여기 있었구나, 탈탈샤.
3: 루시!

0: 먹어볼까?
1: 근데 루시는 어디 갔지?
2: 그러고 보니 오늘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군.
3: 대원들, 조금 전 블루시티 바닷가에서 강력한 다이노이드 신호가 순간적으로 포착되었다. 그곳에서 루시의 마지막 신호도 감지된 것으로 보인다. 어서 출동해 루시와 다이노이드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4: 네, 사령관님.
5: 이 녀석의 코일을 카로로 입게 갖다 드리면 아주 좋아하시겠군. 뭐야? 코인이 없잖아. 코인을 어디에 숨긴 거냐?
6: 넌 절대 내 코인을 빼앗을 수 없어. 곧 내 친구 루시가 다른 동료들과 함께 날 구하러 올 거야.
5: 이 녀석도! 잠깐! 그래, 다른 녀석들이 온단 말이지. 어쩌면 더 큰 걸 얻을 수도 있겠어!
6: 의식이 심해져.

0: 없으면 타이다 샤크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을 텐데. 빨리 타이다 샤크를 찾아야 해.
1: 루시! 루시! 다이노이드를 만난 거지?
0: 큰일이야. 타이다 샤크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어. 빨리 코인을 전달해야 해. 안 그러면 타이다 샤크는...
1: 알겠어, 루시. 얘들아, 가자!
0: 저기야!
2: 그놈 말대로군. 그레이트 코인을 내.
0: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1: 와, 루시!
0: 타이다 샤크!
2: 코인 내놔!
1: 루시!
0: 타이다 샤크, 내가 곧 구해줄게.
1: 마스크가 깨져서 숨을 쉴 수 없어. 빨리 올라와.
0: 타이다 샤크, 타이다 샤크. 제발, 제발 조금만

0: 그레이트 코어인 카르노님의 것이다.
1: 루시!
2: 루시, 고마워. 네가 와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
3: 넌 내 소중한 친구잖아.
0: 이놈들!
3: 가자, 탈달 쉐크!

0: 이제서야 지구의 천사들을 모두 만났군. 우시의 동료들이라니 믿음이 가는데. 잘 부탁해 모두들.
1: 우리도 만나서 반가워. 앞으로 잘 부탁해 타이달샤크. 다이노이드 퀸모드 온! 바다의 전사 타이달샤크 합류 완료! 블루시티 연쇄 폭발 사건!
2: 이 폭탄은 어떡하지? 미리 통대는 아직인가?
1: 루시!

0: 현재 상황은?
1: 폭탄은 타이머가 가동되고 있지만 현장에는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0: 오케이. 이런, 꽉 막혔어. 이대로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할 거야.

0: 볼트! 성공했구나!
1: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2: 어?
3: 이건... 어? 역시 카르노 분단의 지식은 이 나쁜 녀석들!
4: 대원들! 대원들! 지금 바로 부두로 이동하게! 어?
0: 무슨 일입니까?
4: 또 다른 폭탄이 발견됐다! 시간이 없어! 히라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으니 즉시한 뒤에 폭탄을 배치하도록!
0: 네! 어서 가자! 지라!
5: 볼트! 폭탄은?
0: 저기야! 바로 해체하자!
5: 폭탄에 접근 못한다!
3: 너 혼자 우리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모두들! 렉스 카이저로 합체해서 상대한다!
4: 지금 이 3구역에 있는 주방에서 또 다른 폭탄이 발견되었다. 어? 어?
0: 이 녀석들 도대체 무슨 속셈이지?
3: 사령관님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4: 2그룹으로 나눠진다. 메시자, 루시, 너희는 버니케라, 선더티라, 마루케로와 함께 그들 해머를 저지하고 폭탄을 배치하도록.
1: 네.
4: 나머지 대원들은 즉시 학교로 이동하라.
3: 네. 다이노이드 소환. 모두들 부탁해.
1: 응.
0: 맡겨줘.
6: 이 폭탄 정말 터뜨려 보고 싶단 말이야. 안돼 안돼 안돼. 카로 누님에게 혼나겠지. 아니야, 하나쯤은 터뜨려도 괜찮지 않을까?
3: 멈춰.
6: 폭탄은 못 건드린다.
3: 한꺼번에 공격하자.
0: 어? 이럴 수가. 사령관님, 이걸 보십시오.
5: 설마?
0: 글루시티 도심 쪽 공원에 또 다른 폭탄입니다.
4: 대원들, 지금 또 다른 폭탄이 발견됐다.
3: 그게 정말입니까?
4: 그렇다. 어? 시간이 없으니 볼트와 디나는 즉시 공원으로 이동하도록.
5: 네.
3: 부탁한다, 세미.
5: 대체 뭐냐? 뭘 노리는 거냐, 카르노 군단. 미니 특공대, 너희는 나의 계획을 절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7: 정말 대단한 작전입니다, 카르노님. 이제 그레이트 코인을 손에 넣는 건 시간 문제군요.
5: 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블랙 바스터.
7: 걱정 마십시오, 카르노님.

0: 가려고!
1: 저리 비켜!
2: 백화점, 부두, 학교, 공원. 뭐냐? 뭘 노리는 거야? 녀석들이 노리는 건 코린 아니었나? 도대체 왜? 이제 쇼를 시작해볼까?
3: 사령관님! 뭔가? 이건?
4: 폭탄들이 일제히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5: 폭탄이 가동됐어!
0: 시작됐군.
2: 갑자기 도망가다니 뭐지?
5: 일단 폭탄을 해체해야겠어. 됐어!
3: 아니, 이럴 수가!
6: 긴급 상황 발생! 현재 블루시티 각지에서 수많은 폭탄이 발견된다! 각 대원들은 전송된 폭탄 좌표를 확인하고 각자 가장 가까운 좌표로 이동하여 폭탄을 해체하라!
5: 가장 멀리 있는 B-93구역 폭탄은 내가 해체하겠다!
2: 나는 B-42구역을 맞지?
3: 카르노 군단, 대체 뭘 노리는 거냐? 이 폭탄은! 이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대원이 누구지?
4: 볼트 대원입니다.
3: 볼트라. 볼트. 볼트. 어? 그랬던 건가? 즉시 검은 수호자 작전을 실행한다.
4: 그렇다는 건...
5: B-93구역 폭탄 즉시 해체하겠다.
7: 걸려들었군.
4: 블랙버스터.
7: 이 모든 것은 그레이트 코인을 지닌 네가 여기로 혼자 오게 만드는 작전이었다.
4: 뭐?
7: 우리는 카르노님의 명령에 따라 도시 곳곳에 폭탄을 설치했다. 카르노님의 예상대로 너희는 각 지역의 폭탄을 해체하기 위해 전력을 나누기 시작했지. 그리고 나눠진 네놈들을 간부들이 각각 상대하라 명하셨다. 너희는 우리가 폭탄 해체를 방해하는 걸로만 생각했겠지. 그 뒤 곳곳에 폭탄을 가동시키자 네놈들은 당황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가장 빠른 네놈은 역시 가장 먼 이곳을 택하더군. 이 모든 것이 카르노님의 작전대로였다.
5: 이 녀석들 처음부터 날 노렸던 거냐?
7: 뭐? 네 녀석 따위에겐 관심 없다. 네가 가진 그레이트 코인이 필요할 뿐. 뭐지?
3: 어? 카르노 군단, 우리 미니특공대의 전력을 너무 과소평가했군. 우리에게 또 다른 영웅이 있다.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미니특공대를 구해낸 정의의 특수 요원 레이다.
8: 볼트, 괜찮나?
4: 레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8: 다이노이드 파워를 트레일러에 적용시켜 본부에 적용하라. 다이노 커맨더다.
4: 다이노 커맨더?
8: 잠시 물러서라, 볼트. 카르노의 졸개를 처단하겠다.
7: 이놈이!
8: 카르노 군단이란 게 고작 이 정도였나?
7: 이 녀석이!
8: 너의 힘은 통하지 않는다!

0: 후보자, 이 특공대.
1: 네가 레이군. 고맙다. 덕분에 그레이트 코인을 지킬 수 있었다.
2: 저 레이, 그런데 말이야.
3: 네가 두고 온 로봇 진짜 멋지다.
4: 그치? 이 로봇 엄청 세. 블랙버스터도 한 번에 날려버렸다니까.
5: 우와 레이, 지금 한번 타보면 안 돼?
4: 어? 그래, 한 번만 태워줘.
6: 얘들아, 레이가 곤란해하잖아. 그만해, 그만, 그만하라니까.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8: 승강길게.
7: 주물 상처엔
9: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키키키키.
11: 하는 아이도
10: 키키키키.
1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옥스퍼드 상.
14: 해보고.
13: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7: 탑승하세요.
1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15: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컵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플레이.
1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8: 승강길게.
7: 주물 상처엔
9: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8: 클릭소
19: 클릭소 멀마세가.
20: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9: 클릭소
20: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21: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9: 클릭소
21: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메가족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EBS 퀴즈.
1: GIANT PANG Wow Giant PANG TV Wow Giant PANG TV 난 하나뿐인 210 Giant Penguin Creator 팽팽 Yo Giant PANG TV Let's go do.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3: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4: 옥스퍼드 팡!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립니다.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6: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7: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6: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7: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8: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컷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 상처엔
10: 승강길게
9: 주물 상처엔
10: 덤덤말
11: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우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아이템 기근의 시기가 왔다 또
14: 만들어내 만들어내
13: 국토대장정
14: 저기요.
15: 다 같이 회식 뭐 이런 거 어때요?
14: 아니야 아니야 회식은 밥만 먹다 끝나.
13: 아빠. 비방용이 많아.
14: 오. 뭐야?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임야. 우리 해보러 가자 해.
15: 해.
14: 해 뜨는 거 보자. 우리 제일 먼저 보자. 명수 유명한 거 있잖아. 정동진. 기차 타고 가면서 양만도 챙기고.
15: 정동진 방기차가 없어졌대.
14: 방기차
15: 없어졌어? 차 타고 가거나 뭐 버스 타고 가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14: 그럼 버스 타고 가면 되지.
13: 몇 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14: 몰라 몰라.
15: 아니, 회사에서 정동진까지 검색해보면은 3시간 정도. 그러면 하, 여기서 한 4시쯤은 출발해야 되는데.
13: 4시?
16: 7시에 해가 뜨니까.
14: 다 휴게소 빌려갖고 맛있는 거 먹고 하기.
15: 그러면 3시에 출발해야 돼.
14: 오히려 좋아. 자 일찍 아니, 먹는 새가.
16: 일찍 먹는
14: 배부른 거야.
17: 아니 그 시간에 휴게소도 안 열어.
15: 아 이거는 싫어요.
14: 3시까지 대연습실로 오세요.
13: 지각하는 사람 벌칙 정하자. 회수 무조건 지각할 것 같으니까.
14: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짱구 분장하고 해보기.
15: 아 싫어요.
13: 삼촌이 눈썹 그 그려야 된다.
16: 귀엽겠는데? 재밌겠다 근데.
14: 응용 응용. 3시에 보는 걸로 합시다. 다들
16: 아 3시 너무 빠른데 3시.
14: 자 지각하지 마세요.
13: 근데 나 3시까지 올라면 2시까지 왔다가 3시에 다시.
14: 천재 등장이요! 나는 절대 지각할 수 없지. 왜냐? 난 여기서 잘 거니까.
13: 아. 와, 뭐야?
14: 어, 뭐야? 이거 왜 왔어?
16: 생각하는 거 다 똑같아.
13: 집에서 잘 봐야 여기서 자는 게 좀 더 많이 자. 한 시간은 더 잘 수 있잖아.
14: 왜 내 집에서 자? 좋아, 그러면 오늘 같이 자자.
13: 그래. 자, 빨리빨리 정리해. 빨리빨리 자자. 아, 어, 너무 피곤하다.
16: 아, 너 뭔 소리야, 이거.
14: 예! 빠밤!
13: 근데 원래 나체로 자지 않아?
14: 오늘은 다 같이 자니까 뭔가 수학여행 느낌 나고 좋잖아. 그래서 입었어.
15: 수학여행 재밌겠다!
14: 그치?
13: 아니, 수학여행 아니고 불편한 합숙이라고.
15: 아, 진짜 수학여행 같아요.
14: 그치?
13: 수학여행 아니라 100번 말했다.
15: 너무 좋은데.
14: 이거 진짜 수학여행 같아, 지금.
15: 맞아, 재밌어.
14: 우리 그거 할래? 그...

0: 말이 끼야야.
1: 오, 재밌겠다, 재밌겠다.
0: 나부터 한다.
1: 알았어.
0: 카드뮴.
1: 아이씨.
2: 근데 왜 이렇게 발 냄새 나는 것 같냐? 발? 야, 다 머리를 그쪽으로 하고 자고 있어. 아.
0: 이제 재호! 재호, 내 옆으로 와.
3: 아, 내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
0: 아니, 아니, 그러니까 빨리 와. 나 이거, 나 자는 거 찍어줘.
3: 여기서 찍을게.
0: 안 돼, 안 돼, 안 돼. 옆으로 와, 재호. 수학여행 브이로그처럼 찍어줘.
2: 자, 불 끄세요. 자, 빨리 불 끕니다, 빨리.
0: 재호, 자?
3: 어, 잔다.
0: 안장이 자는데 어떻게 찍어?
3: 잠꼬대다.
0: 자면서도 찍어? 역시 브라드락. 근데 있잖아, 무슨 얘기 좀 해줘.
2: 진짜 무슨 얘기 해줄까?
1: 네네네네네네.
0: 혹시 된다?
2: 지금 1시야. 2시간밖에 못 자.
0: 아, 뭐야, 하나도 안 무서워. 재호, 무슨 얘기 해줘.
3: 카메라 미친 네 얼굴이 제일 무섭다.
0: 뭐라고? 봐봐봐. 3, 6, 3, 6, 1, 2, 4, 5.
4: 근데 박수 친 거 누구야?
0: 헐, 무서워.

0: 뭐야? 아직 아무도 안 온 건가?
1: 나 5분 늦었는데?
0: 아, 설마. 벌써 간 건가? 아, 씨.
2: 몇 시야? 오, 5시. 5시다. 5시. 5시야, 5시. 자, 빨리 일어나자.
3: 5시? 5시
2: 빨리 일어나, 빨리. 5시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카메라 잡고, 빨리 일어나, 빨리. 어디, 아, 이렇게 들어서 놀았어, 빨리. 네, 자, 빨리 일어나.
3: 5시라고?
2: 빨리
3: 일어났어.
2: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어디야? 올라가,
3: 어떡해!
2: 어디 들어가. 다 탔지? 다 탔지? 감독님 카메라 다 챙겼죠? 가자. 와.
3: 어떡해!
2: 와, 5시에 이렇게 다 같이 일어나기 있어?
3: 아니, 근데 왜 알람이 안 울린 거야?
2: 아니, 지금 그래서 5시 23분이야, 지금.
3: 어떻게 되면?
2: 5시 23분이니까.
4: 망했어.
5: 아, 지금부터 3시간 걸린대요.
2: 8시 반. 8시 반이야.
3: 아니. 그럼 해, 다 떠.
4: 일출은 7시 41분이래요. 아, 어떡해!
3: 야. 지금 당장 우리는 일출에 집중해야 해. 아, 정동진은 포기한다.
2: 요 인근에서 일출 볼 수 있는 스팟을 그냥 찾아가자.
3: 당연히 찾아봐.
2: 아, 빨리 찾아. 다 찾아봐.
4: 아. 문식 PD님 아파트 옥상.
2: 오.
4: 옥상.
2: 거기 좋다.
4: 어때요?
2: 근데 아, 네? 옥상 문이 안 열렸어.
3: 아, 뭐야.
2: 미리 열어달라고.
3: 일출 맛집 알려줘.
4: 아, 선윤호 공원도 일출 맛집이라는데요?
2: 어? 아, 근데 방금 지난 것 같은데?
4: 아, 그래요?
3: 아, 어떡해.
2: 좀 동쪽으로 찾아보자. 동쪽.
3: 오, 여기 어때, 이거?
4: 어디?
3: 영동대교.
2: 오, 거기 안 지났어. 자, 그러면 거기로 가자. 갑시다.
3: 오케이, 렛츠고!

0: 빠빠빠빠빠빠빠빠.
1: 찬 일어나. 우리 도착했어. 아 뭐해 찬 일어나. 일어나 우리 도착했다고.
0: 왜 그래 왜 그래.
1: 아니 찬 계속 자고 안 일어나.
2: 걔는 완전 기절했어 기절.
0: 찬. 찬.
1: 찬. 일어나라고. 찬.
0: 잠깐만 지금 시간 없어. 그냥 찬 놓고 와.
1: 뭐냐?
0: 와 찬 놓고 와.
2: 가자 가자.
1: 아 몰라 몰라.
2: 빨리 가. 빨리 가자 가자 가자.
1: 미안해.
2: 오 바뀌었어 바뀌었어 빨리 빨리.
1: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0: 우리 일로 가자, 일로 가자.
1: 아! 재호, 빨리 와! 신호 바뀌겠어!
0: 건너 와! 아니, 그냥 와, 그냥. 그냥 와, 그냥.
2: 차 가리는데 어떻게 가, 먼저 가! 먼저 가!
1: 재호, 빨리 와!
2: 너희라도 먼저 가!
3: 어, 시간 없는데, 어떡해.
1: 어쩔 수 없다. 재호, 우리 먼저 갈게. 아,
0: 가자, 가자. 아, 재호. 아. 이쪽 맞지?
1: 빨리 가게.
0: 거의 다 왔어.
3: 회원님 괜찮으세요? 회원님
1: 이문신이 괜찮아?
0: 나 못 들 것 같아. 아
1: 이문신이 거의 다 왔어. 빨리 가자.
0: 아, 틀렸어. 먼저 가.
1: 아 같이 보기로 했잖아.
0: 야 자이언트 팽팁인데 너는 주인공이가 가. 너 먼저 가. 너는 일단 일주 봐야 될 거 아니야. 일주 놓치겠다.
1: 임문희.
0: 우리 천천히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
3: 선생님은 제가 챙길게요.
1: 알겠어. 내가 꼭 책임지고 보고 올게. 아, 빨리 와야 해. 아.

0: 남았어. 내가 행해야 돼. 모두를 대신해서 일치를 봐야 돼.
1: 아직이지?
2: 어?

0: 아, 평소에 잊었어. 다른 사람들은 없네?
1: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0: 다 낙오됐구나?
1: 응.
0: 그래.
1: 해 아직 안 떴지?
0: 아니, 아직 안 떴지. 이제 뜰 거야.
1: 근데 왜 이렇게 하늘이 뿌해? 이러다 해 못 보는 거 아니야?
0: 아니야. 해 뜨면 완전 맑아질 거야.
1: 아, 꼭 봐야 하는 게.
0: 야, 뜬다, 뜬다, 뜬다, 뜬다, 뜬다. 어, 뜬다. 뜬다, 뜬다, 뜬다. 백수야, 뜬다. 백수야, 뜬다. 뭐야, 뭐야, 뭐야. 야, 완전 잘 보여.
1: 와, 대박이다. 해하.
0: 와, 야, 진짜 표 대박, 대박.
1: 맞다.
2: 찬, 개호, 인별, 이무식이, 내가 봤어. 내가 일출 봤어.
0: 근데 눈 너무 부시다, 펭수. 나 선글라스 가져오기 너무 잘했다. 너 어떻게 해, 눈 부셔가지고.
1: 아이. 근데 얘는 어떻게 알고 왔어?
0: 나 알아서 잘 왔지.
3: 응. 펭수!
0: 어?
3: 오! 찍었어, 잘 찍었어?
1: 오, 왔어!
3: 어, 잘 찍었어,
0: 아니, 왜 이제 와요?
3: 아니, 아,
4: 물어보는 거였네.
1: 잡아봐!
4: 아니, 언제 왔어요?
1: 와, 나 이거 해뜨기 전부터 왔어.
4: 아, 진짜?
1: 나 이거 봤다고.
3: 와, 대박이다.
1: 짜증이.
3: 와, 여기 진짜 명소다, 명소.
1: 이야.
3: 와.
0: 너무 멋있죠? 와.
5: 이대로 못 보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든 보긴 봤네요.
1: 그럼 그럼 우리는 불가능이 없어.
0: 그게 팽팀의 정신이지.
3: 근데 펭수가 진짜 밤에 말만 안 걸었어도 우리 정동진 가서 보는 건데.
4: 아, 그니까 그니까.
1: 그래도 이렇게 좋은 데서 또 볼 수 있다는 거 배웠잖아.
3: 여기도 좋다 근데. 아.
0: 다들 2025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1: 고생 많았습니다.
4: 수고하셨습니다.
5: 26년도 화이팅.
1: 우리 다들 26년에도 잘해보는 거야. 가보자고!
4: 가보자고!
0: 가보자고!
5: 가보자고!

0: 나 펭수 홍콩에 살아보고 싶은 로망이 생겼달까? 돈을 많이 모아야지 집을 사지. 오 떠용기 떠용기 떠용기 홍콩 최저시급 42.1 홍콩달러 아직 갈 길이 멀다. 나 아직 포기 안 했어 집사는 걸.
1: 아직 안 했어?

0: 야, 이거 어디 열심히 일해, 저기. 아, 바로 기절이네, 이거. 야, 이거는 내가 큰 거야, 이게. 침대가 작은 거야, 이거. 나 펭수, 홍콩에 온 지 꽤 됐다. 재작년에 왔던 홍콩, 내가 다시 오게 된 건 홍콩에 살아보고 싶은 로망이 생겼달까? 그래서 현금 박치기로 사볼까 한다. 생애 최초 홍콩 칩! 좋았어. 그럼 오늘도 한번 열심히 일해볼까?
1: 펭수! Hope you if I be chile.
0: 역시 나 없으면 집이 안 돌아간다니까, 이거.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고? 홍콩 대부분의 가정은 맞벌이다. 그래서 집집마다 헬퍼를 고용한다. 나도 숙식이 해결되는 헬퍼로 일을 구했다. 뭐, 나쁘지 않다. 여기는, 나간 게 제일이야!

0: 언제쯤 나를 받아줄 거니?
1: 펭수, 이가 그 함도 好 세리. 你 거기 先, 你 거기 先. 그 이가 함도 好 세리.
0: 가, 가라고. 자, 자. Are you okay?
2: 마미.
0: Good girl. Good girl.
1: 好多谢你啊，今日系帮我哋手，不过咧，我哋好多嘢做啊，Pingsu。
0: OK OK， 알았어요 알았어요， 할머님 나 믿고 빨리 쳐요.
1: OK OK， 我净系信你啦。
0: 알아들었어요? 놀고 있어? 일하고 올게. 아이고, 야 오늘 할 일도 산 때문이 이거. 좋아, 설거지부터 시작. 깨끗이 깨끗이 닦아요. 깨끗이 깨끗이 닦아요. 뽀득 뽀득 뽀득 뽀득 뽀득 뽀득 뽀득 뽀득 뽀득. 오케이.
1: 펭수, 唔系咁样洗碗啊，错晒啊，唔系咁样洗啊。
0: 체형이라고요?
1: 唔系咁样洗，你错晒，你知唔知道？
0: 뭐라고요?
1: 我而家会教你 ，O 唔 OK？
0: I'm OK。
1: 系咁样嘅嗱，你咧就系要攞呢个湿咗嘅碗，咁系咁样干，你明唔明啊？系唔系净系咁样摆喺度啊？
0: 啊，系啊，系你要用呢个湿嘅毛巾要系整干。哦，佢喺停用嗰个水果之后，我拿咗，물딱여기털고딱닿으면자연건조，有풍，有풍就有풍，바람바람有풍。
1: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미치겠네. 아니
0: 사모님 한국말 할 줄 아셨어요?
1: 광동어를 좀 연습하라고 그래서 광동어를 얘기를 한 거예요.
0: 아,
1: 네. 홍콩은 너무 습하니까 이거 제대로 닦지 않으면 그러면 벌레 생겨요. 벌레.
0: 아, 습해서?
1: 습해서. 입냄새 나는 것 같은데.
0: 또 홍콩에 왔으면 홍콩 법을 따라야지. 장난감 깨끗이 청소해야지. 헬퍼들이 하는 일은 다양한데 주로 집 청소, 애들 돌보기, 장보기 등을 맡는다. 홍콩 할배 귀신.

0: 아, 충분히 다 했고.
1: 와, 일단은 오늘 너무 고생했고 퇴근해도 될 것 같아.
0: 오케이, 드디어 퇴근!
2: 홍콩 최저시급 82.1 홍콩달러. 아직 갈 길이 멀다.

0: 홍콩의 대표 한인 요리로 유명한 딤섬. 내가 투잡으로 일하는 곳은 홍콩에서 진짜 유명한 맛집이라 손님이 엄청 많다. 아유 힘들어.
1: 이거 슈마이 하가오
2: 하가오
1: 공짜오
2: 공짜오 공짜예요? 공짜아
1: 라이먼바오
2: 김빵
1: 이거 차슈바오
2: 차슈바오
1: 你讲呢个名咩嚟嘅？
2: 我个小猫。
1: 系呢个咩？
2: 阿狗。
1: 系叻仔，呢个。
2: 你光脚。
1: 啊，叻仔。呢个。
2: 呢个龙宝。
1: 啊，叻仔。呢个。
2: 呢个呢个蟑螂。
1: 啊。
2: 问题。10분은 볼 일 보세요. 제가 다 팔아 버리겠습니다.
1: 오케이.
2: 오케이. 쭈쭈. 자, 골라 따뜻하게 먹어야지 맛있습니다. 자, 마구 가져가세요. 물렁바오, 그리고 쇼쇼빠쇼빠. 이거 이래가지고 오늘 다 팔겠어? 안 되겠다. 영업이 뭔지 보여주지. 김삼 프리 오, 네이허 김삼 오케이, 슈마오 땡큐 this one? 오케이, 너 도제 이거 오케이 김삼 프리 오, 역시 요거 하나 더 야, 이거 오늘 완판이다. 오케이, 또제. 김삼 프리 아무거나 콜라 가져가세요.
1: 뭐 빼면 收钱啊 이따가 로반 뭐 내쳐줄까?
2: 아까 내 뿌리는 자유롭게 뿌리지 공짜가 아니었는데요?
1: 뭐 민다 베이야나 로셀라오가 이거 장이야.
2: 아야. 아 김삼 프리 김삼 짜오 파이 마이 사이라 김삼 짜오 파이 마이 사이라 삼겹살 파이 많이 사이라. 영업은 역시 발로 뛰어야지. 이거 한용 대용의 쟁기 딤상. 이거 딤상 오메 이거 대야. 이거 한용 대용. 감사.
3: 아, 짜파야.
2: 또제 하야야. 에이 이 정도 팔았으면 보너스는 무조건 김삼짜오 파이 마이 사이라 김삼짜오 파이 마이 사이라
1: 네 말이 호래가 회파 진단아
2: 아? 네호 네호 전단지 홍보도 영업의 일부분이다 기세로 몰아붙여야 한다 김삼집 알바만 끝내면 짬뽕 저녁을 먹을 수 있다. 오늘은 꽤 쏠쏠하니 스테이크나 먹을까? 오, 땡큐. 이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지?

망했다! 망했다! 내 돈! 아이고, 참, 기네, 이거. 아, 배달 음식만 안 흘렸어도, 하긴 다 볼 수 있었는데, 이거. 어, 이거 뭐야? 고시급 알바, 바텐데? 좋았어. 역시 알바는 쓰리잡이지. 와우! 바텐더 시급은 무려 100 홍콩 달러. 집 사는 건 시간 문제다. I'm interview. Thank you.

0: 아 이거
1: 스톱. 돌려 돌려 스톱
0: 스톱 스톱
1: 스타링 스타링
0: 그다음 뭐였지?
1: 그리고 이제 똥 싸 똥 나이스
0: 좋아 좋아 좋아 빨리 좋아
1: 이거 이거 갖다 드려 갖다 드려
0: 그렇지
1: 퍼펙트 유니콘
0: 망고 망고 망고 하나 더 있다 맞다 얘 10일 것 같은데?
1: 얘 뭔데? 아, 비타? 얘,
0: 어.
1: 아 비타 안 났다!
2: A lavender beater here
3: 비타
2: 오케이? Okay? So we put two drops One, two
1: Excuse me? Shangri-La please?
4: Shangri-La
1: please? Service! Service!
4: Okay, thank you
1: One, two Okay, service! 짠!
0: 드신다
1: 어,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어때?
4: A bit too watery.
0: Too watery?
4: Yeah.
0: How about this one?
4: It's a little bit sweet, but then the garnish is upside down.
1: 야, 피스 샹그리아 네임이 upside down. 여기 있지만 내가 마시면 거꾸로 들어가잖아.
0: This is upside down, but when you drink it, this is no.
1: Oh, yeah.
4: Good one.
1: Thank you.
0: Pools is better.
4: Yeah!
0: How about you?
4: I think this one was
1: okay!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Okay, long time no see! Thank you! Mango mochi!
5: Hey, so bad, Mango.
1: 반가워요, 반가워요.
6: 你们为什么在这里？你们是工作吗？
0: 여기서 뭐하니?
1: 제가 홍콩에서 살고 싶어 갖고 집을 좀 살려고.
4: 어, 他们想买房子。买房子？
2: 那买房子风水很重要哎。
1: 풍수해가 뭐야?
0: 풍수, 풍수 알아? 풍수?
1: 북쪽 해가 뜨는 자리로 누워야 하고 모는 여기 써야 하고
0: 홍콩에서는 그 풍수를 엄청 강조하더라고
1: 어머! 진짜로?
0: 오
1: 따고!
0: 나?
1: 내일 뭐 해?
0: 나 내일
1: 그럼 나랑 같이 풍수사 찾으러 갈까요? 좋다고?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좋았어 이제 집 보러 간다

0: 나 펭수 홍콩에 살아보고 싶은 로망이 생겼달까? 돈을 많이 모아야지 집을 사지. 오, 떠용기 홍콩 최저시급 42.1 홍콩달러. 아직 갈 길이 멀다. 나 아직 속이 안 있어, 집사는 걸.
1: 아직 안 했어? 일로 왜 온 거예요, 홍콩에?
0: 지금 집 구해하려고 지금 쓰리작 뛰고 있어요. 좋았어. 그럼 오늘도 한번 열심히 일해볼까? 깨끗이 닦아요. 깨끗하게 먹어야지 맛있습니다.
1: 펑수의 한 정야외.
0: 펑수가 뭐야?
2: 펑수, 풍수 알아? 풍수? 홍콩에서는 그 풍수를 엄청 강조하더라고.
0: 내일 뭐 해?
2: 나 내일.
0: 그럼 나랑 같이 풍수사 찾으러 갈까요? 좋았어. 이제 집 보러 간다.
1: 펭수야, 근데 가방 보니까 돈 좀 많이 벌었나 보다.
0: 좀 들어봐, 이거 무거워. 지금 이거 1톤이거든? 오.
1: 오늘 그 풍수사님 있잖아.
0: 어, 알아봤다며.
1: 여기서 뵙기로 했어.
0: 아, 여기야.
1: 근데 여기가 아니, 되게 좋은 데라고 들었거든.
0: 근데 이거 봐봐, 지금 이거 경치 봐봐.
1: 여기 막 바다도 있고 다리도 있고 아파트 단지 막 새로 막 엄청 짓고 있고.
0: 야.
1: 여기는 약간 좀 인구 밀도가 낮은 것 같아.
0: 좀 뭔가 쾌적하고.
1: 그니까.
0: 다 열심히 다리 운동하시고. 오, 오!
3: 오!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여기서. 안녕하세요. 누가 봐도 풍수사님이시다.
3: 미식관 창가마.
1: 홍콩 좋아해?
0: 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집 달라고 하는 거다.
1: 아. Because he liked Hong Kong, so he want to live in Hong Kong. That's why he want to buy a house.
0: 그러니까 오늘 풍수사님이 정말 중요하다.
1: You are so important to him.
3: 他的相好像是一个霸字，在我们的中文里面呢，霸就是代表发财。
1: 너 생긴 게 숫자 8처럼 생겼대. 근데 8이 부자가 되다. 돈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숫자래.
0: 나 해피 버스데이가 나 8월 8일이야.

0: 这个东西也可以搭配。哦，
1: 那个好，这个。好啊。对。哦，thank you。
0: 哇，那个风景非常的美丽。棒이다。对。
2: 야 바다다. 태풍 이런 집이 있어? 대박이다.
3: 우와. 바다가 보이네, 바다가.
4: 홍콩에서 이렇게 넓은 집 처음 봐.

0: 位置如果开门的话就是那个财很容易占到
1: 잠깐 제가 그럴 줄 알고 제가 한국의 풍수 물건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 이거 왜가 들고 있나 했네
1: 자 보세요 보세요
0: 怎样?
1: 자 대문으로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오 뭐야
2: 왜
1: 오
2: 왜
1: 어 이거 봐봐 이렇게 있다 근데 이거 대문으로 가면 와
2: 펜스 너가 한 거 아니야?
1: 나 지금 안 건드려 봐봐 봐봐 나 돈다 오 이거 봐 야
2: 오 뭐야
1: 뭐야 What is this? 이것도 풍수입니까?
0: 와 한여 연분아 자 이젠 房子跟你
2: 인연이 깊네 펭수랑
0: 제가 放在这一个进门口的话也是可也可以旺财的
2: 근데 솔직히 약간 좀 코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 느낌이어가지고
1: 증명하겠습니다 오
2: 근데 그 아까 문 쪽이어서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 펭수가 아니라
1: 그럴 수도
0: 还有一个非常好的风水的位置就是这一个厨房 所以如果是一个厨房的话就是有火的话但是把哪个爱情啊桃花烧燃烧
2: 일단 펜스야
1: 나 못 들어가
2: 너 좀 무섭다
1: 나 꼈어
2: 악몽이 나올 것 같아
1: 뭐야 여기는
2: 여기를 잘 꾸며놔야 가정이 화목하다
1: 어쩐지 제가 왔을 때요 가족이 엄청 화목해 보여요 보세요 지금 대사롭지가 않았어요 이거 자 일단은 풍수님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
2: 아까 그거 너무 컸어
1: 아니 너무 커
2: 관리가 안 돼
1: 그럼 여기는 그래. 아늑하고 너무 좋아 자 그럼 바로 결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 다 决定了 쪼즈리
0: 쪼즈리
1: 바로 현금 박치기입니다
0: 제가 양만多的钱 但是这里的话要1500万有其他的
2: 30억
1: 예?
2: 여기 30억이래
1: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그거 100억이라면서요
2: 그거 100억 여기 30억
1: 여기 이거 30억이라고요?
2: 더 없어?
1: 더 있어요 이거
2: 뭐 이거까지?
1: 이거까지 하면 잠깐만 아니 홍콩 집 왜 이렇게 비싸?
2: 홍콩이 전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나라 중에 하나야
1: 왜요?
2: 심지어 뉴욕보다도 더 비싸대
1: 뉴욕보다 비싸다고?
2: 오
1: 내가 왜 홍콩에서 집을 사겠다고 그럼 홍콩 사람들 다 집 어떻게 사?
0: 제 쪽도만 或者是找一些风水没有那么好的地方也可以
1: 오늘 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풍수 안 좋은 곳에서 못 살겠어 풍수사님도 집 있으세요?
0: 네요
2: 아 풍수사님 집 없대?
0: 我也没有
1: 아니 풍수사님은 그럼 얼마나 눈이 높겠어 그러니까 이걸로는 절대 집 못 사는 거잖아
2: 이걸로는 나도 안 팔겠다
1: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이걸로 일단 놀러 가자
2: 이걸로?
1: 안 되겠지 나 지금 약간 머리 아파 풍수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덕분에 좋은 경험 했어요
0: 如果以后有钱的话可以找我帮你去找一个风水的房子 我会等你的
2: 기다려주겠대
1: 알겠습니다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진짜 끼느라 지금 너무 헛기죠
2: 기력이 없어?
1: 기력이 진짜 없어 하나도 없어
2: 우리가 여기서 집을 못 샀잖아
1: 못 샀지
2: 뭐 아무것도 건져가는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건강이라도 좀 건져가자 홍콩 사람들이 겨울에 고향식으로 먹는 음식이 있어 여기다
1: 여기야?
2: 여기 네온사인 보이지? 이 네온사인이 요새 홍콩에 잘 없어 50년 넘는 거 이런 집들은 저걸 유지를 하게 해줬대
1: 전통이 있다
2: 여기가 130년 된 집이야 뭐가 있어 보이지 않아? 천천히
1: 예이홍
2: 괜찮? 오늘 먹을 거는 12지신 중에 한 가지야
1: 뭐지? 소! 뭐?
2: 소 좀 식상하지
1: 식상하다고? 야 이거 소리 뭐야 이거

0: 어때?
1: 쫄깃쫄깃 통통.
0: 오늘 우리가 몸보신을 하는 애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입니다.
1: 스네이크?
0: 펭귄은 뱀을...
1: 난 그게 뱀이 어딨어!
0: 아, 그런가?
1: 기어다니지도 못해! 미끄러 미끄러!
0: 그래서 좋아할걸? 요새는 뱀이 데일리 음식이어가지고 뱀피자도 있고
1: 뻥치기
0: 헬스하는 사람들이 뱀 요리를 많이 먹는데
1: 아! 몸짱 되려고?
0: 어.
1: 저는 몸짱 안 되겠습니다.
0: 어?
1: 전 이미 짱이니까요. 아, 근데 모르고 먹었을 때는 조금 맛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거
0: 뱀을 잘 못 먹겠으면 내가 또 하나 시켜줄게.
1: 뭔데? 나라고 시켜 이게.
0: 난 개인적으로 거위 요리가 진짜 맛있더라고. 홍콩이.
1: 아 저기요, 거위 조류잖아요. 원친 척이에요.
0: 독수리는 다른 새 잡아먹잖아.
2: 다른 새 잡아먹잖아.
1: 어? 나 왜 그 생각 못했지?
0: 황조롱이는 참새를 잡아먹는다고. 너 짱이라며. 새 중에 짱이면은 새를 먹어야지.
1: 잠깐만. 나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나 쇼크 먹었어. 자, 그럼 오늘부터 치킨 좀 시작해볼까? 자, 내가 치킨 광고를 깐 게 몇 갠데.
0: 나 꼬치 좀 나눠줘.
1: 알았어. 덕분에 내 미래가 밝아졌어.
0: 근데 생각해보니까 갖가지 희한한 거 많이 먹어봤거든?
1: 어.
0: 펭귄 요리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1: 어? 다행이다. 어느 나라에서도 펭귄을 안 먹어서 다행이다.
0: 오늘 저녁에 바빠?
1: 저기요.
0: 여기 하버시티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래.
1: 야, 여기 불법은 맞나 보다. 어? 여기도 펭귄 있어.
0: 친구들이 많네.
1: 오, 뭐야?
0: 홍콩이 또 이런 금붙이 이런 거에 또 미치거든.
1: 역시. 야. 이야, 금이 장난 아니니 이거.
0: 아까 그 풍수사님이 집에다가 이런 금 같은 거 두면 좋다 그랬잖아.
1: 맞아.
0: 요런 거 정도는 하나 살 수 있겠네.
1: 자, 일단 가보자. 이하, 와.
3: 전 캔세스마 관사.
4: 저거 용 보여 지금?
1: 와, 용 목걸이야. 저 목걸이야?
0: 와.
4: 这个
0: 요런 会 戴吗?
3: 结婚的时候 戴的龙凤花链.
0: 야, 저거 저거하고 다니면은 펭수보다 더 쳐다볼 것 같은 사람들이. 와.
1: 어때, 느낌이 어때?
0: 좀 살짝 거만해지는 느낌.
1: 약간 다리를 꼬게 되고 잘 어울리는데?
0: 잘 어울리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목이 두꺼워서 이게 안 된다니까.
1: 안 된다고? 나 안 돼 지금?
0: 됐다. 이렇게 맞춰주신대.
1: 아이, 어깨가 넓어지는구만.
3: 多子多福然后生好多宝宝出来了然后呢家庭很开心这样
1: 파산의 상징이 또 11마리가 또 있으니까.
0: 11마리가 있어.
1: 이건 살 수 있을 것 같아.
0: 이거 좀 비쌀 텐데.
1: 아무리 비싸봤자 집보단 싸겠지.
0: 그렇게 할 듯 다시 한번 말죠, 그거.
3: 好.
0: 기사님 너무 많이 두드시네.
1: 좀 많이.
3: 这一个的话呢是我们港币92,871.
1: 오!
0: 1,500만 원 정도 하는데?
1: 당장 풀어주세요. 당장 풀어주세요.
0: 저 이거.
1: 풀어주세요.
0: 와, 근데 금이 진짜 비싸긴 하다.
1: 비싸다.
0: 남극에서 좀 밀수해 올 생각 없어?
1: 남극에서도 지금 얼음이 금값이야.
0: 아, 얼음 금값이야?
1: 얼음이 녹고 있어.
0: 아, 금은 못 사겠다.

0: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내리자, 내리자. 내리자.
1: 와.
2: 와, 이게 뭐야?
0: 이쁘지?
2: 대박이다. 이건 조금 너무 다른데?
1: 아시아에서 가장 이쁜 야경을 갖고 있어.
2: 와, 나 진짜.
0: 저기 보여, 저거?
2: 어, 저 뭐야?
0: 레이저쇼, 레이저쇼. 와!
2: 오, 레이저쏴, 레이저쏴.
1: 여기가 딱 8시부터 레이저쇼를 시작한대.
2: 와, 대박이다. 어떻게 타이밍이 딱 맞아. 와, 건물도 다 반짝여, 지금.
0: 오, 그러네.
2: 오, 저기서 막 싸, 뭐. 빙싸. 아, 맞다, 짜고. 홍콩의 겨울 분위기는 어때?
1: 어,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
2: 어, 그치.
1: 그래서 겨울 되면 여기가 좀 선선해.
2: 어, 지금도.

0: 괜찮이.
1: 그지? 연말 연초 이때쯤에 홍콩에서 가장 큰 할인 행사들을 많이 한대.
0: 막 블랙 뭐시기 그
1: 블랙 프라이데이.
0: 아, 그런 것처럼.
1: 뭐 요런 거 아일러브 홍콩 티셔츠도 사고.
0: 아, 근데 기가 막히네.
1: 아, 근데 진짜 아유 진짜 예쁘다.
0: 그래서 오늘 집도 보고 금도 보고 있잖아. 결국 다 못 샀잖아. 그리고 따거랑 또 이렇게 야영 보니까 그게 더 값진 것 같아.
1: 나도 고마워, 펭수.
0: 난 따거를 얻었어.
1: 얻은 거 맞아?
0: 얻었어. 내 거잖아.
1: 집도 너무 비싸고 금도 너무 비싸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반짝반짝이는 것들은 다 공짜니까 요거를 마음에 담아가는 게 어때?
0: 좋아. 만족했어. 내일도 나랑 놀자.
1: 내일은 좀 힘들어.
2: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중앙길게
6: 주물 상처엔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9: 옥스포드 탕.
10: 해보고!
9: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1: 탑승하세요!
9: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12: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 플레이!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9: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1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콕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블럭 엑소플레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 상처엔
2: 순한길게.
1: 주물 상처엔
2: 덤덤해.
3: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소원의 별똥별.
2: 아, 별 구경하기 너무 완벽한 밤이야.
3: 그리고 맛있는 코코아를 즐기기에도 완벽해.
1: 어, 와우! 방금 저거 봤어? 지금까지 본 별똥별 중에 가장 컸어.
2: 그거 알아? 별똥별이 떨어질 때 보고 간절히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뤄진대.
3: 진짜? 어, 제이, 소원 빌어보자. 제이, 넌 소원이 뭐야?
4: 와, 아, 고마워. 좋아. 내 소원은 뭐하지? 내 소원은 귀니 뭐하고 있어?
3: 귀니 뭐하고 있어? 귀니? 안녕.
5: 어, 루미.
1: 귀니, 뭐 읽고 있어?
5: 새로 나온 도토리 마을의 모험에 관한 책인데 책 제목은 용감한 등산가야. 봐봐, 다들 산을 오르고 있어.
4: 우, 나 저 책 좋아. 나는 정글 탐험 편이 제일 재밌더라.
3: 나는 공주를 지키는 멋진 기사 편이 좋았어.
2: 해적과 관련된 편도 있었잖아. 그만해. 보물보다 중요한 건 소중한 친구야. 멋진 대사였지.
4: 해적이든 기사든 정글 탐험이든 등산가든 다 재밌을 것 같아.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
5: 내 선택은 전부야. 난 정글과 산 꼭대기로 미는 해적 기사가 될 거다.
4: 맞다. 우리한텐 별똥별 소원이 있잖아. 별똥별을 찾아서 소원을 빌어봐.
1: 저기 온다. 빨리 소원을 빌어.
5: 내 소원은 그러니까 책 속의 모든 모험을 해보는 거야. 이제 모험이 시작되는 건가?
1: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걸리지도 몰라.
4: 네 가지 모험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어쩌면 아침까지 기다려야 할걸?
3: 맞아. 잠을 푹 자고 나면 이루어질 거야.
5: 그럼 난 빨리 자러 갈래. 잠을 빨리 자면 일찍 일어날 거야. 그리고 일찍 일어나면 소원도 빨리 이루어지겠지. 좋은 꿈 꿔, 얘들아.
6: 잘 자.
2: 내일 아침에 봐. 비니, 무슨 일이야?
5: 자고 일어나면 소원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 근데 봐, 정글과 산 꼭대기까지 가는 해적 기사가 아니잖아.
4: 잠깐, 방금 생각난 건데, 비니가 별똥별에 소원을 빌었으니 소원은 아마 그 별이랑 있을 거야. 저쪽 어딘가에.
1: 그거 말 되네. 우리가 별을 찾는다면 비니 소원도 찾을 수 있어.
5: 그리고 내 소원을 찾으면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너희도 그 별을 찾아줄 거지?
1: 당연하지.
2: 탐정이 필요한 사건이야.
1: 잠깐 실례 좀 할게.
2: 탐정 사무소로 출발! 우리가 비니의 별똥별을 찾으면 비니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1: 아직 확신해선 안 돼. 그 별을 찾기 전까진 말이야.
2: 비니를 정글과 산꼭대기를 누비는 해적기사가 될 수 있게 도와줘야 해. 이거 정말 쉽지 않겠는걸?
1: 항상 사건은 어려운 법이지. 너도 잘 알면서. 자, 그럼 시작하자.

0: 출동!
1: 그 별똥별은 이 숲을 넘어갔어. 그러니까 그 단서에 따르면 별똥별은 분명히 여기 해변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 거야.
2: 어허, 이거 마치 보물찾기 같다.
3: 맞아, 루미. 보물처럼 별도 환하게 반짝일 거야. 반짝이는 것들을 찾아보자. 해적이 된 것 같은데?
2: 좋아, 친구들. 반짝반짝 보물 별똥별을 찾자.
1: 전방에 보이는 X자를 확인하자.
3: 그리고 저쪽!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온다! 봐!
4: 어, 안 돼! 소라게가 내 별을 갖고 있어! 그럼 소라게가

0: 해보자. 가자. 어? 겁먹지 마. 우린 친절한 해적이야. 그 별똥별의 소원은 원래 내 거거든. 진짜네. 이건 그냥 유리 조각이야. 확실히 별이 아니야.
1: 내 생각에 네 별똥별은 이미 멀리 도망가버린 것 같아. 미안해, 비니.
2: 그럼 이제 어쩌지?
3: 우선 오늘 밤까지 기다리자. 새로운 별에 비니의 소원을 비는 거야. 그리고 이번엔 별을 확실하게 잡는 거지. 이번에는 도망 못 가게 반드시 잡고 말 거야. 얘들아, 어두워지면 시작하자.
0: 기다리는 동안 간식 먹자. 별 모양 쿠키들을 구워왔어. 자, 먹어봐. 와, 내 쿠키 별이 하늘에 환하게 떠 있어. 불을 뽑는 용 옆에서 빛나.
1: 우와, 저그룹 진짜 용 같은데? 쿠키 뺏기면 안 돼.
2: 비니의 별 쿠키를 먹을 순 없을 거다. 공주님이 보호하고 계시거든. 근데 공주님을 불 뽑는 용이 공격하면 어쩌지?
0: 잠깐만, 저기 봐봐. 위기의 공주님을 구하기 위해 용감한 기사가 나타났다고. 저기 탑, 나쁜 용을 저 탑에 가둘 거야.
2: 별똥별이다!
1: 비니, 빨리! 수원 빈 다음 별을 잡으러 가자.
0: 내가 바라는 모든 모험이 이루어지게.
3: 좋아, 별 사냥꾼들. 이제 별 잡으러 가볼까?
1: 저쪽으로 출발! 예! 예!
0: 정글 탐험이랑 등산도 하고

0: 여기는 마치 정글 같아. 비니의 별을 찾으려면 이 험난한 정글을 씩씩하게 헤쳐가야 한다.
1: 무슨 소리지?
0: 파란 마크 원숭이의 울음소리, 아니면 마크 박쥐떼야, 아니면 마카롱? 사실은 나도 잘 몰라.
2: 얼른 가야겠다. 정글을 벗어나자. 사파리 스타일로.
3: 좋아, 정글 탐험 시작해볼까?
0: 걸으면서 함성 지르자, 타잔처럼. 아르르!

0: 갔지?
1: 이쪽으로 갔어. 확실히 봤어. 근데 어찌나 빠르던지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어.
0: 그래, 맞아. 나무들 뒤로 날아간 건 봤는데 어디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어.
2: 잠깐만. 네가 말한 게 단서가 될 수 있어. 좋아, 단서를 쫓아보자.
3: 여긴 나무 때문에 안 보이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살펴보자.
0: 높은 장소를 찾아야 해.
3: 등산을 해야겠지?
0: 드디어 도착! 책 속의 등산가들처럼 꼭대기까지 왔어.
3: 우와, 여기서는 도토리 마을에 있는 모든 별을 다 볼 수 있어.
0: 아, 정말 아름답다.
1: 이제 별똥별이 떨어지면 다시 네 소원을 이룰 수 있어.
4: 이번엔 반드시 별을 잡아줄게. 아, 조조해. 얘기하는데 지나가면 어쩌지? 와, 저기 간다. 저기도. 우와, 멋지다.
0: 별똥별을 잡자.
4: 저쪽으로 간다.
1: 별똥별을 잡기는커녕 비행이만 잡았잖아.
3: 맞아. 산 위에 왔는데도 별똥별은 전혀 가까워지지 않고 여전히 멀리 있어.
2: 또 어떤 별똥별도 땅에 안 떨어져.
3: 마치 하늘에서 사라지는 것만 같아.
2: 별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와이탭에 의하면 별똥별은 우주의 먼지 같은 거래. 우리한테 가까이 오면 빛을 내고는 푸슝! 그냥 사라진대. 정말 미안해, 비니.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랬는데.
1: 어쩔 수 없지 뭐.
3: 아니야, 내 생각엔 우리가 별을 잡진 못했지만 우리가 비니의 소원을 이뤄준 것 같아.
4: 우리가?
1: 그래! 우리가 진짜 해적처럼 보물을 파냈잖아. 그리고 우린 공

0: 열대동물들의 정글도 헤쳐나왔어. 사파리 스타일로.
1: 또 한 가지. 도토리 마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왔어. 등반가처럼.
2: 내가 바랐던 모험들을 다 경험했네.
1: 소원이 이루어졌어.
3: 소원을 이루는데 별똥별은 중요한 게 아니야.
4: 친구들과 함께라면 충분해.
2: 너희들이 세상의 모든 별똥별보다 훨씬 소중해.
1: 별처럼 환하게 웃으며 별똥별.
5: 별똥별.
3: 어젯밤 우린 별똥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어.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였어.
1: 별똥별은 별이 아니었어. 하지만 별이 아니면 어때? 우리의 소원을 빌게 해주잖아.
3: 친구와 함께 빈다면 그 소원이 진짜 이뤄질지도 모르고. 이제 사건을 마무리해볼까?

0: 건 완벽하게 해결. 숨바꼭질 챔피언.
1: 아하, 잘 보인다.
2: 나도 너 보여, 루미.
1: 미안, 밀리. 난 비니한테 말한 거야.
2: 비니는 여기 없는데.
3: 여기 지노.
1: 미안, 숨어 있었어.
3: 숨바꼭질 대회를 위해 연습하고 있었거든.
2: 아, 그래 맞다. 잠시 잊고 있었어.
1: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 매년 하는 거잖아. 할 때마다 정말 재밌고. 이제 제 입만 찾으면 돼.
3: 구름에도 발이 달려 있을 수 있어?
4: 숨바꼭질 나연아,
1: 낮게 잘 숨지? 그러게, 진짜 구름인 줄 알았어.
4: 더 연습해서 올해 꼭 족제비 에르윈을 이길 거야.
1: 이길 수 있을까? 에르윈은 최고의 숨바꼭질 챔피언이잖아. 매년 우승은 항상 에르윈이었다고. 아, 얜 정말 환상적이야. 윤기가 흐르는 털이 주변의 모든 것들하고 잘 어울려 섞이지. 봐, 겨우 알아볼 수 있어.
2: 어디에 있는 거야?
3: 도토리 마을의 많은 부분이 에르윈처럼 갈색이니까 걘 숨기가 쉽지.
1: 빨리 에르윈을 만나보고 싶어.
5: 안녕, 얘들아.
2: 에르윈? 너 맞는 거야?
5: 당연히 나지. 누구라고 생각해. 드디어 숨바꼭질 대회가 다가왔어. 내가 새로 만든 기술 보여줄게. 첫 번째는 나무 기둥에 스며들기. 두 번째 기술 갑니다. 바위 속의 바위. 내가 갈색인 이상 어디든 감쪽같이 숨을 수 있어.
1: 에르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3: 네 털이 하얀색인 건 알고 있지?
5: 뭐 예전보단 조금 밝아졌지만 그다지 눈에 띄지는 않잖아.
1: 내가 눈이 좋아서 그런가. 아주 조금 눈에 띄어. 사실은 좀 많이. 네가 하얗게 보여서 아무리 숨어도 너무 잘 보여.
4: 너 하얀 머시멜로우 같아. 머시멜로우 산에 숨으면 잘 숨겠나?
3: 아니면 설탕 바다라든지.
1: 아니면 이 멋진 구름 같은 거.
5: 잠깐, 어디에도 숨어지지 않는다고? 무슨 일이지? 내 털이 왜 하얀 거야?
2: 모르겠지만 누가 알아낼 수 있는지는 알아. 토비와 테리, 가보자.
6: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1: 너희가 꼭 에르윈을 도와줘야 해. 얜 숨바꼭질 챔피언이란 말이야. 꼭 시합에 나가야 해.
5: 이 상태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떻게 참가해? 어디에도 숨을 수 없는데.
4: 꼭 해결할게. 우리만 믿어.
3: 함정이 필요한 사건이야.
4: 잠깐 실례 좀 할게.
3: 함정청소로 출발!
6: 에르윈의 털이 하얀색이라 아무데도 숨을 수가 없겠어.
4: 그 말은 숨바꼭질 대회에 참가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6: 이거 정말 쉽지 않겠는걸?
4: 항상 사건은 어려운 법이지. 너도 잘 알면서. 자, 그럼 시작하자.

0: 걱정 마, 에르윈. 하얗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왜 그런지 알아낼게.
1: 에르윈, 지금부터 몇 가지 좀 물어볼게. 최근에 혹시 하얀 거 먹은 적 있어?
2: 머시멜로우 같은 거?
3: 아니, 난 단 거 안 먹어.
1: 그럼 우유는?
3: 우유는 항상 먹지. 몸에 좋거든.
0: 우리도 우유를 먹지만 털이 너처럼 하얗지는 않잖아.
1: 그럼 하얀 무언가 위에서 구른 적은?
2: 예를 들어 설탕가루. 설탕가루가 담긴 통에서 구른 적 있어?
3: 아니, 특별한 행동한 거 없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1: 걱정하지 마, 에로인. 단서를 쫓는다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
0: 우린 단서를 더 찾아볼게. 도토리 마을의 다른 것도 변한 게 있을지 몰라. 너희는 계속해서 숨바꼭질 연습을 해.
1: 연습 끝나기 전에 올게.
2: 도비와 테리가 사건을 해결하는 동안 에르윈한테 새 숨바꼭질 기술을 알려주자.
4: 정말이야?
5: 그럼 밀리의 숨바꼭질 학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첫 번째 수업 몸말기. 루미 도와줄래? 여기 루미를 보면 몸을 둥글게 말자 사라진 것처럼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4: 우와, 좋은데?
1: 대체 왜 에르윈의 털이 하얘진 걸까? 색깔이 변하는 게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0: 오, 나뭇잎! 봄과 여름에는 녹색이다가 가을이 되면 빨갛거나 노랗게 변해. 나무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1: 가을이 오면 나뭇잎은 색깔이 변한다. 좋았어.
0: 다른 것들도 찾아보자.
5: 자, 그럼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시작한다. 준비하시고 출발! 마치 바위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네가 조금도 보여선 안 돼.
3: 알았어. 이건 어때?
2: 머리가 보여!

0: 머리 쓰인 건 아니고?
1: 괜찮아. 진흙이 떨어졌거든.
0: 아, 있잖아. 에로인이 더 진흙 범벅이 되면 다시 갈색이 될 거야.
1: 갈색으로 돌아가면 난 다시 숨바꼭질을 할 수 있어.
2: 에로인, 진흙 범벅으로 만든

0: 여꼬!
1: 안녕 얘들아, 때 맞춰 왔네. 3회전 회오리 점프를 하려던 잠이었거든. 잘 감상해봐.
0: 우와, 점프 멋지다.
1: 고마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동작이야.
0: 잠깐, 연못이 얼었잖아.
1: 어젯밤부터 그랬어. 어제는 분명 물이었는데 지금은 얼음이지. 사건 수사 중이야?
0: 맞아, 도토리 마을에서 변한 것들을 찾는 중이었어.
2: 그리고 이 얼어붙은 연못은 정확하게 우리가 찾는 거였지.
1: 아,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준 거네?
0: 그럼 당연하지. 변하는 것들이 참 많아. 색이 변해 떨어지는 나뭇잎, 얼어붙은 연못도.
2: 또 뭐가 변하는지 알아? 바로 계절이야. 겨울이 왔어.
0: 내 생각이랑 같은 거야?
1: 나의 도움으로 단서를 찾아서 너무 고마워 라고 생각했구나.
2: 물론 고맙지 로코. 근데 우린 에르윈 생각을 했어. 하얗게 변한 이유를 알 것 같아.
0: 어서 가야 해. 다음에 점프 또 보여줘.
2: 도와줘서 고마워.
1: 얼마든지. 또 보자.
3: 나 봐봐, 드디어 다시 갈색이야.
2: 역시 갈색이 어울려.
4: 얘들아,
2: 어?
4: 좋은 소식이 있어.
5: 우리 뒤야, 에르윈을 봐봐. 다시 갈색이 됐어. 숨바꼭질 대회에서 우승하던 그때처럼.
4: 이거 진흙이야?
3: 맞아, 이제 어디든 숨을 수 있어. 이게 땅인지 에르윈인지 전혀 알 수 없게 숨기.

0: 나와서 그런지 난 에로인인지 너무 잘 보이는데.
1: 어떻게 내가 보이지? 지금 난 갈색인데? 진흙이 점점 벗겨져. 이러다간 정말 숨바꼭질 대회에 못 나갈 거야.
2: 괜찮아, 에로인. 넌 하얀 게 정상이야. 도토리 마을의 모든 것들처럼 말이야.
3: 지금은 겨울이니까 넌 지금 눈의 색깔이 된 거야.
1: 우와, 네 말이 맞아.
2: 에르인 같은 족제비들은 겨울이 오면 보호색이 변하는 동물들이야. 널 다시 하얗게 만들어야겠다.
0: 역시 에르인은 겨울에도 숨바꼭질 챔피언이었어.
4: 얘들아, 봐봐! 온 세상이 마치 에르윈의 색깔 같아!
0: 우와! 에르윈은 어디에도 숨을 수 있어!
5: 맞아! 다시 챔피언이 왔다! 자, 누가 날 찾아볼래?
0: 나 할래! 나 할래! 내가 먼저 술래할게!
2: 그래?
0: 꼭 숨어. 내가 반드시 찾을 테니까.
5: 그럼 너도 챔피언이 되는 거지.
2: 야! 숨자. 여기 봐, 얘들아. 자, 숨바꼭질.
3: 에르윈의 털이 하얗게 변한 이유를 알아냈어.
2: 보호색이 바뀌기 때문에 겨울에도 숨바꼭질 챔피언이야.
3: 이제 사건을 마무리해볼까?

0: 기본기법 완벽하게 해결.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흔들흔들해 싱싱
3: 부끄럼. 여기서도 싱싱
4: 빙글빙글 날라라.
3: 시속도 날라라.
4: 재밌다.
3: 잠깐 쉬자.
4: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3: 의자도 돌려볼까.
4: 데이터 놀자. 안녕,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3: 원더키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 상처엔
6: 승강기계.
5: 주물 상처엔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9: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8: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신 딥클린.
10: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11: 옥스포드 상.
12: 해보고.
11: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트럭
13: 탑승하세요.
1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아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0: 내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가이드.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 상처엔
1: 순환기계.
0: 주물 상처엔
1: 너무 말.
2: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예썰. Yes,

0: 치킨 더기 치킨 더기 치킨은
1: 어젯밤 누구나 박물관에서 황금 왕관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왕관이 사라진 자리에는 치킨 뼈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2: 녀석들의 짓이군.
3: 바로바로 치킨파!
0: 에이, 뭐? 치킨? 혹시 꼬꼬댁 치킨이 왕관을 훔쳐간 거야?
3: 아니, 아니. 왕관을 훔친 도둑들 이름이 치킨파!
2: 이 도둑들이 치킨을 엄청 좋아해서 가는 곳마다 치킨뼈를 남기거든. 그래서 이름이 치킨파야.
3: 그나저나 이 녀석들을 어떻게 잡지?
0: 캬하, 그건 너무 쉽지. 녀석들을 잡는 건 이 곰끼한테 맡겨달라고. 캬하하하하.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정말 맛있어. 치킨 치킨 치킨 치킨 공기 치킨 많이 많이 주문해. 요요요. 치킨 판 녀석들이군. 딱 걸렸어.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곰곰이 생각해도 치킨은 공기 치킨입니다.
3: 여기 치킨 세 마리 주문할게요.
0: 아, 오케이. 세 마리요. 알겠습니다. 기다려라, 이 녀석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치킨은 곰곰이 생각해도 곰기 치킨입니다.
3: 방금 치킨 주문한 사람인데요. 네 마리 더 주문할게요.
0: 어, 네 마리 더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 더하기 4는 7! 일곱 마리! 좋았어! 아, 참, 뭐야 또. 지금까지 이런 맛은
3: 방금 전화한 사람인데요. 치킨 두 마리 더 주문할게요.
0: 아, 예, 두 마리 더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 더하기 4 더하기 2는 아, 어떻게 계산하지?
4: 이렇게 하는 게 곰끼.
0: 토토 깨깨.
2: 세 수를 더하는 거 어렵지 않아.
3: 하나씩 차례로 더하면 돼. 바로 이렇게 3 더하기 4는
4: 7,
2: 7 더하기 2는
4: 9.
3: 그럼 정답은
4: 9.
3: 그런데 덧셈을 할 때는 계산 순서가 바뀌어도
2: 답은 똑같아. 3, 4, 2. 세 수를 더할 때 3 더하기 4 더하기 2나
3: 2 더하기 3 더하기 4나
2: 4 더하기 3 더하기 2나 답은 모두
4: 9.
0: 아하, 그렇군.
3: 주문한 치킨 다 됐나요?
0: 도둑이로군. 네, 그럼요. 치킨 9마리 여기 있습니다.
3: 잠시만요. 여보세요? 뭐? 둘째가 치킨 말고 김밥을 먹겠대? 알았어. 죄송한데 치킨 3마리 빼주세요. 배달 좀 부탁해요.
0: 그러면 9마리에서 3마리를 빼면은 9 빼기 3은 6, 6마리. 그래, 좋았어. 자,
3: 저기요, 막내도 치킨 대신 냉면을 먹겠다니까 한 마리 더 빼주세요. 수고.

0: 600이 1은?
1: 5! 정답은? 5!
2: 세수의 뺄셈도 아주 쉽군. 자, 그럼 치킨파 녀석들을 잡으러 렛츠 고! 고고! 기다려라 이 녀석들! 자, 치킨 배달 왔습니다.
3: 왔다! 치킨이 다 몇 마리죠?
4: 몇 마리죠?
2: 자, 다섯 마리죠?
3: 뭐야? 이 감이 날 속이라더라?
4: 속이라더라?
2: 뭐가요? 다섯 마리 맞는데? 자, 처음 주문한 아홉 마리에서 세 마리 빼면 여섯 마리. 거기서 한 마리 더 빼면 다섯 마리. 맞잖아요.
3: 아니지. 세 마리에서 한 마리 빼면 두 마리. 아홉 마리에서 두 마리 빼면 일곱 마리지.
2: 이상하다. 계산 순서가 바뀌어도 답은 똑같다고 아까 토토 끼끼가 말했는데.
5: 아니야, 곰끼.
2: 아니야?
0: 응, 덧셈을 할 때는 계산 순서가 바뀌어도 답이 똑같지만
6: 뺄셈을 할 때는 반드시 전체 안에서 빼는 수를 빼야 해. 처음 주문한 치킨 9마리에서 3마리를 빼고 1마리를 빼면
0: 짜잔! 5마리가 남지?
6: 여기서 9는 전체 양이고
0: 3과 1은 빼는 수야.
6: 뺄셈은 전체 양에서 얼마를 빼는 것이니 빼는 수끼리 먼저 계산하면 안 되고
0: 항상 전체 양에서 빼는 수를 빼야 해.
2: 아하, 그렇군. 자, 알겠어요. 빼는 수끼리 먼저 계산하면 안 된다고요.
3: 아, 그런 거야? 몰랐네.
4: 몰랐네.
2: 아유, 됐고 치킨이나 드십시오. 자.
3: 어디 먹어볼까?
4: 먹어볼까?
7: 맛있겠다.
2: 그건 입에 붙이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요한용 특수 치킨이지롱. 아, 여기는 곰께 왕관을 찾았다. 오바. 왔나 요원들, 세수의 덧셈과 뺄셈을 잘할 수 있으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굿. 굿. 나.

0: 세 개. 토토 꺼 두 개. 오. 끼끼 꺼도 두 개.
1: 하. 빵이 모두 일곱 개.
0: 늘 준비했었지.
2: 아.
0: 그런데 내가 오는 길에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네 개 꺼내 먹었지. 그리고 웬 악어 친구가
3: 주세요
0: 하는 얼굴로 쳐다보길래 빵을 세 개 주었지. 그래서 빵이 몇 개가 남았을까요?
1: 그러니까 빵 일곱 개에서 네 개를 먹고 세 개를 악어한테. 몇 개가 남은 거지, 요원들? 7 빼기 4는?
2: 3!
1: 3 빼기 3은?
2: 0!
1: 뭐? 0? 0 개 남았다고? 이리 줘봐!
0: 야구르지 야구르지 메롱.
1: 자, 좋았어 슈퍼맨. 나도 도넛을 선물로 주지.
0: 도넛?
1: 도넛 발사.
0: 이게 도넛이냐? 풀어줘.
1: 공기를 눌린 대가다 슈퍼맨! 샤하하하하! 안녕! 동화나라 댄스 축제관 공개!
0: 우와, 공기 좋겠다!
2: 그러게! 부러워!
1: 좋다, 깨깨! 이번엔 무슨 일이야? 어디로 출동해야 해?
4: 이번엔 동화나라로 출동해야 돼!
1: 에? 동화나라?
5: 어, 이것 봐!
1: 자, 이거!
6: 동화나라 포크댄스 축제에 곰끼를 초대합니다!
1: 우와! 포크댄스 축제라니, 이 곰끼의 댄스 실력을 뽐낼 기회로구만.
5: 얼른 가봐 곰끼, 다들 기다리겠다.
1: 좋았어, 동화나라를 향해 출발.
2: 잘가.

0: 곰끼 빵 먹자.
1: 차. 어? 웬 빵?
0: 그동안 내가 너에게 심술을 많이 부렸지. 사과하는 의미로 빵을 준비했다.
1: 오, 차하하. 웬일이야, 슈퍼맨? 모두 몇 개 빵을 준비했는데?
0: 곰끼.

0: 동화 속 친구들이잖아.
1: 어, 곰끼.
2: 어머, 곰끼다.
3: 안녕.
0: 어, 안녕 안녕. 나를 초대해줘서 정말 고맙다.
4: 그럼 모두 모였으니 포크 댄스를 쳐볼까요? 둘씩 짝을 칩시다.
3: 우리 둘이 짝.
5: 우리 둘이 짝.
6: 이렇게 짝.
0: 우리 둘도. 어? 어? 이럴 수가. 나만 짝이 없잖아.
2: 저런. 홀수라서 그래.
0: 응? 홀수?
7: 응. 홀수가 아니라 짝수면 짝이 맞을 텐데.
2: 맞아. 아, 짝수가 뭐냐 하면
7: 에?
2: 2, 4, 6, 8, 10처럼 둘씩 짝지을 수 있는 수가 짝수.
7: 1, 3, 5, 7, 9처럼 둘씩 짝지었을 때 하나가 남는 수가 홀수. 이게 홀수?
2: 이건
0: 아하, 그렇군. 우리는 1, 2, 3, 4, 5, 6, 7 모두 7명. 둘씩 묶으면 한 명이 남는 홀수.
4: 팅커벨도 데려올걸. 그럼 짝수가 돼.

0: 되는데.
1: 제가 한 명을 더 데려오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짝수가 되죠. 그럼 모두 다 같이 신나게 포크댄스를 출 수 있다고요.
2: 그럼 빨리 짝꿍을 찾아오거라, 곰끼.
0: 곰끼?
3: 파이팅!
1: 좋았어. 곰끼! 얍! 하이차! 여기가 어디지?
4: 도와줘요!
1: 아니, 그대는 라푼젤!
4: 마녀 때문에 여기 갇혔어. 구해줘!
1: 알았어! 내가 올라갈 수 있게 기다란 걸 내려줘!
4: 응? 내 머리카락. 얍! 이걸 잡고 올라와!
1: 얍! 얍! 아! 이보다 더 긴 거 없어!
4: 더 긴 거? 아! 내 리본! 얍!
1: 에잉? 이건 머리카락보다 더 짧잖아! 이보다 더 긴 거!
4: 어, 그래? 그렇다면, 아! 이거?
1: 얍! 오! 그렇지!
5: 시작점을 기준으로 밧줄이 가장 길고, 리본이 가장 짧고, 머리카락은 리본보다 길고, 밧줄보다 짧아!
1: 그러니 가장 긴 밧줄을 타고 올라가겠어.
4: 곰끼 고마워. 덕분에 나 포크댄스 축제 갈 수 있겠어.
1: 진짜. 아이, 그럼 나랑 같이.
4: 오셨다 왕자님.
6: 라푼젤, 어서 포크댄스 축제에 갑시다.
4: 좋아요. 곰끼, 고마워. 안녕.
1: 괜찮아. 다른 짝을 찾으면 되지. 나 괜찮아. 이번엔 반드시 내 짝을. 이 달콤한 냄새는 뭐지? 너인 헨젤과 그레텔 안녕.
7: 곰끼 안녕. 곰끼도 가져줄까?
8: 잠깐. 누가 함부로 내 과자 먹으래?
7: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1: 그래, 마녀! 아이들은 보내줘!
8: 그럼 내가 내는 숙제를 잘 하면 보내주지. 자, 여기 이 안에 과자들을 세 종류로 나누도록. 실패하면 너희 모두 초코과자로 만들어버릴 테다.
1: 과자를 세 종류로 나누려면... 뭐야? 과자의 종류가 세 종류야!
7: 맞아! 별 모양, 하트 모양,
1: 반별 모양! 자, 그럼 과자를 모양대로 나눠볼까?
7: 그래! 별 모양은 별 모양끼리, 하트 모양은 하트 모양끼리,
1: 반달 모양은 반달 모양끼리! 어떠냐, 마녀? 우리들의 실력에! 하이파이! 예! 예!
8: 제법인데? 좋아! 가봐!
1: 예스! 땡큐! 헨젤과 그레텔, 이따가 나랑 같이 포크댄스 축제 같이 가지 않을래?
7: 우린 집에 가야 돼. 곰끼, 안녕.
1: 안녕!
8: 나랑 갈래? 포크댄스?

0: 나는 무서운 마녀랑 짝꿍 할 뻔했네.
1: 도와주세요.
2: 도망가도 소용없어. 어서 똥 내놔.
0: 무슨 일입니까?
1: 아니, 이 호랑이가 떡을 줘도 줘도 자꾸 또 달라잖아.
2: 그럼 어떡해? 내 아이들이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0: 호랑이! 너희 아이들이 몇 마리인데?
2: 자!
0: 많긴 많네! 이게 대체 몇 마리야?
2: 사실 모두 몇 마리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0: 좋아! 그럼 우리 같이 세어보자! 10씩 묶어세기를 하는 거야. 10, 10, 10이 두 개면 20, 그리고 2. 새끼 호랑이는 모두 22, 22마리. 그러니까 떡도 22개 필요해. 맞지?
2: 아니지. 나도 먹을 게 있어야지. 난 6개 먹을 건데.
0: 그럼
1: 22, 그리고 23, 24, 25, 26, 27, 28. 22 더하기 6은 28. 28개.
0: 아주머니, 깔끔하게 떡 28개 딱 주고 끝내시죠. 안 돼!
2: 왜요?
3: 공기 오기 전에 내가 너한테 떡 4개를 줬으니까 28개에서 4개는 빼야지.
0: 아, 그럼 떡 28개에서 4개를 빼면 28 빼기 4는 24, 24개.
3: 자, 여기 떡 24개.
2: 고마워요, 아주머니.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0: 잘가! 아주머니, 가실까요?
3: 에이? 가다니 어딜?
0: 저와 함께 포크댄스 추러요.
3: 포크댄스?

0: 골수와 짝수를 잘 알면 누구나 멋진 요원이 될 수 있다.
1: 요! 그! 나! 예!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옥스포드 탕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트랑
5: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간기계. 주물 상처엔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공기 공기 공기 우에마 내가 바로 공기 공기 공기 공기 공기 우에마 우주 최고 영원 공기 렛고
3: 1,2,3,4 우리 7,8,9,10
2: 오케이
3: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2: 공기
3: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2: 공기
3: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2: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뽀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3: 어서오세요 공주님.
2: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6: 순간
5: 주물 상처엔
7: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0: 비타민 A 특공대.
1: 이호, 준비됐지?
2: 당연하지. 촉촉한 눈은 내게 맡겨. 너도 준비됐어?
1: 당근이지. 빠샤! 빠샤! 고운 피부 내게 맡겨.
2: 근데 사모는 어디 간 거야? 아, 면역력을 올리려면 사모가 필요한데, 사모가 없으면 출동도 못 하잖아.
1: 사모도 사모지만 호떡이가 당근을 먹지 않아서 우리 출동 못 해.
2: 제 당근을 왜 안 먹는 거야? 어, 이해할 수가 없어.
0: 호떡아, 간식 먹자.
3: 아, 간식, 간식, 간식. 뭐야? 이게 뭐야? 당근이잖아. 나 싫어. 안 먹어.
0: 그래라. 내가 혼자 다 먹으면 되지 뭐. 우와, 맛있겠다. 어? 또 왜 그렇게 긁어?
3: 응? 몰라. 계속 가려워.
0: 어? 각질이다. 각질 때문에 가려운 거 아니야?
3: 응? 어? 누나, 나 눈도 뻑뻑해.
0: 어, 안 돼. 눈 비비지 마.
3: 누나, 나 왜 눈도 뻑뻑하고 몸도 가려운 걸까? 왜 눈도 뻑뻑하고 몸도 가려운 거냐고. 왜?
0: 어? 어, 재채기까지? 호떡이도 감기 아니야?
3: 감기까지? 누나, 나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왜 이런 거냐고. 왜?
0: 어? 어? 당근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이 네가 당근을 안 먹어서 몸도 가렵고 눈도 뻑뻑하고 감기까지 걸린 거 아니야?
3: 당근을 안 먹어서 그렇다고? 에이, 설마.
0: 아, 그럴지도 모르지. 아, 당근 주스라도 한번 먹어봐. 여기엔 달콤한 사과가 들어가 있어서 맛있어. 진짜라니까.
3: 진짜?
0: 응.
3: 알았어. 응? 이거 맛있는데?
0: 거봐, 맛있지? 난 호떡이 네 몸속으로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올게. 야!
3: 아,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걸 그동안 왜 안 먹었을까?
4: 우와! 호떡이가 당근을 먹었다!
0: 어? 어? 너희들은 누구야?
1: 어, 사모 왔다. 그럼 비타민 A 특공대 출동해볼까?
0: 잠깐! 비타민 A 특공대라니? 내가?
2: 아니, 우리가! 우린 당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A
1: 특공!
2: 아, 네 차례잖아. 어? 대.
0: 대!
2: 전화!
1: 아, 그동안 호떡이가 당근을 먹지 않아서 출동할 수 없었는데 방금 먹었으니까 출동이다!
2: 야, 얘들아, 이거 장비 챙겨가야지. 여기 어찌 가?
4: 비타민 A 특공대 출동!
2: 피부 마을 왜 이렇게 변했지?
0: 우와, 눈이다! 하얀 눈이 왔어!
1: 아니야, 이건 눈이 아니라 각질이야.
0: 각질? 호떡이 몸에 하얗게 생긴 그 각질? 각질 때문에 간지러워서 벅벅 긁었잖아.
5: 비타민 A 특공대, 왜 이제 온 거야? 너희들이 오지 않는 바람에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
1: 미안해요, 피부세포 할아버지. 저희가 많이 늦었죠? 호떡이가 당근을 안 먹는 바람에.
6: 비타민 A 특공대, 문 좀 열어주세요.
0: 집안에 피부세포가 있어. 못 나오고 있나 봐.
5: 나 때문에 그래. 내가 문을 막고 있어서 새로운 피부세포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 비타민 A 특공대, 내가 떠날 수 있게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나?
4: 그럼요, 당근이죠.
1: 자, 그럼 지금부터 피부세포 할아버지가 잘 떠날 수 있도록 각질부터 청소한다. 다들 장비 꺼내.
4: 알았어.

0: 어, 나왔다! 비타민 A 특공대 1호에 참가!
1: 어? 그걸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0: 보면 알아. 우린 각질이나 쓸자고.
1: 알았어.
0: 큐!

0: 팔이 떨어졌다.
1: 2호, 3호, 길 준비됐지?
2: 황금씨, 짜자잔!
3: 피부세포 할아버지, 그동안 피부를 지키느라 고생하셨어요. 가시는 길 저희가 배웅해드릴게요.
0: 고맙구나. 가자!
1: 새로운 피부세포, 이제 나와!
4: 어? 어? 우와! 비타민 A 특공대, 고맙습니다.
5: 그러니까 호떡인 비타민 A가 부족해서 각질이 생긴 거였구나. 당근을 안 먹어서.
6: 비상, 비상. 눈의 여왕님이 쓰러졌다.
3: 어, 뭐야. 눈의 여왕님이? 얼른 가보자.
5: 가자!
3: 같이 가!
7: 건조해. 쓰러질 것 같아.
8: 눈의 여왕님, 괜찮으세요?
3: 이 멍은 왜 생긴 거예요?
7: 왜?
3: 아, 호떡이가 눈이 뻑뻑하다고 비볐어. 아, 혹시 안구 건조증이세요?
7: 그런 것 같아. 나 얼마 못 버틸 것 같아.
3: 안 돼요. 눈의 여왕님이 쓰러지면 호떡이가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1: 왜 이렇게 건조해진 거예요?
3: 아, 잠깐! 눈물 요정들은 어딨어요? 혹시 안 왔어요? 아우, 내가 이것들을 그냥... 얘들아, 얼른 가서 데리고 오자!
8: 가자!
3: 이것들을 그냥... 야, 같이 가! 눈물 요정들, 왜 여기 있어? 눈의 여왕님께 안 가?
4: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야.
9: 우리도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5: 응? 누굴?
4: 원래 우리 눈물 요정들도 너희처럼 셋이 뭉쳐야 비로소 눈물이 되거든.
10: 난 촉촉한 물.
9: 난 기름기름 피지.
11: 나는 끈적끈적 점액. 우리는 눈물의 요정이에요.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7: 촉촉해. 촉촉하니까 너무 잘 보인다. 와.
4: 근데 지금 점액이 못 나오고 있어.
9: 아마 나오는 길이 바짝 말랐나 봐.
8: 가보자.
4: 점액 점액 점액 점액 점액 점액.
5: 와! 진짜 길이 바짝 말랐네.
4: 비타민 에이트 공대, 왜 이제 와? 너희들이 안 와서 길이 바짝 말라버렸어. 나 갈 수가 없다고.
3: 이럴 수가. 지금부터 점액이 눈의 여왕님께 갈 수 있게 촉촉한 길을 만든다. 실시!
8: 실시!

0: 촉촉해지니까 발이 떨어졌어. 나 움직일 수 있어.
1: 그래? 아, 잘 됐다. 빨리 가자.
0: 빨리? 응. 빨리 가려면은 어버.
1: 어버라고?
0: 어.
1: 내가?
0: 어.
1: 나는 못.
2: 너, 네가 어버야. 너가 빨리 가려면
1: 나. 나.
2: 빨리 빨리.
1: 나는 못. 나 일단
2: 빨리 와.
1: 빨리
2: 와.
1: 빨리. 어야.

눈물 요정들, 어서 와, 어서 날 촉촉하게 해줘.

0: 아, 촉촉해. 촉촉하니까 잘 보여. 너무 잘 보여.
1: 비타민 A가 있어야 눈이 촉촉하고 잘 보이고 건강한 거구나.
0: 비타민 A 특공대, 나 부탁이 하나 더 있는데. 나 밤에 잘 안 보이는데.
2: 야맹증이시군요. 걱정 마세요. 이제 밤에도 잘 보이실 거예요.
0: 고마워, 비타민 A 특공대.
1: 이제 다 해결된 건가? 그럼 이제 쉬어도 되겠지?
3: 아, 근데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얘기하면 꽃길이 터지던데.
4: 비상, 코 속으로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했다.
0: 어, 이럴 줄 알았어. 어쨌든 출동!
1: 아, 출동!
2: 야, 같이 가!
5: 우와, 코속 점막이 왜 이렇게 바짝 말랐냐? 원래는 촉촉하고 끈적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6: 캬캬캬캬캬캬캬캬. 우린 좋지 뭐. 얼른 들어가서 감기 바이러스를 퍼뜨리자고.
2: 좋아, 좋아.
7: 들어가면 안 돼. 비타민 A 특공대, 제발 빨리 와줘.
8: 제발! 아!
7: 가 있어!
9: 점의 세포, 감기 바이러스는?
7: 벌써 몸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1: 놓쳤다는 거야?
7: 그러니까 왜 이제 왔어? 너희들이 안 오는 바람에 내가 굳어버렸잖아. 점액을 만들지 못해서 점막이 말라버렸다고. 면역력이 뚝 떨어졌어.
0: 걱정 마. 우리가 면역력을 쑥쑥 올려줄게.
2: 얘들아, 장비 꺼내자.
1: 응?

0: 우와! 드디어 내가 움직인다!
1: 자, 받아! 이제부터 코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줘!
0: 고마워, 비타민 A 특공대!
2: 소문 듣고 왔으다! 여기 점막이 바짝 말랐다면서!
0: 점액 발사!
2: 우와! 뭐야! 끈적끈적해서 딱 걸렸네! 움직일 수가 없어!
0: 너는 이제 끝났다는 거지!
3: 우와! 점액 체험 같아!
1: 근데 아까 들어간 감기 바이러스들은 어떡하지?
4: 걱정 마! 백혈구한테 미리 연락해뒀으니까!
0: 아, 신난다, 신나!
5: 개새끼! 점막에 딱 걸렸네!
1: 우와! 당근에 들어있는 비타민 A 특공대! 최고다! 앞으로도 고운 피부, 촉촉한 눈, 면역력을 부탁해!
4: 당근, 호박, 고구마, 파프리카, 시금치,
6: 달걀, 간 등을 먹으면 비타민 A 특공대 출동!
7: 캬! 비타민 A 특공대 충전!
1: 우와! 후따가 잘했어! 하임리법으로 위기 탈출!
8: 후따가 난 이렇게도 먹을 수 있다. 하나, 둘, 셋!
7: 우와, 멋지다! 나도 해볼래! 하나, 둘, 셋! 난 왜 안 되지?
8: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봐. 사탕을 딱 들어, 하늘 위로 툭 던져서 입으로 쏘.

0: 닮아? 응? 야!
1: 지나가는 길 기도와 음식이 지나가는 길 식도.
2: 여기가 기도야. 근데 나 왜 여기 있어?
1: 네가 들어왔잖아.
3: 사또, 너는 음식이니까 식도로 갔어야지. 왜 기도로 들어온 거야?
2: 내가 뭐 여기 오고 싶어서 왔냐? 갑자기 하늘로 붕 떠올랐다가 떨어졌는데. 눈도 보니까 여기였다고. 제발 나 좀 나가게 해줘.
3: 제발 가만히 좀 있어.
4: 산소 산소 산소 산소. 똑똑 산소 왔습니다. 저 폐로 들어가겠습니다.
1: 산소 너 못 들어와. 사탕이 기도를 꽉 막고 있거든.
4: 네? 산소 못 들어가면 팬님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럼 큰일 나는데.
5: 가자 가자 나가자.
6: 뭐야 왜 막혔지?
5: 저 이산화탄소인데요. 밖으로 좀 내보내주십시오.
1: 이산화탄소 너도 못 나가. 사탕이 기도를 꽉 막고 있어.
5: 네? 저 몸속에 계속 있으면 안 되는데. 위험한데.
3: 시우가 위험해. 빨리 기도해서 사탕을 내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1: 점액세포. 점액을 좀 싸봐. 점액은 끈적끈적 미끌미끌하니까 사탕이 미끄러져서 쑥 내려갈지도 모르잖아.
3: 그래 알았어. 점액 발사. 점액 발사.
2: 뭐야. 끈적거려.
1: 꿈쩍도 안 하잖아. 사탕이 너무 커.
3: 그럼 어떻게 내보내지?
2: 빨리 밖으로 내보내달란 말이야.
3: 밖으로? 그럼 기침을 해서 내보내는 건 어때?
1: 그래 바로 그거야. 기침 대장님, 기침해서 사탕 좀 내보내줘요.
7: 기관지에 걸린 사탕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기침을 발사한다. 기침 발사.
8: 발사 실패.
7: 어? 왜 발사가 실패되는 거야? 다시 기침 발사.
8: 발사 실패.
7: 아니 왜 자꾸 기침 발사가 실패되는 거야? 왜? 여기는 기침 대장. 기침을 아무리 발사해도
9: 기침이 발사되지 않는다.
3: 네?
1: 기침이 발사되지 않는다고요?
3: 대체 왜 그런 거죠?
7: 아무래도 횡격막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원래 숨을 쉴 때도 말이야.
4: 산소 준비됐습니다.
10: 으라차차차.
7: 횡격막이 아래로 잡아당기면
11: 산소야 와라.
7: 그 힘으로 팬님이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지.
4: 들어간다.
11: 산소 와.

0: 반대로 행정망을 위로 올리면
1: 이산화탄소야 나가라!
0: 팬님이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어.
1: 나갔다! 어! 나갔다!
0: 이렇게 행경막의 도움을 받아 숨도 쉬고 기침도 하는데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행경막이 움직이질 않아. 이대로 가다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야.
2: 어?
3: 그럼 내가 가서 행경막을 들어올려 볼게.
4: 오!
3: 오!
1: 어? 어? 어? 왜 산소가 안 들어오지?
5: 팬님, 팬님, 팬님! 착하고 왔어요. 이산화탄소도 가지고 왔습니다.
1: 그래, 이산화탄소는 두고 산소 가지고 가.
5: 네.
6: 어? 그런데 산소가 얼마 없네요.
1: 그게 이상해. 산소가 들어오질 않아.
6: 네? 아이, 그럼 큰일이잖아요.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세포들이 위험해질 거예요. 세포들뿐만 아니라 뇌님까지도 위험해질 거라고요. 그럼
1: 일단 남아있는 산소들로 버텨보자.
6: 아, 네, 팬님.
1: 일단 이산화탄소가 더 쌓이기 전에 내보내야겠다. 어? 어?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나가는 거야? 횡경막! 이산화탄소를 내보낼 수 있게 횡경막을 밀어 올려줘!
6: 으라차차차차! 팬님, 공기가 들어오지 않으니 횡경막을 틀어 올릴 수가 없어요.
1: 뭐야?
7: 비상, 비상. 산소 부족. 뇌님이 위험하다.
1: 저 결국 빨리 산소를 가져다 줘. 더는 못 버티겠어. 4분 이내에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난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거야. 한 번 다치면 영영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몰라.
6: 그래, 차차차차! 제발 좀 움직여라, 제발! 아니, 너는 점액세포?
3: 맞아, 기도에서 왔어. 횡경막, 지금 기도에 사탕이 꽉 막혀있어.
6: 뭐야? 아, 그래서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거였구나.
3: 내가 도와줄게. 어서 횡경막을 움직여봐.
6: 아니, 안 돼. 기도가 막혀있으면 난 힘을 쓸 수가 없어.
3: 뭐? 어, 그럼 기도에 막혀있는 사탕은 어떻게 빼내지?
6: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임리히법 작전이다.
3: 하임리히법 작전?
6: 몸 밖에서 횡경막을 세게 눌러 기도에 걸린 사탕을 로켓처럼 발사시키는 거지.
3: 아, 내가 해볼게. 할 수 있어.
6: 으라차차차! 지금부터 하임리히법으로 사탕을 빼낸다. 실시!
3: 아, 아빠도 알고 있구나. 다행이다.
6: 먼저 시우 등 뒤를 감싸듯 앉는다. 그런 다음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손은 주먹을 쥔 손을 감싼다. 다음 횡경막 위치를 찾는다. 배꼽과 명치 이 중간쯤이야. 이제 횡경막에 두 손을 대고 빠르게 밀어 올린다. 야!
8: 아빠! 아직 안 나왔는데요?
3: 사탕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야 한대요.
6: 좋아. 계속 실시한다. 얍! 얍! 얍! 차! 그렇지. 이렇게 날 위로 번쩍 밀어 올리면 나도 힘을 받아서 으라차차차 로켓 발사!
1: 오! 발사!
4: 내가 움직였다.
9: 행경막 한 번 더 하면 빼낼 수 있을 것 같아.
6: 더 세게 한 번 더!
4: 한 번 더!
9: 얍!
6: 아프지만 좋았어. 으라차차차차! 행경막 로켓 발사!
1: 오! 발사! 오!
6: 시우야, 괜찮니? 어?
10: 네, 괜찮아요.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3: 정말 다행이야.
6: 아유, 시우야, 앞으론
8: 사탕 던져서 받아먹는 건 안 돼.
3: 과자도 던져서 받아먹는 건 안 돼.

0: 이렇게 등 뒤에서 안은 다음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 쥔 손을 감싼다.
1: 두 손을 횡격막이 대고 빠르게 들어올린다. 이야!
2: 자하! 자하! 우리 호동이가 아주 제대로 배웠네.
0: 횡격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순한길게. 주물 상처엔
1: 너무말.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3: 옥스포드 팡.
4: 해보고
3: 주유소 사고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옥스포드 상.
2: 아이고.
1: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4: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커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 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X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 상처엔
3: 승환길게
2: 주물 상처엔
3: 너무나
4: 마데카 소리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0: 기사 홍기맹과 함께하는 오요나
1: 기동

눈꽃 여왕 구출 작전.

0: 근데 아우 눈꽃별이라서 춥긴 춥다. 아차차, 어서 눈꽃냥님을 찾아서 가시별로 모시고 가자.
1: 응, 좋아.
0: 눈꽃냥님!
1: 눈꽃냥님!
0: 안녕.

0: 겨울엔 번개맨보다 눈을 펑펑 내려주는 눈꽃 여왕이 더 인기가 있지 않겠어? 그쵸, 여러분? 아, 참. 지구에 눈 선물을 안 준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어서 지구로 가자.
1: 네, 눈꽃 여왕님.
2: 눈꽃 여왕님.
3: 눈꽃 여왕님. 맨날 지구별 아이들만 챙기시고 진짜 너무해요.
4: 가시별엔 눈 한 번도 안 내려주시고.
0: 가시별? 저런, 눈이 한 번도 안 내렸다니. 가시별 아이들 너무 불쌍하다.
2: 그니까요.
0: 그럼 지구보다 가시별에 먼저 가볼까?
3: 예!

0: 얘들아, 얘들아. 근데 겨울인데 왜 눈이 안 오지?
1: 그러니까 자꾸 뿌려주면 좋은데.
2: 맞아, 눈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3: 아, 눈은 눈꽃 여왕님이 내리시잖아. 눈꽃 여왕님이 지금 오시고 계실지도 몰라.
4: 그럼 눈꽃 여왕님이 어디쯤 계신지 알아가 알아볼까?
5: 오, 진짜 좋아.
4: 우주지도 작동. 어? 찾았다. 알아? 그런데 눈꽃 여왕님이 가시별에 계셔.
0: 응? 뭐?
5: 가시별에?
0: 가시별에?
3: 설마 눈꽃 여왕님이 가시별 대장에게 붙잡힌 거 아니야?
0: 그럼 어떻게? 잠깐, 그럼 눈꽃 여왕님이 위험할 수도 있겠네?
3: 얘들아, 우리 어서 번개맨에게 알리자.
2: 좋아. 그래. 친구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번개맨을 부르자. 번개맨!
6: 번개맨이 간다!
2: 번개맨!
4: 번개맨! 눈꽃 여왕님이 가시벨에 붙잡힌 것 같아요.
7: 뭐라고? 안 되겠군. 가시벨로 가야겠어. 잠깐만요, 번개맨! 혹시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3: 저도요!
5: 나도 갈래요!
7: 너희들도? 좋아. 대신 가시벨은 위험하니까 내 옆에 꼭 붙어있도록 해, 알았지?
5: 네, 번개맨!
7: 좋아, 그럼 가시벨로 출발! 다 같이 번개 이동!
3: 이상하네. 눈꽃이여 퍼져라. 눈이여 내려라. 이렇게 하면 눈이 와야 하는데 왜 안 오지?
8: 꽃나무님, 정말 실망이에요.
3: 더 강력한 눈꽃의 힘이 필요한 건가?
9: 빨리 내려주세요.
8: 눈 내려주세요.
7: 정말. 눈꽃 여왕님.
3: 번개맨.
5: 번개맨?
3: 눈꽃 여왕님을 괴롭히지 마.
9: 괴롭히다니.
8: 우리 괴롭힌 거 아니거든.
2: 눈꽃 여왕님을 여기로 데리고 와서 지구에 눈이 안 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7: 그래, 우리가 모를 줄 알고.
3: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전 가시별에 눈을 내리러 왔답니다. 금방 내리고 지구로 갈 거예요.
9: 거봐, 가시별에 직접 눈 내리려고.
8: 그래, 직접 오셨대잖아.
9: 그래.
7: 그렇구나. 저기, 그런데 눈꽃 여왕님, 이곳 가시별은 가시 에너지의 열기가 너무 강해서 눈을 내릴 수가 없을 거예요.
3: 뭐라고요? 내가 눈을 내리지 못한다고요?
9: 와, 어쩐지. 그래서 가시벌에 눈 못 내린 거였네.
8: 아, 눈꽃 여왕님.
3: 뭐라고? 감히 나 눈꽃 여왕을 무시해?
5: 눈꽃 여왕님.
3: 내가 눈을 못 내리는 별은 온 우주에 없다. 와.

0: 에너지가 너무 강해. 번개의 힘이여 솟아라. 문권 여왕님의 환한 마음을 따뜻하게 번개 파워.
1: 짓을 한 거지?
0: 누구냐? 괜찮으세요?
1: 눈을 못 내린다는 말에 화가 나서 그만. 얘들아, 미안하구나.
2: 아니에요.
0: 그런데 이 가시별에 눈을 내리게 만드시다니 눈꽃 여왕님 정말 대단하세요.
3: 네, 정말 대단해요.
4: 엄마, 가시별에 눈이 왔어.
5: 아, 신난다.
6: 아차, 아차차.
4: 네, 가시별 대장님.
0: 가시별 대장?
6: 감히 내 아름다운 별을 이꼴로 만들어 가시별 에너지여 퍼져라. 모든 눈을 녹여버려라.
4: 그럼 이제 눈 다 녹는 거예요?
5: 아쉽다.
1: 뭐? 내가 내린 눈을 모두 녹이겠다고?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럴 순 없지. 가시별 에너지는 모두 얼어버려라. 눈꽃 파워!
5: 가시별 대장이!
7: 가시별 대장이 얼어버린 거야?
8: 눈꽃 여왕님, 우리 어서 지구로 돌아가요.
1: 네. 그럴까?
9: 네. 자, 그럼 다시 지구로 출발.
5: 우리 눈싸움 할래?
4: 좋아! 야, 가자, 나 진짜 이거! 야, 야, 야, 너무 세잖아! 야, 야,
6: 아차, 아차차, 나 떨고 있니?
9: 자,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허우체조 함께해요.

0: 오늘의 이야기 지혜로운 원님
1: 잘했잖아요.
2: 2단 사세요. 자 비단 사세요. 비단 아주 질 좋고 색깔 고운 비단 사세요.
1: 어머, 비단? 어디 어? 어디? 어머 너무나 세상에. 아니 내가 비단을 좀 볼 줄 아는데 이거 예사 비단이 아니네.
2: 보는 눈이 있으시네. 자 이 비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직접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짠 대표 비단 명품 비단이죠.
1: 어쩐지 다르더라. 곱다 좋아 아주.
3: 물러가라 원님 행차시다. 아 물러가라.
2: 이 마을 원님이신가 보네.
4: 어허! 그냥 원님 아니고
5: 지혜로운 원님.

0: 요즘 뭐 불편한 건 없으신가요?
1: 아유, 너무 편해서 걱정이죠.
2: 아이고, 저런 모님이 있으니 이 마을 사람들은 아주 좋겠네. 아이고, 좀 쉬었다 갈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대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아이고, 좀 쉬다 가자. 자, 아이고, 좋다. 아이고.
3: 아이고.
4: 어, 비싸 보이는구만. 자, 그럼 안녕히 주무시게. 아이고, 횡재네, 횡재야.
5: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 잤다.
2: 아니, 이게 대체 뭐야? 아이고, 내 비단, 내 비단. 아이고, 아이고, 안 되겠다. 원님, 원님.
6: 비단 장수는 원님을 찾아가 잃어버린 비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0: 그 자리엔 돌장승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이자밖에 없겠구나.
7: 누구요?
0: 범인은 바로 돌장승 일세.
5: 아이고, 아이, 우리 산도 농담도 잘하셔.
0: 오호, 네 이놈.
5: 예예예, 사또.
0: 지금 당장 가서 비단 도둑 돌장승을 잡아오도록 하여라.
8: 네?
0: 어허, 냉큼 잡아오지 못할까?
5: 예예예,
0: 어서 가라, 어서 가, 어서.

0: 어허, 네 이놈 돌장승, 네가 범인이랬다? 헤엉, 입을 꼭 다물겠다. 여봐라, 저 돌장승을 매우 쳐라.
1: 아니, 이 마을 원님이 대단히 지혜롭다고 들었는데 완전 헛소문이었네.
2: 뭐하냐? 매우 지랍신다.
3: 지랍신다. 하나요.
4: 어우 손 아파.
0: 원인요, 어서 지내줘.
4: 예예. 둘이요. 셋이요.
5: 아니 돌을 친다고 돌이 말을 하겠어? 그러니까요.
0: 누군가? 누가 웃음소리에 대었는가?
5: 예? 아니 저희는 그냥 웃겨서 그냥 웃었는데요.
0: 웃기다? 재판하는 게 웃기다? 예? 지금 웃은 자들을 모두 당장 옥에 가져와라.
5: 예? 아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0: 이번만은 내 특별히 봐주도록 하마. 대신 내일까지 벌금으로 비단 두 필씩을 가져오도록 해라. 알겠느냐?
5: 예. 아이고 예원님. 아유 그나저나 비단 두 필을 갑자기 어디서 구해?
6: 망했네, 망했어.
7: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간신히 비단을 구해서 다시 관아에 모였어요.
5: 비단 두필이옵니다.
8: 네.
5: 비단 두필이요.
0: 그래. 오호. 하루 만에 비단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다들 잘도 구했군. 비단장수. 예. 이리 와서. 이 중에 자녀가 잃어버린 비단이 있는지 보아라.
1: 이 중에요? 아니, 이거 맞습니다요. 이건 제 비단이 틀림없습니다요. 예.
3: 뭐라고라?
2: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0: 예. 오호라, 그래? 그렇다면 자녀들은 이 비단을 어디서 구했는가?
5: 아유, 저희는 그 비단을
9: 저자리에 샀습니다.
10: 아니 뭐 그게 아니라.
0: 그래. 자네는 이 많은 비단들이 어디에서 났는가?
10: 그러니까 그게 그 비단은 제가 직접 만든 제 비단이옵니다. 예.
1: 거짓말하고 있네. 이건 내 비단이거든.
10: 아이고, 내 비단이거든? 어? 아니, 이 비단이 당신 비단이라는 증거 있어? 아이, 증거 있냐고!
1: 당연히 있지. 자, 이건 내가 한땀 한땀 만든 비단이라 내가 비단마다 별표를 붙여놓았지.
10: 뭐?
1: 이렇게!
10: 별표?
3: 저 별! 저 사람이 비단 팔 때 봤어.
5: 맞아요. 저도 봤어요.
2: 그럼 저자가 범인이 확실하네.
0: 이래도 발뺌을 하겠느냐?
10: 아이고, 잘못했습니다요. 아이고, 비싼 비단에 그만 눈이 멀어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요. 아이고.
0: 여봐라, 저 비단 도둑을 당장 옥에 가둬라.
2: 가두랍신다.
0: 예히.
10: 아이고.
3: 잡았다요, 놈.
10: 아이고, 살려주시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요.
1: 드디어 내 비단을 다 찾았다.
5: 잘됐다. 아이고,
1: 감사합니다, 원님.
0: 우리 마을엔 비단 장수가 흔치 않지.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단을 파는 자가 범인일 거라고 생각했네.
5: 아유, 그래서 저희를 일부러 혼내시고 비단을 가져오라고 하신 거구나.
8: 역시 우리 마을 원님은
9: 참치.

0: 가득 찬 우리 아산 친구들과 함께한 오유라 딩동댕 가족을 소개합니다.
1: 슬라라 친구들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 상처엔
1: 순간
0: 주물 상처엔
1: 덥덥해.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5: 옥스포드 상.
6: 해보고
5: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5: 항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 상처엔
1: 순간
0: 주물 상처엔
1: 덥덥해.
2: 마데카 솔이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옥스포드 상. 주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그럼 이번 달 하트몬드는
1: 끙끙 시장님.
0: 무슨 일을 도와드릴까요?
1: 짠, 하트몬드 저축하러 왔어요.
0: 오, 하루 어린이도 하트몬드 왕에 도전하시려고요?
1: 하트몬드 왕이요?
0: 네. 매년 이맘때쯤 우리 마을에서는 하트몬드를 잘 관리한 친구들에게 상을 주는데요. 하트몬드 왕에 뽑히면 팡팡 무료 이용권도 받을 수 있답니다.
1: 우와, 정말요?
2: 힘들다. 저한테 해야죠. 고맙다죠.
3: 우와, 마시멜로. 이게 다 뭐야?
2: 일주일 동안 모은 하트몬드 다죠.
3: 진짜?
1: 내가 바로 하트몬드 왕. 마시멜로 정말 대단해. 이만큼이나 조그맣지 뭐야?
4: 뭐, 마시멜론 유명해. 저 상장들을 봐. 하트몬드 왕 5년 연속 수상자거든.
1: 우와, 이게 그 상장이야? 멋지다.
5: 우리 가게 자랑이다로. 마시멜로 봄을 이뤄다로.
1: 이뤄? 그럼 올해도 하트몬드 왕은 마시멜로 찾은 거야?
5: 아니다로. 우리는 올해 심사위원이다로.
6: 뭐? 진짜?
5: 너희들도 열심히 하면 하트몬드 왕이 될 수 있다려.
7: 안녕하세요. 옥수수계 넘버원 킹스스팀의 킹스스입니다. 유후. 저는 현재 킁킁시장님의 사무실 앞에 와 있는데요. 딩동시 하트몬드 저축 현황표를 살펴보면 세상에! 이 킹수수가 1등이군요. 그렇다면 올해의 하트몬드 왕 수상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저 킹수수가 되는 건가요? 유후!
8: 착각하지 마라, 킹수수. 올해의 하트몬드 왕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라고.
9: 저축도 별로 안 하셨으면서.
8: 아이고, 저축만 많이 한다고 하트몬드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지, 그건 절대 아니지. 두고 봐라. 팡팡 무료 이용권을 얻는 건 바로 내가 될 테니까.
1: 친구들이 왜 아무도 안 오지?
5: 그러게 말이다로. 다들 어디서 뭐 하냐요?
1: 아, 안 되겠어. 친구도 불러서 같이 놀자고 해야겠다. 안녕!
10: 당분간 카페에는 가지 않을 생각이다.
1: 왜? 나랑 놀기 싫어?
10: 그런 게 아니야. 카페에 가게 된다면 친구들과 코코아 한잔 해야겠지. 그렇다면 내 손 안에 있는 이 하트몬드는 쑥쑥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하트몬드 왕이 되고 싶다면 지금은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때.
11: 미안해, 하루 못 놀아줘서. 옆마을에서 이 인형한테 눈 붙여오면 100개당 하트몬드 한 개 준대서 나 지금 좀 바빠.
1: 그래? 다들 하트몬드 왕이 되고 싶은 생각뿐인가 봐.
12: 불우한 장난감 이웃들을 위해

0: 단추마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1: 보면 몰라. 부르이웃돕기 모금을 하는 중이잖아.
0: 응? 부르이웃돕기? 그게 뭔데?
1: 잘 들어라, 야루. 응. 이 넓고 넓은 세상엔 집 없는 장난감.
2: 한 번만 주세요.
1: 가난한 장난감.
2: 아이, 좋아.
1: 고장난 장난감들이 가지.
3: 아파.
1: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 나도 내 소중한 하트문들을 여기에 두 개씩이나 넣었다고.
0: 우와, 두 개씩이나? 단추는 진짜 착하다.
1: 어때, 이하루? 너도 도울 테야?
0: 응, 나도 도울래.
1: 차차차 빨리.
0: 여기 찾았다.
1: 좋아.
4: 잠깐만요.
0: 김수부.
4: 하루. 너 저런 데다가 하트몬드를 낭비할 겨를이 어딨어. 하트몬드 왕 되고 싶지 않아?
0: 에이, 넌 어차피 안 되게 뻔한데 뭐.
1: 아, 킹크스, 넌 뭐 하고 있어? 너의 소중한 하트몬드 한 개가 10명의 친구를 구할 수도 있단다.
4: 아, 미안하지만 사양할게. 저축하기도 바빠서 말이야.
1: 뭐야?
5: 얘들아.
0: 큰 시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6: 아하, 아무래도 며칠 굶은 것 같군요.
7: 뭐라고요?
0: 노라, 왜 아무것도 안 먹었어?
5: 그게 공연장에 아무도 안 와서 하트몬드를 한 푼도 못 벌었어. 하트몬드가 없으니까 쿠키도 못 사 먹었어, 그만.
0: 나는 갔었잖아. 내가 준 하트몬드는 어땠는데?
5: 아이, 그거는...
1: 너 설마 그 하나 있는 걸 저축한 거야?
5: 들켰네.
6: 노라라, 먹지도 않고 몸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저축을 하는 건 곤란하겠죠? 당장 가서 쿠키를 사 먹도록 하세요.
5: 하지만 겨우 저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굳이 쓸 필요가 있나?
6: 킁킁! 계속 고집을 부리면 하트몬드 왕 뽑기 대회를 취소하는 게 낫겠습니다.
1: 어? 응. 안 돼요. 노라라, 어차피 넌 죽었다 깨어나도 하트몬드 왕이 될 수 없잖아. 그냥 킁킁 시장님이 시키는 대로 해.
4: 그래.
0: 노라라, 천천히 먹어, 채.
5: 이제야 살겠네. 오, 진짜 쿠키 먹을걸. 내가 왜 그랬나 싶네.
0: 그럼 이제 카페에 자주 올 거야?
8: 말하면 잔소리겠지.
0: 우주로.
8: 며칠째 친구들도 안 만나고 하트몬드만 모을 생각을 했더니 지구 평화, 우주 정의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다.
0: 뭐가?
8: 가끔은 너희들과 함께 맛있는 오만나 쿠키를 먹는 기쁨도 놓쳐서는 안 되겠지. 자자, 그런 의미에서 이 캡틴 우즈로가 너희들에게 아주 맛있는 오만나 쿠키를 사겠다. 먹어.
9: 피곤해.
0: 이들아, 응? 쿠키 좀 가져왔는데 먹어볼래?
9: 아니.
0: 왜?
9: 하루 종일 일만 했더니 입맛도 없고 기분이 나빠.
0: 이들아, 열심히 저축하는 것도 좋지만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기도 해야 되지 않아?
1: 그럼 하루 말이 다 맞지.
9: 단추마녀!
1: 그리고 우린 가엾고 불쌍한 장난감들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지.
9: 그게 무슨 말이야?
0: 단추마녀는 가난하고 병든 장난감들을 위해 모금을 하고 있대.
9: 정말?
1: 어때, 이즈라? 네가 가진 약간의 하트몬드로 이 장난감 사회를 밝게 비춰줄 테야?
9: 오, 단추마녀!

0: 너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었구나. 이, 저축만 하려고 했던 내 자신이 좀 부끄러워졌어. 나도 더 올게.
1: 어? 자. 핫스몬드가 모아졌군.
2: 마녀님, 혹시 부르여 쫓기 보고만 핫스몬드를 몽땅 가지시려는 거예요?
1: 땡큐. 내가 그렇게 나쁜 마녀인 줄 아니? 난 이 핫스몬드 모두 장난감 사에 기부할 거야. 기부? 그리고 보란듯이 핫스몬드 왕이 될 거라고.
3: 방방국과 수식당 여러분, 드디어 올해의 핫스몬드 왕 발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현재 심사위원인 마시멜로와 킁킁시장님께서 심사를 진행 중인데요. 드디어 심사가 끝났나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의 핫스몬드 왕 과연 어떤 친구가 선정될까요? 제가 될까요? 아니면 제가 아닌 다른 친구가 선정될까요?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킁킁시장님, 발표해 주세요!
4: 긍! 올해 핫스몬드 왕! 이 하루로 결정됐습니다!
0: 네? 저요?
3: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축을 많이 한 건 누가 뭐래도 저 아닙니까?
4: 마시멜로, 심사 기준을 말씀해 주실까요?
5: 네, 핫스몬드 왕의 심사 기준은 언제나 그랬듯이 저축만 많이 하는 친구가 아니라 슬기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핫스몬드를 잘 사용한 친구가 핫스몬드 왕으로 뽑히는 것이다죠.
3: 뭐야? 그럼 난 슬기롭고 따뜻한 마음이 없다는 거야?
5: 킹수수는 얼마 전에 어려운 이웃을 보고도 모른 척하지 않았냐로?
1: 아, 킹수수, 넌 뭐하고 있어? 너의 소중한 핫스몬드 한 개가 10명의 친구를 구할 수도 있단다.
3: 미안하지만 사양할게. 저축하기도 바빠서 말이야. 내가 그랬나?
6: 그렇다면 누가 봐도 핫스몬드 왕은 이즈라 아닌가? 이즈라는 며칠 전 핫스몬드 모금함에 많은 수의 핫스몬드를 넣었다던데.
0: 맞아, 맞아. 내가 가진 전부야.
1: 고마워.
5: 이즈라는 따뜻한 마음이 지나쳐 자신이 가진 핫스몬드를 모두 부르유 돋는 데 썼다로. 그래서 현재 이즈란 핫스몬드가 한 푼도 없는 부르유시 되었다로.
0: 내가 어리석었어.
7: 아니 잠깐, 그렇다면 전 왜 아니죠? 전 하루보다 핫스몬드도 많이 저축한 데다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기까지 했는데요?
4: 단초 마녀도 핫스몬드 왕에 관심이 있었나요?
7: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4: 그렇다면 우리가 큰 실수를 했군요. 단초 마녀는 불우유 도끼로 모금한 핫스몬드를 장난감 사회에 기부했다고 들어서요. 그래서 단초 마녀는 기부왕 후보자에 올라 핫스몬드 왕 심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7: 뭐라고요?
0: 우와, 단추마녀 진짜 착하다.
7: 기부왕에는 상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아직 망했잖아.
6: 그렇다면 킁킁 시장님, 어째서 하루가 핫스몬드 왕이 된 겁니까?
4: 네, 하루는 가진 핫스몬드가 별로 없어도 슬기롭고 따뜻하게 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하루에겐 핫스몬드가 3개밖에 없었지만
5: 한 개는 미래를 위해 저금, 한 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쓰고, 나머지 한 개로는 어려운 이웃 장난감도 도왔다로.

하루야말로 진짜 하트몬드 왕이 아닐까요? 자, 지금부터 수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하루는 하트몬드를 슬기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관리하여 장난감 나라의 큰 모범이 되었으므로 위상장을 드립니다. 킁킁! 자, 그리고 이건 팡팡 무료 이용권입니다.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옥스포드 탕.
2: 해보고.
1: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탕.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7: 승강기계.
6: 주물 상처엔
7: 너무말.
8: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키키키키.
10: 사는 아이도
9: 키키키키.
1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시진테이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 상처엔
4: 순간기계,
3: 주물 상처엔
4: 덤덤해.
5: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옥스퍼드 상.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우리나라 마녀 협회? 아니, 마녀 협회에서 나한테 뭘? 엄마야, 이건 마녀들의 필수품 마법 빗자루잖아. 아, 웬일이니 웬일이야. 단추 마녀의 마법 빗자루. 잠깐만, 여기 카드도 있네. 자,
1: 안녕하세요, 단추 마녀님. 우리 마녀협회에서는 지난 1년간 당신을 꾸준히 관찰해 왔습니다. 당신의 못돼먹은 심성과 심술궂은 행동들은 마녀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졌고, 특히 단추를 이용한 마법, 마녀로서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바, 우리는 당신을 마녀협회 정회원, 즉 진짜 마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근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마녀님을 진짜 마녀로 인정하다니. 우와, 그럼 이제껏 가짜 마녀였어요?
0: 가짜라니. 단지 마녀협회에서 인정하는 마녀 자격증이 없었을 뿐이지.
2: 그게 가짜라는 말 아니에요?
0: 아이, 그건 가짜였다 치자. 하지만 이제 난 마녀협회 정회원으로서 당당한 진짜 마녀가 된 거라고.
1: 진짜 마녀가 되기 위해선 누구나 꼭 거쳐야 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마법 빗자루 타기 심사죠.
0: 그래서 이 마법 빗자루를 보내신 거군요.
1: 그렇습니다. 내일 열리는 마법 빗자루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여 진짜 마녀로 거듭나시기를. 아, 마법 빗자루의 존재는 다른 장난감들이 절대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럼 이만.
0: 알겠습니다. 내일 뵙죠. 당장 연습하러 가야지.
2: 우와, 멋지다.
0: 날아라 빗자루야, 두이 두이 통통.

0: 야, 이거 마법 빗자루 아니냐?
1: 어우, 빨리 달라니까!
2: 오, 맞네, 맞네! 야, 근데 무슨 마녀가 빗자루를 못 따서 하늘에서 떨어지냐?
0: 애들한테 다 말해줘야겠다!
3: 마법 빗자루의 존재는 다른 장난감들이 절대 모르게 해야 합니다.
1: 잠깐! 애들한테 말하지 마, 부탁이야!
0: 그러면 이 빗자루 나 한 번만 타게 해주던가?
1: 뭐? 이게 어려워.
2: 저런, 병원부터 가셔야겠는데요.
1: 그럼 나 병원 다녀올 동안만 잠깐만 타고 있어. 대신 딴 애들한테 이 마법 빗자루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절대.
0: 아, 알았어. 근데 이거 탈 때 외우는 주문이 뭐야? 날아라 빗자루야, 도윗도윗 탄탄.

0: 하루야?
1: 아니, 난 대신 딴 애들한테 이 마법자루 절대 들키면 안 된다, 절대로!
0: 응! 내 거야! 청소하려고 샀는데 그만 뚝 부러져버렸네.
2: 걱정하지 마라, 노라라. 내가 아주 잘 붙여줄 테니.
0: 정말? 그럼 빨리 좀 부탁해, 우주로.
2: 알겠다.

0: 오라라! 어, 단추만요!
1: 내 빗자루는 잘 있겠지?
0: 아이, 그럼, 잘 있지.
1: 내 빗자루 다 탔으면 빨리 우리 집에 갖다 놔. 내 빗자루 잘못되면 널 단추 인형으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0: 알았어, 걱정 마.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2: 오라라, 자.
0: 이거 뭐야?
2: 부러진 곳은 내가 아주 감쪽같이 붙여놨고, 이건 네 이름표. 앞으로 청소를 열심히 하란
0: 뜻. 넌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냐? 이거 단추만 좀 빗자루란 말이야. 마법 빗자루.
2: 어? 마법 빗자루?
3: 놀아라, 어디 있니 놀아라.
0: 단추마녀야, 이거 이름표 빨리 떼지 않으면 단추마녀가 우리를 단추 인형으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2: 단추 인형? 이런?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초강력 접착제를 쓰는 게 아니었는데. 아,
0: 빨리.
3: 놀아라.
0: 숨어.
3: 여기 있나? 놀아라. 놀아라.
4: 놀아라는 왜 찾아?
3: 아, 놀아라가 내 물건을 빌려갔는데 가져오질 않아서 말이야.
4: 아, 아마도 청소하느라 바빠서 그럴걸. 아까 전에도 빗자루 들고 돌아다니더라고.
3: 어? 뭐? 빗자루?
4: 그런데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빗자루가 똑 부러졌지 뭐야.
3: 똑 부러져? 빗자루가?
2: 아이, 숨 막혀.
3: 너희들 당장 이리 와. 예,
0: 도망가.
2: 빨리 타, 단추인형이 되고 싶지 않으면!
0: 에이, 진짜! 달아라, 빗자루야! 도이도이, 떡밥!

0: 괜찮은데 왜 쟤네가 더 잘 타? 아,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 아, 어, 아, 이.
1: 맛난 커피 만들잖아. 우주로랑 노라라라.
2: 하늘의 날고 인간아.
3: 어허, 저건 단초만의 마법 빗자루 같은데.

0: 녀석들 보기만 하면 그냥. 제발로 찾아왔군.
1: 잠시만요.
0: 내가 말했지.

0: 진짜로 잘못되면 그땐 어떻게 되는지 말이야.
1: 단추만요.
0: 제발, 제발 그것만은. 일로 와.
2: 잠깐.
3: 흥.
1: 평택시장님.
3: 어, 그래요. 저 단추마녀, 단추마녀 진정해요. 우리 대화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2: 네?
3: 단추마녀의 화나는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둘을 단추 인형으로 만드는 것만은 참아줘요.
4: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미안.
1: 나도 미안하다.
0: 미안하면 다야? 난 니들 때문에 이번 마법 빗자루 심사에 떨어지게 생겼다고.
5: 저 아까 보니까 우주로랑 노라라가 마법 빗자루를 정말 잘 타더라요.
6: 그럼 우주로랑 노라라한테 마법 빗자루 타는 방법을 배워보면 어때?
0: 뭐? 아니, 내가 쟤들한테 그걸 왜 배워? 마녀 자존심 있지, 싫어!
7: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마법 빗자루 심사에 통과하는 거 아닐까?
8: 그럼 그럼!
4: 맞아.
1: 저기, 단추 마녀.
9: 우리가 도와줄게.
10: 왼쪽으로 돌 때는 왼쪽, 오른쪽으로 돌 때는 오른쪽으로 숙여.
11: 장애물이 보이면 속도를 천천히 줄이면서 15도 각도로 방향을 트는 거다.
0: 알겠다, 해보마. 자, 나라라 빗자루야, 조이조이 통통. 반드시 마법 빗자루 심사에 통과해서 진짜 마녀가 되고 말 거야.
1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3: 옥스포드 상.
0: 해보고.
13: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4: 탑승하세요.
1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15: 키키키키. 타는 아이도.
14: 키키키키.
1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용띄용 화재탈출 연복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대기 아이템. 오늘 공부할 재난호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먼저 이를 닦고 노는 건 어때요?
1: 이를 꼭 닦아야 해요?
2: 저는 안 닦아도 돼요.
0: 아, 한번 해볼까요?
2: 여긴 입속이야.
1: 초콜릿이 묻어있어. 우리가 닦자.

기분 좋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0: 얼굴 상처엔
2: 순간기계.
0: 주물 상처엔
2: 덤덤한
3: 마데카 솔이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지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6: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four, eight, 16, 20. It's exactly 20.
1: Wow, excellent work. Good job.

0: How many crayons are there? Number 1, 20. Number 2, 30. Number 3, 40. The answer is...
1: Number 3, 40.
0: There are four groups of 10. 10, 20, 30, 40. 40 crayons. Well done, everyone.
2: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6: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설.
7: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김민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사내가

0: 요 외출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덕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펜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Something is strange, missing, missing, missing.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순간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홈즈 지진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날아오기 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홍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뉴스와 야행,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만들까? 안녕하세요, 친구들. 힘팡이와 함께하는 어떻게 만들까 시간이에요. 오늘은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달콤한 맛을 내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소개하려고 해요.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그건 바로 팥죽이에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겨 먹는 팥죽은요, 작고 동그란 모양의 떡을 팥으로 만든 죽에 넣어 먹는 전통 음식이에요. 특히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짓날에 팥죽을 꼭 챙겨 먹었죠. 맛있는 팥죽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알아보러 함께 가볼게요. 출발! 여기는 팥죽 공장이에요. 이 붉은 빛나는 콩같이 생긴 것들이 바로 팥인데요. 이걸 깨끗하게 씻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담긴 커다란 통에 넣어서 잘 흔들어 헹궈준 다음에요, 기다랗게 생긴 기계로 옮겨서 또 한번 씻어줘요. 그러면 잠시 후 물기는 쏙 빼고 깔끔함을 더한 팥으로 바뀌게 돼요. 팥 삶기! 본격적으로 팥죽 만들기를 시작해볼게요. 커다란 솥에 씻어놓은 팥을 넣고요. 물을 더해주는데요. 이때 팥이 충분히 잠길 정도로 넉넉하게 부어줘요. 다음으로 솥에 뚜껑을 꼭 덮고요. 온도를 뜨겁게 해서 팔팔팔 끓여주면요, 따끈따끈하면서도 진한 갈색빛을 내는 팥물과 물렁물렁하게 잘 삶아진 팥으로 변신해서 나오게 돼요. 이걸 조금씩 떠서 옆에 있는 기계로 옮겨 부어서요, 덩어리진 팥을 잘게 갈아줍니다. 팥죽 끓이기! 이번에는 커다란 기계가 등장했어요. 여기에 삶아서 갈아놓은 팥물을 부어주면요, 기계가 움직이면서 팥물이 점점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아주 촘촘해요.

촘촘한 체에 건더기를 모두 걸러내고요. 팥, 물만 통과시켜서 따로 모으는 거였어요. 와, 정말 곱게 잘 골라졌죠? 이걸 다시 커다란 솥에 붓고요. 여기에 적당량의 소금과 설탕, 그리고 대추를 진하게 졸여서 만든 물까지 더한 다음 골고루 저으면서 끓이면요.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고 씹을 새도 없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팥죽으로 만들어져요. 새알심 만들기. 깨끗이 씻은 쌀과 찹쌀을 준비하고요. 소금을 더해서 새알심이라고 부르는 작고 동그란 떡을 만들 거예요. 준비한 재료를 모두 기계에 넣어주면요. 알맹이로 된 쌀과 찹쌀이 곱게 빠져서 가루로 나오게 돼요. 그럼 이 가루에 조금씩 물을 섞으면서 치대서요. 이렇게 반죽을 만들고요. 이 반죽을 다음 기계에 넣어주는데요. 그러면 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척척 똑같은 양만큼 떼어서 내보내주고요. 바로 이어서 또 다른 기계를 지나면서 동그랗게 굴려져서 나오게 돼요. 하얗고 동글동글한 모양이 꼭 새가 낳아놓은 새알 같죠? 그래서 이 떡의 이름이 새알심이랍니다. 동글동글 작고 예쁘게 만든 새알심을 물에 넣어 끓여주고요. 잘 익힌 다음 찬물에 넣고 식혀주면 쫄깃쫄깃한 새알심이 만들어져요. 팥죽 완성시키기. 이제 마지막으로 팥죽을 담아서 포장해볼게요. 만들어둔 팥죽을 기계로 옮겨주고요. 각 그릇마다 똑같은 개수의 새알심을 나눠서 넣어준 다음 기계로 가져가면요. 똑같은 양만큼의 팥죽이 나오면서 그릇을 채워줘서요. 쫀득한 새알심이 들어간 달콤한 팥죽이 완성됩니다. 우리 친구들,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에 가족들과 함께 팥죽을 맛보는 건 어떨까요? 햄팡이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안녕!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0: 소리 찍어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설.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4: 아니 오늘 최종무 교수님이 또 오셨네요.
5: 네, 오랜만입니다.
4: 최블리 교수님 오늘도. 형재 교수님은
5: 또 가셨어요.
4: 자주 자리를 비우시는 거
5: 같아요. 네, 맞아요.
4: 아, 계속 출장을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최블리와 함께 갑니다.
5: 네. 계속 불러주십시오.
4: 아, 저 야망 좋잖아요. 아, 화학 대중화위원회 어떡합니까? 예.
5: 아, 제가 밀어내겠다는 얘기는
4: 그렇죠.
5: 아니고요.
4: 그만큼 저희 EBS 취미는 과학이 지금 많은 분들한테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5: 그러니까요.
4: 아, 제가 이제 그 방송 모니터링을 좀 해보면 많은 분들이 참 다양한 반응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야, 정말 과학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희한하게, 좀 편하게 다가온다라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우리가 애초에 좀 지향했던 바가 좀 통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많은 분들한테 댓글로 가장 많은 앵콜 요청을 받았던 게 바로 외계 생명체편.
5: 아, 맞아요.
4: 외계 생명체편. 이거 보시면서, 야, 이걸 좀 더 해달라. 앵콜을 좀 해달라. 라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5: 맞아요.
4: 더 다뤄달라고. 우리가 우리 소중한 시청자분들께 AS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 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5: 아쉬움이 진짜 많이 남더라고요.
4: 그러니까요. 저도 또 이 외계 생명체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지적 생명체.
5: 그러니까요.
4: 예, 예. 이럴 때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5: 맞아요. 맞아요.
4: 지적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깊게 한번 파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게스트를 네. 저희가 초빙을 했는데 어떤 분이시죠?
5: 오늘 게스트가 진짜 정말로 예. 외계 생명체와 이제 소통을 하고 예. 찾는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을
4: 진짜 외계인은 아닐까요?
5: 외계인은 아니고 근데 놀랄 수도 있어요.
4: 아 그래요? 지적 생명체 전문가세요?
5: 네. 아,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자십니다.
4: 아 그래요?
5: 네.
4: 오, 자 나와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아 진짜 아. 누가 봐도 정말 지적이세요.
2: 감사합니다.
1: 지적인 비주얼.
3: 그러니까요. 네,
1: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는 이명현이라고 합니다. 네. 그 천문학을 공부를 했고요. 네. 지금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1: 아니 그럼 우리 박사님도 외계 생명체를 찾는 일을 직접 하고 계시는 겁니까?
2: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파 천문학을 했는데요. 네. 전파 망원경을 사용해서 이제 천체를 관측을 하면 전파 천문학자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아. 신호를 어떤 천체에서 나온 자연적인 신호가 아니라 네. 뭐 외계인이 보냈으면 좀 인공적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런 신호를 찾는 사람들을 SETI 과학자를 불러요.
1: SETI?
2: 과학자.
1: 아, SETI 과학자.
2: 네. 네. 그래서 전파 천문학자들이 SETI 과학자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1: 그 SETI라고 하니까 우리 저기 지난번 저 1회 때 얘기했던 그 칼 세이건.
4: 맞아요.
1: SETI. 우리 그 레코드 골든 레코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너무 위험한 행동 아니에요?
0: 너무 아, 개인정보지. 우리 지구의 정보를 정말 우려가 되는.
4: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걱정이 많으시군요.
4: 우려 안 하셔도 돼요.
1: 우려가 되는 그 집단에 지금. 그 집단. 외계인들한테 네, 우리 지구인들은 이렇습니다. 라고 다 알려주고 있는 지금.
4: 네.
1: 맞습니까?
4: 저도 지금.
1: 세트야?
4: 같이 하고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2: 같은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4: 같은 일을 하고 있고.
1: 네. 알겠습니다. 전파 천문학은. 어떤 학문입니까?
2: 그 천체로부터 오는 이제 신호가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 신호를 받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신호를 받은 광학 천문학자.
1: 예.
2: 그 적외선 영역을 또 쓸 수가 있잖아요.
1: 예.
2: 그럼 적외선 카메라를 쓰면 적외선 천문학자. 근데 천체가 적외선, 자외선 뭐 그런 것도 내지만 전파 신호도 냅니다.
1: 아, 전파 신호.
2: 그 전파 신호를 받으려 그러면 뭐 EBS 텔레비전 이런 것처럼 안테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파 안테나. 그러니까 전파 안테나를 써서 천체로부터 오는 신호를 받아서 분석하는 사람들을 전파 천문학자.
4: 아. 여기 오늘 전파 망원경이 이렇게 딱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예.

0: 네, 요런 요렇게 생긴 게 전파 망원경이에요.
1: 그럼 요런 애들을 좀 다루시는 거 아닙니까?
2: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주로 요런 것들 한 개짜리 다루는 게 아니라 뭐 37대, 뭐 14대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 가지고 주로 했던 그런 작업을 많이 했죠.
1: 아, 대단하십니다.
3: 영화 콘택트에 나왔던 망원경.
2: 바로 그 망원경을 제가 사용했죠.
1: 그리고 한국의 조디 포스터.
2: 아, 감사합니다.
1: 아니, 우리 이 박사님은 어떻게 천문학을 공부하게 되신 거예요?
2: 저는 그 어릴 때인데요. 네. 자연스럽게 하늘을 쳐다보게 됐죠. 그럼 거기에 금성도 떠 있고 초생달도 떠 있고 그렇게 해서 맨날 그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1969년 7월 20일 날 아폴로 11호. 그러니까 제가 맨날 쳐다보던 저 달에 누군가가 걸어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0: 설레죠.
2: 설레기도 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때 아 저런 걸 해야겠다. 아... 그렇게 됐죠.
1: 외계 생명체를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 지적 생명체를 찾는다. 이게 가능한가요?
2: 제일 쉬운 방법은 가서 보는 거죠.
1: 근데 어떻게 가서
3: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문제죠.
2: 우리가 달은 가봤잖아요. 예, 예. 달에 가서 척 보니까 네. 이게 싹 둘러봤는데 뭐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 같은데 가면 네. 아직 인류가 못 갔죠.
0: 맞아요.
2: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어디든지 가서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너무 멀어요.
1: 멀죠.
2: 그래서 네. 천문학자들이 고안해낸 게 가보지는 못하지만 네. 지구상에 있으면서 그들의 흔적을 찾는 방식이 뭘까?
1: 그런 거를
2: 이제 방법. 그런 거를 이제 궁리한 거죠.
1: 그럼 우리가 또 외계 지적 생명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이 지적 생명체라는 게 과연 뭔지 이거를 이제 정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 그렇죠. 일단 그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지적이세요?
1: 어? 안 지적일 건 뭐예요?
2: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적이다, 네.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할 때 상당히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3: 맞아요.
2: 외계 지적 생명체 할 때 이 지적은 오히려 명쾌할 수가 있어요.
3: 그래요?
2: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그 뭐 성리학을 막 그 부흥시켰던 그 선비들, 사대부들 지적인가요?
0: 엄청 지적이죠.
2: 엄청 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1: 그 안에서는 굉장히 지적인
2: 그렇죠.
1: 거죠.
2: 그리고 뭐 마야 문명 했던 그런 분들, 문명을 건설한 되게 지적이잖아요. 네. 근데 외계 지적 생명체를 우리가 찾는다고 하는 그 지적에서는 이들은 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적인 어떤 문명에 도달한 것은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2: 그런데 그것을 다른 곳에 알려서 다른 곳에서 그것을 알아차리게 할 정도가 되는 지적 생명체를 여기서는 지적 생명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1: 아,
2: 신호를
3: 외부에 맞아요. 보낼 그렇죠. 수 있는.
1: 우리처럼 그러면 우주선을 띄우고 그렇죠. 우리의 어떤 문화를 그냥 먼저 보낼 수 있을 정도.
2: 그렇죠.
1: 그 정도는 돼야 지적 생명체라고
2: 그렇죠.
1: 할 수
2: 네,
1: 있다.
2: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적이라는 건 최소한 전자기 하게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물리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
1: 조건 대한 다 설명이 되네요.
2: 그렇죠. 그런 조건을 만족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전자 문명을 건설하고 그것에 대한 신호를 외부로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면 지적이라고 한 거죠.
3: 그래 하나만 질문을 하면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의지적으로 신호를 주거나 받지 않는 사람들이면 그러면 그거는 지적 생명체로 안 보는
1: 그쪽에서.
3: 건가요?
2: 네. 그렇죠. 그러니까
1: 능력이 있어도.
2: 그 능력이 있어도 그걸 네. 표출한 채로 숨길 수도 있잖아요.
3: 네. 위험하다고
2: 그러면
3: 생각해서.
2: 이 네. 우주 전체 판에서 지적 생명체의 카테고리에 넣기가 힘들죠.
3: 넣지 않는다는 거군요.
4: 저는 그러니까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다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 생명체는 각자의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지능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존재감이 뿜뿜해서 인간이 발견할 가능성 있는 생명체라고
2: 그렇죠.
4: 저희가 정의를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요.
2: 의미가 없죠.
4: 아무리 맞아요. 똑똑하더라도 우리한테 그 존재가 알려질 수 없다면 없는 것과 다름없으니까 우리한테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
3: 가보지 않고도.
4: 가보지 않고도 네네네. 뭔가를 보내서.
3: 네.
0: 보셨죠? 천문학이 이렇게 명쾌한 학문이죠.
1: 아이고. 네. 아, 귀가 많이 살아있네요.
4: 되게 행복해 보시네요.
3: 아, 너무 행복해요.
1: 아니, 그 외계 지적 생명체 얘기를 할 때 이 세티. 세티가 꼭 따라오는데 세티가 정확히 뭔지.
2: 많이들 이제 노출이 그래도 된 것 같아요.
0: 맞아요.
2: SETI, 세티라고 네, 세티. 그러는데 S는
1: Search.
2: 탐색한다. 그다음에 ETI이잖아요. 네. ET가 Extra Terrestrial, 지구 반개. ET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예, 예. 그게 거기서 따온 거예요.
1: 아, 예, 예.
2: 그래서 ET니까 외계, 그 I는 Intelligence.

0: 전세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계 직접 생명체 탐색을 세티라고 부릅니다.
1: 그쪽한 ET 찾는 거.
0: 그렇죠.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여기서 이 인텔리전스는 수학을 알고 맞아요. 그걸 가지고 문명을 건설하고 통신 수단을 써서 우리에게 알려야 되는 인텔리전스. 그쵸. 지능.
2: 직접 그거를 세티라고 한다라는 네. 거고. 그러면 이 세티도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2: 예, 단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0: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데요. 실리콘밸리 근처에 있어요. 세티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2: 세티 연구소.
0: 그다음에 국제조직으로 메티 인터내셔널을 연계했어요.
2: 메티.
0: 메티는 메시징 투 엑스트라 테레스트리얼 인텔리전스.
2: 메시지.
0: 외계 지적 생명체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집단. 근데 그거는 세계적인 조직인데 샌프란시스코에 본부가 있고요.
2: 더 큽니까? 메티가?
0: 규모로 보면 더 커요. 국제적인 조직이에요. 근데 거기에 저는 이제 그 자문위원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두 조직이 약간 학문적인 조직으로는 그 세계적인 조직이고요.
2: 세티는 그럼 정확히 처음에 언제 어떤 과학자들이 모여서 시작한 거죠?
0: 1960년에 그 드레이크 박사님이 그때 한 30살 정도 됐었는데 국립전파천문대 연구원이 되셨어요.
1: 최고의 당대의 과학자들 저는 11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3: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게 된 어떤 계기나 사회 분위기 같은 게 있었나요?
0: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케플러가 살던 시대 이런 때는 그냥
2: 케플러 마원궁의 그 케플러?
0: 네, 그 네. 케플러, 예. 요하네스 케플러. 그분이 살던 당시에는 그냥 달에는 외계인이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모든 아예. 사람들이 아예.
3: 진짜로요?
0: 네.
2: 저희는 토끼가 산다고 믿었는데.
0: 네, 그런 것처럼. 그게 굉장히 넓게 퍼져 있었고, 실제로 칸트 같은 사람은 어떤 제안을, 철학자. 네. 시베리아 거기다가 우리가 네모, 세모 이런 거를 만들어서 불을 지르자. 그럼 달에 있는 외계인들이 그거 보고 자기네도 불을 지르자 우리에게 응답할 거다.
3: 칸트가요?
0: 칸트가.
2: 지금 보면 정말 너무 얼토당토한
0: 그러니까
2: 얘기인데.
0: 그게 이제 어떤 사회적 분위기인데 칸트가 그 제안을 했어요. 실현되지 못했는데.
3: 철학자가 갑자기요?
0: 네. 칸트는 원래 천문학자예요.
2: 아, 그래요?
0: 그 학사, 박사학위 논문이 그런 서무주에 대한 그런 거였어요. 이제 1950년대, 60년대가 되면 그걸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잖아요. 그때 과학자들이 다 징집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투입이 되었는데 그때 2차 세계대전의 대표적인 게 뭐 원자폭탄도 있지만 비행기.
2: 비행기.
0: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를 추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더가 필요하죠. 과학자들을 다 데려다가 생물학자든 화학자들 전부 다 전파천문학 공부시켜가지고 전부 레이더를 다루게 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레이더, 그러니까 전파 안테나가 남아 돌겠죠. 이거를 학교랑 연구소에 막 줬어요. 그냥 공짜로. 그리고 학교로 이제 돌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배운 게 전파망원경 돌리는 기술을 다 배워갖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전파천문학의 1950년대, 60년대가 황금기입니다.
1: 그렇죠.
4: 조금 첨언을 하자면 예. 1957년에 네.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쏘아서 네,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게 미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였으니까 소련과 미국이 서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는데 우주로 이제 경쟁을 붙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소련이 그걸 너무 앞서 나가서 사실 1957년 스푸트니크 사건이 너무 커서 미국 사회에서 아예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 과정을 다 과학 기술 강조하는 쪽으로 바꾸고 수학도 네, 어려운 거 배워야 된다. 이제 우리 너무 쉽게만 가르쳐서 이게 문제다. 근데 그런 분위기가 맞아요. 59년, 60년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사회적인 미국의 그런 맞아요. 정서가 있었을 거라고
2: 자극도 좀 많이 받고
0: 그렇죠. 그 자극을 예. 받아서 나사란 조직이 그것 때문에 생겨요. 그전에 없었는데.
2: 그러니까요. 외국에서 또 자극이 있었으니까. 아니, 당시에 최고의 과학자들이 외계 지적 생명체를 뭐 찾는다. 그럼 모여가지고 인양반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
0: 그게
2: 당시에?
0: 1961년에 드레이크 박사님이 이제 국립 그 전파천문대죠.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 있어요. 그린뱅크라는 곳에 있는데 이런 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회의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린뱅크 미팅이라고
3: 불러요. 약간 솔베이 회의 같은 느낌이
0: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드레이크 박사님이 주최 측이잖아요. 근데 불러놓고 그 이제 어떡하지 그렇게 된 거죠. 이제 뭘 해야 되죠?
5: 모이긴 모였는데.
0: 모이긴 모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드레이크 박사님의 얘기다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3: 오, 만나보셨어요 직접?
0: 한 서너 번 만나고 같이 오, 집에 가서 밥도 먹고 그런 거 궁금한 걸 물어봤죠. 이제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게 어쨌든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 이제 뭐 초안이 필요하잖아요. 회의 진행 순서.
3: 안건.
0: 안건. 그걸 위해서 자기가 고민하다가 그 전날 밤에 완성했대.
2: 뭘요?
0: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2: 드레이크 방정식이요?
0: 네, 그게 외계 지적 생명체가 우리 은하에서 얼마나 있을까를 과학적으로 좀 탐구해보자. 안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만드셨다.
3: 우리 은하예요? 우주?
0: 우리 은하.
2: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외계인 수가 얼마나 될까를 방정식으로 만들었다고요?
0: 그렇죠.
1: 이걸 딱 만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엄청나게 이제 놀라운 분들을 모셔놓고
0: 혹시 뭘 해야 되는데
1: 외계 문명이 어떻게 있을까 우리 은하에 그래서 칠판에 쓰는데 방정식을 쓴다? 놀랍잖아요.
0: 그걸 가지고 이제 몇 날 며칠을 거기서 토론을 한 거죠.
2: 네. 아, 그러면 먼저 딱 꺼냈네요. 드레이크 박사님이
0: 딱 거기다 칠판에다 딱 쓰고
1: 궁금하지 않으세요?
2: 네, 어떻게 생긴 방정식입니까?
1: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박사님 오신다고 해서 네.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칠판에 쓰죠.
2: 그쵸. 머리 아프네. 이게 드레이크 방정식.
0: 이게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2: 저는 정말 처음 보는 문자예요. 이렇게 긴 방정식을 처음 봐요. 몇 년도 산이라고요?
1: 이게 1961년도.
2: 61년 산.
1: 오늘 이거를 꼭 푸콘 형님이 다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서.
2: 아니, 나는 오늘 외계인 얘기하자고 그래도 모인 줄 때 갑자기 방정식으로 가네.
1: 형님 눈에 보이게 이렇게 잠깐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 앞에다 딱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에 있는 이 식이, 우리 은하에 있는 외계인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를 64년 전에 드레이크 박사님이 과학자분들, 난다긴다는 분들 모셔다 놓고 이걸 제일 처음에 이제 칠판에다 썼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과학자분들이 그러면, 어쨌거나 이 드레이크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는지 답을 찾았습니까?
0: 그, 이제 차차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이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2: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사실 아무거나 말을 해도 돼요.
2: 에?
0: 아무거나 던져도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답이 아니라, 그걸 찾아나가는 과정. 이 중요한 거죠. 네.
3: 정교한 아무 말 대잔치죠.
0: 그렇죠. 정교한.
3: 그럴싸한. 네,
2: 아무 말이나 합시다.
0: 원래 SF 작품 같은 게 말도 안 되는 걸 그럴듯하게 얘기해서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2: 아니, 근데 그게 과학자가 할 소리입니까? SF 작가하고 소설하고.
1: 우리 솔베이 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 사진이었잖아요.
2: 그렇지. 양자 역할.
1: 근데 그때도 그렇게.
0: 사진이 없어요.
3: 없어요? 진짜요?
0: 네.
3: 그 역사적인 순간.
0: 아니, 그 나타난 게 없어요.
2: 아, 지금 한 장이라도 좀 기념사진을 찍어 놓으셨어요.
0: 그렇게 중요할지 몰랐겠죠, 자기는.
2: 아, 진짜 순수하시네. 그,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3: 당사자는 사진을 안 찍었네.
2: 사진 한 장도 안 찍고.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일단.
3: 가야죠, 이제. 들어와 해야 되지 않나요?
2: 가야 되는데. 자, 저 앞에 쟤네들이 계속 아른거리거든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드레이크 방정식을 풀어봐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맨 왼쪽에 N. N은 뭡니까?
0: N이 답이죠.
2: 예.
0: 우리가 알고 싶은.
2: 아. 저 답은?
0: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네. 외계 문명의 수.
2: 아, 수.
1: 개수.
2: 개수.
3: 넘버. 개수.
0: 넘버.
2: 아, 넘버.
0: 그래서 N이라고 쓴 거죠.
2: N은 넘버. 넘버. 자, 넘버입니다. 개수.
0: 개수.
2: 그 다음에 R하고 저 어떻게 읽어야 돼요?
0: R스타.
2: R스타.
0: R스타.
2: R스타. R스타. R스타. R스타는 뭡니까?
0: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의 개수.
2: 아, 저걸 R스타라고 저렇게 표시하는
0: 거예요? 뭐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2: 아, 우리 은하. 우리 은하. 그러니까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의 개수.
0: 별의 개수인데 근데 얘 영원히 살지 않으니까 수명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아. 1년에 별이 몇 개가 생기느냐.
2: 자,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거 있죠?
1: FP.
2: FP.
0: P가 영어로 플래닛.
2: 플래닛. 행성.
0: 행성.
2: 예.
0: 그러니까 별이 있잖아. 별이 있잖아.
2: 잠시만요. 행성, 플래닛. 이걸 되게 모를 줄 알았어요?
1: 아, 그럴리가요.
2: 아니, 최불리.
3: 지금 리액션 열심히 하는 중이라서 지금.
0: 황성하고 행성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2: 예, 예.
0: 사실은.
2: 황성. 행성.
1: 와.
0: 맞습니다. 네.
5: 아, 태양, 흥성. 오. 지금 흥성은
0: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2: 알죠. 예. FP 다시 한번요.
1: 쉽게 설명을 하면은 별이 있을 때 그 별이 행성을 갖고 있을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2: 아, 그 별들 중에 행성을 갖고 있을 확률. 네. 네,
0: 평균적으로 별이 있으면 행성이 100% 있다. 뭐 한 개든 두 개든 상관없이
2: 무조건 있다.
0: 있다. 그러면 FP가 1이 되는 거죠. 네. 아, 근데 50%만 있을 거는 0.5. 네. 요거를 나타내는.
2: 예, 예, 예.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자, 이제 FP 했고요. 그다음 다음 개수 N이.
0: 예, N은 저거는 넘버예요.
2: 넘버.
0: 저 N이라고 하는 예. 것은 실제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갖춰진 행성의 수. 그러면 우리 태양계 내를 보면 일단 한 개는 있죠.
1: 지구죠.
0: 지구. 지구. 근데 화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 참 한 두 개, 세 개는 될 것 같잖아요.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1: 그러니까 N이라는 거에서 E는 사실 Earth예요. 아. 지구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 지구 같은 행성.
1: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살기 적합한 환경을 가진 행성의 수예요.
2: 행성의 수?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한 항성이 여러 개의 행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계 내에서도 뭐 화성, 지구 이렇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게 몇 개가 될까? 네.
2: 그 항성 하나만 발견되면 그 주변에 행성 개수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0: 네. 그렇죠. R스타, FP, NE 이거는 지금 들어보시면 되게 천문학적으로 접근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걸 합쳐서 세 가지를 천문학적인 개수, 천문학적인 파라미터 이렇게 부르죠. 네.
2: 천문학적인 파라미터.
0: 네, 그러니까 저거에 우리가 그나마 지금 현재 숫자를 그래도 될 수 있는.
2: 그럼 세 개 개수는 각각 어느 정도 지금 답을 구한 겁니까?
0: 네, 얼추.
2: 얼추 나왔어요.
1: 네. 네, 얼추.
2: 지금 우리 기술력으로?
0: 기술력, 그렇죠.
2: 과학 기술력으로? 네. 얼추 지금 답을
0: 점점 공개해주고 있어요. 네. 네.
2: 어떻게 구한 거죠? 뭐.
0: 그 알스타가 제일 쉽겠죠. 우리 은 안에 있는 별의 개수.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는 뭐 태양과 비슷한 별이 한 천억 개 있으니까 네. 한 천억 정도 된다.
2: 천억.
0: 그리고 이게 수명이 100억이니까 천억 나누기 100억. 그래서 대략 한 10. 저 알스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조금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2: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0: 요즘에는 근데 태양 같은 별 주위에만 그런 조건을 갖춘 행성이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태양보다 어두운 별 주위에도 있을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우리 은 안에 4천억 개 정도 별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냥 4천억 나누기 100해서 한 40 정도 잡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3: 근데 왜 나누기 그 별의 수명을 하는 거예요?
0: 지금 이 순간에 발견할 확률을 네.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옛날에 그 생겼어도 별들이 죽어버리거나 행성이 없어지거나 이러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네. 그 이제 포착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 연구자들마다 다들 이제 입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보통 한 10개에서 많으면은 한 100개 정도 요 사이의 범위에 있다. 적어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제임스 웹 같은 걸로 실제로 많이 정밀하게 그 관측해 볼 수 있지만 네. 당시만 하더라도 FP라고 하는 것은 항성 있을 때 그 항성 옆에 행성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지 네. 잘 몰랐던 거죠.
0: 아, 전혀 모르는 거야.
1: 전혀 모르는 거죠.
3: 그러니까 저때 변수로 그렇죠. 들어왔던 거죠.
0: 외계 행성이 발견되기도 전이에요.
1: 아. 첫 외계 행성이 92년인가에
0: 발견된
2: 92년도?
0: 그러니까 그때가 첫 발견이에요.
1: 맞아요.
0: 그래서 드레이크 방정식을 저희는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가를 알려주는 방정식 이렇게 봅니다.
2: 근데 어쨌건 드레이크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라는 네. 걸 보여주는
0: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FP라는 값을 지금은 결정할 수 없지만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데이터가 쌓이면 결정할 수 있을 거야. 이거를 찾아라 하는 제안을 하는 거죠.
2: FP도 어쨌거나
1: 1에 가깝다.
2: 1에 가깝다.
0: 현재로서는 이제 외계 행성이 많이 발견되는데 네. 대체적으로 1에 가깝다는 게 지금 천문학자들의 견해예요.
4: 근데 FP가 1에 가깝다는 거는 어떻게 아는 건가요?
0: 케플러 우주망원경이라는 게 2009년인가에 올라갔는데 얘가 그냥 수천 개를 발견하는 거예요.
1: 하늘에 딱 엄지손가락을 뻗어서 이 엄지손톱만한 영역만 봤는데 외계 행성의 개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만 봤는데 쏟아져 나오면 우주 전체로 봤을 때는
2: 어마어마한,
1: 네, 어마어마한 거죠.
0: 아, 대충 거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FP까지 내는데 NE 가면 또 몰라요.
2: 아, 그래요? 아,
1: NE는? 저희 또 애매하죠.
0: 애매하죠.
2: 그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갖고 있는 행성을 아직 찾지 못했으니까.
0: 어? 환경 조건을 많이 찾았죠. 그렇죠.
2: 아, 환경 조건만 맞으면 저게 값이 포함되는 겁니까?
1: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저 환경 조건을 맨 처음에 기준으로 나눌 때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 확률. 그러면 0도에서 100도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 그 위치를 우리가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는데 그 골디락스 존에 몇 개가 있냐라고 시작을 했죠. 애초에는. 그렇죠.
0: 태양계를 보면 태양으로부터 수성, 금성이 내려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물이 표면에 바다가 있을 수 없는데 지구 정도 오면 바다가 있잖아요. 화성도 옛날에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태양계는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뭐 많이 쓰는 사람도 세 개.
1: 저희 다섯 개까지 봅니다.
0: 그렇죠. 저도 다섯 개요? 저는 네. 한 일곱 개까지 봅니다.
2: 아, 그러세요? 목성까지?
1: 목성은 아니고 액체에 물이 존재하는
2: 유로파?
1: 그렇죠.
2: 아, 그렇죠. 예, 유로파.

0: 얼음 이성인 유로파도 그렇고 가니메데도 그렇고 네, 칼리스토도 그렇고
1: 걔네가 다 들어갈 수 있고
2: 그러면 위성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이 당시에는 위성을 포함 안 했는데 아. 지금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태양계에도 세 개 행성에다가 유로파, 이오, 그다음에 토성의 그 위성의 엔셀라두스, 그다음에 뭐 타이탄 이런 애까지 치면 저는 한 7개까지.
3: 그러니까 물 흔적만 보이면 그냥 일단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 조건은 된다. 태양계 안에 물이 있다라는 거를 망원경을 통해서 안 겁니까? 뭐 어떻게 한 거예요?
1: 그 파장 때 내는 색깔들이 있어요. 그걸 갖고 이제 우리가 분광 관측을 통해서 아, 저기에는 뭐 H2O가 있다 이런 걸 찾아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실제로 유로파 같은 데는 지금 탐사선이
0: 직접 봤죠?
1: 직접 가서 보기도 그냥... 했고 또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네. 더 자세히 보려고. 네.
3: 그러면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은하에서 지금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은 몇 개 정도로 보세요?
1: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이제 그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올라간 망원경을 통해서 추론을 해보니까 50억에서 500억이니까 이거는 되게 흔하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그 정도 숫자가 지구랑 비슷한 건데 우리가 화성 뭐 그 다음에 토성이나 목성에 그런 위성도까지 고려하면 저 N이란 값을 지금 5개, 7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한 10개쯤 잡아도 무난하지 않을까.
3: 10개 정도 잡아도 된다.
1: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0: 이야기한 거를 되게 보수적으로 봤을 때 우리 R스타 저거를 10으로 잡고, FP를 우리가 그거는 그래도 1에 가까우니까 1이라고 잡고 계산하기 쉽게 N2를 뭐 하나라고만 합시다. 지구 하나라고만 해도 이미 이제 엄청나게 높은 수가 올라오는 거죠.
4: 근데 하나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실 때 이 골디락스 존을 정의할 때가 액체 물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막상 열거하신 것 중에 이제 금성, 지구, 화성을 제외하고는 또 목성과 토성의 위성들은 상당히 추운 영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항성으로부터 꽤 먼 행성에서도 내부에는 여전히 물이 존재할 맞아요. 수 있으니까 사실 저 애니 값이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네.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커질 수도 있다.
1: 그렇죠. 네. 근데 멀리 있으면 행성 자체 내부에서 물이 있기보다 그 옆에 있는 위성에서 왜냐하면 이제 위성들은 제 작잖아요. 지구랑 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등비등해서 하지만.

0: 그러다 보니까 한 바퀴 돌 때마다 속이 다 뒤집히는 거죠. 그럼 이제 마찰력이 생기니까 그걸 갖고 물을 녹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바다가 생기는 거죠.
1: 근데 외계 지적 생명체가 지구랑 꼭 같은 환경에서 산다는 또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 거 좀 생각 안 하고.
2: 예, 그런 네. 부분에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물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건 우리가 본 생명이 전부 맞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죠. 그렇게 살기 때문에
3: 우리한테는 물인데 네. 그쪽한테는 또
2: 그렇지
3: 다르지
2: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 용암일 수 있죠.
3: 그렇죠.
2: 근데 이게 참 상상하기가 어려운 게 또 이대한 교수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명체의 모든 원리는 물을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물 안에서 활동을 한다라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닌 어떤 용매 아니면 이게 아닌 어떤 환경에서 작동하는 생명은 어떤 모양일까?
4: 그렇죠.
2: 그걸 그렇죠.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DNA 분자다. 이게 이제 생명에 되게 중요한 분자인데 얘가 물 밖에 오면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를 뭐 화학적으로 이렇게 바꿔야 뭐 예를 들어 유기용매 속에서 안정하게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모양일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 생명이 그렇죠. 존재를 한다면 아예 다른 분자들을 사용을 하는 그런 생명체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0: 저는 사실... 이제 천문학자들은 네. 아까 지적 생명체 얘기할 때도 있지만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유일한 생명체가 지구 생명체잖아요.
4: 그렇죠.
0: 또 지적 생명체 지구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4: 그렇죠.
0: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모르니까 잘.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에 맞는 걸 찾아 나가는 거고요.
3: 네. 아, 그래서 궁금한 게 드레이크 박사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지인이시니까. 네.
0: 그러니까 네. 저는 드레이크 박사님 처음 네. 만난 게 2005년 무렵. 네. 근데 그것도 그 재밌게 EBS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가서 제가 질문을 하고 그때 처음 뵌 거예요.
3: 예수가 큰일 많이 하네. 네. 네.
5: 잘로 하면 막 나갈 것 같은데.

0: 만남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들에 대한 상상도 커져만 갔습니다. 얼마나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는지, 그들의 모습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는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외계 지성체의 수를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1: What's the lady?
2: I'll start with my very personal questions. Why are you going to find the message from the aliens?
3: I believe very strongly that there are other intelligent civilizations in space that are transmitting signals that we can detect with our present-day technology.
4: 첫 인상이 엄청 인자하신, 그리고 처음 만났는데도 이제 반겨주셨고, 네. 그런 인상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그 전파 천문학자가 되기 전에 그 해군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해군 장교로. 그래서 참전을 하셨어요. 우리나라도 왔다 가셨어요. 6.25 때. 네.
5: 진짜요?
4: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를 하고 그 돌아가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위를 하셨는데 전파 천문학이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파 천문학을 하셨죠. 실제로 처음 한 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전파 천문학이 막 시작되고 그 미국 국립 전파 천문대가 생겼을 때 거의 안 돼서 그 근처에 있던 공군 기지에서 거기 나오던 레이더였던 거예요.
5: 외계 쓰는 줄 알았더니 다른 데서 쓴 거를 이제 잡은 거예요.
6: 자, 그러면 일단
7: 갈 길이 멀어요.
6: 갈 길이 멀어요 지금. 그 다음 개수 있죠.
4: FL.
6: FL.
4: 네. FL 하고 FI 두 개를 묶어서 생물학적인 개수. L은 뭘까요? L.
6: L이요?
4: F는 프랙션 비율이고.
3: 얼수 비율. 얼수. 얼수. L. 얼수 비율. 얼수. Love.
6: 역시 아티스트는 진짜 와 상상도 못했다. 러브 러브 러브
5: 라이프
4: 맞아요.
5: 오 라이프 맞아요?
4: 맞아요.
5: 아 맞습니까? 아 예예예 예, 예. 라이프 생명체 FI 맞춰보겠습니다.
4: 네, I 맞춰보세요.
6: I 인텔리전스.
4: 맞습니다.
6: 인텔리전스.
4: 지금 N2까지 오면 우리가 우리 은하 내에서 생명의 탄생, 지구 생명체랑 비슷한 것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춘 행성의 수가 돼요. 조까지 곱하면. 그런데 실제 탄생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5: 그렇죠. 모르죠. 확인도 안 했는데.
4: 몇 퍼센트가 실제로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같은 애들이 탄생할까 하는 게 FL이에요. 100% 그럼 1이고요. 뭐 50%가 0.5고 아니 10%가 0.1 이렇게
6: 뭔가가

0: 탄생할 확률이 있냐 없냐.
1: 실제 그렇죠. 탄생하느냐.
0: 실제 탄생하느냐 안 하느냐.
1: 그렇죠.
0: 그럼 이거 답을 어떻게 해?
1: 없어요. 몰라요.
0: 아 그렇죠.
1: 아무거나 천문학자들은 네. 믿는 구석이 있어요. 어쨌든 중력은 모든 그 천체에서 똑같이 작동할 테고 거기에 있는 원소를 봐야 비슷할 거고 더군다나 우주는 가진 게 시간밖에 없어요. 시간은 길고 개수는 많아요. 그렇다면 탄생하는 게 거의 100% 아닐까 이렇게 이제 물리학자나 천문학자는 할 수 있는데 실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건 아무래도 화학자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2: 제가 답할 수 있는 게 FL 정도일 것 같은데 사실 뭐 저라고 답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외에 다른 생명, 그러니까 지구 생명체 외에 다른 생명을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고 어떤 식으로 이게 작동을 하는지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화학자들이 그런 걸 합니다. 인공 생명 같은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당연히 생명을 처음부터 만드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생명체가 보이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흉내내는 어떤 시스템을 간단하게 만들어내는데요. 가장 이제 많이들 목표로 하는 게 자기 복제 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꼭 물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체 분자들을 쓰지 않더라도 비교적 단순한 화학 시스템에서도 구현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저 FL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생명체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나타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FI까지 가면 그럼 고러한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지성을 그쵸,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0: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렵죠, 이제.
1: 그렇죠. FL을 그러니까 거의 1에 가깝게 보시는 거예요? 화학적 입장에서는?
2: 사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 게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45억 년 전에 생기고 그리고 이제 뭐 지구가 초반에는 막 엄청 이제 지각 변동과 이런 거 많이 겪다가 그러다가 이제 안정화가 되자마자 거의 바로 생명이 생겼다. 근데 막상 그 이후로 새로운 생명이 또 생긴 적이 있는가?
1: 그렇죠.
2: 그러니까 40억 년 전에 생긴 생명체가 계속 가지치기를 그렇죠. 해서 후손들을 그렇죠. 만들어서 지금의 생태계가 만들어졌지 뭔가 이 환경에서 새로운 완전 새로운 예를 들어 없죠. 지네틱 코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 이런 게 나오진 않았으니까 1이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지구가 우연히 또 포인트가 딱 맞았고 어쩌면은 지나가던 소행선이 딱 뿌려준 아미노산이 따다다닥 타이밍에 맞아서 운 좋게 됐던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 맞아요. 근데 저는 저기 FL과 FI에서 솔직히 FL은 굉장히 높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라이프는 높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 게 우리 지구에서 생명이 되게 빨리 지났거든요.
4: 맞아요.
3: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빠른 시간에 진화했다는 것은 그만큼 쉽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요.
1: FI가 인텔리전스니까 이제 그 어떤 생명체가 탄생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100% 진화할 거냐. 근데 그게 이제 저희는
3: 그러니까
1: 이제
3: 지능적으로.
1: 네. 근데 천문학자나 물리학자들은 그냥 조건만 갖춰대면 그냥 우리 숫자도 많고 시간도 많으니까 그냥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어쨌든 생물학을 하시니까 진화이론 같은 데서 보면 다윈의 자연 선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게 보편적인 그런 원리일 텐데 그런 게 우주에서도 지구가 아니라 우주 전체적인 다윈의 법칙이 성립할 것인가. 그런 게 되게 궁금해요, 사실은.
3: 저는 이 부분에 진짜? 대해서는 다른 은하에도 성립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원리가 복잡한 원리나 특수한 상황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아니라 그냥 환경에 더 잘 적응하네.
5: 저도 그러니까
3: 더 적합한 애가 더 잘 살아남는다.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환경에 덜 적합한 애가, 환경에 부적합한 애가 더 잘 살아남는 행성을 상상하기가 힘들죠. 진화생물학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자연 선택에 기반한 진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우주에서나 보편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1: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한 게 FI에서 이 FI는 지적 능력이 있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개미 같은 애들 네. 그런 건 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3: 굉장히 지적이죠.
1: 지적.
0: 네. 그 개미 집 만들고 군단 생활하고 뭐 그러니까 벌도 마찬가지.
1: 그런 면에서 보면 FI도 되게 높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3: 아 그러면 FI는 그냥
1: 지적 능력,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발달된
3: 지능, 예를 들면. 그쵸? 뭐 개미나
1: 뭐 문어 뭐
3: 이런 애들까지 포함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높을 것 같아요.
0: 저는 이 방정식을 지금 처음 봅니다. 뭐 저도 지금 텔레비전으로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입장인데 근데 오늘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 곱하기를 다 빼더라도 지적 생명체의 그 조건 인간의 기준에서는 어쨌거나 항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행성이 필요하고 그다음

0: 다음에 지구와 같은
1: 조건.
0: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고 생명. 예,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준이 되냐. 그리고 그 생명이 만들어진 그 생명체는 지능이 있냐. 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예, 예,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방정식을 내가 굳이 답을 몰라도
1: 그렇죠.
0: 값을 몰라도 저것들만 보면 아, 이 지적 생명체가 적어도 이 지구인들과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생성이 되려면 이러한 조건들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공부를 좀 한 거예요.
2: 드레이크 박사님께서 지금 환생하신 줄 알았어요.
0: 아, 그래요?
1: 지금 드레이크 박사님 오신 줄 알았어요.
0: 아, 그래요? 자, 이제 다음 개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처음에 세 가지 개수를 천문학적 개수라고 했고, 네. FL, FI는 이제
1: 생물학적인 개수.
3: 그럼 이제 생물학적인 개수 끝났고, 그 다음에 무슨 개수로 넘어가요?
1: 요거는 사회학적 개수.
3: 사회학적 개수. 네.
0: 자, 다음 개수 제가 맞춰봅니다. 항성, 행성 필요하고, 지구와 같은 환경, 그리고, 살아있어야 되고, 지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엔 컨택.
1: 굉장히 아니에요? 비슷했어요.
0: 컨택트.
1: 비슷해요.
0: 맞아요, 맞아요. 컨택.
1: 원래 드레이크 박사님은 네.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 아, 하셨는데 커뮤니케이션,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컨택트, 커넥트, 시빌라이제이션 다 네. 섞어서 써요. 아. 드레이크 방정식에서 얘기하는 지적 생명체는 저 씨가 커뮤니케이션 컨택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러다 보면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 도구 중에 가장 좋은 게 빛의 속도로 날아가야 제일 빨리 날아가고 그렇죠. 방해 없이 날아가면 파장이 긴 빛을 써야 되는데 그게 전파거든요.
0: 전파가 제일 중요합니까?
1: 전파가 제일 길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4: 제일 멀리까지
1: 갈 수 있고 빛의 속도니까 빠르죠. 그래서 전파를 쓰는 거죠.
0: 전파 수신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4: 전파라는 거는 이제 전파 망원경으로 우리가
0: 빛의 속도인데
4: 네, 빛의 속도로 오죠. 근데 이게 전파 망원경이라고 하는 건데 전파 신호가 지구로 들어오면 전파 망원경 접시 그러니까 반사판에 부딪혀서 반사가 돼요. 반사된 전파 신호를 부경이라는 장치가 모읍니다. 그리고 수신기로 보내거든요. 이 신호는 너무나 작습니다. 우주에서 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안에 증폭기라는 게 있어서 신호를 증폭시켜서 그 받은 신호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0: 그러면 전파는 약간 그 안에 정보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정보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4: 천체에서 오는 빛마다 이런 지문 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분석을 하면은 별의 성질도 알 수 있고 안에 어떤 구성 성분도 알 수 있고 또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0: 자, 이제 마지막 개수로 갑니다.
4: 아, 다 왔네요.
0: 에어. 설명해 주시죠.
1: 그래서 저거는 롱게비티 그래서 문명의 지속시간.
0: 아, 지속시간까지.
1: 그것까지 곱해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외계 문명을 관측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파괴되는 거죠.
4: 통신이라는 거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딱 시작점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언제 멸망하냐.
1: 그치. 그 얘기죠.
3: 전자기파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우리 인간 같은 존재. 심지어 인간 내에서도 이 전자기파를 알고 다룰 수 있게 된 건 진짜 불과 얼마 안 된 시간이잖아요. 그런 과학기술 문명을 구축하는 게 종의 번성에 도움이 될까?
0: 전쟁 한번 나면은 뭐 위태위태 하지 않아요?
1: 지금 위태위태 하죠, 네, 사실.
3: 우리 인류가 과연 계속 전속할까? 저는 좀 부정적인 편이에요.
1: 그런 영화도 매드맥스 이런 거 나와서 맞아, 뭐 지구에 그런 게 다 없어졌을 때 디스토피아. 살기는 사는데 배값이 짧아지는 거죠.
3: 오히려 더 디스토피아적인 상상의 끝에서 지금 우리 그 인공지능 같은 게 발전하다 보면 인류는 멸망하더라도 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가능성도 저는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0: 원리?
1: 원리 같은 거.
3: 예, 예. 그래서 생명체가 아니라 컨택이 가능한
4: 지능,
3: 기계 문명, 뭐 그런 것들이 출현할 수도 있다.
1: 그게 정확하게 볼까요? 그 세티 과학자 내부에서 우리가 저희가 외부로 공표하지 않고 있는데 한 15년쯤 전부터 내부에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세티를 세트라고 쓰자.
0: 세트?
1: 아. 세티가 SETI인데 I가 인텔리전스잖아요. 네. 그걸 SETT. 테크놀로지로.
3: 테크놀로지예요.
1: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지금 우리는 발표할 때 세티라고 거기가 세트라고 많이 써요.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논리로.
5: 생명체의 지능일 필요가 없다. 네, 기술로서만. 네,
1: 그래서 요즘에는 바이오 시그니처도 많이 하지만 테크노 시그니처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해요.

0: 드레이크 방정식을 뭐 100% 이해한 건 아니지만 지적 생명체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확 네, 받아들인 그렇죠.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아 이거 정말 큰 수확이구나. 나는 좀 그런 생각이.
1: 그리고 이제 저기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F핀이 N이니 FL이니 예. 찾아가면 되잖아요. 하나씩 그, 관측을 예, 통해서. 예. 근데 드레이크 박사님은 실제로 드레이크 방정식이 이렇게 유명해질지 몰랐대요. 지금은 그 아인슈타인의 E는 MC제곱 이후로 예. 뭐 우리끼리 얘기하는 두 번째로 유명한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은 몰랐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전문가들 다 자기보다 선배들하고 했는데 그래서 마침 딱 했는데 사람들이 다 멋지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안심해졌대요.
2: Okay, let's have the final question or comment. And finally, they just give your final message to the audience regarding that project.
3: It's as though we are looking forward into time, doing time travel into the future. To learn what can become of us, what good things we can do, and will tell us how to avoid bad things.
2: Okay. Thank you very much for the wonderful interview.
4: 주제가 바로 기생충입니다.
5: 전 기생이 전공이라서요. 숙주가 필요합니다.
6: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니, 나 진짜 너무 무서워요.
7: 거기도 이제 암수가 만나면은. 이게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6: 자, 드라마 나오죠.
7: 준비한 게 있습니다.
6: 아, 있어요?
8: 이야, 싫어. 아,
9: 귀엽다.
0: 좀 두려운 게 사람이 좀비화 될 수도 있을까요?
5: 기생충이 사람을 좀비화 시켰다.
7: 어떻게?
5: 촌충은 40만 개 이상의 알들이
6: 내 몸에다가 40만 알을 깐다고요?
9: 그 새끼들이?
5: 그 새끼들이요?
6: 아, 해도 돼. 아, 괘씸한 놈들이에요.
0: 기생충들도 나름대로는 참 빡세게 산다. 힘들게 산다. 얘네들은 왜 이러고 살까요?
9: 아, 이런 걸 물어보적인 줄.
10: 사는 알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 상처엔
14: 승강
15: 주물 상처엔
1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 상처엔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아이템 기근의 시기가 왔다 또.
1: 만들어내! 만들어내!
0: 국토대장정.
1: 저기요.
2: 다 같이 회식 뭐 이런 거 어때요?
1: 아니야, 아니야. 회식은 밥만 먹다 끝나.
0: 아, 비방용이 많아.
1: 어! 뭐야?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인기야. 우리 해보러 가자, 해.
2: 해?
1: 해 뜨는 거 보자. 우리 제일 먼저 보자. 명수 유명한 거 있잖아. 정동진. 기차 타고 가면서 양만도 챙기고.
2: 정동진 밤기차가 없어졌대.
1: 밤기차가
2: 없어졌어? 차 타고 가거나 뭐 버스 타고 가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1: 그럼 버스 타고 가면 되지.
0: 몇 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1: 몰라 몰라. 아니,
2: 회사에서 정동진까지 검색해보면은 3시간 정도. 그러면 여기서 한 4시쯤은 출발해야 되는데.
0: 4시?
3: 7시에 해가 뜨니까.
1: 다 휴게소 빌려갖고 맛있는 거 먹고 하기.
2: 그러면 3시에 출발해야 돼.
1: 오히려 좋아. 자, 일찍 먹는 새가
3: 일찍 먹는
1: 배부른 거야.
4: 아니 그 시간에 휴게소도 안 열어.
2: 아 이거는 싫어요.
1: 3시까지 대연습실로 오세요.
0: 지각하는 사람 벌칙 정하자. 행수 무조건 지각할 것 같으니까.
1: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짱구 분장하고 해보기.
2: 아 싫어요.
0: 청춘이 눈썹 그거 그려야 된다.
3: 귀엽겠는데? 재밌겠다 근데.
1: 응용응용. 3시에 보는 걸로 합시다. 다들
5: 해봐. 아 3시 너무 빠른데.
3: 3시.
1: 자 지각하지 마세요.
0: 근데 난 3시까지 올라오면 2시까지 왔다가 3시에 다시.
1: 천재 등장이요! 나는 절대 지극할 수 없지. 왜냐? 난 여기서 잘 거니까.
0: 아. 와, 생수.
1: 어, 뭐야? 이거 왜 왔어?
4: 생각하는 거 다 똑같아.
0: 집에서 잘 봐야 여기서 자는 게 좀 더 많이 자. 한 시간은 더 잘 수 있다.
1: 왜 내 집에서 자? 좋아, 그러면 오늘 같이 자자.
0: 그래. 빨리빨리 정리해. 빨리빨리 자자. 아, 너무 피곤하다.
4: 아, 이거 아, 또 무슨 소리야, 이거.
1: 예! 빠밤!
0: 근데 원래 나체로 자지 않아?
1: 오늘은 다 같이 자니까 뭔가 쌍둥이 느낌 나고 좋잖아. 그래서 입었어.
2: 수학여행 재밌겠다.
1: 그치?
0: 수학여행 아니고 불편한 합숙이라고.
2: 아, 진짜 수학여행 같아요.
1: 그치?
0: 수학여행 아니라고 100번 말했다.
2: 너무 좋은데.

0: 이거 진짜 성인 같아 지금.
1: 맞아, 재밌어.
0: 우리 그거 할래? 그 끝말잇기 하자.
1: 오, 재밌겠다, 재밌겠다.
0: 나부터 한다.
1: 알았어.
0: 카드뮴.
2: 아이씨. 근데 왜 이렇게 발 냄새 나는 것 같냐? 발? 야, 다 머리를 그쪽으로 하고 자고 있어. 아.
0: 근데 재호! 재호, 내 옆으로 와.
3: 아, 내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
0: 아니, 그러니까 빨리 와. 나 이거 자전거 찍어줘.
3: 여기서 찍을게.
0: 안 돼. 옆으로 와주세요. 수학여행 브이로그처럼 찍어줘.
2: 진짜. 자, 불 끄세요. 자, 빨리 불 끕니다, 빨리.
0: 재호, 자?
3: 어, 잔다.
0: 안장이 자는데 어떻게 찍어?
3: 장코대다.
0: 자면서도 찍어? 역시 레드락. 근데 있잖아, 무슨 얘기 좀 해줘.
2: 진짜 무슨 얘기 해줄까?
1: 네네네네네네.
0: 무시된다.
2: 지금 1시야. 2시간밖에 못 자.
0: 아, 뭐야, 하나도 안 무서워. 재호, 무슨 얘기 해줘.
3: 지금 카메라 미친 네 얼굴이 제일 무섭다.
0: 뭐라고? 봐봐봐. 369
3: 1 2 4 5.
4: 근데 박수 친 거 누구야?
0: 헐, 무서워.

0: 뭐야? 아직 아무도 안 온 건가?
1: 나 5분 늦었는데?
0: 아, 설마. 벌써 간 건가? 아씨.
2: 5시. 5시다. 5시.
3: 5시야, 5시.
2: 자, 빨리 일어나자.
4: 5시?
2: 5시, 빨리 일어나, 빨리. 5시,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카메라 잡고, 빨리 일어나, 빨리. 어디, 아, 이렇게 들어서 놀았어, 빨리. 네, 자, 빨리 일어나.
4: 5시라고? 와! 빨리, 죽었어.
2: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어디야? 올라가. 무슨 원스텝 무슨 다 탔지? 다 탔지? 감독님 카메라 다 챙겼죠? 가자.
4: 와. 어떡해.
3: 와, 5시에 이렇게 다 같이 일어나기 있어?
4: 아니, 근데 왜 알람이 안 울린 거야?
3: 아니, 지금 그래서 5시 23분이야, 지금.
4: 어떻게 되면?
3: 5시 23분이니까.
5: 망했어.
6: 아, 지금부터 3시간 걸리네요.
3: 8시 반. 8시 반이야. 아니.
4: 그럼 다 떠.
5: 일출은 7시 41분이래요. 어떡해.
4: 야. 지금 당장 우리는 일출에 집중해야 해. 정동진은 포기한다.
3: 요 인근에서 일출 볼 수 있는 스팟을 그냥 찾아가자.
4: 당연히 찾아봐.
3: 빨리 찾아. 다 찾아봐.
5: 아, 문식 PD님 아파트 옥상.
3: 옥상. 거기 좋다.
5: 어때요?
3: 근데, 아, 옥상 문이 안 열렸어.
4: 아, 뭐야.
3: 미리 열어달라고.
4: 일출 맛집 알려줘.
5: 아, 선유도공원도 일출 맛집이라는데요?
3: 어? 아, 근데 방금 지난 것 같은데?
5: 아, 그래요?
4: 아, 어떡해!
3: 좀 동쪽으로 찾아보자. 동쪽.
4: 오, 여기 어때, 이거?
5: 어디?
4: 영동대교.
3: 오! 거기 안 지났어. 자, 그러면 거기로 가자. 같이 나가.
4: 오케이, 렛츠고!

0: 빠빠빠빠빠빠빠빠.
1: 찬 일어나. 우리 도착했어. 아 뭐해 찬 일어나. 일어나 우리 도착했다고.
0: 아, 왜 그래 왜 그래.
1: 아니 찬 계속 자고 안 일어나.
2: 얘는 완전 기절했어 기절. 뭐?
0: 찬. 찬.
1: 아, 찬 일어나라고. 찬 일어나.
0: 잠깐만 지금 시간 없어. 그냥 찬 먹고 가.
1: 뭐냐?
0: 와 찬 먹고 가.
2: 가자 가자.
1: 아 몰라 몰라. 빨리 가.
2: 빨리 가자 가자 가자.
1: 안돼.
2: 오 바뀌었어 바뀌었어 빨리 빨리 빨리.

0: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1: 우리 놀러 가자, 놀러 가자.
2: 아! 재호, 빨리 와! 신호 바뀌겠어!
3: 혼자 와! 아니, 그냥 와, 그냥. 그냥 와, 그냥.
4: 차가 이렇게 어떻게 가? 먼저 가! 먼저 가!
2: 재호, 빨리 와!
4: 너희라도 먼저 가!
0: 아, 시간 없는데, 어떡해.
2: 어쩔 수 없다. 재호, 우리 먼저 갈게.
1: 아, 가자, 가자. 아, 재호. 아. 이쪽 맞지?
0: 이쪽
1: 가야 돼.
2: 민문신이 괜찮아?
1: 나 못 뛸 것 같아.
2: 민문신이 거의 다 왔어. 빨리 가자.
1: 아, 틀렸어. 먼저 가.
2: 아, 같이 보기로 했잖아.
1: 야, 자이언트 팽팀인데 너는 주인공이가 가. 너 먼저 가. 너는 일단 1초 봐야 될 거 아니야. 1초 놓치겠다.
2: 민문신이.
1: 우리 천천히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
0: 선생님은 제가 챙길게요.
2: 알겠어. 내가 꼭 책임지고 보고 올게. 빨리 와야 해.

0: 있어. 내가 행해야 돼. 모두를 대신해서 일치를 봐야 돼. 아직이지?
1: 아, 평소에 왜 이제 왔어? 다른 사람들은 없네?
0: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1: 다 낙오됐구나?
0: 응.
1: 그래.
0: 해 아직 안 떴지?
1: 아니, 아직 안 떴지. 이제 뜰 거야.
0: 근데 왜 이렇게 하늘이 뿌해? 이러다 해 못 보는 거 아니야?
1: 아니야. 해 뜨면 완전 맑아질 거야.
0: 아, 꼭 봐야 하는 게.
1: 야, 뜬다, 뜬다, 뜬다, 뜬다, 뜬다. 어, 뜬다.
0: 대박이다!
1: 대하! 와! 야, 진짜 또 대박! 대박!
0: 맞다! 맞다! 잘, 대호, 인별, 이문식이, 내가 봤어! 내가 일출 봤어!
1: 근데 눈 너무 부시다, 펭수. 나 선글라스 가져오기 너무 잘했다. 너 어떻게 해, 눈 부셔가지고.
0: 아이. 근데 얘 어떻게 알고 왔어?
1: 또 알아서 잘 왔지.
2: 응. 펭수!
1: 어?
2: 어? 찍었어, 잘 찍었어?
0: 어, 어, 왔어.
2: 어, 잘 찍었어, 연습했어.
1: 아니, 왜 이제 와요?
2: 아니, 아, 물어보는 건데.
0: 저거 봐!
3: 아니, 언제 왔어요?
0: 와, 나 이거 해뜨기 전부터 왔어.
3: 아, 진짜?
0: 나 이거 봤다고.
2: 와, 대박이다. 짜증이. 와, 여기 진짜 명소다, 명소.
0: 이야.
2: 와.
1: 너무 멋있죠? 와. 아, 이대로 못 보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든 보긴 봤네요.
0: 그럼, 그럼. 우리는 불가능이 없어.
1: 그게 팽팀의 정신이지.
2: 근데 팽수가 진짜. 밤에 말만 안 걸었어도 우리 정동진 가서 보는 건데.
3: 아, 그니까, 그니까.
0: 그래도 이렇게 좋은 데서 또 볼 수 있다는 거 배웠잖아.
2: 여기도 좋다, 근데. 아.
1: 다들 2025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0: 고생 많았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0: 26년도 화이팅! 우리 다들 26년에도 잘해보는 거야. 가보자고!
3: 가보자고!
1: 가보자고!

0: 나 펭수 홍콩에 살아보고 싶은 로망이 생겼달까? 돈을 많이 모아야지 집을 사지. 오 떠용기 떠용기 떠용기 홍콩 최저 시급 42.1 홍콩 달러. 아직 갈 길이 멀다. 나 아직 포기 안 했어 집사는 걸.
1: 아직 안 했어?

0: 이거 어디 열심히 일해준 거지. 아, 바로 기절했네, 이거. 야, 이거는 내가 큰 거야, 이게. 침대가 작은 거야, 이거. 나 펭수, 홍콩에 온 지 꽤 됐다. 재작년에 왔던 홍콩, 내가 다시 오게 된 건 홍콩에 살아보고 싶은 로망이 생겼달까? 그래서 현금 박치기로 사볼까 한다. 생애 최초 홍콩 칩! 좋았어. 그럼 오늘도 한번 열심히 일해볼까?
1: 펭수! Hope you lay 5D 출래.
0: 역시 나한테는 집이 안 돌아간다니까, 이거.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고? 홍콩 대부분의 가정은 맞벌이다. 그래서 집집마다 헬퍼를 고용한다. 나도 숙직이 해결되는 헬퍼로 일을 구했다. 뭐, 나쁘지 않다. 여기는, 나간 게 제일

0: 아, 성공 다했고.
1: 와, 일단은 오늘 너무 고생했고 퇴근해도 될 것 같아.
0: 오케이, 드디어 퇴근!
2: 홍콩 최저시급 82.1 홍콩 달러. 아직 갈 길이 멀다. 아!

0: 홍콩의 대표 한인 요리로 유명한 딤섬. 내가 투잡으로 일하는 곳은 홍콩에서 진짜 유명한 맛집이라 손님이 엄청 많다. 아유 힘들어.
1: 이거 슈마이 하가오
2: 하가오
1: 공짜오
2: 공짜오 공짜예요? 공짜어?
1: 라이먼빵
2: 찐빵
1: 이거 차슈바오
2: 차슈바오
1: 你讲那个咩咩来个？
2: 哎呦，我小猫。
1: 哎，那个咩？哎，叻仔，那个。
2: 你光脚。
1: 哎，叻仔。那个。
2: 那个龙宝。
1: 哎，叻仔。那个。
2: 那个叫猫。
1: 哎，
2: 问问题，问题，问题，问题。十分钟不离不弃，全部都팔아버리겠습니다。
1: OK。
2: OK。再见。자, 골라 따뜻하게 먹어야지 맛있습니다. 자, 마음껏 가져가세요. 물렁바오 그리고 쇼쇼빠시빠. 이거 이래가지고 오늘 다 팔겠어? 안 되겠다. 영업이 뭔지 보여주지. 김선프리, 김선프리, 김선프리. 김선프리, 김선프리, 김선프리. 김선, 오, 오늘 허? 김선? 오케이, 슈마오, 슈마오. 땡큐! 응, this one? 오케이, 너? 또 돼! 네, 이거?
3: 이거.
2: 오케이. 김선프리. 오, 역시. 요거, 하나 더. 야, 이거 오늘 완판이다. 오케이, 또 돼. 김선프리, 아무거나 골라 가져가세요.
1: 뭐 때문에 收钱啊? 이따가, 로반 뭐 내줄까?
2: 아까 내 뿌리는 자유롭게 뿌리지, 공짜가 아니었는데요?
1: 못 믿어야 되지 않아. 로세라우가, 이거 뭐 장이야.
2: 야. 아, 진짜 뿌리! 김삼짜오, 바이 마이 사이라. 김삼짜오, 바이 마이 사이라. 김삼짜오, 바이 마이 사이라. 영업은 역시 발로 뛰어야지. 이거 하용 개용의 쟁개 찜쌈. 이거 찜쌈 오늘 이거 되냐?
3: 오케이.
2: 이거 하용 개용 감사.
3: 아, 짜파야.
2: 또제 하야 이야. 에이. 이 정도 팔았으면 보너스는 무조건. 찜쌈 짜오.
1: 빨리
2: 마이
1: 사이라 김삼짜오 빨리
2: 마이 사이라
1: 니 말이 호래가
2: 호래 받춘다나? 아? 네호! 전단지 홍보도 영업의 일부분이다. 기세로 몰아붙여야 합니다. 김삼집 알바만 끝내면 나도 저녁을 먹을 수 있다. 오늘은 꽤 쏠쏠하니 스테이크나 먹을까? 오오오 땡큐

이게 이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지? 헐! 아! 어떡해! 망했다! 망했다! 내 돈! 아. 아이고가 참 좋네 이거. 아, 배달음식만 안 흘렸어도 커튼 다 볼 수 있었는데 이거. 어, 이거 뭐야? 고시급 알바 바텐더? 좋았어. 역시 알바는 쓰리잡이지. 와우. 바텐더 시급은 무려 홍콩 달러. 집 사는 건 시간 문제다. I'm interviewing. Thank you.

0: 그다음 뭐였지?
1: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얼음 넣어야지. 얼음. 저거 저 막대기 막대기.
0: 아 이거.
1: 스톱. 돌려 돌려 스톱.
0: 스톱 스톱.
1: 스토잉 스토잉.
0: 그다음 뭐였지?
1: 그리고 이제 똥 싸. 똥. 나이스.
0: 줘봐 줘봐 줘봐 빨리 줘봐.
1: 이거 이거. 갖다 드려 갖다 드려.
0: 그렇지.
1: 퍼펙트 유니콘.
0: 망고. 망고 망고 하나 더 있다 맞다. 얘 10일 것 같은데?
1: 얘 뭔데? 아, 비타? 어. 아 비타 안 났다.
2: A lavender beater here.
0: 비타.
2: 오케이. Okay? So we put two drops. One, two.
1: Excuse me. 샹그리아 플리즈.
3: 샹그리아
1: 플리즈. 서비스. 서비스.
3: 오케이. Okay, thank you.
1: One, two. 오케이. Okay, 서비스. 짜란.
0: 드신다.
1: 어,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어때 어때.
3: A bit too watery.
0: Too watery.
3: Yeah.
0: How about this one?
3: It's a little bit sweet, but then the garnish is upside down.
1: 야, 야, 포트리스 샹그리아 네임이 upside down. 여기 있지만 내가 마시면 거꾸로 들어가잖아.
0: This is upside down, but when you drink it, this is
1: oh,
0: no.
1: Yeah.
3: Good one.
1: Thank you.
0: Whose is better?
3: Yeah!
0: How about you?
3: I think this one also.
1: Okay!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Okay, long time no see! Thank you! Mango mochi!
4: Hey, so bad, mango.
1: 반가워요, 반가워요.
5: 你们为什么在这里？你们是工作吗？
0: 여기서 뭐하니?
1: 제가 홍콩에서 살고 싶어갖고 집을 좀 살려고.
4: 어, 他们想买房子。买房子？
6: 那买房子， 风水很重要诶。
1: 风水가 뭐야?
0: 풍수, 풍수 알아? 풍수?
1: 북쪽 해가 뜨는 자리로 누워야 하고, 돈은 여기 써야 하고.
0: 홍콩에서는 그 풍수를 엄청 강조하더라고.
1: 어머! 진짜로?
0: 오.
1: 따고!
0: 나?
1: 내일 뭐 해?
0: 나 내일.
1: 그럼 나랑 같이 풍수사 찾으러 갈까요? 좋다고? 하야, 하야, 하야, 하야. 좋았어. 이제 집 보러 간다.

0: 나 펭수. 홍콩에 살아보고 싶은 로망이 생겼달까? 돈을 많이 모아야지 집을 사지. 오, 떠용띠. 홍콩 최저시급 82.1 홍콩 달러. 아직 갈 길이 멀다. 나 아직 포기 안 했어, 집사는 걸.
1: 아직 안 했어? 일로 왜 온 거예요, 홍콩에?
0: 지금 집 구해하려고 지금 쓰리잡 뛰고 있어요. 좋았어. 그럼 오늘도 한번 열심히 일해볼까? 깨끗이 닦아요. 깨끗이 먹어야지 맛있습니다.
2: 펑수이 한 중요해.
0: 펑수이가 뭐야?
1: 펭수, 풍수 알아? 풍수? 홍콩에서는 그 풍수를 엄청 강조하더라고.
0: 내일 뭐 해?
1: 나 내일...
0: 그럼 나랑 같이 풍수사 찾으러 갈까요? 좋았어. 이제 집 보러 간다.
1: 펭수야, 근데 가방 보니까 돈 좀 많이 벌었나 보다.
0: 좀 들어봐, 이거 무거워. 지금 이거 1톤이거든?
1: 오늘 그 풍수사님 있잖아.
0: 어, 알아봤다며.
1: 여기서 뵙기로 했어.
0: 아, 여기야.
1: 근데 여기가 아니, 되게 좋은 데라고 들었거든.
0: 근데 이거 봐봐. 지금 이거 경치 봐봐.
1: 여기 막 바다도 있고 다리도 있고 아파트 단지 막 새로 막 엄청 짓고 있고.
0: 야,
1: 여기는 약간 좀 인구 밀도가 낮은 것 같아.
0: 좀 뭔가 쾌적하고.
1: 그니까.
0: 다 열심히 다리 운동하시고.
3: 아유, 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봐도 풍수사님이시다.
3: 미시 광창가마.
1: 홍콩 좋아해?
0: 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집 달라고 하는 거다.
1: 아. Because he liked Hong Kong, so he want to live in Hong Kong. That's why he want to buy a house.
0: 그래서 오늘 풍수사님이 정말 중요하다.
1: You're so important to him.
3: 他的相好像是一个霸字，在我们的中文里面啊，霸就是代表发财。
1: 너 생긴 게 숫자 8처럼 생겼대. 근데 팔이 부자가 되다. 돈이

0: 많이 들어오는 그런 숫자래.
1: 나 해피버스데이가 나 8월 8일이야.
2: 8월 8일 예시非常好. 쌍거 빠 빠다차이.
0: 돈을 많이 벌 상이래.
1: 이건 뭐 그냥 뭐 돈이 줄줄줄 들어오겠구만.
0: 为什么香港这么注重风水?
2: 因为风水可以影响你个人的运气、财运、桃花、文昌，还有身体的运气。如果你可以找到一个好的风水，所有的好的东西也可以搭配。
1: 오 좋아 좋아 좋아 그럼 바로 가시죠.
2: 하이, 투자자在十连不是那么多的。
1: 哦，那个好，这个，好吧，对对对，哦，thank you。
2: 哇，那个风景非常的美丽，棒的，对，야
1: 바다다, 대체 이런 집이 있어? 대박이다. 우와,
3: 바다가 보이네, 바다가. 홍콩에서 이렇게 넓은 집 처음 봐.

0: 南方就是跟你刚刚说啊，南方就是20年，就是九运，海就是水为财，所以这一边的乌了，将军澳的那个海边，好像是一个聚宝盆。呀，还有你看见这一大桥，还有这一个鱼池，还有这一边，
1: 그또 뒤에
2: 어 여기도 있어 물고기.
1: 어 바다가 있잖아 밖에.
2: 응.
1: 베란다 쪽에 물고기 친구들 있고 어. 그 안에 또 수조가 있어가지고
2: 어.
1: 이렇게 물 밖으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는 야. 느낌으로.
2: 아 약간 다리를 이어준 거구나. 이야 이거 진짜 재밌다 풍수가. 어 그럼 안에서 좀 볼까요?
0: 可以啊, 当然可以啊. 这一个 金繁文.
2: 오 금이다 금.
0: 可以放在东南方.
2: 동남쪽에 두면은 돈이 들어온다.
1: 근데 저거는 동남쪽에 두면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0: 要再去 准备另外一个.
1: 이거 누가 훔쳐가면 하나 더 하래.
2: 진짜 금이에요 저게?
0: 진짜
1: 금색이면 된다고 하니까.
2: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다행이네요. 저거 진짜 금이면 집값이야.
1: 집값보다 많을 것 같아.
2: 그럴 수도 있어.
0: 跟我来. 还有一个秘密的地方是很好风水的.
2: 집에 헬스장이 있어.
1: 홍수 너한테 되게 잘 어울린대.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0: 金跟铁的话也是旺财的，就是多做运动的话，对身体当然好，也对财运好的。
2: 이야, 이 헬스장도 풍수라니.
0: 等等。
2: 뭐야? 이거 뭐야?
0: 其实这里有舞台跑车。
2: 오늘 싹 끌어오셨니 이거? 이거 한 개 얼마예요?
0: 是1000万的.
1: 2000万이면 얼마야? 이거 20억인가?
2: 뭐라고? 지금 여기 내가 보고 있는 게 20억이라고?
1: 이게 20억이래.
2: 자, 떨어주세요.
1: 조심해, 조심해.
0: 조심.
1: 손 들어.
0: 조심이래요.
1: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스포츠카를 여기다가 두는 것도 재물운이 들어오는 형세다.
2: 아, 자, 저 마음 정했습니다. 사실 들어왔을 때부터 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저 이 집으로 할게요. How much 이 집?
0: 6000원.
1: 잠깐만.
2: 6000원?
1: 6000원? 6000원. 잠깐만. 기다려. 나 계산 좀 해봐. 1000만, 100, 10만, 1000만. 너 돈 많아?
2: 얼만데?
1: 내가 지금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100억이야, 100억.
2: 무슨 말 하는 거야?
1: 내가 들은 게 맞다면 100억이야.
2: 100억이라고요?
0: 네. 강비, 可以吗?
1: 너 인예 그 거기 들어있나?
2: 100억이 어딨어요? 100억을
1: 매요.
2: 누가 매요. 100억이 있어요? 100억이라고?
1: 너 수리잡 뛴다면서.
2: 이건 120잡 뛰어도 안 돼. 이건 잠깐만 100억이라고?
1: 타자들이 샹강 공소 1시간 100강비.
0: 나 不行.
2: 잠깐만 내가 봤을 때 사실 여기는 너무 커.
1: 너무 커?
2: 어, 아, 공간 낭비야.
1: 아, 난 여기가 좀 마음에 들긴 한데.
2: 아니야. 그, 좀 아늑한 맛이 있어요, 이 집이. 저희 다른 집으로 갈게요. 저희 여기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 안 들어요.
0: 等一下我跟你去看另外一间比较小的也是风水好的.
2: 아, 너무 좋아. 딱 거기예요.

0: 불은 된대, 넌 안 된대. 아!
1: 하이아웃이 안 돼.
0: 여긴 또
2: 오, 느낌이 달라.
1: 这是另外一间风水好的房间。
0: 여긴 약간 그 평범한 그런 느낌이 나네.
1: 제가 大门呢就是这一间房子最好的地方财位钱财的位置如果开门的话就是那个财很容易占到。
2: 잠깐, 제가 그럴 줄 알고 제가 한국의 풍수 물건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0: 이거 왜가 들고 있나 했네.
2: 자, 보세요. 보세요.
1: 정양.
2: 자, 대문으로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오, 뭐야?
0: 왜, 왜?
2: 오, 오!
0: 왜?
2: 오, 이거 봐, 봐봐. 이렇게 있다. 근데 이거 대문으로 가면. 와!
0: 펜스 너가 한 거 아니야?
2: 나 지금 안 건드려, 봐봐. 봐봐, 나 돈다, 돈다. 오, 이거 봐! 와, 야, 가자, 봐봐.
0: 오, 뭐야?
2: 뭐야? What is this? 이것도 풍수입니까?
1: 와, 한여 연분아, 자, 이젠 房子跟你.
0: 인연이 깊네, 펭수랑.
1: 제가 펑펑자자이가进门口的话也是可也可以旺财的.
0: 근데 솔직히 약간 좀 코에 걸면 코가 귀에 걸면 귀가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2: 증명하겠습니다. 오, 오,
0: 와! 근데 그 아까 문 쪽이어서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 펭수가 아니라.
2: 그랬어.
1: 还有一个非常好的风水的位置，就是这一个厨房。 所以如果是一个厨房的话，就是有火的话，就是把那个爱情啊、桃花啊、少年少。
0: 일단 펜스야.
2: 나 못 들어가.
0: 너 좀 무섭다.
2: 나 꼈어.
0: 악몽이 나올 것 같아.
2: 뭐야 여기는?
0: 여기를 잘 꾸며놔야 가정이 화목하다.
2: 오. 어쩐지 제가 왔을 때요 가족이 엄청 화목해 보여요. 보세요, 지금 대사롭지가 않았어요 이거. 자, 일단은 풍수님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
0: 아까 그거 너무 컸어.
2: 아, 이게 너무 커.
0: 관리가 안 돼.
2: 그럼 여기는 그래. 아늑하고 너무 좋아. 자, 그럼 바로 결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다 결정했어. 저쪽이.
1: 저쪽이.
2: 바로 현금 박식입니다.
1: 오. 제가 양만 多的 但是这里的话要1500万，只有其他的
0: 30억.
2: 예? 예?
0: 여기 30억이래.
2: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그거 100억이라면서요?
0: 그거 100억, 여기 30억.
2: 여기 이거 30억이라고요?
0: 더 없어?
2: 있어요, 이거.
0: 뭐, 이거까지?
2: 까지 하면, 잠깐만. 아니, 홍콩 집 왜 이렇게 비싸?
0: 홍콩이 전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나라 중에 하나야.
2: 왜요?
0: 심지어 뉴욕보다도 더 비싸대.
2: 뉴욕보다 비싸다고? 내가 왜 홍콩에서 집을 사겠다고? 그럼 홍콩 사람들 다 집 어떻게 사?
1: 제쪽도만. 或者是找一些风水没有那么好的地方也可以.
2: 오늘 다 하고 나니까 풍수 안 좋은 곳에서 못 살겠어. 풍수사님도 집 있으세요?
1: 네요.
0: 아, 풍수사님 집 없대?
2: 아니, 풍수사님은 그럼 얼마나 눈이 높겠어. 그러니까 이걸로는 절대 집 못 사는 거잖아.
0: 이걸로는 나도 안 팔겠다.
2: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이걸로 일단 놀러 가자.
0: 이걸로?
2: 안 되겠지. 나 지금 약간 머리 아파. 풍수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덕분에 좋은 경험했어요.
1: 如果以后有钱的话，可以找我，帮你去找一个风水的房子。 我会等你的。
0: 기다려주겠대.
2: 알겠습니다.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힘들기라 지금 너무 허기죠.
0: 기력이 없어?
2: 기력이 진짜 없어. 하나도 없어.
0: 우리가 여기서 집을 못 샀잖아.
2: 못 샀지.
0: 뭐 아무것도 건져가는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건강이라도 좀 건져가자. 홍콩 사람들이 겨울에 고향식으로 먹는 음식이 있어.
2: 오!
0: 여기다.
2: 여기야?
0: 여기. 네온사인 보이지? 이 네온사인이 요새 홍콩에 잘 없어. 50년 넘는 거.
2: 오!
0: 이런 집들은 저걸 유지를 하게 해줬대.
2: 전통이 있다.
0: 전통이 있다. 여기가 130년 된 집이야. 뭐가 있어 보이지 않아? 천천히.
2: 예이홍.
0: 뭐야? 된산? 오늘 먹을 거는 12지신

0: 한 가지야.
1: 어? 뭐지? 소! 뭐!
0: 소 좀 식상하지.
1: 어, 식상하냐고?
0: 어.
1: 오! 야, 이거 비주얼이 뭐야, 이거?

0: 고추처럼 약간 생겨. 어, 이거 뭐야, 이거?
1: 먹어봐, 일단.
0: 먹어봐?
1: 먹고 알려줄게. 어때?
0: 쫄깃쫄깃!
1: 오늘 우리가 몸보신을 하는 애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입니다.
0: 스네이크?
1: 펭귄은 뱀을...
0: 난 그게 뱀이 어딨어!
1: 아, 그런가?
0: 기어다니지도 못해! 미끄러 미끄러!
1: 그래서 좋아할걸? 요새는 뱀이 데일리 음식이어가지고 뱀피자도 있고 헬스하는 사람들이 뱀 요리를 많이 먹는데.
0: 아, 몸짱 되려고?
1: 어.
0: 저는 몸짱 안 되겠습니다.
1: 어?
0: 전 이미 짱이니까요. 아, 근데 모르고 먹었을 때는 조금 맛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거.
1: 어. 뱀을 잘 못 먹겠으면 내가 또 하나 시켜줄게.
0: 뭔데? 나라고 시켜 이게.
1: 난 개인적으로 거위 요리가 진짜 맛있더라고. 홍콩이.
0: 아, 저기요. 거위 조류잖아요. 원칭 척이에요.
1: 독수리는 다른 새 잡아먹잖아.
2: 다른 새 잡아먹잖아.
0: 어? 나 왜 그 생각 못했지?
1: 황조롱이는 참새를 잡아먹는다고. 너 짱이라며. 새 중에 짱이면은 새를 먹어야지.
0: 잠깐만. 나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나 쇼크 먹었어. 자, 그럼 오늘부터 치킨 좀 시작해볼까? 자, 내가 치킨 광고를 깐 게 몇 갠데.
1: 나 뽀찌 좀 나눠줘.
0: 알았어. 덕분에 내 미래가 밝아졌어.
1: 근데 생각해보니까 갖가지 희한한 거 많이 먹어봤거든?
0: 어.
1: 펭귄 요리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0: 어? 다행이다. 어느 나라에서도 펭귄을 안 먹어서 다행이다.
1: 오늘 저녁에 바빠?
0: 저기요.
1: 여기 하버시티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래.
0: 야, 여기 풋보고 맞나 보다. 어? 여기도 펭귄 있어.
1: 친구들이 많네.
0: 오, 어? 뭐야.
1: 홍콩이 또 이런 금붙이 이런 거에 또 미치거든.
0: 역시. 야. 이야, 금이 장난 아니지, 이거.
1: 아까 그 풍수사님이 집에다가 이런 금 같은 거 두면 좋다 그랬잖아.
0: 맞아.
1: 요런 거 정도는 하나 살 수 있겠네.
0: 자, 일단 가보자. 이하, 와.
3: 장칸세스 뭐 관사.
4: 저거 용 보여, 지금?
0: 와, 용 목걸이야. 저 목걸이야?
1: 와.
0: 골드런이다,
1: 这个有人会戴吗?结婚的时候戴的龙凤花链。 야, 저거 하고 다니면 펭수보다 더 쳐다볼 것 같아, 사람들이. 와.
0: 어때, 느낌이 어때?
1: 좀 살짝 거만해지는 느낌.
0: 어, 약간 다리를 꼬게 되고. 잘 어울리는데?
1: 잘 어울리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목이 두꺼워서 이게 안 된다니까.
0: 안 된다고? 나 안 돼, 지금?
1: 아, 됐다.
0: 어이,
1: 이렇게 이게... 맞춰주신대.
0: 아이, 어깨가 넓어지는구만.
3: 多子多福然后生好多宝宝出来了然后呢家庭很开心这样了爬山的上去
0: 또 11마리가 또 있으니까
1: 어 11마리가 있어
0: 이건 살 수 있을 것 같아
1: 이거 좀 비쌀 텐데
0: 아무리 비싸 봤자 집보단 싸겠지
1: 그렇게 할 듯 다시 한번 말 저거
3: 好
1: 기사키님 너무 많이도 드시네
0: 어쩜 많이
3: 这一个的话呢是我们港币92,871.
0: 오!
1: 1,500만 원 정도 하는데?
0: 어, 당장 풀어주세요. 당장 풀어주세요.
1: 제, 저 이거. 아, 알아.
0: 풀어주세요.
1: 와, 근데 금이 진짜 비싸긴 하다.
0: 비싸다.
1: 남극에서 좀 밀수해 올 생각 없어?
0: 남극에서도 지금 얼음이 금값이야.
1: 아, 얼음 금값이야?
0: 얼음이 녹고 있어.
1: 아, 금은 못 사겠다.

0: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내리자 내리자 내리자.
1: 와.
2: 와 이게 뭐야?
0: 이쁘지?
2: 대박이다. 이건 조금 너무 다른 게?
3: 아시아에서

0: 가장 이쁜 야경을 갖고 있어.
1: 와, 나 진짜.
0: 저기 보여, 저거?
1: 어, 저 뭐야?
0: 레이저쇼.
1: 와! 오, 레이저쇼다.
0: 여기가 딱 8시부터 레이저쇼를 시작한대.
1: 와, 대박이다. 어떻게 타이밍이 딱 맞아. 와, 건물도 다 반짝여, 지금.
0: 어, 그러네.
1: 어, 저기서 막 싸, 뭐. 빔 싸. 아, 맞다, 짜고. 홍콩의 겨울 분위기는 어때?
0: 어,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
1: 어, 그치.
0: 그래서 겨울 되면 여기가 좀 선선해.
1: 어, 지금도 선선해.
0: 그지? 연말, 연초 이때쯤에 홍콩에서 가장 큰 할인 행사들을 많이 한대.
1: 어, 블랙 뭐시 이거.
0: 블랙 프라이데이.
1: 아, 어, 그런 것처럼? 어,
0: 뭐, 요런 거 아일러브 홍콩 티셔츠도 사고.
1: 어. 아, 근데 기가 막히네.
0: 아, 근데 진짜 야경 진짜 이쁘다.
1: 그래서 오늘 집도 보고 금도 보고 했잖아.
0: 어.
1: 결국 다 못 샀잖아.
0: 어.
1: 그래도 따거랑 또 이렇게 야경 보니까 그게 더 값진 것 같아.
0: 나도 고마워, 펭수.
1: 난 따거를 얻었어.
0: 얻은 거 맞아?
1: 얻었어. 내 거잖아.
0: 집도 너무 비싸고,
1: 응.
0: 금도 너무 비싸지만,
1: 응.
0: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반짝반짝이는 것들은 다 공짜니까. 요거를 마음에 담아가는 게 어때?
1: 좋아. 만족했어. 내일도 나랑 놀자.
0: 내일은 좀 힘들어.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또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의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체력, 인격, 지식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담아 스포츠 정보를 전해드리는 교사 이상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야구, 축구, 배구, 테니스 등 스포츠를 직접 즐기거나 관람하시는 분들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스포츠는 그 자체로도 즐겁긴 하지만 스포츠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추신다면 더 재미있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야구 종목의 특징과 기본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야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종목이라서 스포츠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TV를 통해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지만 야구 종목이 워낙 규칙이 많고 복잡해서 야구의 매력을 알기도 전에 채널을 돌리거나 굉장히 지루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알면 알수록 굉장히 흥미로운 종목입니다. 먼저 야구라는 이름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야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일까요? 야구에서 야는 들이라는 뜻이고 구는 공이라는 뜻이죠. 즉 들판에서 공을 가지고 하는 스포츠라는 뜻인데요. 이때 들판은 두 가지 구역으로 구분됩니다. 경기장에 위치한 네 개의 베이스 안쪽에 있는 내야와 베이스 너머에 있는 외야인데요. 들판은 영어로 필드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야와 외야는 영어로 각각 인필드와 아웃필드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야구라는 말은 경기가 펼쳐지는 경기장에 중점을 둔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구를 영어로는 베이스볼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걸 말 그대로 해석하면 야구가 아니고 누구입니다. 왜 야구가 아니고 누구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구 경기장에는 4개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1루, 2루, 3루, 그리고 홈베이스인데요. 여기서 루가 베이스를 말합니다. 루는 보루, 누라는 한자에서 온 말인데요. 두음 법칙에 의해서 1루라고 표현하지 않고 1루, 2루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것이죠. 이처럼 베이스볼은 야구장에 있는 베이스에 중점을 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구와 베이스볼이라는 이름이 표현하는 말들이 이 야구라는 스포츠의 특성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야구 기본 규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야의 중앙에는 투수가 공을 던지는 마운드가 있는데요. 마운드는 언덕이란 뜻으로 지면으로부터 10인치 정도의 높이로 솟아있습니다. 야구 경기가 시작되면 투수는 이 마운드 위에 있는 투수판을 밟고 18.44m 떨어져 있는 홈베이스 방향으로 공을 던집니다. 그러면 홈베이스 옆에 서 있던 타자가 그 공을 배트로 받아치고 파울라인 안쪽으로 공을 떨어뜨리면 1루, 2루, 3루를 순서대로 밟고 홈베이스로 돌아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을 치는 타자가 달려가는 주자가 되어 베이스 사이를 달리는 것을 주루라고 하고 다음 베이스로 나아가는 것을 진루라고 합니다. 이때 타자가 친 공이 파울라인 안쪽으로 떨어지면 이 공을 페어볼이라고 하는데요. 페어플레이 할 때 그 페어 맞습니다. 즉, 페어볼은 알맞은 장소에 떨어진 공이라는 뜻이죠. 반대로 파울라인 바깥으로 떨어진 공은 파울볼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수와 타자가 같은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투수 입장에서는 타자가 공을 최대한 치기 어렵게 해야 하고 공을 친다고 하더라도 베이스를 돌아 홈베이스로 돌아온 것을 막아야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타자가 친 공을 얼른 잡아서 공을 친 타자보다 베이스에 먼저 도착하거나 공을 잡고 있는 손이나 글러브로 주자를 터치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터치하는 행위를 태그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베이스에 먼저 도착해 아웃시키는 것을 포스 아웃이라고 부르고 주자를 터치해서 아웃시키는 것을 태그 아웃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넓은 경기장에서 공을 잡겠다고 투수 혼자서 뛰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투수는 공을 던질 때 경기장을 함께 지키는 수비수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투수가 던진 공을 잡아주는 포수, 내야에 떨어지는 공을 잡는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그리고 외야에 떨어진 공을 잡는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가 있습니다. 9명의 선수가 한 팀이 되어 공을 던지고 받으며 수비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3개의 아웃을 잡으면 공격팀과 수비팀의 역할을 교대합니다. 한 팀이 공격과 수비를 한 번씩 수행하는 것을 하나의 회, 영어로는 이닝으로 보는데요. 프로야구 경기의 경우 총 9회까지 경기가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수비팀이 공격팀의 타자를 어떻게 아웃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수비팀의 선수가 타자가 친 공을 땅에 닿기 전에 바로 잡으면 타자는 바로 아웃됩니다. 이런 경우를 뜬 공 혹은 플라이 아웃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공이 땅에 닿고 나서 투비수가 잡았을 때는 어떨까요? 이때는 타자 주자가 1루 베이스에 도착하기 전에 공을 잡은 수비수의 신체나 글러브가 1루 베이스에 먼저 닿거나 타자 주자를 태그하면 아웃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땅볼 혹은 그라운드 아웃이라고 부릅니다. 타자는 심지어 베이스로 달려보기도 전에 아웃될 수가 있습니다. 타자가 공을 치려고 배트를 돌렸는데 공을 치지 못하는 것을 헛스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타자가 헛스윙을 하거나 공을 쳤는데 파울라인 바깥에 떨어져서 심판이 파울 선언을 하면 타자는 스트라이크를 받습니다. 또한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온 공을 치지 않는 경우에도 스트라이크를 받습니다. 여기서 잠깐 스트라이크 존이란 무엇일까요? 스트라이크 존이란 홈베이스의 좌우 넓이를 폭으로 하고 타자의 무릎 윗부분부터 바지의 윗부분과 어깨의 중간 지점까지를 높이로 하는 사각형의 가상 공간입니다. 투수가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가면 심판은 스트라이크를 선언하고 스트라이크 존 바깥으로 나가면 볼로 판정합니다. 타자가 스트라이크를 두 번 받은 상태에서 규정에 의해 마지막 스트라이크를 받으면 타자는 아웃되는데요. 이때 타자는 삼진 아웃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투수가 스트라이크 존 바깥으로 공을 계속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투수가 볼을 계속 던져서 4개가 쌓이면 타자는 공을 치지 않고도 1루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볼넷, 사구 혹은 베이스 온 볼스라고 부릅니다. 타자가 공을 치려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수가 던진 공을 직접 맞으면 마찬가지로 타자가 1루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구 혹은 힛 바이 피치드 볼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수비팀 입장에서 경기 규칙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공격팀에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투수가 던진 공을 타자가 잘 받아쳤는데 이 공을 수비수가 바로 잡지 못하고 땅에 닿은 경우에는 타자가 주자가 되어서 베이스로 진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잡아서 1루 베이스를 지키고 있던 선수에게 던지기 전에 타자가 1루에 도착해 베이스를 터치하면 타자는 1루 진출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만약 수비수

볼가 잡기 어려운 위치에 공이 떨어져서 공이 베이스로 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타자는 1루를 밟고 2루와 3루, 심지어 홈베이스까지 순서대로 터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에 진출하는 모든 타격을 안타라고 부르는데요. 2루에 진출을 성공한 타격은 2루타, 3루에 진출을 성공하면 3루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안타는 주로 1루까지만 진출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타자가 공을 아주 멀리 쳐서 외야 끝에 있는 담장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타자는 1루, 2루, 3루를 돌아 홈베이스까지 편안하게 뛰어서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런 경우를 홈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공이 담장을 넘어갔다고 해서 바로 점수를 얻는 것은 아니고요. 편안하게 뛸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타자는 반드시 모든 베이스를 순서대로 밟고 홈베이스까지 돌아와야 합니다. 반면 내야나 외야로 공이 떨어졌는데 타자가 열심히 뛰어서 홈베이스까지 들어오는 경우는 공이 그라운드 안에 떨어졌다는 의미에서 그라운드 홈런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수비수가 그 전에 공을 잡고 베이스로 공을 던지기 때문에 쉽게 볼수 있는 장면을 아니죠. 이렇게 베이스에 진출한 주자들은 다음 타자가 공을 쳤을 때 다음 베이스로 진루할 수도 있지만 투수가 공을 던지는 순간 타이밍을 포착해 다음 베이스로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자가 다음 베이스를 훔친다고 하여 도루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베이스로 열심히 달리던 주자가 홈베이스로 들어오는 것을 득점이라고 하고요. 한 명의 주자가 들어올 때마다 공격팀은 1점을 얻습니다. 이렇게 공격과 수비를 반복하면서 마지막 회가 끝날 때까지 더 많은 점수를 얻는 팀이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주자가 홈베이스로 들어올 수 있도록 타격을 한 타자는 타점이라는 점수를 얻습니다. 타점은 팀이 경기에서 이기는 데 영향을 주는 점수는 아니지만, 타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개인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야구는 팀 점수뿐만 아니고, 개인 기록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스포츠인데요. 타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기록은 안타를 치는 확률을 나타내는 타율, 안타 중에서 2루타 이상을 칠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는 장타율, 안타와 사사구 등을 포함해서 베이스에 진출하는 확률을 나타내는 출루율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수비팀의 개인 기록도 살펴볼까요? 투수는 수비가 실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내보낸 주자가 득점을 하면 그 점수만큼 자신의 자책점이 되는데요. 투수가 평균적으로 한 경기에서 몇 점의 자책점을 내어주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방어율입니다. 따라서 방어율이 낮을수록 좋은 투수라고 할수 있겠죠. 투수 외의 수비수들을 야수라고 부르는데요. 내야에 위치한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는 내야수, 외야에 위치한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는 외야수입니다. 야수들의 경우에는 수비에 성공할 확률을 수비율로 평가받습니다. 야수가 충분히 주자를 아웃시킬 수 있는 경우에 수비를 실패하면 실책을 했다고 말하는데요. 이 실책이 많아질수록 수비율이 낮아지고 반대로 실책이 적을수록 수비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야구라는 종목이 가진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경기 진행 방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2강에서는 알듯 말듯 복잡한 야구 규칙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대표적인 야구 리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 EBS 평생학교 이상우의 스포츠 백과사전 편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코디정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을 전하는 정우성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논리와 생각의 기술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짧지 않은 인생이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경험 하셨잖아요. 다양한 지식도 공부하셨고요. 그런데 그런 경험과 지식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지식이란 모두 머릿속에 보관됩니다. 발뒤꿈치와 허파에 지식이 보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공부한 것이 머릿속에 보관된 다음에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이제 인생 100세 시대가 되었잖아요. 세상이 변했고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머리를 쓰고 또 어떻게 타인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행을 이제부터 함께 하기로 합니다. 이 여행은 인간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여행입니다. 사는 게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걱정, 우울, 고독, 스트레스, 후회. 대부분의 문제는 인간 머리에서 나오고 머리 안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머릿속 여행을 하면서 문제도 풀고 해답도 찾아보기로 해요. 인생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과거도 다르게 해석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는 논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논리학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잖아요. 모든 인문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이 논리학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보면 애매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헤겔, 프레게, 러셀, 비트겐슈타인, 유명한 철학자들입니다. 이들이 모두 논리학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논리학이 다 다릅니다. 너무 다르거든요. 논리학이라는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의미의 논리학이 크게 세 개나 있단 말이죠. 그 밖에도 더 있어요. 그래서 아주 헷갈립니다. 우선 세 가지 논리학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리학 살펴보죠. 옛날 고등학교 때 집합과 명제를 배운 적이 있지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 명제론을 사용하는 논리학이 있습니다. 수학에서 가르치는 논리학이니까 수리 논리학이라고 부르고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자리 잡기 시작한 최신 논리학입니다. 아이고, 수학이라고 하면 듣기 싫지요. 왠지 거부감 들잖아요. 안심하세요. 제가 전하려는 논리학은 수학적인 논리학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간 머리 안의 여행을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수리 논리학은 인간 머리 안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수리 논리학은 머리 바깥에서, 그것도 이미 표현된 문장 중에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표현만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인간의 머리 안에는 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올바른 생각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의 머릿속에는 참으로 많은 지식이 있기는 해도 그 지식들은 온통 참과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진실도 있고 오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예요? 네, 인간의 머릿속에요. 두 번째 논리학을 살펴볼까요? 변증법이라는 논리학이 있습니다. 이 변증법 논리학도 머리 안이 아니라 머리 바깥의 논리학입니다. 참된 진리, 신의 섭리가 어떻게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를 어떻게 알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논리학입니다. 그런데 일단 참된 진리, 신의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로 사람들이 싸우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논리 여행은 변증법 논리학도 아닙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이제부터 말하는 논리학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논리학은 고대 그리스 대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2300여 년 전에 창안해서 18세기 말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 의해 집대성된 논리학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논리학입니다. 일반 논리학, 고전 논리학, 전통 논리학 등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이 탄생하고, 어떻게 그 생각이 도약하는지, 어떻게 머리 안에서 오류가 나타나며, 또 인간 머릿속에서 원리가 생겨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2000년 넘게 딱 정리해온 학문입니다. 이 논리학이 말하는 논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논리란 인간의 머리 구조입니다. 생각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잖아요. 생각의 내용은 사람마다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런 내용이 무엇이든 어떻게든 머리 안에서 생각이 탄생하게끔 만드는 형식을 우리가 모두 머릿속에서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논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구조로 생각한다는 거지요. 비유해 볼까요?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바닥이 있어야 하잖아요. 기둥과 벽이

있어야 하고 지붕이 있어야 합니다. 바닥, 기둥, 벽, 지붕이라는 뼈대가 잘 연결돼야 좋은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원하시는 대로 그럴싸하게 인테리어도 하고 가구 같은 내용물도 들여놓겠지요. 이런 사실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당연한 일들이 머릿속에서도 일어납니다. 머릿속에서도 바닥, 기둥, 벽, 지붕이 있고 철학자들은 그것을 생각의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논리입니다. 논리가 있기 때문에 생각의 집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논리적이라는 말도 자주 사용하잖아요. 논리와 논리적은 다릅니다. 논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머릿속의 생각의 형식, 생각의 구조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이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논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 그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다. 무엇이든 가급적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등등의 표현을 쓰잖아요. 논리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생각의 내용이 어쩐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또 그래서 타당한 것 같고 설득력이 있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인류는 생각의 형식만 같을 뿐이지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즉, 논리는 같아도 논리적은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논리적이냐, 비논리적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논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논리적인 걸까요? 그 기준이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오늘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 덩어리가 있다고 가정하죠. 그것을 쉽게 말해서 파랑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제 머릿속에 있는 파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논리적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생각이 같은 것입니다. 이 경우 여러분이 바보라면 저도 바보겠지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파랑이 있고 여러분 머릿속에는 빨강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파랑과 빨강이 서로 반대되는 경우라면 우리는 서로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경우 여러분이 논리적인 의견을 가지셨다면 저의 의견은 비논리적인 의견이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째서 내 머릿속에는 파랑이 나타난 것일까? 어째서 저희의 머릿속에는 빨강이 있는 걸까? 그런데 어떤 이의 머릿속에는 파랑과 빨강이 섞여 있다거나 아니면 노랑이 있다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어째서 이런 차이가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것일까? 논리는 같다고 하면서 어째서 생각이 달라지는 걸까요? 이것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논리가 가르쳐 줍니다. 논리를 알면, 즉 인간 머릿속의 구조를 알면 타인과 대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어째서 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다면 대화가 달라지겠죠. 심지어 표정도 달라지고 표현도 변합니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와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심지어 자식 세대, 요즘 젊은 세대의 생각의 차이까지 납득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논리의 유용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리의 유용성은 항상 두 가지 관점이거든요. 소통과 지식입니다. 인간의 머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식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EBS 평생학교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공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부를 했는데 어떤 이는 잘 알아듣고 어떤 이는 어려워합니다. 누군가는 공부해도 금방 까먹고 그런데 누군가는 그 지식을 오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응용까지 척척 해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걸까요? 그런 차이는 머릿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의 일이니까는요. 그래서 그 머리 안으로 들어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논리학입니다. 지식은 언어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미지와 음악도 있지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미지와 음악에도 이름이나 설명을 붙이려고 합니다.
공부할 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간 언어로 처리합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무엇인가 공부할 때그 공부거리가 단어, 문장, 단락의 구조로 머리 안에서 처리되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머리 구조, 즉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논리에 맞게 공부하면 지식을 효과적으로 얻게 되고 논리에 맞게 공부하지 않으면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논리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의 기술입니다. 이제 단어 한 개를 살펴볼 차례거든요. 똑같은 대상을 보고도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떠올랐지만 그 단어의 의미가 다를 수도 있고요. 단어 한 개만으로도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생겨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소아기내과 교수 이태희입니다. 오늘은 말 못할 고통, 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변 횟수가 적거나 배변에 어려움을 느끼는 증상이 변비입니다. 변비로 인한 증상은 다양하지만 의학적으로 변비를 정의할 때 다음에 여섯 가지 전형적인 증상들 중 두 가지 이상이 지속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일주일에 배변 횟수가 3회 미만. 두 번째, 단단한 덩어리 대변. 세 번째, 배변 시 과도하게 힘을 줘야 하는 경우. 네 번째, 배변 후에도 대변이 다 배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변감. 다섯 번째, 배변 시 항문이 막혀서 잘 배출되지 않는 항문 폐쇄감. 여섯 번째, 배변을 위해 손으로 변을 파내거나 배를 누르는 등의 조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잔변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변 후 시원하지 않은 느낌, 잔변감은 대변이 불완전하게 배출되면서 생기는 진짜 잔변감이 있습니다. 잔변감을 호소한 분의 엑스레이인데요. 대변이 직장과 대장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골반적 근육이 뭉치면서 생기는 잔변감도 있습니다. 잔변감을 호소한 분의 엑스레이인데요. 대변이 거의 관찰되지 않습니다. 골반적 근육이 뭉쳐서 생기는 잔변감을 가진 환자분들의 특징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화장실에 오래 앉아서 반복적으로 과하게 힘을 주시거나 두 번째, 배변 욕구, 즉 변이감도 없는데 화장실에서 무리하게 배변을 시도한다거나 세 번째, 항문이 잘 열리지 않는 항문 기능이 나쁜 배변장애형 변비 환자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제 외래를 찾아오신 변비 환자 100분을 대상으로요. 변비로 가장 괴로운 증상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변비 환자가 느끼는 가장 괴로운 증상은 실제로 복부 팽만이 가장 흔했습니다. 배변 시에 과도하게 힘을 줘야 한다, 배변 후에도 잔변감이 있다는 전형적인 증상 말고도 소화불량, 복통, 변이감이 없는 것도 가장 괴로운 증상들이었습니다. 66세 여자로 4년 전부터 대변은 매일 잘 보는데 물만 먹어도 배에 가스가 많이 차고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분은 대변은 매일 잘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대장이 매우 많이 늘어나 있고 대변이 가득 찬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CT 검사에서는 심한 변비를 유발하는 가성 장폐색 소견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변비 환자는 변비의 전형적인 6가지 증상은 별로 없고 복부 팽만이나 소화불량이 주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변비가 심해질수록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불량 증상이 심해질까요? 최근에 변비가 소화기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변비가 심해질수록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 식욕저하, 복부 팽만, 상복부 통증, 하복부 통증, 역류성 식도염 증상들이 더 심해집니다. 즉, 변비를 잡아야 역류성 식도염, 소화불량, 가스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변비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변비 환자는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원발성 변비, 즉 1차성 변비입니다. 운동 부족, 수분 및 섬유질 섭취 부족 등이 원발성 변비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 원발성 변비 환자가 변비 기능 검사를 받으면 그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변비 환자는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나 가지고 계신 질병으로 인해서 변비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것을 2차성 변비라고 합니다. 특히 노인성 변비에서 2차성 변비가 흔히 관찰됩니다. 그럼 어떤 약을 복용하면 변비가 생길까요? 항경련제, 우울증약, 진경제, 파킨슨병 치료제, 마약성 진통제, 소염 진통제가 대표적으로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입니다. 특히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에서 처방되는 약물 중에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이 많습니다. 60세 남자로 지난 1년 동안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외래에서 처방받은 변비약을 복용하면서 매일 쾌변을 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한달 전부터 배변 횟수가 줄었고 대변도 단단해지고 복통이 생겨서 외래를 방문하였습니다. 복부 CT에서는 대장이 많이 늘어나 있고 대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약물 치료로 잘 조절되었던 변비가 한달 전부터 왜 이렇게 나빠졌을까요? 환자는 한달 전에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고 정형외과에서 소염 진통제와 근육이완제를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약물들은 변비를 유발할 수 있고 기존에 잘 조절되었던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비가 심한 환자분들은 소화기 내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약을 처방받으실 때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 변비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인지 꼭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병이 있으면 변비가 잘 생길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파킨슨병, 척수 손상, 대장암 등이 대표적으로 변비를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변비를 유발하는 질환을 보면 노인이 들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노인성 변비에서 갖고 있는 지병이 변비의 중요한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수분과 음식은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을 통해 배변됩니다. 통상 하루에 섭취하는 음식에는 수분이 약 2리터 정도입니다. 섭취한 음식은 식도에서 25초 이내로 위로 내려가고 위에서는 4시간 이내로 음식을 저장하면서 위 운동과 위액 분비로 음식은 잘게 부서지고 분해됩니다. 이렇게 잘게 분해된 음식은 소장을 통해 대부분의 영양분이 흡수되고 대장에 도달하면 약 1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대장에서 대부분의 수분이 흡수됩니다. 대장에서 24시간에서 32시간 머물다가 항문을 통해 하루에 약 200g 정도의 고형변이 배출됩니다. 20세 여자로 평소에 매일 화장실 갔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이어트를 하면서 두달 동안 8kg 감량은 했지만 화장실에 일주일에 한 번도 가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고단백질 다이어트를 하셨습니다. 단백질은 소장에서 대부분 흡수됩니다. 그래서 대장에 도달하는 소화물이 없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밖에 없었죠. 대변의 양은 식사량에, 대변의 굵기는 수분량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변비는 다이어트를 하는 젊은 여성과 식사량과 수분 섭취가 적은 노인에게 잘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이상적인 배변 주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9번까지 정상 배변 주기입니다. 그러나 배변 주기가 정상이라도 변비일 수 있습니다. 매일 대변을 보셔도 배변 시에 과도하게 힘을 줘야 한다거나 배변 중에 항문이 막힌 느낌이 든다거나 배변 후에도 잔변감이 있다면 변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0세 여자로 13년 전부터 매일 대변을 보기는 하지만 대변량이 적고 대변도 단단하고 대변을 볼 때는 힘을 많이 줘야 하고 종종
손가락

시각으로 대변을 파냈다고 합니다. 이분의 엑스레이를 보시면 대변이 매우 많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매일 대변을 봐도 변비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변비 진료가 꼭 필요한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고 증상이 있는 변비. 두 번째, 생활 습관 개선, 운동과 식이요법이죠. 이런 생활 습관 개선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변비. 마지막으로 약국에서 파는 변비약이나 관장을 자주 해야 하는 변비입니다. 변비 환자에서 경고 증상이 있으면 대장암 등의 기질적인 문제가 변비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경고 증상에는 혈변, 빈혈, 대변 잔열 검사 양성, 체중 감소, 변 굵기 변화, 최근 발생한 변비 등이 있습니다. 52세 남자인 이분은 평소 건강했던 분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6개월 전부터 대변이 가늘어지고 가스 차는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대장 내시경에서 대장암으로 대장이 거의 막힌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대장암이 변비의 원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해도 잘 낫지 않는 변비는 진단을 잘 내리고 변비약을 복용하면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삶의 질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변비의 정의, 원인, 변비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변비는 원인을 알수 없는 1차성 변비이지만 특정 약물이나 질환이 2차성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료가 필요한 변비는 경고 증상이 있는 변비, 생활 습관 개선에도 낫지 않는 변비, 약국에서 파는 변비약이나 관장을 자주 해야 하는 경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소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하한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세게 왔었어요.
0: 존경했던 롤모델은?
1: 에픽하이 타블로.
0: 좋아했던 과목은?
1: 미술.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0: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1: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아,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0: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1: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0: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1: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0: 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그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체력, 인격, 지식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담아 스포츠 정보를 전해드리는 교사 이상호입니다. 지난 1강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야구라는 종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야구는 어떤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1강을 잘 이해하신 시청자분들이라고 해도 야구 경기를 보면서 여기서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만큼 야구 규칙이 복잡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야구 경기가 진행되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 그동안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야구가 계속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수학에서 더하기나 빼기의 원리를 이해하면 1 더하기 1은 2고 2 빼기 1도 1이라는 것을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야구 경기가 진행되는 원리를 이해한다면 복잡한 상황이라도 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야구 경기를 보면서 의문이 들거나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는 부분들을 쉽고 간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자가 친 공이 분명 파울라인 안쪽에 닿았는데 수비수들이 그냥 공을 지켜보면서 수비를 하지 않고 있는 장면을 보셨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공이 땅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경기 진행이 가능한 페어볼인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미 땅에 닿았으면 땅볼이니까 내야수가 빨리 1루로 던져서 타자를 아웃시켜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 문제는 페어볼 규정을 알고 있으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파울라인까지가 페어 지역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두 가지 구역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이스를 포함해서 베이스 뒤에 있는 구역, 이곳을 편의상 외야라고 하고요. 그리고 베이스보다 안쪽에 있는 구역, 이곳을 내야라고 하겠습니다. 공이 외야에 먼저 닿은 경우에는 무조건 공이 처음 닿은 위치가 페어와 파울을 결정합니다. 이때에는 외야 페어 지역에 있는 선수 혹은 심판이 닿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타자가 친 공이 쭉 뻗어서 외야 페어 지역에 있는 땅을 맞고 파울라인 바깥으로 나갔다면, 이때 공이 처음 닿은 곳이 페어 지역이니까 페어볼로 판정돼서 경기가 계속 진행되고요. 페어 지역에 있던 외야수가 글러브로 공을 잡으려다가 놓쳐서 파울라인 바깥쪽으로 떨어져도 마찬가지로 페어 지역 안쪽에 먼저 닿은 것이기 때문에 페어볼로 판정됩니다. 반대로 외야에서는 파울라인 바깥쪽에 먼저 닿았던 공이 튕겨서 파울라인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파울라인 바깥에 있는 외야수가 공을 잡으려고 하다가 실수로 놓쳐서 라인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파울로 판정됩니다. 먼저 닿은 구역이 파울 라인 바깥쪽이기 때문입니다. 외야는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닿은 구역이 어디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반면에 내야는 공이 멈춘 지역이 어딘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이 멈춘다는 것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타자가 친 공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뒀을 때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을 공이 멈췄다고 할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이 선수나 심판에게 닿았을 때 공이 멈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야에서는 이렇게 공이 멈췄다고 정의한 시점에 공이 어디에 있느냐가 페어와 파울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자가 친 공이 내야 파울 라인 안쪽에 먼저 닿긴 했는데 그대로 굴러서 내야 파울 라인 바깥쪽으로 나가서 멈췄다면 이때에는 파울 라인 바깥쪽에서 공이 멈췄으니까 파울로 판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파울 라인 바깥에 있는 내야수가 공을 잡으려다가 놓쳤는데 라인 안쪽으로 들어온 경우, 이때에도 공이 선수에 닿은 시점이 파울 라인 바깥쪽이니까 파울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야 파울 라인 안쪽에 있는 선수의 몸을 맞고 공이 파울 라인 바깥쪽으로 나갔다면 공이 선수에게 닿은 공간이 라인 안쪽이기 때문에 페어볼로 판정되고요. 내야 파울라인 바깥에서 구르던 공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야 파울라인 안쪽으로 들어왔다면 페어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예시를 든 것처럼 수비수들이 그냥 공을 지켜보면서 수비를 하지 않았던 것은 내야 파울라인 안쪽에 있던 공이 아슬아슬하게 라인 바깥쪽으로 굴러가는 경우, 이 공이 파울 지역으로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웃 규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난 1강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비수가 공이나 공을 잡고 있는 글러브로 주자를 터치하는 것을 태그라고 했고, 이렇게 아웃되는 것을 태그 아웃이라고 하죠. 심판이 플레이볼 선언을 한 상태에서 주자의 신체 일부가 베이스에 닿지 않은 상태라면 수비수는 언제든지 주자를 태그 아웃 시킬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타자가 공을 치고 1루 베이스를 밟은 뒤에 2루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고 직선으로 달린다면 베이스를 밟고 나서도 더 뛰어갈 수 있습니다. 1루 베이스에 갑자기 멈추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수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죠. 이렇게 베이스를 밟고 지나가는 것을 오버런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타자가 1루 베이스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2루 방향으로 향한다면 태그아웃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태그아웃은 간단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1루 오버런 상황을 제외하고 인플레이 상황에서 수비수는 언제든지 베이스에서 떨어진 주자를 태그아웃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수비수가 베이스를 밟아서 주자를 아웃시키는 포스아웃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포스아웃의 이름에 그 조건이 담겨 있는데요. 포스아웃에서 포스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힘이 어떤 힘이냐? 바로 주자가 반드시 달리도록 만드는 힘을 뜻합니다. 즉, 주자가 특정한 베이스로 반드시 뛰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자를 그 베이스로 밀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비수가 주자보다 베이스를 먼저 터치하면 주자가 포스아웃 규정에 의해 아웃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타자가 공을 치면 반드시 1루로 달려가야 합니다. 즉, 1루로 자신을 밀어내는 포스가 생긴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비수가 1루 베이스를 먼저 터치했을 때 타자 주자가 아웃되는 것입니다. 반면, 타자가 1루 베이스를 밟고 2루까지 진루하는 것은 반드시 가야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포스아웃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포스는 바로 다음 베이스에 있는 주자에게도 작용하는데요.
1루의 주자가 먼저 나가 있는 상태에서 타자가 땅볼을 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타자에게는 반드시 1루 베이스로 달려나가야 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1루 주자는 그 베이스를 비우고 다음 베이스, 즉 2루로 진루해야 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만약 1루에 주자가 없고 2루에만 주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타자가 공을 치고 1루로 달려갈 때 1루 베이스가 비어 있기 때문에 2루 주자는 진루를 해도 괜찮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2루 주자가 3루로 진루할 때는 포스아웃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신 시청자분들이라면 모든 베이스에 주자가 있는 만루 상황에서는 타자가 땅볼을 쳤을 때 모든 주자가 포스아웃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겁니다. 만루 상황에서는 타자가 공을 치고 1루로 달려갈 때 1루 주자는 2루로, 2루 주자는 3루로, 3루 주자는 홈베이스로 반드시 달려가야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주자가 포스아웃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자가 공을 쳤을 때 반드시 달려가야 하는 힘 외에도 주자에게는 다른 힘이 작용하는데요. 그건 바로 귀루 의무입니다. 귀루란 베이스로 복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주자들은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에 다음 베이스로 달릴 준비를 하기 위해 베이스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리드라고 하는데요. 리드하거나 다음 베이스로 달려가는 주자가 반드시 자신의 베이스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타자가 친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수비수가 바로 잡는 경우, 즉 타자가 뜬공 혹은 플라이아웃을 당했을 경우입니다. 타자가 플라이아웃을 당하면 베이스에서 떨어져 있던 주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베이스로 돌아가서 베이스를 터치해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수비수가 먼저 공을 잡은 상태로 베이스를 터치하면 해당 베이스에 있던 주자는 아웃됩니다. 그렇다면 플라이아웃 상황에서 주자는 다음 베이스로 절대 뛸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플라이아웃이 발생한 이후 베이스로 돌아가 터치하는 것을 성공한 주자, 그리고 플라이아웃이 완료되는 순간까지 베이스에 계속 붙어있던 주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다음 베이스로 진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태그업 플레이라고 하는데요. 태그업 플레이를 펼치는 것은 주자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포스아웃 상황이 아닙니다. 즉, 수비수는 반드시 주자를 태그해야 아웃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그아웃과 포스아웃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아웃 규칙으로 인해 파생되는 규칙이 있는데 바로 인필드 플라이 아웃입니다. 인필드는 내야를 뜻하는 말이죠. 인필드 플라이는 내야 뜬 공을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내야에서 높이 뜬 공의 경우 수비수가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는데요. 만약 1루와 2루에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타자가 내야 뜬 공을 치면 앞서 설명드린 포스아웃 규정에 의해서 아웃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자는 자신의 베이스에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수비수가 고의로 공을 놓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수비수가 다시 공을 주워서 다음 베이스로 뛰지 않는 주자들을 아주 쉽게 포스아웃 시킬 수 있겠죠. 이렇게 공을 일부러 놓치는 것을 고의 낙구라고 하는데 수비수가 내야 높이 뜬 공을 고의 낙구해서 주자들을 아웃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판이 미리 아웃 선언을 하는 것을 인필드 플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때도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아웃 카운트가 없거나 원아웃인 상태에서 주자가 1, 2루에 있거나 만루인 상황에서만 인필드 플라이 규칙이 성립됩니다. 즉, 투아웃인 상태 혹은 2루 베이스에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심판이 인필드 플라이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야에 공이 높이 떴다고 해서 무조건 인필드 플라이 규정이 발동되는 것은 아니고 심판이 판단해서 콜을 해야지만 인필드 플라이 아웃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심판의 신호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쏭달쏭 알듯 말듯한 야구 규칙들을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코디정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을 전하는 정우성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논리란 인간 머리 안쪽에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부터 인간의 머리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는 개념입니다. 개념은 논리의 시작이고 논리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념

염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요?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나요? 영어로는 컨셉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 단어의 명확한 뜻을 알려고 수십 년 동안 헤맸던 것 같아요. 어려웠어요. 틀림없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에 일본 학자가 한자어로 개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한국인들은 150년 동안 이 단어의 의미를 헷갈려 하면서 고생했다, 고생해 왔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는 개념의 뜻을 제대로 모른다고 아주 편안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완전히 명쾌히 쉽게 해결해 보죠. 개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본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그 물건이 우리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물건이 그대로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이미지로 들어오겠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미지로 기억하고 이미지로 대화하는 초능력은 없습니다. 이미지만으로는 지식도 소통도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머리는 그 물건 이미지에 이름을 붙여요. 그게 바로 개념입니다. 그 물건이 책이라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책이라는 단어가 그 물건에 대한 개념입니다. 영어로 북이라는 단어도 개념이죠. 일본 말로는 홍이라고 합니다. 이건 개념일까요? 네, 여러분이 그 단어를 안다면 개념입니다. 그러나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홍은 개념이 아닙니다. 홍이라는 단어로는 머리 안에서 의미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개념이란 머릿속에서 의미를 만드는 단어를 뜻합니다. 사실상 개념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가수 임영웅 아시잖아요. 임영웅은 개념입니까? 네. 여러분 머릿속에서 저 유명한 대한민국 가수가 떠오른다면 임영웅은 개념입니다. 2024년에 데뷔한 걸그룹 아일릿이 있습니다. 아일릿 팬들에게는 아일릿은 개념입니다. 아일릿을 모르신다면 적어도 아일릿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개념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개념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표준 국어 사전은 개념을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설명합니다. 개념을 설명하는데 동원된 사물, 현상, 일반적이라는 말이 의미적으로 모호하고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개념 자체의 의미가 어려웠던 겁니다. 게다가 국어 사전이 개념을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정의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개념은 사람마다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뜻풀이는 개념의 참뜻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겠죠. 머릿속에서 개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꽃을 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지요. 그 꽃의 이름은 국화꽃이라고 가정해 보고요. 그 꽃을 바라보는 우리가 없다면 그 꽃이 국화꽃이든 장미든 진달래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꽃은 저렇게 생긴 식물일 뿐이지요. 그런데 그 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그 꽃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요.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모두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름을 일컬어 뭐라고 했죠? 네,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 꽃을 보고 꽃이라거나 좀더 구체적으로 국화꽃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그 꽃은 비로소 내 머릿속에서 국화꽃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개념이 머릿속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개념은 의미의 윤곽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의미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의미의 윤곽이라고 한 까닭은 뭘까요? 인간이 100% 완벽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냥 쉽게 개념은 의미를 만들어낸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렇듯 단어로 어떤 대상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거기가 논리학의 시작이고요. 철학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머릿속에서 꽃이라고 이름을 붙여본다고 가정해보죠.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 바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어떤 대상에게 개념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머릿속에서
내가 부여한

0: 단어로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배우자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 벌이 바깥에 존재하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일지는 몰라도 적어도 내 머릿속에는 내가 꽃이라는 단어를 부여한 만큼의 의미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시인 김춘수 선생님의 꽃이라는 시를 다들 아시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 시에서 두 연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은 머리 바깥입니다. 두 번째 연이 머리 안쪽에서 개념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개념의 역할을 잘 설명한 예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개념의 기초 역할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개념은 머릿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서 개념의 실제 역할을 살펴보기로 해요. 지식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홍길동이라는 환자가 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요, 피곤하고 손발이 좀 저립니다. 물을 많이 마십니다. 소변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계속 뭔가를 먹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먹습니다. 홍길동의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의사라고 하지요. 그러면 개념을 부여해야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질병, 질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질병이나 질환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홍길동 증상에 관한 의미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당뇨병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길동의 여러 증상이 당뇨병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합쳐져서는 의미가 아주 선명해지잖아요. 이것이 인간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개념의 역할입니다. 즉, 개념은 머리 안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병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으니 이제 굳이 증상을 막 하나 둘다 나열하지 않아도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단어 하나면 충분합니다. 개념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요소를 잘 알아야 소통도 잘할 수 있고요. 또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개념은 의미의 크기를 갖습니다. 특히 감각적인 물건이 있잖아요. 감각적인 물건은 다 크기가 있습니다. 머리 안에 있는 단어도 의미의 크기를 갖고요. 그래서 크기 비교가 쉬운 것입니다. 감각적인 물건 중에서 집합 개념은 더큰 의미를 갖습니다. 즉, 사과보다는 과일이 의미가 더 큽니다. 이런 감각적인 물건은 의미 크기가 쉽고요. 사람마다 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추상적인 단어의 경우가 문제인데요. 개념의 크기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인권, 사랑, 자유, 행복이라는 단어는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이 단어들의 의미 크기가 완전 다르겠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단어의 의미가 클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의미 크기가 작겠죠. 그래서 이 크기의 차이 때문에
1: 지역사회에 있는 변비인들과 일반인의 건강 수준을 비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변비를 가진 사람은 일반인에 비해 삶의 질이 낮습니다. 변비를 가진 사람은 건강이 전반적으로 더 나쁘고 병에 걸리기 쉬울 것이라고 믿으며 건강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육체적인 통증도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매우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정신적인 건강과 정서적인 역할이라는 것인데요. 변비 환자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2세 여자로 어렸을 때 변비가 있었고 제왕절개술 후 변비가 나빠졌던 분입니다.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은 변비약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대변 앞부분이 너무 단단해서 항문이 찢어지는 통증이 가장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환자는 변비 때문에 몸이 너무 무겁고 외출을 잘 못하고 항문통이 자주 발생해서 괴롭고 정신적인 고통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슬프다고 하였습니다. 이분의 수소

초기 검사 결과입니다. 소장 세균 과증식과 장내 고세균 증식 소견이 나타나서 변비약과 함께 항생제를 처방해 드렸습니다. 이후 환자의 변비 증상은 매우 좋아졌고 삶의 질도 매우 개선되었습니다. 환자는 약물 치료 후 몸이 날아갈 것 같다고 하시고 이제는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변비가 있으면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약 340만 명의 미국의 참전 용사들을 추적한 코호트 연구를 보시면 변비가 있는 사람이 변비가 없는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12%가 높습니다. 변비가 있는 사람들이 변비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심장 질환은 11%가 증가하고 뇌졸중은 19%가 증가하기 때문에 변비 환자의 사망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변 중에 과도한 힘주기가 급격하게 혈압을 상승시키고 변비로 장내 세균총의 변화가 초래되기 때문에 심장 질환과 뇌졸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변비가 있으면 콩팥도 나빠집니다. 약 350만 명의 미국의 참전 용사를 추적한 코호트 연구를 보시면 변비를 가진 사람이 변비가 없는 사람에 비해 신장 질환의 위험도가 13%나 증가합니다. 이는 변비로 인한 장내 세균총 이상, 즉 장내 유익균은 감소하고 유해균은 증가하는 이런 변화죠. 그리고 장내 독소 성분 증가로 인하여 염증이 증가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식소실로 응급실을 방문한 84세 남자입니다. 최근에 변비로 약물과 관장 치료를 했었고 응급실 방문 이틀 전에 마지막으로 대변을 보시고 금일 대변이 마렵다고 해서 보호자가 관장을 하였고 관장을 한 후에 환자는 화장실을 반복적으로 가시고 대변을 보기 위해서 힘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숨쉬기가 답답하다고 하시더니 의식을 잃었습니다. 복구 CT에서 대장에 매우 단단한 대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장과 소장에는 혈류 공급이 떨어진 허혈성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환자는 내과적인 치료에도 더 이상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은 심정지로 돌아가셨습니다. 특히 고령이나 심장 질환의 위험 인자를 가진 환자에서 잘 조절되지 않는 변비는 이렇게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변비를 방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응급실에서 만나는 변비 합병증은 장폐색, 장궤양, 장천공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경우죠.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은 대개 나이가 많거나 심장, 간, 콩팥이 나쁜 중증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파킨슨병, 뇌졸중, 뇌출혈 병력이 있는 환자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44세 젊은 여성으로 복통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2년 전 파킨슨병을 진단을 받으셨고, 최근에는 우울증 약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평소에 거동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변비가 심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관장을 해오셨고, 최근 일주일 전부터는 대변을 전혀 못 보시고, 배가 불러오고 복통을 호소하였습니다. CT를 보시면요, 장들은 매우 늘어나 있었고, 직장에는 단단한 대변들로 가득 찬 분변 매복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젊어도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파킨슨병 약, 우울증 약, 그리고 파킨슨병 자체로 인하여 장폐색 같은 변비 합병증이 나타난 사례입니다. 노인 요양원의 변비 환자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변비 합병증은 변실금과 가성설사입니다. 변실금이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변이 항문 밖으로 줄줄 새는 거고요. 가성설사는 가짜설사, 즉 설사가 아니라 원인은 변비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설사처럼 보인 경우를 가성설사라고 합니다. 단단한 대변이 직장에 가득 찬 상태를 분변매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분변매복은 주변 점막에 손상이나 자극을 주어 장의 분비를 유발하고 덩어리 대변은 배출은 안 되고 덩어리 대변 사이로
장애

양만 항문 밖으로 배출되다 보니 설사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항문 괄약근이 약한 노인에선 변이 줄줄 새는 바람에 변실급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73세의 남자가 최근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설사가 생기는 바람에 지사제를 3일간 복용했다고 합니다. 설사가 잠시 호전된 듯 하였으나 새롭게 복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대장이 천공되어 복막염이 발생된 경우였습니다. 사실 진짜 설사가 아니라 변비가 심해서 설사로 오인되었던 가성설사 사례였습니다. 노인에서 심한 변비는...

0: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1: 역삼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안 왔다.
0: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우세창 선생님.
0: 좋아하는 과목은?
1: 수학.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2: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중학교 때 고민이?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하고
0: 싶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는?

0: 얘기도 궁금해요.
1: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오,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 선생님.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 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 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 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0: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1: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0: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대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체력, 인격, 지식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담아 스포츠 정보를 전해드리는 교사 이상호입니다. 이번 3강에서는 축구 종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는 야구에 비해 득점을 하는 방식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 편인데요. 그래서인지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랑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많은 지역에서 축구를 즐기고 있는 만큼 국가와 지역마다 각기 다른 문화와 전술, 스타일이 만들어지고 점차 발전하고 있는데요. 점점 더 정교해지고 기발해지는 팀 전술과 선수들의 개인 기량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축구 경기를 보는 재미를 더해주기 마련이죠.

하지만 축구 경기의 기본 규칙을 모르고 있다면 이러한 전술과 기량을 제대로 즐기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강에서는 축구 경기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구는 찰축자에 공구자를 써서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공을 찬다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축구를 풋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풋은 발이라는 뜻이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축구는 공을 발로 차는 종목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축구는 영어로 사커가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커라는 용어는 주로 미국식 영어에서 축구를 지칭하는 용어고, 풋볼은 영국식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축구를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축구를 사커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점차 유럽 축구를 보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커보다는 풋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졌기도 하고요.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스플랭 중세 번째인 F가 풋볼을 뜻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축구가 영어로 풋볼이다라고 하면서 시작해 봤습니다. 그럼 축구를 부르는 용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고요. 축구 경기의 진행 방식에 대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는 공을 발로 차는 종목이라고 했죠. 하지만 반드시 발로만 공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을 주로 다루는 부위가 발이긴 하지만 머리나 가슴, 다리처럼 다른 신체 부위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이나 팔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경기 중에 의도적으로 손이나 팔을 이용해 공을 터치하는 경우 혹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손이나 팔을 이용해 상대방 골문에 공을 집어넣었다면 핸드볼 파울이 선언되고요. 상대팀은 반칙이 일어난 지점에서 자유롭게 공을 찰수 있는 프리킥 기회를 얻습니다. 이렇게 축구는 손과 팔을 제외하고는 공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종목인데요. 경기를 하는 공간이 무한정 넓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축구 규칙을 관장하는 국제축구평의회는 축구 경기장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장은 기본적으로 사각형 모양인데요. 이 축구장 양쪽에는 높이 2.44m, 폭 7.32m의 사각형의 골대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대가 위치한 쪽에 그어진 두 개의 직선은 골라인이라고 하고요. 골대가 위치하지 않은 양쪽 직선을 터치라인이라고 합니다. 골라인의 경우 최소 45m, 최대 90m까지 허용되는데요. 국제 경기를 위한 경기장의 골라인은 64m에서 75m까지 이렇게 더 적은 범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터치라인은 90m에서 120m까지 허용되지만 국제 경기를 위한 경기장에서는 100m에서 110m까지로 제한됩니다. 규정이 이렇다 보니 국제 경기가 펼쳐지는 모든 축구 경기장은 직사각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긴 하지만 골라인과 터치라인의 길이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직사각형 경기장에는 중앙을 가르는 선이 그어지는데요. 이 선을 하프웨이 라인이라고 부르고요. 이 선을 중심으로 두 팀의 영역을 구분합니다. 하프웨이 라인 가운데 지점에는 센터마크라는 점을 찍는데요. 다시 이 센터마크를 중심으로 반경 9.15m의 원이 그어지는데 이 원을 센터서클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은 왜 그려진 걸까요? 그건 바로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킥오프를 위해서는 센터서클 안에 한 명의 선수가 들어가고요. 다른 선수들은 센터서클 바깥에 있는 자기 팀 영역 위에서 경기 시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심이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을 불면 센터서클 안에 있는 선수가 센터마크에 올려진 공을 차면서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선수들 모두 하프웨이 라인 너머에 있는 상대 진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인을 넘어가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바로 상대방의 진영에 있는 골대 속으로 공을 집어넣어 득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높이 2.44m, 폭 7.32m의 사각형틀이 골대인데요. 바닥에 그어진 골라인과 양옆에 세워진 골포스트, 상단에 위치한 크로스바, 그리고 뒤에 달린 그물이 골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골대를 손을 제외한 부위로만 막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축구 경기에서는 11명의 선수 중한 명의 선수가 손과 팔을 사용해 골문을 지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받은 선수가 바로 골키퍼인데요. 골키퍼는 골대 안으로 공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체의 모든 부위를 이용해서 막을 수 있고, 손으로 공을 던져 다른 선수에게 패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골키퍼가 공을 손으로 잡고 상대팀 골대까지 뛰어가서 골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더 이상 축구 경기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골키퍼가

공을 손이나 팔로 건드릴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공간을 페널티 에어리어라고 합니다. 페널티 에어리어는 골대 앞에 있는 큰 사각형이고요. 그 안에 더 작은 사각형이 들어가 있는데 이곳은 골 에어리어라고 부릅니다. 골 에어리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선수가 공을 차서 골대 안으로 공을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골라인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선수가 공을 차서 상대팀 진영에 있는 골라인 바깥으로 공을 내보냈을 때그 진영의 선수가 상대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정지된 공을 찰수 있는 것을 골킥이라고 부르고요. 이 골킥을 차기 위해 공을 정지시켜 두는 곳을 골 에어리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선수가 자신의 진영에 있는 골라인 바깥으로 공을 내보낼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상대팀에게 코너킥이 주어지는데요. 코너킥이란 골라인과 터치라인이 만나는 꼭지점에 위치한 코너 에어리어에 공을 정지시켜 두고 공을 차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팀의 골대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공을 찰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코너킥을 차기 전에는 골대 앞에서 공격팀과 수비팀 선수들이 치열하게 자리 다툼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골라인이 아니라 터치라인으로 공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는 공을 내보낸 선수의 상대팀 선수가 공을 두 손으로 잡고 앞으로 던져서 경기장 안으로 다시 집어넣도록 합니다. 이 동작을 스로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공을 손으로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스로인을 통해 직접 득점할 수는 없지만 코너킥처럼 골대 바로 앞에 있는 선수에게 공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골대에 가까운 위치에서 스로인 기회를 얻었다면 공을 멀리 던질 수 있는 선수를 활용하여 골문을 위협하는 전술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상대팀의 골문을 노리면서 열심히 공을 차다 보면 크건 작건 신체 접촉이 일어날 수 있겠죠. 축구 경기에서는 상대방의 신체를 터치하는 것 자체로는 반칙이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몸싸움은 허용되지만 그것이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반칙이 선언됩니다.

손으로 밀어버리는 푸싱 파울,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트리핑 파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 선수에 대한 접촉이 동반되는 반칙을 범했을 경우,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핸드볼 파울이 발생했을 때, 심판은 경기를 중단하고 반칙을 당한 팀에게 직접 프리킥 기회를 줍니다. 직접 프리킥이란 공을 정지시켜두고 자유롭게 찰수 있는 프리킥 중에서도 바로 골대에 공을 집어넣을 수 있는 프리킥을 말합니다. 특히 선수가 자기 진영에 있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반칙을 범했을 때에는 상대팀에게 페널티킥이 주어지는데요. 페널티킥이란 골라인에서 불과 11m 떨어져 있는 페널티 마크에 공을 올려두고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차는 직접 프리킥을 말합니다. 11m는 웬만한 프로 선수들이라면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골을 넣을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페널티킥이 주어지면 득점을 하기 아주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선수가 범한 반칙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경고나 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옐로우 카드로 표현되는 경고를 한번 받은 선수가 다시 한번 경고를 받으면 레드 카드를 받고 퇴장 조치됩니다. 반칙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경고를 생략하고 바로 레드 카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수가 퇴장된 팀은 상대 팀보다 더 적은 숫자로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반면 신체 접촉을 하지 않고 범하는 대부분의 반칙에는 상대 팀에게 간접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간접 프리킥이란 프리킥을 차는 선수가 직접 골을 넣을 수 없고 반드시 한번 이상 패스를 한 뒤에 골을 넣을 수 있는 프리킥을 말합니다. 이렇게 축구 경기는 킥오프를 시작으로 스로인, 코너킥, 골킥, 프리킥 등 경기가 정지되었다가 재개되는 과정을 반복하며 진행되는데요. 성인 경기의 경우 45분간의 전반전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다가 팀의 진영을 서로 바꿔서 다시 45분간의 후반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경기가 중단되었던 시간을 반영하여 전반전과 후반전에 각각 추가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이 시간까지 모두 소요되면 경기가 종료됩니다. 그런데 경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두 팀의 점수가 동일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무승부로 경기를 마치는 경우도 있고요. 반드시 승패를 겨뤄야 하는 대회의 경우에는 연장전과 승부차기까지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축구 종목의 특징과 기본 규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축구가 단순히 공을 몰고 가서 골대 속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 속에 디테일한 요소들이 있다는 점을 알수 있었는데요. 다음 4강에서는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을 규칙들을 따로 뽑아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EBS 평생학교 이상우의 스포츠 백과사전편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코디정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을 전하는 정우성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고작 단어 한 개의 역할을, 머리 안쪽에서의 역할을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단어 두 개의 연결을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생각의 탄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과 논리학에서 말하는 생각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여러분에게 어쩌면 오늘 지적인 충격으로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개념을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문장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뉩니다. 논리학에서 그것을 일컬어 주어와 수로라고 부릅니다. 주어도 개념이고 수로도 개념입니다. 주어도 단어고 수로도 단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녀는 예쁘다. 무궁화 꽃이 피었다. 사과는 맛있어 보인다. 와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이들 문장에서 주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녀, 무궁화 꽃, 사과. 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법의 서술어와는 다릅니다. 문법에서는 목적어, 보어 같은 구분이 있잖아요. 논리학에서는 주어 아니면 수로입니다. 사람, 예쁘다, 피었다, 맛있어 보인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개념들이 주어와 수로로 서로 연결돼서 만들어둔 문장을 일컬어 논리학에서는 판단이라고 칭합니다.

자, 문장은 판단입니다. 그런데 대체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지요? 네, 주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소크라테스, 그녀, 무궁화 꽃, 사과를 각각 사람이다, 예쁘다, 피었다, 맛있어 보인다로 판단하는 것이죠. 논리학에서 말하는 판단이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정의이며 무엇이 올바름인지 판단할 때의 그런 고차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저 주어가 되는 소크라테스, 그녀, 무궁화 꽃, 사과를 사람이다, 예쁘다, 피었다, 맛있어 보인다로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차원의 판단은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판단 문장을 일컬어 논리학에서는 명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수리 논리학에서는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것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녀는 예쁘다, 사과는 맛있어 보인다는 명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일반 논리학에서는 당연히 명제입니다. 결국 논리학에서 문장, 판단, 명제는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번째 동의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게 논리학에서 그리고 철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생각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생각과 판단과 명제를 동의어로 간주합니다.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판단은 문장이었잖아요. 문장 두개 이상의 단어가 필요하고요. 따라서 두개 이상의 단어가 문장으로 연결될 때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논리학을 기초로 하는 서양 사상에서는 판단을 해야 생각인 것입니다. 논리학에서는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되어야만 생각으로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단어 하나만으로는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단어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의미의 윤곽, 의미의 실루엣에 불과하거든요.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널브러져 있을 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이때의 생각은 어떤 심오한 의미를 가는 고차원의 생각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저 생각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 수준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려면은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일컬어 철학자들은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란 막연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생각의 타깃인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보거나 아니면 머릿속에서 대상을 떠올려서 그 대상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방식으로 생각이 이루어진다 라고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거죠. 하여튼 그 대상에 대한 판단, 그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이란 대상을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아까 예제에서는 소크라테스, 그녀, 무궁화 꽃, 사과, 그것이 생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인간의 머릿속에는 판단만 있는 게 아니잖아. 판단하기 전에 머릿속에 있는 단어들, 감각들, 인상들, 이미지들, 기억들은 뭐지? 그런 것들이 판단이 아니어서 생각이 아니라면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머릿속에 있음에도 문장으로 표현되지 않았다면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거기에서 이런저런 판단이, 이런저런 생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서양 철학자들은 그것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표상입니다. 표상이라는 단어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좌우간 생각이든 말든 머릿속의 이미지, 기억, 개념, 파편 같은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일컬어 표상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예를 들자면요. 컴퓨터 안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표상입니다. 그 데이터를 처리하면 정보가 되잖아요. 그 정보가 생각이 되겠죠. 그렇다면 생각은 결국 표상에서 나오는 것이겠지요. 생각과 표상은 다음과 같은 부분 집합 관계에 있습니다. 논리학에서 말하는 생각이란 이처럼 개념과 개념을 연결해서 만들어진, 다시 말하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만들어진 판단 문장을 뜻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판단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은 판단한 것만을 생각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항상 판단이 생겨나지는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릿속에는 아직 판단의 옷을 입지 않은 온갖 이미지, 인상, 개념, 기억이 있잖아요. 그것을 일컬어 철학자들은 표상이라는 단어로 불렀고요. 하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런 것조차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아직 판단하지 않은 것을 생각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표상적인 사람이라고 편의적으로 칭해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논리적인 사람과 표상적인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흥미롭게 비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생각의 크기가 아주 다르거든요. 표상적인 사람도 인간이므로 당연히 판단을 내리고 논리적인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개념을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기보다는 개념들을, 단어들을 머릿속에 놔둔 상태조차 생각으로 여기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그 생각의 범위가 큽니다. 단어 하나만으로도 기억의 흔적마저도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표상적인 사람은 아직 단어가 부여되지 않은 이미지나 음악조차 생각이고, 내가 판단하지 않은 타인의 생각조차 내 생각처럼 비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리적인 사람은 생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개념들이 있는 것만으로는, 머릿속 이미지만으로는, 막연한 느낌만으로는 생각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표상적인 사람에 비해 생각의 범위가 작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논리적인 사람과 표상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화가 잘안될수 있습니다. 토론은 더욱 안될것 같고요. 논리적인 사람은 이미 자기 머릿속에 자리 잡은 판단을 자기 생각으로 꺼내면서 대화하지만, 표상적인 사람은 실시간으로 단어들을 조합하면서 대화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답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사람에 해당되십니까? 제 경험으로는요, 제가 만났던 상당수의 사람이 표상적인 인간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표상적인 사람을 만나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들 머릿속에서 자기와 같은 판단이 생겨나도록, 즉, 자기와 같은 방식으로 단어들이 연결되도록 도와주면서, 의도하면서 소통하시는 게 좋겠지요.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이 표상적인 사람이라면 대화하면서 순발력 있게 생각을 만들어내는데 만족하지 마시고요.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은 주제에 괜히 자기 머리가 좋다고 막 스스로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 태도로 사는 건 타인에게 의존하는 인생입니다. 타인을 만나지 않으면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는요. 사람은 자기 오류를 바로잡을 때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오류를 정정을 하려면은요, 오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려면 잘못되더라도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표상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판단이 내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잡을 오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의 기회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표상에 머물 게 아니라 설령 오류라 할지라도요,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생각으로 나아가는 게 성장에는 이롭습니다. 즉, 머릿속에서 서로 다른 개념들을 잘 선택해서 연결하는 훈련, 습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 관찰하면 그 무엇인가를 판단해 보고요. 또 무엇이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것을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자기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대체로 그 판단은 오류일 가능성이 있겠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내가 아니더라도 미래의 내가 그 오류를 바로 잡으리라 기대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여러분은 더 논리적인 사람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오류에 사로잡힌 나를 정정하기 위해서라도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해요. 사고력과 판단력은 같은 말입니다. 판단력은 어떤 단어에 다른 단어를 연결하는 힘입니다. 그런 판단력에 의해 문장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저 한 개의 문장만을 살펴본 거거든요. 그 문장이 판단이며 명제이며 생각이었습니다. 단어와 단어를 연결했잖아요. 그래봤자 한 개의 문장에 불과했고요. 이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도약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소화기내과 교수 이태희입니다. 오늘은 변비의 종류와 이상적인 변의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변비를 원발성 변비, 일차성 변비라고 합니다. 일차성 변비에는 대장 운동이 감소하고 대장 통과 시간이 느린 서행성 변비와 배변 시도 시에 항문 괄약근이 이완이 잘 안 되거나 오히려 수축해서 항문이 잘 열리지 않는 배변 장애형 변비가 있습니다. 서행성 변비와 배변 장애형 변비에서 종종 직장의 감각이 떨어져서 변이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변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대장 통과 시간은 정상인 정상 통과형 변비도 있습니다. 정상 통과형 변비에서 항문 괄약근 기능이 나쁜 배변 장애형 변비를 동반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55세 여성분입니다. 배변 욕구, 즉 변이감을 못 느낀다고 오신 분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대변을 잘 못 보고 화장실에 못 가니까 아랫배가 늘 묵직하게 불편하고 대변이 단단하고 양도 매우 적었다고 합니다. 환자는 소금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약국에서 변비약을 사서 간헐적으로 복용했다고 하셨습니다. 대장 통과 시간 검사에서 대장 통과 시간이 72시간으로 매우 느렸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대장 운동이 매우 느려서 대장 통과 시간이 매우 느리게 나왔던 변비였고요. 이런 변비를 서행성 변비라고 합니다. 서행성 변비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는 변비약으로 치료합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장기간 변비약으로 치료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비약을 복용하더라도 식단을 잘 개선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필요한 변비약을 25%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64세 남자로 변 볼 때 항문이 막힌 것 같다고 해서 오신 분입니다. 3년 전부터 대변이 단단하고 배변 중에도 힘도 많이 줘야 했었고 최근에는 항문이 막혀 대변이 배출이 안 되는 증상이 심해지면서 항문통이 생겨서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손가락을 환자의 항문에 넣고 환자에게 배변 보듯이 힘을 줘보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항문 괄약근과 치골 직장근은 이완이 돼서 항문이 열리는 소견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환자의 경우에는 배변 보듯이 힘을 주면 항문 괄약근과 치골 직장근은 수축이 돼서 항문이 오히려 닫히는 소견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소견이 항문 기능이 나쁜 배변 장애형 변비입니다. 항문 직장 내압 검사는 항문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대변 보듯이 힘주라고 했을 때 정상인의 경우에는 왼쪽의 그림처럼 항문 괄약근이 이완되지만 이 환자의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처럼 항문 괄약근이 수축되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환자의 경우 최종적으로 배변 장애형 변비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배변 장애형 변비는 가벼운 경우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변비약으로도 증상이 잘 조절됩니다. 그러나 많은 배변 장애형 변비 환자는 바이오 피드백 같은 배변 훈련 치료가 필요합니다. 환자에 따라 자기장 치료나 보툴리눔 독소를 항문에 주입하는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정상 통과형 변비에는 변비형 과민성 장 증후군이 대표적입니다. 변비형 과민성 장 증후군에서 대장 통과 시간은 정상이라도 대장 운동은 경련 등의 비정상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과민성 장 증후군은 만성 소화기 기능성 질환입니다. 첫 번째는 기질적인 이상 소견이 없습니다. 대장 내시경이나 복부 CT 같은 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고 혈액 검사에서도 특이 소견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복통이 있습니다. 이런 복통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복통과 함께 대변 형태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에 따라 설사나 변비를 보일 수 있습니다. 73세 남성분이 1년 전부터 하복부 통증과 변비가 생겨서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염소통과 같은 단단한 대변을 보셨고요. 복통의 양상은 아랫배가 쪼이듯이 아프고

가지고 윗배로 올라오는데 숨쉬기가 힘들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증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불량했고 복통으로 수시로 입원했던 분이었습니다. 기존 치료를 살펴보니 식이요법, 운동, 진경제, 변비약, 유산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환자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우울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우울제를 추가하고 나서 환자의 복통과 변비 증상은 매우 개선되었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에서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위장관과 뇌는 여러 신경전달 물질을 공유합니다. 두 번째, 통증과 연관된 신경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것은 과민성 장증후군의 복통과 전반적인 증상을 개선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다면 항우울제를 신경조절제로 처방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변비형 과민성 장증후군의 치료에는 저포드맥 같은 식이요법, 운동, 변비약, 진경제, 항우울제, 항생제, 유산균이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대변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대변 형태는 의학적으로 브리스톨 스케일을 이용하여 평가합니다. 브리스톨 스케일은 7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이런 대변 형태는 대장 통과 시간과 관련이 많습니다. 1형에서 7형으로 갈수록 대장 통과 시간이 짧아집니다. 토끼똥 같은 1형과 대변량도 적고 단단한 소시지 형태의 2형이 변비 환자의 전형적인 단단한 대변입니다. 반면에 이 물설사 같은 7형과 흐물흐물한 묽은 대변의 6형이 설사 환자의 대변입니다. 건강인에선 3형, 4형, 5형이 관찰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대변량이 적당하고 부드러운 바나나 형태의 4형의 대변이 정상인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변비 환자의 약물 치료하면서 변비약을 늘려야 할지 아니면 줄여야 할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소견은 대변의 형태와 양입니다. 그래서 변비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여전히 1형과 2형의 단단한 대변을 보이는 경우 변비약을 증량하거나 새로운 변비약을 추가합니다. 반대로 변비 환자가 약물 치료 중에 7형과 6형의 설사변을 보이는 경우 변비약을 중단하고 나서 변비약을 감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차성 변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8세 여성으로 최근 3개월 전부터 대변이 가늘어지고 대변이 자주 마렵고 시원하게 배출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배변 중에는 힘을 많이 주어야 한다고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대장암이 대장을 막고 있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 대장암으로 인해서 대변이 가득 찬 소견이 나타났습니다. 환자는 대장암으로 최근에 배변 습관의 변화가 나타난 2차성 변비 사례입니다. 40세 이상의 성인에서 최근에 갑자기 생긴 배변 습관의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대장암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56세 남자가 오른쪽 옆구리가 튀어나왔다는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최근에 대상포진을 앓고 나서 변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상포진이 오른쪽 옆구리 뒤쪽으로 관찰되었고 오른쪽은 왼쪽에 비해서 옆구리가 불룩 튀어나왔습니다. 복부 CT에서도 오른쪽의 옆구리 돌출이 확실하게 보였고 오른쪽 대장도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대상포진에 걸리면 통증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는데 이게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내장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겨 장 운동이 저하되고 이 환자처럼 변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원발성 변비에는 서행성 변비, 배변장애형 변비, 변비형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각 변비별로 주된 치료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활습관에도 개선되지 않는 1차성 변비라면 어떤 유형의 변비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의 모양은 변비 환자의

진단 및 치료할 때 매우 중요한 소견입니다. 변비 환자라면 평소 대변 형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사랑합니다.
1: 여러분 사랑합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정 지진 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자.

선박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공학을 선택할 때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그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은하계 들어서 이런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사진을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꾸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빨아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체력, 인격, 지식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담아 스포츠 정보를 전해드리는 교사 이상호입니다. 이번 4강에서는 다소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축구 규칙만 따로 뽑아서 설명드리고 대표적인 축구 대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축구 경기의 목표는 상대방의 골대에 공을 넣어서 득점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1명의 선수가 서로 공을 주고받으며 상대팀 진영에 있는 골대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그런데 상대팀 골대 앞에 선수 한 명을 세워두고 공을 잡자마자 그 선수에게만 길게 패스해서 골을 넣게끔 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많은 팀들이 골을 쉽게 넣기 위해 이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경기 내내 골대 앞에 있는 선수에게 길게 패스하는 단순한 패턴이 반복돼서 축구 경기의 재미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 바로 오프사이드 규칙입니다. 오프사이드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오프사이드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오프사이드 위치는 하프웨이 라인 넘어 상대팀 진영에 있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선수가 상대팀 진영에 위치하고 있을 때 그 선수의 팔을 제외한 신체 부위가 오프사이드 위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이 신체 부위가 상대팀 골라인으로부터 두 번째에 위치한 선수보다 골라인에 더 가까운 경우, 그리고 축구공보다 골라인에 더 가까운 경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이 선수는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팀 선수가 골키퍼인지 아닌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골키퍼이든 아니든 간에 골라인으로부터 두 번째에 있는 선수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프사이드 위치의 기준이 되는 이 선수보다 앞서 있거나 뒤에 있지 않고 정확하게 동일 선상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는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찬가지로 골라인에 가장 가까운 두 명의 상대팀 선수가 동일 선상에 있고 우리 팀 선수까지 세 명의 선수가 모두 동일 선상에 있다면 이때에도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오프사이드 위치의 기준이 되는 선수보다 명확하게 앞서 있어야만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축구 심판 중에서 깃발을 들고 있는 심판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심판을 부심이라고 하는데요. 부심은 경기 중 오프사이드 반칙을 잡아내기 위해 오프사이드 위치의 기준이 되는 선수를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도 바로 오프사이드 반칙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프사이드 반칙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뒤에서 공을 잡고 있는 같은 팀 선수로부터 패스를 받았을 때 선언됩니다. 그리고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상대팀 선수의 시선이나 움직임을 차단하는 등 공을 잡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플레이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오프사이드

반칙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단시킨 뒤에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공을 잡더라도 오프사이드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골킥으로 찬 공을 직접 받는 경우, 두 번째는 스로인으로 들어온 공을 직접 받는 경우, 마지막으로 코너킥으로 직접 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프사이드 규칙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골키퍼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골키퍼는 선수들 중 유일하게 손이나 팔로 공을 잡을 수 있고요. 공을 던져서 패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공을 잡을 수 있는 골키퍼에게 어느 정도 제약이 있지 않으면 경기가 난장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골키퍼가 손이나 팔로 공을 잡을 수 있는 범위는 자신의 진영에 있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따라서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에서 공을 손이나 팔로 터치한다면 다른 선수들이 터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핸드볼 파울이 주어집니다. 또한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이라고 해서 무한대로 공을 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골키퍼가 계속 공을 잡고 있는 것을 허용한다면 경기를 이기고 있는 팀의 골키퍼가 공을 놓지 않고 버티는 풍경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골키퍼는 연속해서 6초까지만 공을 잡고 있을 수 있고, 손에서 놓은 공을 다른 선수가 터치하기 전까지는 다시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동료 선수가 의도적으로 골키퍼에게 패스하거나 스로인을 했을 때 골키퍼가 공을 손이나 팔로 터치하는 경우에도 반칙으로 간주합니다. 골키퍼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이 주어지는데요. 원래 간접 프리킥은 반칙이 일어난 지점에서 실시하지만 골라인 앞에 있는 작은 네모칸, 즉골 에어리어 안에서 반칙이 발생했다면 그 위치에서 간접 프리킥을 실시하지 않고 평행한 위치에 있는 골 에어리어 라인 위에서 실시하도록 위치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골키퍼가 찬 공이 그대로 상대팀 골대에 들어가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요. 이때는 골이 들어간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만약 골키퍼가 손으로 던진 공이 직접 상대의 골문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는 골이 인정되지 않고 상대팀에게 골킥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골키퍼가 자신의 골문에 공을 던져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러 그런 일을 벌이는 골키퍼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상대팀의 골이 인정됩니다. 마치 상대팀의 슈팅이 골키퍼의 손이나 팔을 맞고 들어가는 것이 골로 인정되는 것처럼 골키퍼가 직접 자신의 골문에 던진 공이라고 하더라도 골이 들어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축구 대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축구 대회는 국가가 아닌 축구 단체가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구 대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려면 전 세계의 축구 단체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국가별 축구단체로 축구협회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한축구협회, KFA가 있는데요. 한 국가의 축구협회는 그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들을 선발하여 국가대표팀을 조직하고 클럽팀들 간의 축구리그를 운영하는 기관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해당 국가의 축구 역량과 환경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클럽팀들 간의 경기가 이루어지는 축구리그를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프로축구리그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주관하는 K리그가 가장 최상위에 있는 프로축구리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프로축구리그는 잉글랜드의 프리미어리그, 스페인의 라리가, 독일의 분데스리가 등이 있습니다. 국가별 축구협회가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대륙별 축구연맹입니다. 아시아의 AFC, 유럽의 UEFA, 아프리카의 CAF, 남아메리카의 콘미볼, 북중미의 콘카카프, 그리고 오세아니아의 OFC가 있습니다. 이 대륙별 축구연맹에서는 두 가지 성격의 대회를 개최하는데요. 하나는 국가별 축구협회의 대표 선수들이 맞붙는 국가대표 경기, 다른 하나는 프로축구리그에 속한 클럽팀들 간의 국제 경기입니다. 먼저 국가대표 경기에는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AFC 아시안컵, UEFA의 유러피안 챔피언십, CAF의 네이션스컵, 콘미볼의 코파 아메리카, 콘카카프의 골드컵, OFC의 네이션스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대륙에 있는 우수한 클럽팀들 간의 국가 대항전 경기가 있는데요. 남아메리카의 콘미볼의 경우
코파 리베르

도레스라는 독자적인 이름을 가지는 반면, 유에파, AFC, CAF, OFC는 공통적으로 챔피언스 리그라는 타이틀을 사용하고, 콘카캅도 이와 비슷하게 챔피언스 컵이라는 이름으로 대회를 진행합니다. 이 중에서도 세계적인 명성과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유럽에서 진행되는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유럽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축구 실력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만큼 여러 대륙에서 펼쳐지고 있는 국가대표 경기와 클럽 대항전을 지켜보는 재미가 점점 더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6개로 나누어져 있는 대륙별 축구연맹이 연합한 단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국제축구연맹 FIFA입니다. FIFA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가대표 경기인 FIFA 월드컵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FIFA 월드컵은 4년에 한번 열리기도 하고 선수들이 자신의 국가를 대표해서 참가할 수 있는 가장 큰 대회이기 때문에 모든 축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로 꼽히는 대회입니다. 한편, FIFA는 대륙별 클럽 대항전에서 우승한 국가들을 모아서 FIFA 클럽 월드컵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비록 FIFA 월드컵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회는 아니긴 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클럽 팀들이 서로 맞붙는 진기한 광경을 볼수 있다는 점에서 축구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대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축구 보스사이드 규칙과 골키퍼 규칙, 그리고 전 세계 축구 단체들이 주관하고 있는 대표적인 축구 대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나 축구 경기를 하는 장면을 볼수 있는 만큼 축구는 전 세계인의 스포츠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까지 함께 알아봤던 축구 규칙에 대해 알고 있다면 시청자분들이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충분히 축구를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EBS 평생학교 이상호의 스포츠 백과사전 편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코디정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을 전하는 정우성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결국은 머리 안쪽에서 문장 한 개의 역할을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문장들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생각의 도약입니다. 흔히 논리학의 꽃이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도약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판단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판단은 대상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판단을 내리려면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기 어떤 사물이 있습니다. 관찰자가 등장해서 그 사물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사물은 관찰자의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있는 그대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 사물의 이미지나 인상 같은 게 복제돼 가지고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그것을 일컬어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꽃가게를 지나다가요. 쇼윈도 너머로 아주 예쁜 꽃바구니가 보입니다. 자, 여기 꽃바구니가 있습니다. 떠올려 보세요. 관찰자가 그 꽃을 바라볼 때 그 꽃은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꽃이 있는 그대로 눈을 비집고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 머리가 수용할 수 있는 변환물로 변환돼서 들어옵니다. 그걸 표상이라고 불렀습니다. 표상은 머릿속으로 들어온 데이터일 뿐 아직 생각은 아닙니다. 만약 관찰자가 그 꽃에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표상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관찰자가 관심이 있거나 머릿속에 예컨대 꽃, 꽃바구니, 장미, 예쁘다 등등의 이제 단어가 있어가지고 꽃바구니라는 대상에 그 단어들을 연결해서 부여할 수도 있겠지요. 대상의 색깔, 형상, 모양, 크기, 질감, 개수 같은 이 다양한 데이터가 모여 하나의 의미가 생기는데요. 개념만으로는 의미가 생겨났을 뿐 아직 생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관찰자가 이 단어들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다음과 같은 문장을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꽃바구니가 예쁘네. 이 꽃은 장미꽃이다. 이것은 바로 그 꽃바구니에 대한 판단입니다.

현재입니다. 이때의 판단은 기억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진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 관찰자가 바로 지금 그 꽃을 바라보는 순간에서 나타난 판단입니다. 인간 생각에 가장 기본 되는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대상을 보고 지금 여기에서 그 대상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런 기초적인 생각은 고등동물도 조금은 따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금 여기에서의 판단만을 하지 않고요. 과거 어딘가에서의 판단을 머릿속에서 꺼내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일컬어 흔히 기억이라고 하고요. 머릿속에는 무수히 많은 과거의 판단들이, 과거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낸 판단도 있고요. 공부나 학습을 통해 타인에게서 주입된 판단도 있지요. 그런 것들은 내가 직접 했던 것이든 아니면 타인이 했던 것이든 과거의 경험입니다. 지식이라는 말을 붙일 수도 있고, 그러면 과거의 경험 지식입니다. 과거 어딘가에서의 판단은 어떤 매개도 없이, 어떤 계기도 없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지금 여기에서의 판단을 계기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꽃이 예쁘다라는 판단을 한 다음에 예쁜 꽃바구니 선물을 받은 사람의 기뻐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예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판단을 꽃바구니가 예쁘네라고 가정해 보지요. 이런 판단, 문장, 명제는 일종의 사실 판단의 성격을 갖잖아요. 이 자체로는 가장 기초적인 생각에 불과해서 그다지 뭐 대단한 의미가 없다는 점은 앞에서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인간은 이 단순한 문장에서 지금 여기에서 나타날 수 없는 지점으로 생각을 도약시킵니다. 예컨대 꽃바구니가 예쁘네라는 지금 여기에서의 판단에서 이 꽃바구니를 아내한테 선물해야지 라는 새로운 판단으로 생각을 도약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판단은 꽃바구니가 예쁘네라는 문장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생각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꽃바구니라는 대상에는 아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선물을 주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각의 도약이란 최초의 생각을 촉발시켰던 지금 여기의 대상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창조 행위는 유기체 중에서 인간만이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판단은 대체로 사실 판단입니다. 물론 약간 주관이 섞이지만 사실에 대한 평범한 판단에 불과하고 꽃바구니가 예쁘네라는 판단은 사람마다 그다지 다르지도 않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새로운 판단, 즉, 이 꽃바구니를 아내한테 선물해야지라는 판단 말이죠. 지금 여기에서 벗어난 견해이며 주장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의 판단이 근거가 되고 그 판단을 근거로 지금 여기에서 벗어난 판단이 주장이 되는 근거와 주장이라는 관계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의미로 전제와 결론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의 사실 판단이 전제가 돼서 새로운 판단 결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결론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내 아내한테 꽃바구니 선물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결론을 내렸지만, 아니, 꽃바구니가 너무 비싸잖아. 굳이 이런 거를 선물할 필요는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 지금 여기에서의 판단이 없었다면 주장과 결론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도약을 일컬어 철학자들은 추론, 리즈닝이라고 특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추리라고 번역해도 좋고요. 그러면 인간의 생각의 도약, 즉 리즈닝, 한국말로 추론을 일으킨 인간 머리의 특별한 능력을 일컬어 뭐라고 부르느냐? 리즌, 이성,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꽃바구니가 예쁘네라는 문장에서 이 꽃바구니를 아내한테 선물해야지라는 판단을 하는 것은 지금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 추론을 통해 만들어진 생각의 도약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라고 말했을 때그 뜻은 단순히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 도약시키는 생각,

다시 말하면 추론할 수 있는 동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러한 추론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인데요. 첫째, 지금 여기에서의 판단에서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판단을 만들어내는 머릿속 작용이다. 둘째, 근거에서 주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셋째, 전제에서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추론과 생각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대체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만, 자, 여기 다음 그림을 볼까요? 광의적인 의미로도 추론도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장 하나로 표현되는 생각이란 왼쪽 그림에서 대상에 대한 지금 여기에서의 판단입니다. 생각이 타깃인 대상에 직접 닿습니다. 반면 추론은요, 지금 여기에서의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도약한 판단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1번은 지금 여기에서의 판단이고요, 2번이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 생각을 도약시킨 판단입니다. 0번은 이제부터 알아볼 대전제입니다. 추론은 아무렇게나 막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머릿속에 보관되어 있는 기존 판단, 경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 머릿속에 있는 기존 판단, 경험, 지식이 타인의 머릿속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면 생각의 도약이 만들어낸 주장과 결론은 사람마다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되는 지금 여기에서의 판단에서는 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보관되어 있는 기존 판단, 경험,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같을 수 없잖아요. 이런 차이 때문에 추론의 향방이 다채롭게 나타납니다. 인간의 경험은 서로 전해지고요. 관습과 문화도 있고요. 그런 게 공유되기도 하고요. 통념과 교육을 통해 공통관념 생겨납니다. 그래서 상식 수준에서는 사람마다 비슷한 추론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환경이 비슷하고 경험도 거의 비슷하고 가치관도 비슷한 사람들은 앞으로의 생각과 행동과 감정도 비슷해지는 아주 영혼의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체험 좀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자신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의 신기함은 놀랄 만한 현상이 아닙니다. 인간 머릿속 프레임이 그렇게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머릿속에 보관되어 있는 그 무엇이 사람들의 추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기존 판단, 경험, 지식이 추론에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일컬어 철학자들은 대전제 혹은 원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들 머릿속은 대전제의 놀이터입니다. 대전제가 사실상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의 영상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을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소아기내과 교수 이태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변비에 대한 진실과 오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변을 못 보면 변비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변을 못 보더라도 일주일에 3번 이상 배변을 하고 시원하게 잘 보시면 변비가 아닙니다. 반대로 매일 변을 보더라도 대변이 단단하거나 배변 중에 힘도 많이 줘야 하고 또 배변 시에는 항문이 막힌 것 같거나 배변 후에는 잔변감이 있어서 불편하시면 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변 횟수만으로는 변비라고 진단할 수 없습니다. 변비 환자가 4일 동안 3번이나 대변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거의 매일 배변을 했으니까 정상처럼 보이지만 환자의 대장 통과 시간은 정상보다 많이 지연된 70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변 횟수만 갖고 변비다 아니다 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시면 변을 잘 본다. 사실 술을 마시면 오히려 변비가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막걸리가 변비에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막걸리를 많이 드시는 분

피부 트러블을 일으킨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숙변은 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신에 가까운 숙변을 광고해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거나 장청소를 권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미국 소아기학회지에 장청소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를 알아본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장청소로 인한 합병증으로는 탈수, 전해질 장애, 직장 청공, 직장 출혈, 세균성 장염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장청소로 인하여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섬유질이 변비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섬유질 섭취는 변비 증상을 개선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심한 변비에서는 섬유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 가스도 많이 차고 복통도 발생하고 변비가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37세 한 여성이 복통으로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20대부터 변비가 있어서 식이요법으로 지내다가 최근 한달 전부터 변비가 나빠져서 평소보다 더 차전자피 등의 섬유질을 많이 섭취했다고 합니다. 복부 CT에서 S자 구부결장 위로 대장이 대변으로 매우 많이 늘어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에서 S자 구부결장의 내강은 좁아져 있는데 이 브리스톨 1형의 단단한 대변이 내강을 꽉 막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장 근육의 신경절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 저신경절증 부위는 기능적으로 좁아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섬유질 섭취로 부피가 커진 대변 덩어리들이 대장을 막게 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이상 대변을 못 보거나 염소통 같은 단단한 대변을 보이는 경우 차전자피 같은 섬유질을 먹으면 오히려 복부 팽만, 복통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알로에나 양배추가 변비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알로에는 안스라키놀론이라는 이 자극성 변비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변비 환자에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극성 화제에 오랫동안 노출된 경우 이 사진처럼 대장 점막이 까매지는 대장 흑색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장 운동을 유발하는 자극은 대장 안에 있는 대변 덩어리의 기계적인 압박입니다. 대변 덩어리로 인한 압박은 대장을 확장시키고 뒤쪽에서는 수축이 일어나면서 항문 쪽으로 밀려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갖게 됩니다. 알로에 성분 자체가 매우 강력한 자극성 화제인 안트라키놀론이기 때문에 종종 설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대변 덩어리는 없어지고 대장은 비어있게 됩니다. 대장 운동을 유발하는 대변 덩어리로 인한 기계적인 확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장은 멈춥니다. 이런 점에서 알로에를 남용하는 경우 설사가 발생하고 이후에는 배변 반사가 억제되어 오히려 변비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배추는 고포듬의 식품입니다. 포드맵은 발효당,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그리고 당알코올의 앞글자만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장내에서 발효되는 올리고당 성분은 대장에서 장내 세균에 의해 이 포드맵 성분이 발효되면서 많은 양의 가스와 장액이 발생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고포드맵 식품은 변비형 과민성 장증후군에서 복통과 가스를 잘 유발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가 대장암의 원인일까요? 의학적으로 아직까지 변비가 대장암의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장암에 걸리면 변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변비를 대장암의 원인이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상의 성인에서 대변 굵기가 가늘어지거나 배변 횟수가 줄면 대장암이 있는지 복부 CT나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비엔 유산균이 답일까요? 유산균은 장내 유해균을 감소시키고 장내 세균총 균형에 도움이 되고 대장 통과 시간을 개선해서 일부 변비 환자에서 유산균이 이 변비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비 환자마다 유산균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

혈관 개선에도 반응이 불량한 변비 환자에서는 변비약보다 먼저 유산균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31세 한 여성 환자는 변비로 외래에서 그동안 약물 치료로 잘 조절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변 지인이 특정 유산균이 변비에 좋다고 추천을 해서 환자는 변비약을 임의로 중단하고 유산균만 복용하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유산균을 복용한 첫 3개월은 변비가 잘 조절되는 듯 했으나 최근에는 배변 횟수가 줄고 대변도 단단해지고 복통이 발생해서 입원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영상검사에서 복막염이 의심되었고 결국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장에서 변비가 심해져서 발생한 대장천공이 확인되었습니다.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 잘 해결되지 않는 변비 환자는 유산균보다는 우선적으로 변비약을 복용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변비약도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길까요? 변비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중에 처음에는 잘 들었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잘안 듣는다. 내성이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변비약의 내성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변비약의 내성이 생겼다고 하는 이런 오해의 이유는 세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변비약을 지나치게 많이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자극성 화제 같은 센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한테 흔히 관찰되는데요. 그런 환자분들을 보면 변비약을 복용하는 동안에 브리스톨 67 같은 설사변을 자주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비약을 중단하거나 감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복용하시는 변비약의 효능이 본인의 변비 상태에 비해 약한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변비약의 효능이 약하더라도 복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대변과 가스가 일부라도 배출이 되니까 변비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곧 배변 횟수와 대변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방받았던 변비약을 그대로 복용하시는 경우 아예 대변이 안 나오니까 내성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특정 이벤트로 인해 변비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변비약을 그대로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특정 음식에 의해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항생제, 소염 진통제, 근육이완제 등의 일부 약물 때문에 없던 변비도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변비 환자는 이런 약물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쉽게 변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비 환자가 이 나빠질 만한 요인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변비약을 증량하거나 추가해서 복용하셔야 하는데 그대로 복용하기 때문에 내성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변비에 대해 잘못 알려진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숙변, 장청소, 알로에, 양배추에 대해서 오해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섬유질이나 유산균이 변비 치료에 도움은 되지만 때로는 심한 변비 환자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에 내 시간도

0: 제철로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져간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펜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yeah.
2: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3: 전교 3등.
2: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3: 카세트 플레이어.
2: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3: 사실은 오늘로와의 H.O.T의 캔디.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3: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 또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2: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3: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2: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3: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2: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3: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2: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3: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2: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3: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아홍철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펫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2: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3: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2: Welcome to 왕초보 영어.
0: 자,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예, 정말 뭐 한 주가 막 화살같이, 순살같이 지나가고요.
2: 네.
1: 벌써 네. 오늘 목요일 관계 영어를 배우는 날입니다.
0: 그렇습니다. 자, 뭐 사람의 관계 뭐 친구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오늘은요. 남자는 평생 아기야. 남편과 싸운 시츄에이션.
1: Oh my gosh.
0: 그렇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여자분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얘기하다 보면 욕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1: 남편 험담, 시어머니 험담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0: 자, 그래서 뭔가 그런 느낌이 벌써 쎄하게 오지 않습니까?
1: 네.
0: 남자는 평생 아기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아무튼 요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스토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자, 첫 번째 미션 보니까요. 아니, 그 사람 완전 아기야.
1: 아, 그러니까 완전 애야, 애 이런 느낌인 것
0: 애야, 애.
1: 같아요, 그죠?
0: 그렇습니다. 이게 영어로도 정말 쓰일지 좀 궁금하고요,
1: 그러니까 뭔가
0: 저.
1: 이거 힌트 조금만 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0: 힌트요.
1: 요게 뭐 직역을 해도 괜찮은 느낌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애들로 표현이 있을지요.
0: 그렇게 씁니다.
1: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0: 예스.
1: 식은 주먹기를 뭐 piece of cake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완전 그냥 이렇게.
0: 그대로. 네. 요거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오케이. 완전 아기야. 그 얘기는 항상 그럴 것이다. 약간 요런 느낌이고요. 미션 두 번째 떠 있죠? 내 말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어.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약간
1: 오케이.
0: 편 들어준 것 같지 않아요? 느낌 자체가? 예, 네, 요런 느낌인데. 아, 오늘은 뭐 사실 특별하게 꼬여 있는 부분은 많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되든 안 되든 꽁상에서 보내봐야죠,
1: 내
0: 뭐.
1: 말이나 좀 어려울 것 같은데.
0: 오히려. 네, 한번 보내보죠.
1: 시작.
0: 영어
1: 영어
0: 합시다.
1: 합시다.
0: 도전 합시다.
2: Did you make up with your husband?
1: Make up, 아, 그거 화해.
2: Make up.
1: Husband. 아니, 그 사람, 완전 그냥 아기야.
2: 아하.
1: 응, 아기, 그 베이비.
2: A
1: 아, 그니까,
2: baby?
1: he, no, he is, looks like baby.
2: He looks like a babe? Not
1: Yeah.
2: really. He looks like a baby.
1: 아닌가? 그니까, no, looks like, mind is baby. 아, 이거, brain is baby.
2: Well, men will always be babies.
1: 남자는 always, 아, 내 말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어. 내 말이, 아,
2: Ne mari?
1: my word.
2: Your word?
1: 내 말이. I think.
2: What do you think?
1: 어? 그러니까 내 말이. I think, 그러니까 you're right.
2: Oh, about the babies.
1: You're
2: Oh,
1: right.
2: okay.
1: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어. I tried. He understand.
2: You try here.

0: understand.
1: I tried understand him.
0: Oh, yeah. Oh, that's very nice of you. Yeah, you're a lovely lady.
2: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하나 대박 표현을 알아들은 것 같은데요.
3: 예전 같았으면 화장으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2: Yes.
3: 근데 요거 약간 화해하는 느낌.
2: Yes. 아마 여러분들 딱 들었을 때 한 반 이상은 솔직히 반도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이 왜 갑자기 화장 메이크업 뭔 말이야? 이럴 수 있는데요. 오늘 에피소드를 보시면 완벽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3: Yes.
2: 네, 오케이. 자, 그럼 전체 대화를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Did you make up with your husband?
5: No. He is such a baby.
4: Well, men will always be babies.
5: I know. I should try to understand.
2: Okay, you guys. 오늘의 우리 에피소드 다이얼로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네. 미션 문장은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보다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꽁상 씨가 캐치를 했죠.
3: 맞아요.
2: Alright, let's go.
3: 메이크업 했니 너는? 화해했니? 누구랑? 네. With 너의 남편이랑?
2: 아하.
3: 너의 남편. Husband. 유죠, 유.
2: 아하. 아, 동사를 비워둘 걸 그랬어요. 상훈 씨. H-U-S-B-A-N-D, husband.
3: Yeah.
2: 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make up 했니? 누구랑? With your husband이랑? Check it out. Of course, right? H-U-S-B-A-N-D 나왔고요. 자, 남편 발음할 때 우리 U에다 강세를 하나 세게 찍어볼게요. Yes. 그러면 여러분, 앞쪽에 강세가 이제 다 가니까 뒤에가 좀 무너지겠죠? 그래서 husband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D 사운드가 굉장히 약화되게 husband 이런 식으로 앞쪽에 강세를 주세요. 자, 제가 두 번 발음해 드리겠습니다. husband, husband,
3: husband,
2: husband. 그렇죠? 거의 husband에 가까운 정도 수준으로 좀 앞에 강세가 많이 갑니다.
3: 여기 남편들 할 때 네. husband S만 써요?
2: S만 쓰냐?
3: 네네. husband.
2: Yes.
3: 발음을 어때요?
2: husbands.
3: Husbands. 네,
2: 그때는 S가 있으니까 D를 없앨 수가 없겠죠, 거의.
3: Husbands.
2: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Husbands. 오케이. 자, 그리고요. 참고로 요거 알아두시면 좀 재밌는 표현을 가져와 봤는데요. 남편을 줄여서 hubby.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애칭 비슷하게 쓰는 사람들도 hubby. 있어요. My hubby is.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개 다. 가끔은 요렇게도 불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3: Yeah.
2: Yeah. Husband or hubby. 이렇게 나왔고요. 자, hold on.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아까 50%라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 아마 처음 메이크업 들으면 화장으로만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품사가 뭘로 쓰인 거예요? 메이크업이 명사예요? 뭐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What is it?
3: 화해하다라는 동사죠.
2: 그렇죠.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얘를 동사로 쓰는 거, 화장하다라고 하는 거는 동사로 쓰면요, 메이크업이 아니라 put on makeup, wear makeup, do makeup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와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메이크업 자체를 동사로 쓰면 오케이, 화해하다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한국에서도 혹시 메이크업 테스트 이런 거 쓰지 않나요? 이런 말? 메이크업 테스트 같은 거.
3: 개인적으로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2: 아, 메이크업 테스트? 오케이. 이 메이크업이 원래는 이제 만회하는 거거든요.
3: 아.
2: 네, 이렇게 비어서 구멍이 생긴 부분을 메이크업 채워 넣는다라고 해가지고 이건 만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역이 되면서 화해하다가 되겠고요. 당연히 화해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You do it with someone else. So, make up with someone. 이런 식으로 써야 누구와 화해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화해했다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3: Made up?
2: Made up, right? Okay, that's right. 자, 그럼 준비가 된 것 같으니까 이병자 가보겠습니다. 나 우리 누나랑 화해했어. 나 우리 누나랑 화해했어.
3: Oh, I made up with my sister.
2: 그렇죠, I made up with my sister.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가서 너의 남자친구랑 화해를 해. 이렇게 친구로서 조언을 주는 거예요. 일단은 가. 그럼 어떻게 해요? 가.
3: Go.
2: 그리고 화해해. 거기까지.
3: And make up.
2: 너의 남자친구랑.
3: With your boyfriend.
2: 그렇죠. Go and make up with your boyfriend. Come on now.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0: 자, 지금 다 동사로 메이크업을 썼죠. 그렇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화장하다랑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made up with my sister.
1: I made up with my sister.
0: Hey, go and make up with your boyfriend.
1: Go and make up with your boyfriend.
0: 아, 해. 이러면서. 자, 참고로 사과하다는 뭘까요? 어떻게 보면은 좀 관련 있는 동사인데. Say sorry 말고.
1: Apologize.
0: Apologize. 그죠? P-O-L-O-G-G-G-G-G-I-Z. 제가 그냥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근데 저도 불안해서 그랬어요.
1: 써주세요.
0: 아니, 왜, 제가 왜 읽어드린 줄 알아요? 상훈 씨가 잘할 것 같으면서도 약간 불안한데, 상훈 씨가 한번 멈추면 저도 헷갈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1: 예, 맞아요.
0: 예, 이해해요, 충분히. 예, 그 상훈 씨가 sometimes she spells out a word. 그쵸? 그래서 he spells out a word. 뭔가 이렇게 스펠링을 쓰는데, 그거를 막상 눈으로 보고 있으면 헷갈릴 때 많습니다.
1: 맞아요.
0: Okay? It happens to me too. Okay? So,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 어떻게 화해했니? 한번 가볼게요. Did you make up with your husband?
1: Did you make up with your husband?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어? 미션입니다. 아니, 그 사람 완전 악이야. 철이 안 들었다. 뭐 이런 식이죠. 그죠?
1: 그러니까요. 막 보니까 비동사랑 막 일반
0: 아, 그러니까요. 이건 너무 아쉬워.
1: 너무 그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좀 실례했습니다. 너 아니? He is such a 땡땡. 완전 아기야. Such a baby라고 쓰면 되네요.
0: B-A-B-Y. Baby? Yeah. Like 말 그대로 baby?
1: Yeah.
0: Okay. 자, 원어민들도 실제로 아기야. 아기 완전 그냥 무슨 뭐 철없어. 이렇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No, he is such a baby. There you go. 실제로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철이 없다. 이렇게도 써도 되고 뭐라 그럴까? 굉장히 유치하다. 예, 유치하다. 아니면 겁이 많다.
1: 오.
0: 예, you are such a baby.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상대방을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폄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표현이에요. 근데 친한 경우에는 충분히 쓸 수가 있죠. 뭐 baby는 당연히 악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이 search라고 하는 거는요. 뭐 형용사가 굳이 중간에 뭔가 안 들어가더라도 이 자체가 such 명사하게 되면 강조를 해줘요, 명사를. 그래서 엄청, 뭐 완전히 명사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나오는 명사를 강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such a baby, 완전 아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괴상한 사람 있잖아요. 개팍한 사람.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 Weird man.
0: Oh, weird man. Oh, that's fine. Oh, weird man도 좋고요. 더 쉽게 weirdo, weirdo,
1: weirdo.
0: Yeah, okay.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야, 너 완전 이상한 아이야. 너 이 완전 이상한 사람이다. 이거 어떻게 할까?
1: 아, you are such a weirdo.
0: Very nice. 어는 지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yeah. weirdo는 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you are such a weirdo.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이상한만 얘기만 하고, 얘는 진짜 괴팍한 애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렇죠? You are such a weirdo, right? 하나 더 해볼게요. 거짓말쟁이가 영어로 뭐예요?
1: Liar.
0: Liar, right? 그러면 그녀는 엄청 거짓말쟁이야.
1: Oh, she is such a liar.
0: Very nice. She is such a liar. 자, 보세요. 지금 such가 나왔죠?
1: Yeah.
0: 그리고 나서 weirdo, liar 앞에 굳이 형용사 같은 거 없어도
1: 네.
0: 이미 이 자체가 엄청나게 이렇다라는 걸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형용사를 넣으면 뭐 더 꾸며주는 거긴 있긴 하죠. 하지만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oh, such a weirdo, such a liar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이 단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좋아요.
0: weirdo는 방금 상훈 씨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a weird person이고요.
1: 이렇게 okay? 하면 weird가 괴상한
0: 아,
1: 이잖아요.
0: 맞아요.
1: 여기서 오가 들어가면
0: 명사.
1: 괴상한 사람, 명사.
0: Yes. 그리고 liar, 요거는 거짓말쟁인데 스펠링 주의하기.
1: 맞네요.
0: ER이 아니라 AR. 마치 우리가 거짓말쟁인지 장인지 헷갈리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개 읽어볼게요. You are such a weirdo.
1: You are such a weirdo.
0: She is such a liar.
1: She is such a liar.
0: 본문 갈게요. No, he is such a baby.
1: No, he is such a baby.
0: 네,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id you make up with your husband? Did you make up with your husband? He is

0: such a baby.
1: 다음 문장은 너무 신기하게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영어에서도 정말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어허. 보통 하는 말 있죠. 에휴, 남자들은 평생 아기지 뭐.
2: 아유, 네. 그쪽 남자들도 그런가 봐요. 아,
1: 그쪽 남자들도 네. 계속 아기가 되는 스타일입니다.
2: 네. 네. 우리 남자들은 복수로 써주면 right. We always 항상 be babies 아기들이지 뭐. 아. 남자를 써주면 됩니다. 복수로. M-E-N.
1: Okay. M-A-N 아니라 M-E-N 썼어요. 그쵸? Well, men will always be babies, right? Check it out. Yes. 그쵸? 자, 우리가 M-A-N에다 S를 붙이는 게 아니라 남자를 복수로 쓸 땐 당연히 M-E-N, man 이라고 하는 게 맞죠? 자, 여기 지금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2: Always.
1: Always. 자, 요 단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기억나시죠? 발음할 때 always가 아니라 입모양 살짝 벌리기. 그래서 always에 가깝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 제가 발음해 드리도록 할게요. Always. Always.
2: Always. Always.
1: 오케이. 자, always라는 부사 하나만으로도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병작 가져온 거 두 개, 세 개 정도가 있는데
2: 네.
1: 약간 좀 영화 느낌으로 좀 가줄 수 있어요?
2: 오, 그럼요.
1: 네. 넌 항상 나의 영웅일 거야.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당신은 항상 나의 영웅일 거예요. will 써서.
2: You will always my hero.
1: 만약 그렇게 할 거면 you are 이라고 하면 되고요. You will 할 거면 여기처럼
2: be를
1: 넣으면 돼요. 네, 보고하셔도 괜찮아요.
2: 한 번 더 주세요. 네. You will always be my hero.
1: 그렇죠. You will always be my hero. 당신은 항상 나의 영웅일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또 아, 느낌 살려야 되는데. 난 항상 널 사랑할 거야.
2: 네. I always love you.
1: I will. 저희 노래 가사도 있지 않나요?
2: I will always love you.
1: 그렇죠. Whitney Houston. 에, I will always love you. 그게 거기에 나오는.
2: 아, 맨다이야 그거요.
1: 맞아요.
2: 맨다이야 그거.
1: 맨다이야. 맞습니다. There you go. So 별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부사를 넣음으로써 좀 가지고 놀아보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느낌 살려서 한번 읽어볼게요. You will always be my hero.
2: You will always be my hero.
1: I will always love you.
2: I will always love you.
1: 이렇게 흔들어야 되죠? 네. 자, 질문형도 하나 해볼게요. 이건 그냥 현재형으로 해볼게요. 넌 항상 여기에 있니? 이렇게 할게요. 상훈 씨가 여기 스튜디오에 왔는데 저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 항상 당신 있어요?
2: Are you always be here?
1: Are you always here? 이 경우는 이미 are you 비동사가 나왔죠. So are you always here? 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뭐 질문형, 뭐 대답형, 뭐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Always는 그냥 단순히 부사일 뿐입니다. So 이 부분은 거의 암기하는 것도 추천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진짜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장난처럼 하는 말. Right? Okay. 아니면은 뭐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대화할 때 이런 거 한 번씩 툭 장난으로 한 번 던져보는 게 진짜 이렇게 익혀지게 되거든요.
2: 맞아요.
1: Okay. So 한번 읽어볼게요. Well, men will always be babies.
2: Well, men will always be babies.
1: Alright. 자,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 중요한 미션 문장입니다. Check this out. 내 말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어. 뭐 내가 어떡하겠어. 약간 이런 느낌.
2: Yeah. I know. 이게 내 말이군요. I know. I should. 나는 뭐 이렇게 해야겠어.
1: 해야겠어.
2: Try. 그죠? Try. 노력해야겠어.
1: 뭐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2: 이해하려고 to understand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요.
1: Perfect.
2: Understand.
1: One word?
2: You
1: understand.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I know. I should try to understand, right? 막 이러면서. Okay, check it out. You got it. So understand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해하다라는 일반 동사죠. 굉장히 뭐 심플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필기를 해볼게요. 이해하다의 과거, 했다, 그리고 PP 형태까지 완성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거 꼭 필기하셔야 돼요. 아셔도 다시 한번 하는 거 중요합니다.
2: 맞나요? Understood?
1: Mm-hmm. Perfect. Yes?
2: Understood.
1: 맞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네. 웬만한 문법책에는 뒤에 부록이나 이런 걸로다가 이렇게 불규칙? 과거형

0: PPT 형태 모아놓지 않나요?
1: 예, 요거 따로 모아서 저희는 뭐 약간 암기했던 기억은
0: 수준으로.
1: 있습니다.
0: 근데 저는 절대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저는 그 여러분들이 문법책이 집에 보통 한두 개씩은 꼭 있잖아요. 예.
1: 있죠.
0: 그거 펴서서 직접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진짜 다 알고 있나? 내가 이거 잊어버린 거 있나? 아니면 놓친 게 있었나? 생각보다 오 뭐야, 나 이거 아예 상상도 못 했네. 이런 거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왕초보에서 초보 영역으로 이렇게 살짝만 넘어가는 구간에서도 해부 PP를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리고 뭐 하려고 노력하다.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거. 그걸 바로 try 한다고 하는데 그 뒤에 to 동사 원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중급 정도 올라가시면요. try 뒤에 ing 쓰는 거 to 동사 원형 쓰는 게 구분이 돼요. 오케이, 초중급 정도, 중급 정도 올라가면. 근데 지금은 기본적인 걸 할게요. So I'm trying to do something. 이거는 이 뒤에 나오는 게 최종 목표예요. 난 이걸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저 여기서는 나는 있잖아. understand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오케이? So 그거 하려고 노력해야겠어. 이런 느낌.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네?
0: 성공하는 거 동사로 아세요? 성공하다? 많은 분들이 이거 틀리는데.
1: Succeed.
0: 오!
1: 맞아요?
0: 맨! 아니다.
1: Success밖에 모르는데
0: 한 방에
1: 아니시라 하니까
0: 그러니까
1: Succeed겠죠, 뭐.
0: 대부분 헷갈리세요.
1: 맞아요.
0: Success는 명사고 successful 얘는 형용사고 succeed 얘는 동사죠. 그리고 많이들 헷갈리시더라고요. So succeed 써볼게요. 난 성공하려고 노력 중이야.
1: Oh, I'm trying to succeed.
0: 아, 그죠. I'm trying to succeed. 진행형을 썼잖아요. 그죠. 노력 중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잠그는 거 뭔지 아세요? 문 같은 거, 아니면 전화기 잠글 때도 쓰는데.
1: Lock.
0: 그죠. Lock, unlock, 풀다. 그죠.
1: Unlock.
0: Lock 잠그다, unlock 풀다. 자, 그럼 lock을 쓸게요. 샌디가 그 문을 잠그려고 노력했어. 근데 한국에서는 노력이라는 말은 좀 많이 빼버리죠. 그래서 샌디가 그 문을 잠그려고 했어.
1: 아, 과거로. Sandy tried to lock the door.
0: 그렇죠. Sandy tried 뭐 하려고? To lock the door. 이런 느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나누는 게 맞는 거긴 해요. 네, 트라이가 노력하다. 그래서 난 노력 중이야. 뭐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To succeed 하려고. Yeah? Sandy는 노력했어. 아니, 뭐 하려고 노력했어? To lock the door 하려고. 그렇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느낌 왔나요?
1: 네.
0: 오케이. So 이거가 to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성우 씨 기억하셔야 돼요.
1: 꼭 기억.
0: 일단은
1: 그거 있어요,
0: 기본적으로.
1: 우리. I try to remember the September. 그 노래도. Try to remember. 그거.
0: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기억하려고 난 노력한다라는 느낌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두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trying to succeed.
1: I am trying to succeed.
0: Sandy tried to lock the door.
1: Sandy tried to rock the door.
0: 자, 본문 읽어볼게요. I know. I should try to understand.
1: I know. I should try to
0: 네,
1: understand.
0: 지금 상훈 씨 그래도 잘해줬어요. 아까 처음에 억양이 잘못됐었거든요, 조금.
1: 그래요?
0: I know는요, 요렇게 여기를 올려줘야 공감한다. 내 말이 그 말이다.
1: I know 하면 안
0: 안
1: 되고,
0: 돼요, 안
1: I
0: 돼요. 네,
1: know.
0: I know. 약간 아유 짜증나. 하지만 뭐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I know. I should try to understand.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ell, men will always be babies. Well, men will always be babies. 아이 노우. I should try to understand. I know. I should try to understand.
0: 자, 그러면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다시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Did you make up with your husband? Did you make up with your husband?
2: No, he is such a baby. No, he is such a baby.
0: Well, men will always be babies. Well, men will always be babies.
2: 아이 노우. I should try to understand. I know.

0: I should try to understand.
1: Alright, you guys.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만 골라서 우리 입으로 하는 입영작 해보겠습니다. 자, 댁에서 하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참여하는 것도 참여하는 거지만 이왕 할 거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2: Yeah.
1: 진짜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자, 갑니다. 그 사람 완전 아기야. 그는 완전 아기라고.
2: Oh, he is such a baby.
1: 아, 그 남자 완전 아기야.
2: He is such a baby.
1: He is such a baby. Right? Again, 뭔가 무시한 느낌이 살짝 나버려요. 그렇죠?
2: Yeah.
1: Alright.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너는 엄청 이상한 녀석이야. 너는 엄청 이상한 사람이야.
2: You are such a weirdo.
1: 아, 너 왜 그러니? 너는 아무튼 엄청 괴상한 애야.
2: Oh, yeah. You are such a weirdo.
1: You're such a weirdo.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그렇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걔는 완전히 거짓말쟁이야. 그녀는 완전히 거짓말쟁이야.
2: Oh, she is such a liar.
1: 아, 그녀는요. 완전 거짓말쟁이입니다.
2: Don't believe she is such a liar.
1: Don't believe her. She's such a liar. Like that. Very nice. 자, 두 번째 패턴 한번 가볼게요. Try to 동사원형. 여러분, 이건 꼭 익히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try ing와 함께 거의 중급까지 계속 듣고 네. 말하게 될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갑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어. 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어. should랑 같이 써보세요.
2: Yeah. I should try to understand.
1: 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어.
2: I should try to understand.
1: I should try to understand. 실제로 얘는요. should라고 하는 이런 뼈대 패턴 그리고 try to라고 하는 뼈대 패턴 심지어 두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거는 굉장한 거예요.
2: 그러면 그냥 I try to understand 하면은
1: I try to understand. 그러면 나는 원래 평소에 그를 이해하려고 한다. 이런 느낌인 거고요. should가 들어가면서 말투 자체가 해야겠어. 이런 게 조금 더 묻어있는 거죠. Yes. 자, 두 번째. 난 성공하려고 노력 중이야. 한참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성공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2: I'm trying to succeed.
1: 난 성공하려고 노력 중이야.
2: I am trying to succeed.
1: 그렇죠. I am trying to succeed.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하나 남아있습니다. 하나. 잠그는 거 뭐라고?
2: Lock.
1: Lock 하는 거. 오케이. 샌디는 그 문을 잠그려고 했어. 샌디는 그 문을 잠그려고 노력했어.
2: Sandy tried to lock the door.
1: 샌디가 그 문을 잠그려고 했어요.
2: Sandy tried to lock the door.
1: 네, Sandy tried to lock the door. 이렇게 했다. 까지 나왔습니다. 나쁘지 않죠?
2: 네.
1: Try to 동사원형. 요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 20개 정도 문장 더 만들어 보세요. 이거 yeah. 충분치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입영작 패턴 한 거 상훈 씨 한번 달려볼까요?
2: 네. 그 사람 완전히 아기야. He is such a baby. 넌 엄청 이상한 녀석이야. You are such a weirdo. 걔는 완전히 거짓말쟁이야. 그녀는 완전히 거짓말쟁이야. She is such a liar. 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어. I should try to understand. 난 성공하려고 노력 중이야. I am trying to succeed. 샌디는 그 문을 잠그려고 했어. 샌디는 그 문을 잠그려고 노력했어. Sandy tried to lock the door.
1: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3: Did you make up with your husband?
4: No, he is such a baby.
3: Well, men will always be babies.
4: I know. I should try to understand.
3: Yeah, just try. We're all babies.
1: Oh, 남자들이라.
2: Okay.
1: We all made it. 해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어제 드린 소년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나 설거지하고 있어. 너 뭐해? 그랬을 때 나 설거지하고 있어.
2: 설거지하는 중이야.
1: Mm-hmm.
2: I am washing the dishes.
1: 그렇죠. I'm washing the dishes or I am doing the dishes. 둘 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 너무너무 중요한 패턴이죠. Try to 동사원형
2: yeah.
1: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난 살을 빼려고 노력했어. 왠지 실패했다는 느낌 드네요. 나는 살 빼려고 노력했어.
2: 그러니까요.
1: 요거 할 수 있겠습니까?
2: 오, 요거 네. 살을 빼다도 저희가 덩어리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건 덩어리 표현 아셔야 돼요.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2: EBS E왕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1: 많이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2: See you.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자,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2: 금요일입니다.
1: Friday에는 영어를 여행 영어를 배우죠?
0: 떠나야 돼요. 우리 떠나야 됩니다.
2: 떠나요.
0: 자, 근데 우리 떠나면요. 네. 급하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 아. 우리 여행 가다 보면요. 예를 들어 카트 상점이나 이런 데서는 솔직히 말해서 현금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가 많을 겁니다. 네. 자, 이랬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 오늘 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자, 첫 번째 미션 보니까요. 여기 가장 가까운 ATM이 어디에 있나요?
1: 물어보는 겁니다.
0: 네.
1: 어디 있나요? 가장 가까운
0: Yes.
1: ATM이.
0: 참고로 우리 전에 이거 비슷한 게 많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업그레이드요.
0: 요거 네. 네, 복습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1: 네네. 네네. 해보시고.
0: 자, 두 번째 미션 또 떠있죠. 근처에 아무 은행도 안 보여서요. 요거인데요. 요것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직히 말해서 다이얼로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망초보 영어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요. 어? 이거 약간 경험이 있는데? 싶으실 건데 복습도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놨으니까 좀 많이 한번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오늘도 재밌겠네요.
0: 예스. 일단 꽁상 씨 보내볼까요?
1: 가야죠. 시작!
0: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1: 저기요. 여기 가장 가까운 ATM이 어디에 있나요?
2: 네.
1: 아, 그러니까
2: sorry.
1: Where is the closest ATM around here?
2: Oh, ATM.
1: 근처에 아무 은행도 안 보여서요. 근처에 아무 은행도 안
2: sorry?
1: 보인다. 그러니까 이 말까지 왜 하는 건지 그냥 굳이 해도 안 해도 되는.
2: 그러니까
1: I don't see bank nobody.
2: There's nobody in the bank.
1: No. Bank is I cannot see.
2: You can't find a bank.
1: Oh, find a bank.
2: Okay. Do you see that grey building over there?
1: Grey building, over there, okay.
2: There's one inside that building on the second floor.
1: One inside the building?
2: There's an ATM.
1: Yeah, ATM
2: inside
1: is...
2: that building.
1: Yeah, grey building inside
2: the... Second floor.
1: 2층.
2: Second floor.
1: 알아들었어. Thank you so much.
2: No problem.
1: On the second floor.
2: On the second floor.
1: Okay, thank you.
2: ATM.
1: Thank you.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ere is the nearest ATM around here? I didn't see any banks nearby. Do you see that gray building over there? There's one inside that building on the second floor.
0: Okay,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정말 복습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왕초보 영어를 보신 분들

0: 나름대로 반가운 표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1: 네.
0: 자, 가봅니다. 일단 미션 문장인데, 여기 가장 가까운 ATM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했어요.
1: 자, 요렇게 끊어서 Where is the nearest 땡땡땡 장소를
0: 네.
1: 물어봅니다. 가장 가까운 ATM이
0: 그냥 준 거예요, 거의.
1: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0: 에이,
1: 여기에.
0: 예.
1: 이렇게
0: Right.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석은 의역일 뿐이니까요. 그렇죠? So where is the nearest ATM? 어디에? Around here? 맞는지 보겠습니다. Check it out. Yes. ATM은 정말 우리가 ATM이죠. 자동 현금 인출기. 오히려 이 말을 덜 쓰지 않나요? 한국에서?
1: 그렇죠. ATM을 더 많이 쓰죠.
0: 어려우니까, 그쵸?
1: 네.
0: Right. So ATM. 전에도 이거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 오픈하기 전에 말로 한번, 이거 뭐 줄임말인지 기억나세요?
1: Automatic trading machine.
0: What was that? Trading?
1: Trading machine.
0: 잠깐만요. 대충 얼버무한 것 같은데. 아무튼, automatic, 그리고 machine.
1: T가 뭐죠?
0: 예. 자, 중간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T가 뭔지 헷갈리세요. 자, 확인할게요. 그쵸.
1: 텔러
0: Automatic
1: 머신이었네요.
0: Teller Machine. 이 텔러가 그 뭐랄까 은행 창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 네.
0: 을 텔러라고 부릅니다. 근데 자동화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의 Teller Machine. Again, 이미 머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ATM 머신이라고 하면 원래 틀려요.
1: 네?
0: 그런데 원어민들도 가끔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얘기를 하면 그쵸. An ATM 이것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가장 가까운 거를 물어보기로 했는데, 상우 씨가, 공상 씨가 잘 해냈거든요. 다만 다른 단어를 쓴 것뿐이에요.
1: 네, closest라고
0: 맞아요.
1: 했었잖아요. 네.
0: closest. 그래서 close라는 형용사의 최상급을 줘서 가장 가까운을 표현했고, 그걸 써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은 새로운 단어, 바로 nearest. Right? 이 near이라고 하는 게 근처의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최상급을 딱 매겨서 nearest. 라고 활용을 했습니다. 최상급은 우리 보통 뭐라고 써야 돼요? 앞에.
1: 더를 쓰죠.
0: 더와 함께 쓰죠? 그래서 the nearest 명사라고 하면 가장 근방에 있는, 가장 가까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So closest가 조금 지겨우신 분들은 요거 써보는 거 나쁘지 않죠.
1: 네.
0: 그쵸? 자,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주유소. 그럼 뭐라 그래요? 가장 가까운 주유소.
1: The nearest gas station.
0: 좋아요. 자,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몰.
1: The nearest mall.
0: Alright. 자, 영작 가능하겠죠? 그쵸? Let's do this. 가장 가까운 주유소가 어디에 있어요?
1: Where is the nearest gas
0: 그쵸?
1: station?
0: Where is the nearest gas station? How about this? 저거 보이지? 저게 가장 가까운 몰이야. 이런 식으로.
1: That is the nearest
0: 그렇죠?
1: mall.
0: That is the nearest mall. 여러분, 최상급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최상급 형용사는 형용사랑 사실 어떻게 보면 역할이 비슷해요. 그렇죠? 다만 이제 뜻이 가장 뭐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뭐 명사 앞에 꾸며줄 수 있는 거죠. 자, 요거 두개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1: 네.
0: guys, where is the nearest gas station?
1: Where is the nearest gas station?
0: That is the nearest mall.
1: That is the nearest mall.
0: Alright, 자, 이번에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Where is the nearest ATM around here?
1: Where is the nearest ATM around
0: That's
1: here?
0: right. 자, 그런데 이번에는 미션 문장이 연속으로 나와요. 한마디로
1: 오.
0: 말을 계속해야 됩니다. 어디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서
1: 네.
0: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아, 근처에 아무 은행도 안 보여서요. ATM을 제가 찾고 있는데.
1: 아, 이게 그렇게, 아니, 디든으로 써야 되는 거군요. 안 보였다.
0: Yes.
1: 아, 나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아무 은행도
0: Yes.
1: 근처에.
0: 근처에. 왠지 아까 요거 비슷한 단어 좀 나왔죠, 그쵸?
1: Yeah.
0: 은행.
1: Banks를 쓰면
0: 예. 그
1: 됐겠지.
0: 어떤 은행들도, 직역을 하면 은행들도 보이지가 않았다. 이렇게 썼는데, 맞는지 보겠습니다. I didn't see any banks nearby. Check it out.
1: Yes.
0: Perfect. Very nice. So, 뱅크에다가 복수로 요렇게 만든 거고요. 뭐 당연한 거가 거의 이제는 여러분들 됐겠지만 자음에는 강세 안 가니까 어디가 해야 돼요? 강세는 A에 가서 뱅크 이렇게 이음절 하시면 안 되고요. 거의 이음절로 뱅크. 뱅크.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1: Bank. Bank.
0: 좋아요. 그죠? 뱅크 이 아니라 뱅크. 자, 그리고 여기 지금 C 오래

0: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게 쓱 지나간다든가, right? 그런 것으로 보이다에 더 가까운 거죠. 그렇죠? I didn't see any banks라는 얘기는 걸어가는데 옆에 주위에서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느낌이지. 스쳐가면서도, okay, look은 일부러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는 거. look, right?
1: Yes.
0: 의지가 좀 강해지죠. 그렇죠? 오케이. 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near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썼잖아요.
1: 네.
0: 물론 최상급으로 쓰긴 했지만, 걔는 이제 형용사를 썼다면은, 여기서 쓴 nearby 같은 경우에는 근처의가 아니라 뭐예요? 에.
1: 근처에.
0: 그래서 부사로 이제 여기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nearby는 근처에. 요런 느낌. 사실 이거 대신에 아까 초반에 나왔던 여기,
1: Around here.
0: 그거 쓰셔도 괜찮아요. So I didn't see any banks around here. That's fine. So nearby를 오늘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처에 요걸로. 자. 은행이 아니라 ATM으로 좀 바꿔볼게요.
1: 오, 네.
0: 저 근처에 아무 ATM들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1: Oh, I didn't see any ATM
0: 그죠?
1: nearby.
0: I didn't see any ATMs nearby. 요런 식으로
1: 여기도
0: 써주거나,
1: ATM 쓰라고 해야 되겠네요.
0: like banks, right? 자, how about this? 뭐가 있나요?라고 하면은 어떻게
1: Is
0: 좋아요?
1: there?
0: Is there? 그러면 주차장이 하나 있나요? 근처에 요거는 하나로 쓸게요.
1: Is there a parking lot nearby?
0: 그렇죠. Is there a parking lot nearby? Or is there a parking lot around here?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겁니다. Like this. 솔직히 nearby가 무슨 되게 어려운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1: 네.
0: 엄청 격식인 거는 아니고요. 회화체에서 around here이랑 섞어서 굉장히 많이 쓰니까 이걸로 조금 옵션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두 문장 같이 낭독할게요. I didn't see any ATMs nearby.
1: I didn't see any ATMs nearby.
0: Is there a parking lot nearby?
1: Is there a parking lot nearby?
0: 본문 읽어볼게요. I didn't see any banks nearby.
1: I didn't see any banks nearby.
0: Very, very good.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ere is the nearest ATM around here? Where is the nearest ATM around here?
0: 알라이트, we have the next sentence here. 저기 저 회색 건물 보이세요? 라고 이제부터 뭔가 알려줄 것 같아요. 그쵸? 요거를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순대로 나누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1: 네. 요렇게 또 여기 끊어주고. Do you see that 땡땡 빌딩? 당신은 보이십니까? 저기 회색 빌딩이
0: Yes.
1: over there 저기죠.
0: 옷은 이루어졌죠.
1: 완벽합니다. 회색이니까 gray를 써준 거예요.
0: gray. 여러분, 필기한 거랑 한번 대조를 해 보시고요. gray 맞는지 볼게요. Hey, do you see that gray building over there? 정답. You got it.
1: 마침
0: yeah.
1: gray 클로즈를 입었네요.
0: 소름이 약간 돋았어요. 그 그레이한 셔츠를, 드레스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다. 나 스펠링이랑 좀 다른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그레이가 스펠링이 또 하나 있어요.
1: 설마 이 그레이인가요?
0: Yep. Alright.
1: 와우.
0: grey도 회색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건 지역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쓸 수도 있습니다. Okay. So gray, building 이런 식으로 색깔을 좀 얘기해 봤고요. 저기에 있는 거 어떻게 표현했어요?
1: Over there.
0: Okay. Over 쓰니까 왠지 거리감이 조금 더 느껴지죠, 그렇죠?
1: 맞아요.
0: Right. So 사실은 there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Okay. Do you see that gray building there? That's fine. 근데 over there 저기에 이런 식으로 원래 over가 어디 건너서 이런 느낌이 좀 있어.
1: 넘어서.
0: 넘어서. Yes.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거리감을 느껴주게 해준다.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over there만으로도 문장 가능할까요?
1: 해봐야죠.
0: Yeah, let's try. Okay. 저기 뭐예요, 저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직역하면
1: 야.
0: 뭐예요, 저기에? 그러면은 보통 할까요?
1: What is over there?
0: 오, What is over there? What's over there? 저기 뭐가 있죠, 저기? What is there? What is over there? Very nice. 이건 오히려 틀릴 줄 알았는데 대박인데요.
1: 그래요?
0: 자,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너의 사촌 있잖아. 너의 사촌이 저기 있다야.
1: Oh, your cousin is over there.
0: Oh yeah, that's Mike right there, right? Oh, you're cut.

0: and Mike is over there. 뭐 이런 느낌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Over there, over here 너무 많이 들어봤죠?
1: 오, 좋아요. 이건 또 회화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반복해가지고.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두 개 읽어보겠습니다. Hey, what's over there?
1: Hey, what's over there?
0: 네, 이런 거는 사실 영화 같은 거, 공포 영화에서도요.
1: 저긴 뭐지?
0: 꼭 가봐요.
1: 꼭 그 사람이 좋죠.
0: 안 돌아와.
1: 먼저 간 사람이.
0: 그렇죠? What's over there? 자, 그리고 두 번째 해볼게요. Your cousin is over there.
1: Your cousin is over there.
0: 자, 그러면 본문도 읽어볼게요. Do you see that gray building over there?
1: Do you see that gray building over there?
0: Alright. 자, 문장이 또 하나 남아있죠. Check this out. 아, 저 건물 안에 2층에 하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사실은 굉장히 짧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저 건물에 있다. 그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1: 깁니다. There is one. 있어요, 하나.
0: 잘라주세요.
1: 예.
0: 어디에 있는데요?
1: Inside the building. 그 건물 안쪽에.
0: 아.
1: On the second floor. 2층에.
0: Yes. 이제는 뭐 해석까지 정확하게 에라는 거.
1: Yeah.
0: Okay. On the second floor. Floor가 뭔데요?
1: 층이요.
0: 층이니까?
1: 예.
0: 야, yeah, okay.
1: 무대.
0: 무대. Okay. 자, 볼게요. There's one inside that building on the second floor. Check it out.
1: Yeah.
0: Yes. Floor, 층, 바닥이라고 할 때 우리 floor이라고 쓰죠. 이거 발음할 때 플로어가 아닙니다. 오케이? 왜 플로어 플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그렇죠.
0: 이거는 F니까 입술이 붙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아랫입술 위에 윗니 살짝 올리고 바람 나오게 하기. Floor. Floor.
1: Floor.
0: Yes.
1: Floor.
0: Floor.
1: 뭐 TMI일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이제 방송국에서 많이 이제 근무하시는 FD. FD가
0: 네네네.
1: 플로어 디렉터입니다.
0: 오!
1: 플로어 디렉터의 약자다.
0: 와.
1: 예, 그 전체적으로 무대를 이제 디렉팅하는.
0: 오, 저 처음 들었어요, 진짜. FD?
1: TMI. 그냥.
0: 오, 대박입니다. 저도 이제 하나 알게 됐습니다. 오케이, floor director?
1: Yeah.
0: Okay, very nice. 이랬는데 틀리는 거 아니죠?
1: 틀리면 알아서 편집해 주시고.
0: 알겠습니다.
1: 이게 방송에 나갔다? 맞는 겁니다.
0: 오케이. 자, 그리고 어디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어떤 단어를 사용했죠?
1: 뭐 inside. 안에 있다?
0: Inside. 자, 여러분들 inside 뒤에 바로 명사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inside 명사 써버리면 그 명사, 이게 뭐 사실은 장소가 될 수도 있고
1: 네.
0: 어떤 뭐 상자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Some kind of a container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쇼룸 안에라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쇼룸 안에. 그냥 명사 넣으면 돼요.
1: Inside the showroom?
0: 으흠. 그러면은, 아, 그 트렁크 안에.
1: Inside the trunk?
0: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complete sentence로 만들어 볼게요.
1: Yeah.
0: 우리 그 쇼룸 안에 있어. 어디 있니? 우리 그 쇼룸 안에 있는데.
1: Oh, we inside?
0: 아, 비동사가 빠졌죠?
1: We are inside the showroom.
0: 그렇죠. We are inside the showroom. Where are you guys?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자, how about this? 뭐뭐가 있다 뭐였죠?
1: There is.
0: 아하. 아, 트렁크 안에 상자가 있어. 상훈 씨가. 뭔가 surprise.
1: 아, 이벤트로.
0: Oh yeah, oh yeah. 상자가 있어.
1: 한 번만 더 주세요.
0: 그 트렁크 안에 상자가 있어.
1: Honey. There is inside the trunk.
0: 잠깐, 뭐가 있다가 빠졌죠?
1: There is a box.
0: A box.
1: There is a box inside the trunk.
0: 그죠? There is a box inside the trunk. And inside the box, there were toys. 장난감이 있었던 거죠. 선물이 아니라.
1: I apologize. 아니
0: 사과를 하게 됩니다.
1: I'm yes. sorry.
0: Alright.
1: I'm so sorry.
0: 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inside 뒤에 명사만 넣어주면 거기 안에라는 느낌. 그리고 사실 in을 써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inside를 쓴 거는 안쪽에 면에 있다, 안쪽에 있다라는 걸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우리가 in 대신에 inside를 쓰게 됩니다.
1: 네.
0: Okay. So in the trunk도 괜찮고 in the showroom도 괜찮아요. In that building도 괜찮고요.
1: 아,
0: Do you understand?
1: 조금 더 이제 그럼 inside
0: 조금 더 안쪽에 있다. 완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강조해준다는 느낌인가? 큰 차이는 없죠, 진짜로.
1: 네.
0: 다시 한번 봐도. 자, 여러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We are inside the showroom.
1: We are inside the showroom.
0: Mm-hmm. There is a box inside the trunk.
1: There is a box inside the trunk.
0: 오케이, 이거는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그럼 상우 씨, 로맨틱하게.
1: 예. Yeah.
0: 그 상자 안에 꽃이 있다. 어떡할까요? 꽃 드리겠죠?

0: There is
1: 아, 여러 개니까? There is가 아니라?
0: there are flowers inside the box.
1: 아, inside the box. Very nice. 이러면 이제 용서가
0: Open
1: 돼요.
0: the box.
1: 근데 없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해봤고요. 우리 몇 층에라는 거 나왔습니다. 사실 무슨 몇 층, 이렇게 층, floor이라는 명사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0: 네.
1: 하지만 몇 층에라는 말투, 부사로 만들려면 전치사 뭐가 들어갔어요?
0: On.
1: Yes, exactly. On, 그리고 나서 on the 서수 floor. 그러니까 서수라는 건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이런 식으로 몇 번째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면 몇 층에라는 말투까지 됩니다. 사실 on을 안 쓰면 이거를 사실 문장에 아예 넣을 수가 없어서 쓸모가
0: 맞아요,
1: 없어요.
0: 맞아요.
1: 쓸모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는 second가 나왔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그러면은 1층에라고 하면 뭐예요?
0: On the first floor.
1: 그렇죠. first를 쓰는 거예요. On the first floor. 그러면은 10층에.
0: On the 10th floor.
1: 그렇죠. On the 10th floor. 이렇게 해서 서수만 바꿔주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요. 이것 또한 솔직히 말하면은 문법책 웬만한 데 서수 읽는 방법이랑 다 있을 겁니다. 사실 있는 걸 우리가 활용을 잘 못한 거거든요.
0: 네.
1: 근데 I have a question. Why would you use on? 왜 in을 안 쓰고 on을 썼을까요?
0: 그 측면에 위에 있기 때문에 on을 쓰는 거죠.
1: 그렇죠.
0: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in인데,
1: 네.
0: 이렇게 올라가면 on이잖아요.
1: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왠지 무슨 콘크리트 사이에 끼는 느낌이잖아요.
0: 예.
1: 네. 그렇기 때문에 you are standing on the floor. Okay. Not in the floor.
0: On the floor, under the floor.
1: 오.
0: 여기까지.
1: 정말, 여기서 더 나가면 위험하다는 걸 뭔가 감지한 건가요?
0: 예.
1: 자, 그렇다면 본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re's one inside that building. On the second floor.
0: There's one inside the building on the second floor.
1: 2층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자,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see that gray building over there? Do you see that gray building over there? There's one inside that building on the second floor. There's one inside that building on the second floor.
3: Where is the nearest ATM around here? Where is the nearest ATM around here? I didn't see any banks nearby. I didn't see any banks nearby.
2: Do you see that gray building over there? Do you see that gray building over there? There's one inside that building on the second floor. There's one inside that building on the second floor.
1: Alright, you guys. 미션 문제 안에 있는 핵심 패턴만 골라서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 되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정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0: 네.
1: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목소리 키워주세요. 자, nearest, 가장 가까운. 하지만 최상급이니까 더 붙여서 the nearest something, 가장 가까운 무엇. 요거 가볼게요.
0: 네.
1: Okay, here we go. 여기 가장 가까운 ATM이 어디에 있나요? 자, 여기 근처에, 이 네. 근처에 어디에 가장 가까운 ATM이 있죠?
0: Where is the nearest ATM? 아, Where is the nearest ATM around here?
1: Right here. 좋아요. 자, 여기 가장 가까운 ATM이 어디에 있나요? 한 번만 더요.
0: Where is the nearest ATM around here?
1: 좋아요. Where is the nearest ATM around here? 아직은 near이라는 단어가 조금 익숙하지
0: 아니, 여기다가 자꾸 더를 쓰려고 했었어.
1: 그렇죠.
0: Where 여기 is 이미 the 있는데. nearest the ATM?
1: 아, 오케이. 여기 있기 때문에 또 쓰는 건 아니죠.
0: 네.
1: 이게 없을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0: 네.
1: Right?
0: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ATM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1: Well, 그렇죠. 만약 그럴 때는 around here도 안 쓰겠죠.
0: 아,
1: 너도 그래. 알고 나도 알면 그렇죠. Where's the ATM? 네가 말했던 그 ATM 어디 있어? 이렇게는 되겠죠.
0: 네.
1: 자, 두 번째 해볼게요. 가장 가까운 주유소가 어디에 있어요?
0: Oh. Where is the nearest gas station?
1: 가장 가까운 주유소가 어디 있니?
0: Excuse me. Where is the nearest gas station?
1: 그렇죠. Where is the nearest or closest gas station? All right. Let's try one more.

0: 그게 가장 가까운 쇼핑몰이야. 대수로 쓸게요.
1: That is the nearest mall.
0: 아, 저게요. 가장 가까운 쇼핑몰이에요.
1: That is the nearest mall.
0: 그쵸? That is the nearest mall. Right. 자, 두 번째 패턴이라기보다는 단어라고 봐야겠죠. 그쵸?
1: Nearby.
0: Nearby, 근처에 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한번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cus, okay? 근처에 아무 은행도 안 보여서요. 저는요, 근처에 아무 은행들도 안 보였어요.
1: I didn't see any banks nearby.
0: 아니, 저 근처에 아무 은행도 안 보이던데요?
1: I didn't see any banks
0: I
1: nearby.
0: didn't see any banks nearby.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두 번째. 근처에 아무 ATM도 안 보였어. 나는 근처에 그 어떤 ATM들도 보이지가 않았어.
1: I didn't see any ATMs nearby.
0: 저 근처에 아무 ATM들도 안 보이던데요?
1: Gosh, I didn't see any ATMs nearby.
0: 완벽합니다. 역시 뭔가 영혼을 넣어버리니까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Let's try one more. 근처에 주차장이 있나요?
1: Is there a parking lot nearby?
0: 근처에 주차장 있니?
1: Is there a parking lot nearby?
0: 그죠? Is there a parking lot nearby? 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만 바꿔주셔도 충분히 응용을 할수 있음에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1: 그러니까요.
0: Alright. 자, 그러면 이렇게 이병자 패턴 한거 상훈씨 달려볼까요?
1: 갈게요. 여기 가장 가까운 ATM이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the nearest ATM around here? 가장 가까운 주유소가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the nearest gas station? 그게 가장 가까운 쇼핑몰이야. That is the nearest mall. 근처에 아무 은행도 안 보여서요. I didn't see any banks nearby. 근처에 아무 ATM도 안 보였어. 아무 ATM들도 안 보였어. I didn't see any ATMs nearby. 근처에 주차장이 있나요? Is there a parking lot nearby?
0: 자, 이렇게 완벽히 공부한 거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1: 해결! Excuse me.
0: Yes, sir.
1: Where is the nearest ATM around here? Oh, I didn't see any banks nearby.
2: Do you see that gray building over there?
1: Yeah.
2: There's one inside that building on the second floor.
1: Second floor. Oh, okay, thank you so
2: No
1: much.
2: problem.
1: Okay.
0: Yes, we made it.
1: 여러분도
0: 수고하셨습니다.
1: 이제 주말도 마음 편하게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어제 들은 소형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난 살을 빼려고 노력했어.
1: 요게 try to 동사 원형. 뭐
0: 그렇죠.
1: 노력했다.
0: 살 빼는 게 무슨 weight이에요?
1: Lose weight.
0: Yes, so I try to lose weight.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the nearest. 명사, 가장 가까운 명사를 활용해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가장 가까운 출구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출구가요?
1: 요거는 사실 출구만 알면 다 아실 것 같으래요.
0: 아,
1: 오늘 배운 거
0: 솔직히.
1: 활용하시면.
0: 오늘 거한 번만 더 보시면서 하셔도 괜찮을 것
1: 이렇게 돼
0: 같습니다.
1: 있는 거잖아요.
0: 아, 그런
1: 그죠?
0: 거. 맞아요.
1: 예.
0: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에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자,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1: Next.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이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자,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1: Yes, 여러분. Yes. 월요일입니다. 또 공부하셔야죠.
0: 그렇습니다. It's the start of the week.
1: Yes.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제목 볼까요?
1: 예. Yeah.
0: 아, 전공 정하기가 제일 힘들어. 라고 해서 이게 형제들끼리 뭐 남매끼리 이런 먼저 예를 들어 대학에 대한 경험이 있는 형제에게 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전공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상훈 씨는 전공이 어떤 거였습니까?
1: 저는 이제 물리치료를 전공을
0: 물리치료 했죠. 자체를 전공을 했죠.
1: 피지컬 세라피.
0: 아, 그거를 할 때 옆에서 이제 많이 조언을 줬었나요? 그런 거?
1: 저희 아버지께서
0: 아.
1: 예, 그냥 해라, 취업이 잘 된다. 연극 영화학과를 다 떨어지면서 차선책으로 선택을 했었죠.
0: 아, 그런 전공을 정하셨군요.
1: 예.
0: 자, 그래서 오늘 전공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미션이 떠 있습니다. 첫 번째 미션 보니까 너 전공 정했어? 엄청 짧은데요, 그렇죠? 너 전공 정했어?
1: 정했니?
0: 네.
1: 정했니?
0: 그렇죠. 안 떠오르죠.
1: 갑자기 확 머릿속이 백지가 되는데요.
0: 너 모양 그 모양 정했어? 너그옷 정했니? 너그뭐 색깔 정했어?
1: 여러분,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지 정하셨어요?
0: 그러니까요. 이걸 오늘 할수 있게 됩니다.
1: 와우.
0: 자, 두 번째 미션 떠 있는 건, 오, 흥미로울 것 같네. 물리학은 어때? 뭔가 추천하는 느낌. Yes. 오늘 좀 힌트를 드리자면, 단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1: 아우,
0: 네.
1: 특히나 뭔가 전공 쪽을 많이
0: That's right.
1: 하시는 분들이 더 유리할
0: 네.
1: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상시 보내볼까요?
1: 가야죠.
0: Alright.
1: 자,
0: 영어
1: 영어합시다.
0: 합시다. 도전합시다.
1: 피터,
2: 야,
1: 너 전공 정했어?
2: I don't speak Korean. English?
1: 오케이. Do you decide, college major?
2: Oh, my major? Not yet. I'm thinking about psychology.
1: Psychology,
2: Do you
1: 아.
2: know psychology, like
1: 심리학 같은 거
2: how
1: 아닌가?
2: you think, that kind of thing? Do you think it's a good idea?
1: 아, 내 생각은 괜찮은 거 같냐고?
2: What do you think?
1: 흥미로울 것 같네. 물리학은 어때?
2: Huh?
1: 그러니까, that's interesting.
2: Oh, psychology, yeah.
1: But how about physics? Physics.
2: Oh, physics?
1: 오늘 잘했다.
2: Physics?
1: Physics.
2: Physics is really difficult. Very different to psychology.
1: 그런가? 그래도 멋있잖아. It's cool.
2: Physics?
1: Physics. Cool.
2: Really?
1: Yeah, smart. Look smart.
2: Oh, maybe physics.
0: 자, 근데 정말 어휘력과 그리고 어순 구조 잘 만드는 거, 그거가 결합을 하니까 문장이 완벽은 아니어도 꽤나 괜찮은,
1: Pretty good.
0: 네, 문장이 완성이 되죠. 자, 요거 한번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전체 대화 들려드릴 테니까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 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Have you decided on your major?

0: Yet, I'm thinking about psychology. Do you think it's a good idea? That sounds interesting. How about physics?
1: 자,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너 전공 정했어? 굉장히 한국어로는 짧잖아요.
2: Yeah.
1: 이거는 영어로 정말 웬만한 사람 안 나옵니다.
2: 와우. Wow.
1: 우리는 할 거예요. 예. 네.
2: 자, 보니까 have you decided? 너는 가졌니? 결정한 것을 결정을 했다.
1: Mm-hmm.
2: 그러니까 너는 결정을 했니?
1: 네.
2: 뭐를? 너의 전공을.
1: Mm-hmm.
2: Your major.
1: Yeah.
2: 네.
1: 오, 오케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전공이란 단어를 major. 근데 한국에서 major라고는 안 하지 않나요? 그냥 전공이라고 하지.
2: 전공이라고는 하는데.
1: 그렇죠.
2: 저희가 전공 is major는 조금 배웠던 것 같아요.
1: 아, 오케이. 네. Alright. So major는 그래도 조금.
2: 그러니까 뭐 우리만 그런 거 하잖아요. My major is 뭐 이런 거를 많이
1: okay, okay.
2: 했었던 것 같아요.
1: Yes, yes. Okay, 맞는지 보겠습니다. Have you decided on your major? 정답. You got it. So major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공이라는 명사도 되고 나중에 나아가서는 전공을 하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오케이? 자, 오늘은 사실 전공이라는 명사도 중요한데 제가 이거 웬만하면 다 못 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왜 이러냐면 우리 심지어 decide도 알아요.
2: 맞아요.
1: 결정하다. Correct? 네. 근데 너 뭐 결정했어? 너 뭐 정했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decide를 쓴 다음에 그냥 뭔가 명사를 덩 넣어버리거든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정하다, 결정하다라고 할 땐 전치사 on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이거를 제대로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so decide on something. 원래 여러분 나중에 더 알게 되실 텐데요. 이 on이라는 전치사가 뭐뭐에 대해, 뭐뭐에 관해라는 뜻으로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관해서 결정을 하다. 이래서 뭐뭐 정했니? 한국어에서는 이제 조사가 많이 빠진 거죠. 그렇죠? Right. So, have you decided on 뭐에 대해서? Your major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Do you understand?
2: Yeah, yeah.
1: Alright. So, for example,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는 그 색에 대해서 결정했어.
2: 했어.
1: 네, 나는 그 색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벽 색깔을 고민으로 엄청 한 거예요. 뭐 하얀색으로 할까? 뭐 핑크로 갈까? 블루로 갈까? 그러다가 그 색에 대해서 난 결정했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2: I have decided on the color.
1: 그죠. I have decided on the color. Right? 이거 사실 have PP를 썼지만 그냥 과거형 써도 괜찮아요. 문맥에 따라. Right? So I have decided or I decided on the color. 자, 두 번째. 우린 아직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렸어. 우린 그거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 내렸다.
2: 아직.
1: 그것이 뭐 색상일 수도 있고요. 뭐 모양이 될 수도 있고요. 위치가 될 수도 있고요.
2: We have not decided on it.
1: 아직.
2: Yet.
1: 오케이. 굉장히 떡떡떡 끊어졌지만 끝까지 놓지 않았죠. So we haven't decided. Have PP를 부정을 써버렸어요. So we haven't decided on it. 이거가 조금 틀려도 혹은 단순 과거로 썼더라도 뒤에 on it. 얘가 핵심인 겁니다.
2: Yeah.
1: Okay? So 뭔가에 대해서. 네, 이거는 시간이 여전히 좀 더 걸릴 겁니다. 나중에 우리 진짜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뭐 너 친구가 뭐 식장 같은 거를 아직 결정을 못했다.
2: Yeah.
1: 뭐 한 열 군데가 있는데 다 좋은 것 같아.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런 장소를 venue라고 하거든요.
2: Venue.
1: 이거 예전에 한번 잠깐 우리가 스치듯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2: 네.
1: 아무튼 I haven't decided on the venue. 이런 식으로 하면 그 venue에 대해서 아직 못 정했어? 약간 이런 느낌. 여기서는 너의 major에 대해서 너 정했니?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느낌 조금 와요?
2: 조금 옵니다.
1: 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읽어볼게요. 나 이거에 대해서 결정했어. 나 이거에 대해서 결정 아직 안 했다. 자, 읽어볼게요. I have decided on the color.
2: I have decided on the color.
1: Mm-hmm. We haven't decided on it yet.
2: We haven't decided on it yet.
1: Mm-hmm. Very nice.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Have you decided on your major?
2: Have you decided on your major?
1: Alright. 자, 이랬을 때 아직 안 정했는데 심리학 고려 중이야. 생각 중이야.
2: Not yet. 아직 안 정했어.
1: Mm-hmm.
2: I'm thinking about. 난 지금 뭐에 대해서 생각 중이야.
1: Mm-hmm.
2: 어떤 걸로 심리학을.
1: Mm-hmm.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휘 실력

0: 여러분, 같이 써주세요. 상훈 씨, 저 죄송한데요. 지금 아무거나 다 쓰기 대잔치 아니에요, 이거? 이게 뭐예요, 이게?
1: 뭔가 사이콜러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0: 아, 맞긴 한데. 지금.
1: 벌써 아주 자신 없는 글
0: 그러니까.
1: 자체가 벌써 막 여기서부터
0: 지금
1: 날아가잖아요. 뭔가
0: 이게
1: 사이콜러지 뭐 이런 거
0: 프렌치인가 약간 지금 모르겠습니다.
1: 아랍어
0: 자,
1: 같기도 하고 약간 느낌이.
0: 그렇죠. 우리가 아무래도 전공을 다 외우기는 쉽지가 않죠. 오케이. 아무튼 심리학 굉장히 또 유명한 또 학문이니까 한번
1: 네.
0: 보겠습니다. Right? Not yet. I'm thinking about. 장난이 아니네요.
1: 사이콜러지 맞잖아요, 사이콜러지.
0: 그렇죠. 근데 PHY가 아니라
1: PSY구나.
0: 그렇죠. PHY 하면 physics 뭐 이런 게 돼버리기 때문에 psychology, PSY. 근데 여기 P는 묵음입니다. 네, 이게 이제 심리학이고요. CHO, O에다 강세 하나 찍어주세요. 그러면 call일까요? car일까요?
1: car이네요.
0: Yes. 자, 두번 들려드릴게요. 강세를 가운데 넣어가지고 psychology, psychology.
1: Psychology,
0: 그렇죠.
1: psychology.
0: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 사실 저도 이민을 가가지고 막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는 이 단어를 잘딱 몰랐어요.
1: 네.
0: 예, 왜냐면 심리학이라고 하는 걸 고등학교에서 다루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대학교 가면 사실 사이콜로지를 전공을 안 해도 기본 수업으로 듣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관심 있게 본 단어인데 여러분 스펠링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 나왔습니다. Think가 뭐 하는 거죠?
1: 생각,
0: About이 뭐예요?
1: 뭐뭐에 대해.
0: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는 요거를 좀 고려한다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때에 따라서 about 대신에 of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1: Thinking
0: Okay,
1: of.
0: so I'm thinking about doing something. I'm thinking about something. 이러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다 혹은 고려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1: 네.
0: 혹시 문학이라는 단어 아세요? 문학?
1: Culture.
0: 아,
1: 그러니까
0: 그럼
1: 문화.
0: 문화죠. Literature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1: 모릅니다.
0: Literature. 그래서
1: Literature.
0: 한번 해볼게요. 난 문학을 생각 중이야. 문학을 좀 고려 중이야. 문학.
1: I am thinking about literature.
0: 그렇죠. I'm thinking about literature.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이거 해볼게요. 너 상훈 왜 이렇게 뭔가 심각해? 그래서 너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니?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Do you thinking about?
0: Do you thinking about? 생각 중이니?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했던 거 하고 있니?
1: Are you thinking about future?
0: 너의 미래?
1: Your future?
0: 상훈 씨 혹시 Are you thinking about your future right now?
1: Yeah.
0: Yeah, okay.
1: I'm so dark. It's so dark.
0: I
1: Darkness.
0: see black. 네, 저 여기 지금 보면 literature에 대해서 생각 중이다. 뭐 그러니까 이걸 전공할까? 생각 중이다. 이 정도가 될수 있겠고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죠. 너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 중이니? So think about something 이라고 해야 뭐에 대해 생각하다. 오케이? 자, 두 문장 낭독해 볼게요. I am thinking about literature.
1: I am thinking about literature.
0: Are you thinking about your future?
1: Are you thinking about your future?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또 만들었고요. Hold on. 문장 맨 앞에 아직 안 정했다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뭐라 그랬어요?
1: Not yet.
0: Not yet. 이거는 아예 이거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마치 문장인 것처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아니야, 아직 안 했어. 이래서 not yet 많이 들어보셨죠?
1: Yeah.
0: 예, 이거는 사실 앞에 문장을 약간 고려해 보면
1: 네.
0: I haven't decided on my major yet 이것을 확 줄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so not yet 이거는 문장에다가 그냥 얘를 덩어리로 넣는다기보다 이렇게 녹여넣어야 되거든요.
1: 네.
0: 어순을 잘 해서 틀려도 되니까 여러분 not yet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돼요. 나 아직 배안 고파. 이거 할수 있겠어요? 얘가 붙어있지 않아요.
1: 오케이요. I'm not hungry yet.
0: Very nice. I'm not hungry yet. So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공식도 아니에요. 그냥 I'm not hungry. Right?
1: 아직.
0: Yet. 이겁니다. That's it. 하나 더 해볼게요. 나 아직 차가 없어. 나 아직 차 없는데?
1: I haven't car yet.
0: Hold on one second. 내가 뭘안 가지고 있다고 할 때.
1: Sorry. I don't have a car yet.
0: 그렇죠. I don't have a car. 여기서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이니까
1: Yet.
0: yet. 그렇죠. 제가 방금 얘기한 거는 이제 not yet이 꼭 이게 붙어.

0: 짙어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문장 안에다가 좀 블렌드를 시켜서 녹여 넣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try 해볼게요. I am not hungry yet.
1: I am not hungry yet.
0: I don't have a car yet.
1: I don't have a car yet.
0: 본문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Not yet. I'm thinking about psychology.
1: Not yet. I'm thinking about psychology.
0: 좋아요.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ave you decided on your major? Have you decided on your major? Not yet. I'm thinking about psychology. Not yet. I'm thinking about psychology.
0: Okay, you guys. 다음 문장 나왔습니다. 괜찮은 생각 같아? 그러니까 확신이 자기도 안 서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네. 괜찮은 생각 같다?
1: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Do you think 평소문?
0: Oh, we did this, huh?
1: Yes.
0: Yes.
1: 너 생각은 어때? 그런 거 같아?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인지? It's a good idea.
0: Okay.
1: 됩니다.
0: Do you think it's a good idea?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Check it out. Of course. 괜찮은, 뭐 좋은. 대신에 발음할 때 너무 굿, 굿. 이건 아니죠.
1: 굿은 여러분 이게 굿이고요.
0: 그래서 good. 힘을 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 들려드릴게요. Good, good,
1: good,
0: good. Good idea. 이렇게. So 전에도 나온 거 복습 타임 되겠죠, 그렇죠?
1: Yeah.
0: So do you think 뒤에 또 질문 어순이 아니라
1: 평소문.
0: Yes. 자, 다 같이 가볼게요. 너 그게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해? 너 그게 좋은 결정 같니?
1: Do you think it's a good decide?
0: Decision. 괜찮아요. 괜찮아요. Do you think it's a good decision?
1: 여기 명사인가 봐.
0: 맞아요. Decide는 동사고요. Decision. 얘가 명사입니다. 이거 해볼게요. 넌 인생이 쉽다고 생각하네? 여기 한번 해볼게요.
1: Do you think life is easy?
0: 이번에 조금 더 연기해볼게요.
1: Do you think life is easy?
0: 아, 역시.
1: Hey.
0: Life is not easy, okay?
1: Not easy, difficult. It's difficult.
0: Alright. 자, 이렇게 해서 do you think하고 뒤에 평소문 어순으로 가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think it's a good decision?
1: Do you think it's a good decision?
0: Hey. Do you think life is easy?
1: Do you think life is easy?
0: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Idea. 안 돼요.
1: Yeah.
0: Idea. 이렇게. Idea. Do you think it's a good idea?
1: Do you think it's a good idea?
0: 자, 이랬을 때 마지막 미션 문장입니다. 오, 흥미로울 것 같네. 딱 들어보니까 흥미로운 것 같은데. 물리학은 어때? 약간 본인 취향도 얘기를 해보는 것 같아요.
1: Yeah, that sounds interesting. 요것도 뭐 저희가 막 딱 들었을 때 알겠죠. 그럼 흥미롭게 들리네. How about? 이건 어때? 물리학은? 물리학 is physics.
0: 아까 트라우마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는 PH 맞습니까?
1: 오, 예.
0: PS 아니에요 이거?
1: 이 피지크스 맞는 것 같은데요?
0: 물리학?
1: 예.
0: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Ooh, that sounds interesting. How about physics? 다행히도 맞았습니다. 자, 물리학 PH, YSICS 포함입니다.
1: 네.
0: Right? 복수 아니에요 이거. 그냥 physics예요.
1: Yeah.
0: Alright. PH는 대부분 거의 99% right? F와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입술 안 붙고 physics가 아니라 physics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두 번 들려드릴게요. Physics, physics,
1: physics, physics.
0: 이거 나온 김에
1: 네.
0: 이거 여러분들 오늘 필기 많이 하고 계시죠? 생물학. 왠지 물리학 하면 딱 생물학 떠오르지 않아요?
1: Bionic.
0: Bionic이요?
1: 아니에요?
0: 너무 영화를 많이 해보니까 만화 이런 거
1: 많이. Bionic?
0: 근데 앞에 출발은 맞아요. 바이오는 맞아요.
1: 바이오직스. 바이올로직스.
0: 굉장히 비슷해요.
1: 바이올로지. 바이오놀로지.
0: 노를 왜 계속 해?
1: 테크놀로지 때문에. 바이올로지.
0: 예스. 바이올로지. 쥐죠, 이거?
1: 쥐입니다, 쥐.
0: 네, 오케이. 그렇습니다. 바이올로지. 예. 얘도 오해 강세가 가면서.
1: 예.
0: 예.
1: Biology.
0: 이 모양이 살짝 벌려지게 됩니다. 얘는 생물학이고요. Biology. Biology. 해보세요.
1: Biology. Biology.
0: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요건 어때? 이런 식으로 뭔가 제안하듯이.
1: How about?

0: about something?
1: 그렇게 How about something? 이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So 이 명사는 어때? 라고 상대방한테 제안하거나 추천하거나 이제 의견을 내는 situation이죠. 자, 요거 너무 쉬운 게 명사만 바꾸면 돼요.
0: 맞아요.
1: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 그녀에게 뭘 사주지? 어떤 꽃을 사줄까? 꽃을 선물하고 싶은데 이랬을 때 상훈 씨가 장미들은 어때?
0: 장미들. Oh, how about roses?
1: 그렇죠. How about roses? Right? She likes roses, doesn't she? Right. How about this? 목요일은 어때? 목요일 날라 시간 되는데 이런 느낌.
0: Oh, how about Thursday?
1: 그렇죠. How about Thursday? 목요일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간단하지만 여러분 같이 읽어주세요. How about roses?
0: How about roses?
1: How about Thursday?
0: How about Thursday?
1: 오케이? 자, 이것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interesting하게 들리네. Physics는 어때? That sounds interesting. How about physics?
0: Oh, that sounds interesting. How about physics?
1: Very, very good. 자, 이렇게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think it's a good idea? Do you think it's a good idea? That sounds interesting. How about physics? That sounds interesting. How about physics?
1: 자, 그러면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다시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1: Have you decided on your major? Have you decided on your major?
2: Not yet. I'm thinking about psychology. Not yet. I'm thinking about psychology. Do you think it's a good idea? Do you think it's a good idea?
1: That sounds interesting. How about physics? That sounds interesting. How about physics? Alright, you guys.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만 골라서 입으로 하는 입영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목소리 키워주셔야 되고요. 집중하셔야 돼요. 참여하셔야 됩니다. Decide. 결정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On something. 뭐뭐를 정하다. 이렇게 돼 있지만 직역을 하면 뭐뭐에 대해서 정하답니다. 자, 갈게요. 너 전공 정했어? 너의 전공에 대해서 정했니?
0: Have you decided on your major?
1: 그렇게 할 때는 Have you decided? PP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아, 괜찮아요. 지금 have PP를 쓸까?
0: PP.
1: 과거 동사를 쓸까?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0: 만약에
1: 그렇죠?
0: 그럼 do you decide?
1: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Do you decide 하면 너 원래 결정하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했니? 혹은 지금 한 상태야? 이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됩니다.
0: Did you decide?
1: 그거 돼요.
0: 돼요.
1: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나색 정했어. 나그 색에 대해서 정했어. have PP 쓸게요.
0: I have decided on the color.
1: 아, 나그 색에 대해서 정했어.
0: I have decided on the color.
1: I have decided on the color. 이런 식으로.
0: 정한 상태야.
1: Yeah, okay.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거 아직 못 정했어. 우린 아직 그거에 대해서 정한 상태가 아니야.
0: We have not decided on it yet.
1: 그렇죠. We have not decided on it yet. 그래서 have not을 이렇게 haven't로 묶으면 좀더 편해져요.
0: 아,
1: 왜냐면
0: 그럼요.
1: 얘만 PP형만 넣으면 되니까.
0: 맞네요.
1: So we haven't decided. 우린 결정한 상태가 아니다. 과거에도 안 했고 지금도 안한 상태다. Or 이것도 사실 we didn't decide라고 해도 뭐 소통되는 거 문제는 없습니다. 오케이.
0: 네.
1: 자, 그리고요. 우리 두 번째. How about 명사? 너무 짧지만 활용도 높죠?
0: 네.
1: 가보겠습니다. 물리학은 어때? 물리학은 어떠니?
0: How about physics?
1: 물리학은 어때요?
0: How about physics?
1: 그렇죠? How about physics? 명사만 넣으면 끝. Right. 두 번째, 장미는 어때요? 장미들은 어때요?
0: How about roses?
1: 장미들은 어때요?
0: How about roses?
1: 그렇죠? 뭐 하나만 꼭 준다면 a rose도 되겠죠?
0: How about
1: 그렇죠?
0: a rose?
1: 그렇죠? 자, 마지막. 목요일은 어때? 목요일 어때?
0: How about Thursday?
1: 목요일 어때요?
0: How about Thursday?
1: 그렇죠? How about Thursday? Just like that. 뿅.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0: 이병헌 씨 이병작 패턴 한거 한번 달려볼까요?
1: 네? 너 전공 정했어? Have you decided on your major? 나 색 정했어. I have decided on the color. 우리 그거 아직 못 정했어. We haven't decided on it yet. 물리학은 어때? How about physics? 장미는 어때요? How about roses? 목요일은 어때? How about Thursday?
0: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1: Peter, have you decided on your major?
2: Not yet. I'm thinking about psychology. Do you think it's a good idea?
1: That sounds interesting. How about physics?
2: Physics? What about chemistry?
1: Chemistry? What about psych? 아,
2: What?
1: 모르겠어. 메이저 이거밖에 몰라. 나. 오케이.
0: 네, 됐습니다.
1: 수고하셨어요.
0: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1: Yeah.
0: 가장 가까운 출구가 어디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출구가 어디에 있어요?
1: Yeah.
0: 출구는
1: exit죠.
0: exit입니다. 그래서 where is the
1: nearest exit?
0: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How about 명사?
1: 네.
0: 명사는 어때? 활용해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다음 주 금요일은 어때? 다음 주 금요일은 어때?
1: 아까 목요일 했는데 다음 주 금요일만 갈아 끼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용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1: tomorrow.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자,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1: Oh my god.
0: Oh yeah.
1: I love Tuesday.
0: You do? Huh? Okay, 자, 오늘은 랜덤 데이인데요. 오, 영화관을 좀 가볼까 했는데 제목이 내게 영화관은 사치야.
1: 아하.
0: 네, 주말에 뭐 하는지 물어보는 그런 시츄에이션인데요. 나에게 영화관은 사치다. 어떤 내용일지 약간 궁금하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요. 왜 사치일까요?
0: 그러니까 영화, 그러니까 주말에 보통 영화를 많이 보러 가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상훈 씨는 주말이 되면, 오케이, 궁금한 게.
1: 네.
0: 집에서 쉬는 게 나아요? 아니면 막 영화도 보고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러고 다시 월요일에 출근하는 게 나아요?
1: 집에 좀 있고 싶어요. 저는 집이 분명히 있는데 어허. 집에서 잠만 자요.
0: 어.
1: 그것도
0: 어,
1: 밤에만.
0: 상훈 씨가 주말도 거의 막 일해야 되고 이런 시츄에이션. 왜냐면 편집도 하고 직접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네.
0: 영화를 보는 게 뭐겠어요?
1: 아, 진짜 사치죠.
0: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또 영화값이 500원씩 내렸기 때문에
0: 어, 또
1: 많은 또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영화인도 아닌데 제가 괜히.
0: 혹시 영화 나오는 거 아니에요?
1: 아마미 활동했던 적이 있죠.
0: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내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할게요. 미션 공개!

0: 딴 얘기지만 또 눈이 일찍 떠져요.
1: 이상하게 그러죠.
0: 희한해요.
2: 그렇죠. 또 뭔가 이렇게 늦잠을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갑자기 또 뭔가 이렇게 집안에 검사를 하러 오잖아요. 가스 검사 이런 거 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1: 맞아요.
2: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늦잠 자는 거, 아무것도 안 할 거라는 거, 요 두 개 정도 동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늦잠. 자, 두 번째 미션이 또 떠 있습니다. 부장님이 나한테 너무 많은 일을 줘.
0: 아, 그러니까 보니까 네네. 계속 일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이게 사치다 뭐 이런 얘기.
2: 아,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피곤할 수도 있고요.
0: 아, 그럴 수도
2: 너무 있겠네. 많이 주니까. 아. 오케이, 자 아무튼 이 미션을 다 영어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어떻게 뭐 공상시 보내볼까요?
0: 가야죠.
2: 네,
0: 시작.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3: Do you want to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0: 주말에 영화인가? 아, 아니, 나 그냥 늦잠 자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3: What? Are you saying no?
0: Oh, no. I want to sleep and... 왜요, 왜?
3: I sneezed, I'm sorry.
0: 어, 그래? 뭐 뻥 터질 것 같은데?
3: Sorry.
0: I sleep and... Uh-huh. 아무것도 안 할 거야. Nothing to eat.
3: Nothing doing? Oh, you don't want to do anything?
0: Oh, do anything.
3: Oh, are you that tired?
0: Tired? Oh, 맞아. Right, that's right. 부장님이 나한테 너무 많은 일을 줘.
3: What?
0: My boss gave me hard work. Very, very, many, many work.
3: Your boss?
0: Oh, my boss.
3: Okay, go and do some work now.
0: 어?
3: Now, you must make lots of money, okay? Go.
0: 일하라고?
3: I'll go to the movies, okay?
0: 잊었어?
3: You can do it. No, no, no. It's fine. You need to make money.
2: Okay, 자, 오늘 어휘 굉장히 재밌는 거 많이 가져가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Do you want to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5: Nah. I'm just going to sleep in and do nothing.
4: Are you that tired?
5: My boss gives me too much work.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친구가 혹은 뭐 누구 지인이 물어보는 거죠. 이번 주말에 영화관 갈래? 요거.
0: 오.
2: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순간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0: 오, 자, Do you want to go to the movies? 까지 한 방 아닙니까?
2: 조금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0: Do you want to go?
2: 아, 역시. Yes.
0: 너
2: 뭐예요, 일단?
0: 너 갈래?
2: 너 가고
0: 가길 원하니? Uh-huh. 가길 원하니?
2: 어디에?
0: 무비들로, 그러니까 아, 영화관들로, 영화,
2: yes.
0: 영화 보러.
2: 맞습니다.
0: 어디에? 이번 주말에.
2: Right.
0: 이번 주말은 이번. This.
2: Mm-hmm.
0: 주말, 위켄드.
2: 아하. 이번 주에 꼭 가고 싶나 봐요. 디스가 굉장히 커버리는데.
0: 예. 디스 하신 거예요?
2: 아니야.
0: 제가
2: 그게 아니고요. This weekend에. 오케이, 좋습니다. Alright. 이거 두 단어로 나눈 거죠?
0: 네.
2: Alright. 한번 보도록 할게요. Do you want to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Check it out. Yes. Alright. This weekend. 이번 주말이라는 명사도 될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 이 단어 자체가 이번 주말에 라고 해서 부사 역할을 합니다.
0: 아.
2: Yes. 그래서 뭐 at, in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 자체가 이번 주말에 this weekend. 주말이라는 거는 뭐 obviously weekend인 이유가 week의 end에 있기 때문에.
0: 그러네요.
2: Right?
0: Week,
2: yes, exactly. End. 자 그런데 영화관 간다 이러면 솔직히 말해서 영화관이라는 단어 아는 거 있어요? 영화관?
0: Movie theater.
2: Yes. 대부분 99.9%가 movie theater 요거를 떠올리게 돼요.
0: 네.
2: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간다라고 해도 되는데
0: 네.
2: 되는데 실제로 원어민들이 쓰는 그 뭐라 그럴까 자연스러운 표현은 movies에 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0: 오.
2: Go to the movies. 아마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the movies 이 단어 자체가 영화관 이렇게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를 영화관이라고 암기해도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솔직히 이거는 그냥 상상이 돼요. 영화관 가면
0: 네.
2: 진짜 뭐 정말 특이한 케이스의 독립영화 하나만 하는 굉장히 작은 뭐
0: 소극장,
2: 개인 영화관,
0: 소극장,
2: 소극장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0: 그렇죠.
2: 영화를 하나만.

0: 여러 개 동시 상영하죠.
1: 그렇죠. 동시 상영을 하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 무비들한테 가는 거예요.
0: 아.
1: 무비들 안녕. 자, 이 중에서 오늘은 너를 만나자.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o to the movies. S를 안 써주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Okay, so go to the movies. 그리고 읽을 때 여기에 약간 flap을 내서 리을처럼 읽어주면 굉장히 부드럽죠.
0: 아.
1: 빠르게 대신에. 자, go to the movies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두번
0: 네.
1: 드릴게요. Okay, like this. Go to the movies. Go to the movies.
0: Go to the movies.
1: Yes.
0: Go to the movies.
1: 좋아요. 그럼 그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입영작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오늘 밤에 영화관 가자. 오늘 밤에 그 영화들한테 가자야.
0: 아. Let's go to the movies.
1: 오늘 밤에
0: Tonight.
1: tonight feel like going을 활용을 해서 나 영화관 가고 싶은 기분 드는데 뭔가 땡겨.
0: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 나는 영화관 가고 싶은 느낌이 좀 든다.
0: I feel like going to the movies.
1: Yes. I feel like going to the movies. 뭔가 오늘 심심한데 I feel like going to the movie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0: I feel like ing.
1: yeah.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진짜 좋아요. 이렇게 하면 ing 하고 싶은 기분이 살짝 든다.
0: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이제 앤드류 가필드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분이 약간 습관처럼 그때 당시에 어떤 인터뷰에서 I feel like
1: 오!
0: 그래서 그분이 아필랍 잘하는 이제 그 닉네임을 얻었거든요.
1: 아, 진짜요?
0: 예. 요게 그러니까 회화에서
1: feel
0: 많이 쓰나 봐요.
1: 엄청 많이
0: 아
1: 써요.
0: feel like.
1: feel like은 뜻이 여러 개가 될수 있거든요. 뭐
0: 아니, I'm just going to sleep. Just. 나는 그냥
1: 그냥
0: going to sleep. 어?
1: 좀 이상하죠?
0: 이상하네. 이렇게
1: 맞아요,
0: 들으니까.
1: 맞아요.
0: 이상해요.
1: 자고
0: Sleep
1: 뭐
0: in? 이렇게까지 끊어야 되나?
1: maybe 덩어리일 수도 있겠죠?
0: 예, 뭐, 뭔가 여기 늦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할 거야. Nothing do?
1: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상훈 씨가 특기가 있죠. 요거 길이 요거 재봐야죠. Nothing
0: Do
1: do는
0: nothing?
1: 그렇죠. 하다, 뭐를 하다? 그렇죠.
0: do?
1: Do nothing. Nothing 맞는지 볼까요?
0: 예.
1: 느낌 괜찮아요?
0: 오, 이거
1: 어때요?
0: 맞는 것 같은데요?
1: Okay. Nah, I'm just going to sleep in and do nothing. Check it out.
0: 오.
1: 맞습니다.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애매해요. Nothing이라는 단어가 한국어에서 없잖아요, 거의.
0: 그쵸.
1: 그쵸? 아무것도 아님? 좀
0: 예.
1: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not do anything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do nothing이라고 쓰던가 둘다 똑같은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 So,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don't do anything이나 do nothing.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So, nothing 자체가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 거를 한다?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Okay, do nothing. 아예 덩어리로 가주셔도 되고요.

0: 이거 알고 계시고, 저거는 아마 거의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versleep 같은 경우에는 상훈 씨가 오늘 10시에 광고를 찍기로 돼 있는 거예요.
1: 설마.
0: 근데 기분이 뭔가 쎄! 눈을 떴어요. 아우, 근데 오늘.
1: 11시 반이야.
0: My
1: goodness.
0: You just overslept. 방금 늦잠 자신 거예요.
1: 늦잠을 잔
0: 네,
1: 거예요.
0: 이거는 내가 의도적이지 않게 알람이 안 켜졌던가, maybe you forgot to set your alarm. 알람 키는 거를 잊어버렸던가. 그런 것을 overslept 했다고 합니다. 근데 sleepy는 뭘까요?
1: 나는
0: 느낌이.
1: 마음 먹고 늦잠을 자겠다.
0: Yes, exactly. 얘도 늦잠을 자다이지만 어떻게 보면 푹 자다에 더 가까워요. 얘는 의도적으로 늦잠을 자는 겁니다. Yes. 실수.
1: 이렇게 구분하십니까?
0: 완벽합니다. 그죠? 얘는 실수로,
1: 어떻게?
0: 쎄한 기분. 쟤는, 아우, 나는 그냥 일부러 내일 일도 없겠다. I'm just going to sleep in 할 거야. 요런 느낌. 차이 아시겠나요?
1: 네.
0: Alright, very nice.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oversleep 말고 sleep in을 배운 김에 입용작을 한번 해볼게요. 방금 한거 한번 해볼게요. 나는 그냥 낮잠 자고 싶어. 이거는 going to 쓰지 말고 하고 싶다를 써가지고 나는 그냥 낮잠 자고 싶어.
1: 낮잠이요? 늦잠
0: 아,
1: 아니고?
0: 늦잠, sorry. 늦잠 자고 싶어.
1: 한국말 조금 더
0: 저
1: 배우셔야
0: 낮잠 좀
1: 돼요.
0: 자고 싶어가지고.
1: 그냥 늦잠 자고 싶어. I just want to sleep in.
0: I just want to sleep in 하고 싶다. 자, how about this? Sleep in의 과거가 뭘것 같아요?
1: Slept in?
0: 그렇죠. Sleep의 과거가 slept니까. 그녀는 늦잠 잤어. 오케이, 과거로. 왜냐하면 그녀가 피곤했기 때문에. 자, because가 들어가야 돼요. 문장이 좀
1: 오,
0: 길어지죠?
1: 두
0: 두 개로
1: 문장이네요.
0: 나눌게요. 그녀는 잤어. 일단 해보세요. 아,
1: She
0: 늦잠 잤어.
1: slept in.
0: 그녀가 피곤했기 때문에.
1: Because she was tired.
0: 아, 완벽합니다. She is도 아니라 she was. 시제 맞췄죠? Perfect. 네. 성훈 씨가 이 because부터 쓰는 거는 확장형이거든요, 문장. 근데 그걸 해냈어요. 자, 같이 읽어보실게요. I just want to sleep in.
1: I just want to sleep in.
0: She slept in because she was tired.
1: She slept in because she was tired.
0: 그래서 아 그냥 피곤해가지고 그냥 늦잠 자기로 했어. 이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잤다 overslept도 가능하겠죠 문맥에 따라.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Nah, I'm just going to sleep in and do nothing.
1: Nah, I'm just going to sleep in and do nothing.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Do you want to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Do you want to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Nah, I'm just going to sleep in and do nothing. Nah, I'm just going to sleep in and do nothing.
0: 다음 문장은 꽤나 짧죠, 그쵸? 너 그렇게 피곤해? 요거 한번 해볼게요.
1: 아우, 요거 뭐.
0: 영화관을 네가 포기할 정도라니.
1: 그러니까 원래 너 피곤해? Are you tired? 해주면
0: 맞아요.
1: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가 that로 가는 거예요.
0: 이미 거의 설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1: 그죠?
0: 지금 tried라고 쓸까봐 약간 걱정했는데 tired?
1: 네.
0: 오케이. Okay. Are you tired? 그 정도가 아니라 Are you that tired? 정답. 그렇죠. 피곤한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형용사를 그냥 쓰면 조금 이제 밋밋하니까, 그렇죠? 우리 대시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그냥도 아니라 그렇게나 형용사하니? 너 그렇게나 피곤해?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오케이, 이거는 사실 부정문에서도 쓸수 있고 질문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너 긴장했니? 그냥 그거 뭐예요? 너 긴장했어?
1: Are you nervous?
0: 그러면 너 그렇게 긴장했어? 막 친구가 막 덜덜 떨고 있어.
1: Are you that nervous?
0: Are you that nervous? Right? 자, how about this? WCB English, 왕초보 영어가 재미있어? 그냥 일반으로 해보세요.
1: Is WCB English
0: 재밌어?
1: fun?
0: Fun? 그러면, 야, 왕초보 영어가 그렇게 재밌니? 한번 해볼게요.
1: Is WCB English that fun?
0: 그렇죠. That fun? 그 정도야. 막 친구가 막 너무 좋아서 영어를 공부하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1: It's not that fun.
0: 어, 안 돼요. 그러면서 it's not? 이라고
1: 예.
0: 하면 무슨 뜻이야, 그거?
1: 그거 그렇게
0: 그렇게 재밌진
1: 재밌진
0: 않아.
1: 않아.
0: 오케이,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Oh yeah, it's that fun.

0: 어, 그렇게나 재미있어. 맞아. 인정이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일단 두개 읽어보도록 할게요. Are you that nervous?
1: Are you that nervous?
0: Is WCB English that fun?
1: Is WCB English that fun?
0: 오케이. 자, 여기서 부정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방금 상훈 씨가 왕초보 영어?
1: 그렇게 실제로 재미없는 게 아니고 그 부정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0: 그렇게는 아니다.
1: 네.
0: 요게 됐단 말이에요.
1: 네.
0: 그 얘기는 부정문에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1: 네?
0: 나 그렇게 배고프진 않아. 제가 나 저기 상훈 씨 나 라면 끓일 건데 말하면 두 개 끓이고 아니면 말고 그랬더니 아니 뭐 나 그렇게 배고프진 않아 그랬어요.
1: I am?
0: 나 그렇게 배고프진 않다.
1: I am not that hungry.
0: 그렇죠. I'm not that hungry. I'm not hungry 라고 할 수 있는 거를 that을 넣어서 그렇게 배고프지는 않아요. 나 약간 아까 먹었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Yes. 자, 요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Are you that tired?
1: Are you that tired?
0: Al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마지막 미션 문장입니다. 부장님이 나한테 너무 많은 일을 줘.
1: 아,
0: 매니 매니, 베리 베리 이거 나왔던 거.
1: 아, 투머치 되네요. 아, 참. 제가 또 투머치 토커인데.
0: 아, 이게 안 되네요.
1: 왜 이걸 모를까요? 또 이렇게 막상 쓰려고 하니까 잘 안 되고. My boss라고 써주면 됩니다. 직장 상사는 보통 다 boss로 보통 갑니다.
0: 오케이, 오케이.
1: My boss gives me, 3인칭 단수 gives me, 나에게.
0: 뭘 줘요?
1: 뭘 줘? 매우 많은 일을.
0: 아하. 오케이, okay, 좋습니다. So my boss gives me, 준대요. 뭘 줘요? Too much work를 check it out. 맞습니다. 또 상훈 씨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사는 대부분 보스를 쓰게 돼 있어요. 뭐 때에 따라서 뭐 manager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supervisor,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게 가장 캐주얼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발음할 때 보스도 아니라 버스도 아니라 그 중간 정도가 되는데요. So 이런 느낌이에요. Boss. boss 보면 boss 요 정도 느낌을 빠르게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1: boss boss
0: 오 지금 위치가 딱 잡힌 것 같아요.
1: 그래서 연습을 boss로 계속 하시고 그 boss를 boss, 빨리 하시면 boss, 될 것 같아요.
0: boss
1: 그렇죠. boss boss boss
0: oh, man
1: yes
0: you're the boss 당신 짱이야 라는 뜻이에요.
1: 또 그래요? 갑자기 나를 직장 상사라고 하지?
0: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명사 앞에 too much 명사 넣어주시면 명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은 명사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much를 쓸 수 있으려면 명사가 셀 수 없는 거여야 됩니다. work는 one work, two works라고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우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은 우유.
1: Too much milk.
0: 그러면 너무 많은 돈.
1: Too much money.
0: 음흠. 활용해서 예를 들어 나 마셨어. 너무 많은 우유를. 아, 나 우유 너무 많이 마셨어.
1: Oh, I drank too much milk.
0: 그렇죠. I drank too much milk. 자, about this. 돈을 쓴다라고 할 때 use 말고 쓰는 단어 혹시 S로 시작하는 거 아세요? 돈 쓰다, 시간을 쓰다.
1: S요?
0: 쓰다? 자, spend라는 게 있습니다. spend.
1: 왜 안 외워줄까? spend.
0: 근데 과거가 뭐예요? 혹시 알아요?
1: spend, spent, spent.
0: Exactly.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그녀는 너무 많은 돈을 썼어. 그녀는 썼어. 너무 많은 돈.
1: Oh, she spent too much money.
0: 그렇죠. She spent too much money. Alright? So 명사를 앞에서 너무 그게 많다라고 할 때 꾸며주시면 되는 겁니다.
1: 네.
0: 오케이.
1: 여기 또 궁금했던 게 아까 얘기하신 데 발음을 요거를
0: milk
1: 요렇게 milk 하셨더라고요.
0: Mm-hmm.
1: 근데 요거 우리나라 저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음으로 밀크 해서 해외에서 밀크 give me milk 하면은 못 알아듣는다.
0: 아,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해요. 요즘에는 동양권의 발음을 에 익숙한 분들도 꽤 있어서 알아듣는 분들도 좀 있을 텐데 조금만 신경 써줘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L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 milk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어도 적어도 L 발음 하려고 노력은 한다면 예를 들어 milk 이 정도만 해준다고 해도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강세를 잘못 줘서 그럴 거예요. milk 이러면 안 돼요.
1: 그래서 아니 미역으로 하라고 미역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0: 미역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말하지만 미역으로 알아들으려면 L 발음이 어느 정도는 도와주고 미역처럼 연습하면 maybe 그런데 그건 살짝 억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슷하게 들린다이기 때문에 저라면 차라리 오히려 원어민이 I에다 강세해주고 L 발음 완벽하지 않더라도 milk, I want some milk

0: 이러면 오히려 더 알아듣지. 미역, 미역 이런다고 절대 못
1: 아,
0: 알아듣습니다.
1: 오늘 또 하나 제대로 배웠습니다.
0: 한번 해보실래요?
1: Milk.
0: 어허.
1: Milk.
0: 아주 좋아요. 그
1: 이렇게
0: 정도면
1: 한번.
0: 아, 충분히 좋아요. L 발음 조금 더 연습해 준다면은 완벽해질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읽어 볼게요. I drank too much milk.
1: I drank too much
0: 요것도
1: milk.
0: 같이 다시 갈게요. 아, she spent too much money.
1: She spent too much money.
0: 본문 가겠습니다. My boss gives me too much work.
1: My boss gives me too much work.
0: 자, 이렇게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you that tired? Are you that tired? My boss gives me too much work. My boss gives me too much work.
0: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Do you want to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Do you want to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2: Nah, I'm just going to sleep in and do nothing. Nah, I'm just going to sleep in and do nothing.
0: Are you that tired? Are you that tired?
2: My boss gives me too much work. My boss gives me too much work.
0: Sleep in. 요거 머리에 들어오려면은 계속 써봐야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Sleep in. 늦잠 자다. 과거 뭐라고요?
1: Slept.
0: Slept in. Right?
1: Slept in.
0: 자, 가보겠습니다. 나는 그냥 늦잠 자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1: I'm just going to sleep in
0: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1: And do nothing.
0: 그렇죠. I'm just going to sleep in and do nothing. Alright? 자, 두 번째. 아, 그냥 늦잠 자고 싶어. 나 그냥 늦잠 자고 싶어.
1: I just want to sleep in.
0: 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냥 늦잠 자고 싶어.
1: I want to sleep in.
0: Sleep in. I just want to sleep in. Just 같은 거는 좀 빼도 괜찮습니다. Alright, so
1: 바꿔봐.
0: I just want to sleep in, right? Okay.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걔는 피곤해서 늦잠을 잤어. 그녀는 늦잠을 잤어? 왜냐하면 그녀가 피곤했기 때문에.
1: She slept in because she was tired.
0: 그녀는 늦잠을 잤는데 그녀가 피곤해서 그랬어.
1: She slept in because she was tired.
0: 그죠? She slept in because she was tired. Okay. 문장이 오늘은 굉장히 긴 거를 좀 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거 같은 거는 이렇게 나눠주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음 패턴 보면은요. Too much 명사. 그럼 명사가 너무 많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활용해서 갑니다. 부장님이 나한테 너무 많은 일을 줘. 부장님이 나의 보스가 나한테 너무 많은 일을 줘.
1: My boss gives me too much work.
0: 그렇죠. My boss gives me too much work like that. 자, 두 번째. 난 너무 많은 우유를 마셨어. 아우, 배 아파.
1: Oh, I drank too much milk.
0: 그렇죠. I drank too much milk. Too many가 아니라 too much milk because you cannot count milk. Alright, 하나 더 해볼게요. 걔는 너무 많은 돈을 썼어. 그녀는 썼어 너무 많은 돈.
1: She spent too much money.
0: 그렇죠. She spent too much money. So much도 쓸 수는 있지만 엄청 많은 돈이 되고요. Too much는 너무 심했다라는 느낌. 부정적인 느낌을 조금 더 준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이병작 패턴 한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1: 네. 나 그냥 늦잠 자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I'm just going to sleep in and do nothing. 그냥 늦잠 자고 싶어. I just want to sleep in. 걔는 피곤해서 늦잠 잤어. 그녀는 피곤해서 늦잠 잤어. She slept in because she was tired. 부장님이 나한테 너무 많은 일을 줘. My boss gives me too much work. 난 너무 많은 우유를 마셨어. I drank too much milk. 걔는 너무 많은 돈을 썼어. 그녀는 너무 많은 돈을 썼어. She spent too much money.
0: 자, 이렇게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1: 해결!
2: Do you want to go to the movies this weekend?
3: Nah, I'm just going to sleep in and do nothing.
2: Are you that tired?
3: My boss gives me too much work.
2: Oh well, I'll go with someone else.
3: Huh? Okay. Someone else?
2: No.
3: No, no. Only me.
4: Yes. Yes.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Well done. 자, 그러면 어제 드린 소녀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 금요일은 어때? 다음 주 금요일은 어떠니?
1: 여기 네. 이제 How about 하고 다음 주 금요일 그쵸? Next Friday.
0: 그렇죠. How about next Friday?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사 패턴입니다. Too much 명사. 너무 많은 명사인데요. 명사에는 셀 수 없는 단어를 이제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우린 일이 너무 많아. 직역을 하면요. 우린 너무 많은 일을 가지고 있어. 요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아이, 뭐, 주어 네. 정도 바꿔주시면.
0: 그죠. 굉장히 작은 조정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예. 네. 너무 쉽게 내시는 것 같아요. 조금 난이도 높여주세요.
0: 좀 올려볼까요?
1: 그러니까요.
0: 알겠습니다. 오늘만 쉽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고용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E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키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키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키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키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8: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자, 저희가 오늘 충북 음성에 왔습니다. 음성. 일단 저희가 백지 수표를 받았어요.
1: 오?
0: 영원.
1: 영원?
0: 영원은 또 최초입니다.
1: 영원? 그럼 오늘은 뭐 수업료를 안 내는 건가요?
0: 과연 어떤 분이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1: 빨리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0: 눈이 안 떠지는 거는 햇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자, 찌그리는 게 아닙니다.
0: 예, 가보죠.
1: 예, 가시죠.
0: 가시죠. 아, 여기가 보니까 변기를 만드는
1: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요, 숫자가?
0: 엄청나게 많아요.
1: 한 90개 넘는 것 같은데? 정면에
0: 약간 본인을
1: 사실 이 정도로 얼굴 크게 박아놓기 쉽지 않거든요.
0: 자기 얼굴 걸어놓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일단 절로 가보죠.
1: 가시죠. 네.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0: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1: 가까우니까 더 큰데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예. 야.
3: 오늘의 이웃집 백만장자 박현순입니다. 경기회사 대표이자 이 경기 왕국의 주인입니다.

0: 여러분들의 이으실 수 있는 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백만장자 박현순 대표님이신데 초면에 좀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만나뵀던 모든 백만장자분들 중에 저랑 가장 안 맞는 가장 제가 좀 무서워하는 배가 변기 쪽인데 이렇게 변기 왕국의 주인공을 만나 뵙게 돼서 예, 좀 걱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나와 있고 뭐 걸려 있잖아요. 네. 다 새 건가요?
2: 아 그럼요. 다행입니다. 100% 새 겁니다.
1: 그리고 또 혹시 새 거가 모자라서 쓰던 거 갖다 놓거나 이러면 제가 아, 진짜 나중에 트라우마 생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공장이죠?
2: 공장이었었죠.
1: 예.
2: 우리가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 예, 예. 여기도 공장이었었죠.

0: 지금 하고 있고요.
1: 대표님, 여기는 총 몇 평이에요?
2: 여기는 공장 용지 15,000평 정도가 됩니다. 예.
1: 15,000평.
2: 네네.

0: 여기 뭐 전부 다 변기고 타일. 뭐 이렇게 다 약간 후면 오셨네요.
1: 너무 재밌죠?
0: 예, 여기는 아주 고급스러운. 저런 변기는 좀 집에 하나.
2: 아름답죠?
0: 갖다 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2: 오, 마음에 드는 거 말이죠? 네. 오, 이거는!
0: 황금 변기가.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진짜 금은
2: 진짜요?
0: 아니죠?
1: 진짜 금 같은, 금 같은
0: 도금.
2: 도금?
0: 이거는 근데 비싼가요?
1: 비싸죠.
2: 어느 정도인데요?
1: 그래도 100만 원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2: 기운이 좋네요. 금색은 뭔가. 와, 이거
1: 재밌죠?
2: 너무 예쁘다.
1: 예. 손흥민을 생각하면서 만든 축구공 양대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농구공을 한번 변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0: 하나 만드시면 제가 꼭 네.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1: 12가지 크레파스 칼라로 이 앞쪽에서 보시면 대단하죠?
0: 아니
1: 5층 높이에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모든 사람들이 오면 깜짝 놀래는.
0: 너무 하얀색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 있는 게 굉장히 좋아 보여요.
2: 훨씬 예뻐요.
1: 이게 저 앞에 타워하고 합하면 한 1000개 정도가 돼요. 이거를 제가 한 6개월 동안에 손수 올려서 이걸 쌌어요.
2: 네, 여기 들어오니까 진짜 약간 변기 왕국 느낌 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이곳에 또 카페가 이렇게.
1: 네, 여기가.
2: 와, 뷰가 너무 좋네요.
1: 맞습니다. 현정을 보시면
2: 우와.
1: 이게 그 샤워를 뜻하는 거예요. 차도 네. 차가운 물, 뜨거운 물, 레인 샤워를 뜻하는 거예요.
0: 샤워에 맞습니다. 물 나오는 것 같은 거를.
1: 네. 음악이 나와요. 그래서 변기 스피커. 제가 아주 아름다운 화장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 황금 화장실.
1: 네, 이거는 벽, 바닥.
0: 황금 화장실.
1: 모든 물체가 전부 다 올 골드로 만든 건데요. 이렇게 해서 사진도 찍고, 사진 찍으러 많이 오세요.
2: 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찍는 거구나. 네, 여기 이렇게 앉아서. 네. 어때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1: 사실 리얼하게 하려면 저쪽을 보는 게 맞는 건데.
0: 저는. 저는 뭐 잘 이해가 안 되죠.
2: 본인의 취향은 아니죠.
0: 예, 예. 어찌됐든 뭐 굉장히 화려하네요. 역시
2: 화려하네요.
0: 뭐 변기회사 화장실답게 사우디나 중동 왕가의 화장실 같은
1: 맞습니다.
0: 느낌.
1: 예. 이리로 오시죠. 여기 앉아서. 본격적으로.
2: 변기 앉는 건가요?
1: 변기 의자입니다. 네. 같이 앉으시죠.
2: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앉으시네요, 서장훈 씨는.
0: 아니, 저는 변기.

0: 다리가 앞뒤로 무너질까봐.
1: 아, 무너질까봐. 네. 제가 여기 그러니까. 앉을게요.
0: 아니, 그 변기 카페는 뭘 팝니까?
2: 웰컴 드링크 좀 갖다 주세요. 웰컴 드링크를. 네. 이야, 이것도.
0: 아이고. 아, 사모님. 감사합니다. 사모님이세요? 딱 보니까.
1: 사모님?
0: 사모님이. 아유, 감사합니다. 직접 이렇게.
1: 감사합니다. 예.
0: 아, 이게 변기의 컵이네요. 변기 네. 컵.
1: 이거를 귀엽다고 해야 될지 뭐
2: 한번 이렇게 한번 넣어서
1: 아, 초코시럽
2: 예. 아, 네 초코시럽 이렇게 넣어서
1: 아니다 예. 이거 아포카토네요
2: 맞습니다 아포카토입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넣어서
1: 네 비주얼이
0: 아, 예. 또 저기 뭐야 변기에
1: 아, 비주얼이 조금
0: 비주얼이 어, 뭔가가 좀 야, 이게.
2: 근데 일단 한번 드셔보셔야지, 이거.
0: 기분이.
1: 왜 선뜻 못 드시죠?
2: 아 기분이.
1: 행복한 마음으로 네. 드셔야죠.
2: 엄청 맛있잖아요.
0: 네. 어때요? 아니,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1: 맛은 무조건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0: 아, 특이하네요. 네.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백지수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빵원을 아. 쓰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2: 제가 그 학교 다닐 적에 네. 공부를 좀 하기 싫어해서 네. 이 2년제 전문대학교 밖에 못 나왔어요. 네. 근데 그때 그 무역회사를 한번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네.
3: 무역회사, 인터내셔널, 글로벌. 그 당시에는 아주 그게 폼났었거든요. 아, 이력서 한 장을 쓰고 그 회사를 찾아가서 나 사장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사장님한테 아, 부탁을 드렸죠. 월급은 안 주셔도 되고 저를 출근할 수만 있게 해주시면 내가 걸레질부터 시작해서 일을 배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싹 웃으시면서 그래? 진짜 월급 안 줘도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제가 뭐 자격이 되면 그때 주세요. 그랬더니 야 내일부터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0: 월급을 안 받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영원이라고 적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뭐 여러 가지 허드렛 일부터 하신 거예요?
2: 맞아요. 제일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해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유리창도 닦고 다 닦고 했죠. 근데 이제 그 닦는 것이 힘들지 않았어요. 네. 어차피 내가 약속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굳은 일부터 하겠다.
0: 그 사장님이 계속 보셨겠죠. 어?
1: 보셨네.
0: 말만 저러고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안 올 텐데. 어... 근데 한 달이 지나도 계속 나오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나오고.
2: 일요일 날도 가고.
0: 어? 네? 일요일 날도?
2: 네. 혼자 가서 전 직원들 책상을 내가 다 닦아줬어요.
1: 우와.
2: 책 꽂아주고.
0: 진짜 젊은 색이고 그다음에 끈기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이제 제대로 된 일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2: 한 두 달, 세 달 되니까 우리 대표님이 을지로에 가면 타일 가게들이 많으니까 이 타일 카다로그 가서 보여주고 영업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를 안다 그래요.
0: 구매상들.
3: 그래서 이제 그 타일 카다로그를 갖고 을지로를 나가는데 야, 너네들 그 창고하고 재고 어디 있냐? 어, 이태리에 있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사님이 나가 있다. 나가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창고 재고도 없이 무슨 물건을 팔겠다고 왔냐고 나가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식은 땀 나고 와. 다음 가게를 가야 되는데 갈 용기가 안 들어. 또 그럴까 봐, 그 사람이.
0: 뭐 몇 개월 동안 못 파셨을 것 같은데.
2: 하도 물건도 안 사주고 와 그래서 야 내가 좀 나를 기억하게 좀 해야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파란 바지 원색 바지에다가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빨간 넥타이 딱 매고 개나리 자켓 태진아 입는 거 그런 거 딱 입고 007 가방 들고

0: 22살짜리가 가발 쓰고 돌진을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을지로를 쫙 다니면 사장들이 이쁘다고 물건을 안 사주면서 내가 하는 게 귀여운 거예요. 그날 가서 만난 사람들 명함을 받았으면 저녁 때 밥을 먹고 일일이 다 손편지를 써서 사장님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다고. 이 거래처를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려다 보니까 저녁 때 집에 와서 편지를 탁 쓰면 감정 전달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우표 탁 붙여서 싹 보내봐요. 내가 이 다음에 아주 크게 될 사람이니까 내가 성공하면 꼭 은혜를 갖겠다. 이런 이제 손편지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날은 장마가 와. 그럼 이제 바깥에 외출을 못 나가잖아요. 저는 그때 나가요. 이야, 찬스다. 왜? 그때는 거래처들도 한가하잖아요. 장대비 하면 너 여기 웬일이야? 비 오는데. 그러면 아, 사장님 보고 싶어서 왔죠. 그럼 이제 사장님이랑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씨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은 저는 무조건 영업하러 나갔어요. 그 가게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분들이 이제 샷다문을 올리면 같이 샷다문 올려주고 청소해주고 그랬었어요.
1: 신뢰를 쌓으셨네.
0: 그런 것들이 제가 첫 주문을 받는데 도움이 좀 됐던 것 같고요.
2: 얼마 만에 그러면 계약을 따신 거예요?
0: 거의 한 6개월 됐을걸요?
2: 6개월 만에. 6개월 동안 청소하고 편지 쓰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다가 6개월 만에 드디어?
0: 네. 거기 성타일 사장이라고 있어요. 성타일 기억해요. 네.
3: 이인 사장님이라고 계세요. 내가 생각났어요.
2: 얼마 어느치?
0: 그때 두 컨테이너니까 한 3,200 정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40년 전에.
1: 그럼 40년 살렸죠.
2: 그 당시에 아파트 한 채가 3,000 뭐 2,000 뭐 이럴 때니까 거의 아파트 한 채 값을 주문을 하신 거네.
0: 대단한 거죠. 야, 내가 네 회사는 못 믿어도 너는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3: 근데 그 물건이 두 달 반 만에 팍 이제 들어왔어요. 이틀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 사람 창고에 딱 갖다 줬더니, 야, 우진의 미스터 박이 물건 들어왔다고 그냥 소문이 그냥 난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여기저기서 주문이 온 거예요. 일주일에 네 콘테나 다섯 콘테나 뭐 여섯 콘테나 팔았거든요. 아, 오늘도 천만 원, 여기 이천만 원 모아가지고 회사에 다 돈 갖고 막 들어오면 그냥 돈 다 주면 그냥, 아유, 좋죠, 그때.
2: 을지로 타일 거리에 6개월을.
0: 맞아요.
2: 씨앗을 계속 뿌리셨잖아요. 1년에 얼마를 벌어다 주셨어요?
0: 30억 정도 했으니까 그때 한
2: 30억?
0: 1년에 30억을, 매출이 30억이었으니까요.
2: 30억이면 말이죠. 네. 그 당시로. 현대 아파트 100채예요.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100채.
1: 와, 근데 그 사장님은 너무 예뻐했을 것 같아요.
0: 아, 예뻐했죠. 저도 우리 사장님도 을 좋아했고. 아. 그때 월급이 그 당시에 14만 원 뭐 이렇게 줬었는데. 아. 어느 날 들어오라 그러면서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아. 용돈 쓰라고.
2: 보너스. 오,
1: 그가 안 준 거 다 합쳐서.
0: 그러니까 용돈 100만 원 주는데 매달 100만 원 줬어요. 아. 월급이 14만 원인데 용돈이 100만 원씩. 아.
3: 우리 사장님이 이제 나를 이뻐하니까 그 일본에 출장 갈 적에 한번 데려가고 스페인에 출장 갈 적에 데리고 갔는데,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그 명함, 그 명함이죠, 명함. 인터내셔널 무역부 박현순.

0: 아니 그렇게 사랑을 받으시면서 화장실 이제 타일을 팔다가 갑자기 어떻게 근데 변기 회사를 차리죠?
1: 맞아요.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일을 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우리 사장님하고 경쟁 관계가 되면 안 되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타일로 판매하는 샵들은 보기도 같이 하잖아요. 그쵸.
0: 변기가 오케이. 이제 무조건.
1: 그럼 나는 변기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변기를 하게 됐는데.
0: 아니 그럼 변기 사업을 이제 시작할

0: 했을 때가 몇 살 때?
1: 1986년도 7월 1일 네. 네, 26살 때.
2: 어, 정확히
0: 26살. 네. 이게 시기가 기가 막히게 또 잘 맞아 떨어졌네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도 다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화장실이 집 바깥에 있었잖아요.
0: 옛날에.
1: 근데 아파트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그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야, 저기서 뭐 좀 할 게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사방 팔방이 다 아파트 지느라고 정신 없을 때거든요.
1: 그렇죠.
0: 아시안 게임 할 때인데
1: 88 올림픽 200만 원.
3: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200만 호 건설은 87년 당시 우리나라 주택 총수의 3분의 1에 가까운 엄청난 규모로
4: 이제 건설 경기가 이제 활성화되고 신도시가 생기면서 아파트가 이제 막 들어서고 하는데 또 건설회사에서는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양변기가 없으니까 입주가 안 되니까 건설회사에 대표되시는 분이 비서하고 보자기에다가 현찰을 만 원짜리로 이렇게 싸가지고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물건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0: 5, 6년 만에 100억을 찍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1: 그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0: 그거 얘기하려고 있는 방송이에요.
2: 아, 그거 얘기하려고 맞아. 제가.
1: 100억, 네. 100억 찍었죠.
0: 아니 근데 저기 네. 90년대 초반에 100억이면 뭐 하나당 1억이라고 치면 아파트 100채, 100채.
1: 지금 이제 물어보니까 100억이지 사실 그 당시에 막 그런 거를 계산한 적은 없고요. 그냥 일이 즐거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행운이 따른 것 같아요.
4: 자, 여기는 예전에 우리가 양변기, 세면기, 소변기, 아, 도기제품을 양 열심히 만들었던 공간인데요. 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습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밑에 가서 건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약을 뿌리죠. 근데 이게 도자기를 만들잖아요. 내릴 적에는 애기 내리듯이 살짝 내려야 돼요. 그 30kg 되는 양변기를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100만 개는 들었겠죠. 지금 한 40년 동안 100만 개는 들었을 거야.

0: 양변기라는 거를 만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운명이 바뀌었고 또 돈을 벌 수 있고 이 변기라고 하는 거는 저한테는 상당히 고마운 존재죠. 감사한 존재죠. 변기는 저한테 모든 것입니다.
1: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변기를 사랑하게 되셨는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 돈을 엄청 버셨을 것 같은데 뭐 하셨어요?
0: 자, 이게 엄청 무거운데. 여행 가방인데. 이게 여행 가방이에요, 이게.
2: 어마어마하게 많으세요.
1: 진짜 많아요. 이거 되게 박물관 가야 될 것 같아요.
2: 한일은행 지금 없는데.
1: 와, 저 진짜 처음 봐요 이런 거. 국민종합통장
2: 500만 원, 1200만 원,
1: 20, 10, 10,
2: 11억. 와, 여기는 다 수기로 돼 있어요.
1: 보여드려도 되는 건가?
0: 네, 멋있어.
1: 손으로 다 써 있어요.
0: 이거를 제가 이사를 다닐 때마다 갖고 다녔었어요.
1: 이거 몇 개 정도 될까요?
0: 750개에서 8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버려도 되는데 막상 이제 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사실 제 땀이잖아요. 네. 땀과 열정이 있는 거를 버리기가 나빠서.
2: 진짜. 네. 그동안.

0: 난 얼마나 악착같이 또 모으시고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장면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장을 우리 한 7, 800개나 모으신 우리 대표님, 전체적인 총 재산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1: 글쎄요. 저는 이렇게 와 그런 이런 재산이 얼마인지 막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은 사실 없어요.
0: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안 세보셨다.
2: 제가 육만장자들의 공통점 찾았어요.
0: 뭐야?
2: 자기는 늘 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대요. 맞아요. 얼마 번지.
0: 아니 그리고 그걸 얘기한 시기를 굉장히 쑥스러워하시거든요. 근데 뭐 안 밝히셔도 돼요.
1: 그냥 1,0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억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3: 우와.
1: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0: 의미가 없는데.
2: 의미가 없죠.
0: 그러니까
1: 돈이 한 10억, 20억은까지는 몰라도 100억 넘으면 될 거
0: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1: 그런 게 다 같이 쓰는 거지.
0: 대표님께서 나라 돈도 20조를 벌어주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1: 아,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얀변기를 물을 한번 딱 내리면 네. 13리터, 14리터의 물이 소비가 아.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뭐 물절약한다고 벽돌도 넣고 뭐 페트 변경도 그랬는데
4: 또 오늘 당장 집에 가서 1.5리터들이 음료수 병에 물을 가득 담아서 변기 물탱크 속에 넣어주세요.
1: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 개발을 하고 94년도에 국내 최초로 13리터에서 6리터로 물절약을 하다 보니까
0: 그 절수 변기를 만드신
1: 거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면 양변기를 열으면 여기 안에 이렇게 보면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그 구멍을 제가 뚫어놓은 거예요.
0: 아~
1: 빨리 쌀 편장.
2: 엄청나신 분이었네.
1: 여기는 25년 전에 양변기를 만들어낸 네, 그런 공장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절수 양변기의 구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요. 네, 뚫어놓은 겁니다. 여기서 오물을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0: 여기는 무슨 박물관?
1: 네네. 여기는 예. 밑에 여기 전시장 박물관 예. 건물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지난 40년 동안 아. 여러 가지 뭐 인증서 표창 감상대 뭐 등등 있는데요.
0: 대통령 표창도 많고
1: 네. 이 물자 절약 운동, 수자원 절약 네. 운동으로
0: 이 다 몇 개나 될까요?
1: 한 300개 이상은 될 거요. 이제 좁아서 다 진열 못 했고요. 제 운명이 또 바뀐 거예요. 뭐 상도 많이 받고 인터뷰도 많이 받고 이 업계에서 스타가 사실 좀 됐었죠. 97년도에 실용신앙 특허증을 받았는데 특허를 받았으니까 제가 얼마큼 큰 돈을 벌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은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이거 풀어서 다 같이 빨리 국가적으로 수자원 절약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뭐 젊은 사람이 이거 아니면은 뭐 딴 걸로 해서 또 돈 벌면 되잖아요.
0: 특허를 푸신 거예요?
1: 네, 특허를 공유를 했어요. 특허를 공유를 하니까 그게 이제 업계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저 젊은 친구가 대단하다. 야, 박현수니까 더 팔아주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덕을 엄청 입었어요.
2: 오, 진짜요?
1: 저 기특하다고. 대단한 거 아니냐. 특허를 풀었으니까.
2: 좋은 일 하니까 돌아오네요.
1: 지금은 이제 6리터 이하 양변기를 사용해야 준공 허가도 나오고 이걸 이제 수도법이 그렇게 법제화가 됐어요. 이런 것을 제가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0: 네.
1: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3.5리터를 또 한번 만들었죠.
0: 네.
2: 안 내려갈 것 같은데 3.5는?
0: 만약에 변이 양이
1: 많아 다 내려가요.
2: 그거 말고 또 개발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1: 이제 스마트 변기.
2: 아.
0: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2: 아이디어인가요?
0: 소변기도 만드시죠?
1: 소변기도 하죠. 예.
0: 네. 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2: 아, 거긴 또 제 분야가 아니어서.
0: 소변기가, 그래서 소변기가 네. 튀지 않고 뭔가 더 좀 이렇게
3: 맞아요.
0: 깨끗하게 뭐가 다 좀 되는 이런 소변기가 좀 나와야 될 텐데 네. 여기만 있잖아요, 소변기가.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 안으로 깊게 내려가게 하면 사실 튈 리가 없잖아요.
1: 지금 말씀하신 거를 네. 공동개발 한번 해봅시다. 공동개발.
0: 저랑?
1: 네, 나보고 할게요. 공동개발.
2: 고무지게 좀 넣어주세요. 네.
1: 아, 저 공동개발
0: 하고. 왜냐하면 이게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 사장님하고 저하고 좀 상대적으로 좀 오늘 잘 안 맞을 수 있겠다라고 그냥 그건 웃기려고 얘기한 거고 사실은 그야말로 사장님과 제가 잘 맞는 사람. 네,
2: 너무 잘 맞아요.
0: 왜냐,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2: 광고 모델로 딱이네요, 서자원 씨. 그렇죠. 딱이다.
1: 그런데.
0: 아까 그 중국에 변기 공장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아니, 한국에서 또 사업 잘 하시다가 갑자기 또 왜 중국으로 가신 거예요?
1: 우리나라는 이제 200만 호였었잖아요. 중국은 땅덩어리와 인구가 크니까 이제 5천만 호 프로젝트의 소식을 접하고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5천만 호 프로젝트라는 거는 대단한 숫자잖아요. 그러면 한 집에 양변기 두 개만 들어가도 1억 개잖아요.
2: 근데 그때 네. 중국에는 변기 파는 회사가 없었나요?
1: 많죠. 제가 막상 가서 5천만 호 변기를 팔려다 보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뭔가를 봤더니 커피잔처럼 양변기, 세면기, 타일에다가 이쁘게 무늬를 입혀서 욕실을 패키지화해서 가부들을 상대로 해서 곱하기 7을 해서 판매를 하니까 그게 또 엄청 잘 나갔고 또 그 덕을 많이 봤죠. 전 중국에 이제 비행기 내리는 도시마다 이제 우리 전시장들이 다 있었고 마진이 좋았죠, 마진이.
0: 그 연 매출이 어느 정도 됐어요, 중국에선?
1: 뭐 한 400, 몇십억.
0: 예. 500억 가까이. 예.
2: 선구안이 있으시네요.
1: 돈 버는 방법이 쉬워요. 뭐를 하면 돈을 벌까? 그렇게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게 뭐지? 또 남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뭐지? 남들이 귀찮아 하는 거. 또 남들이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취미처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해서 그 길로 가야 된다.

0: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중국어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또 우리 와이프가 또 대만 사람이거든요, 타이완.
0: 아까 오신 우리 사모님이?
1: 예, 예, 예.
0: 아유,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앉으시죠. 네.
1: 네. 우리 사모님이 아~ 인상이 참 좋죠?
2: 너무 좋으세요, 인상이.
0: 네. 아니, 전혀 아까는 몰랐습니다. 네. 대만 분이신 걸 전혀 몰랐고.
2: 사모님은 이제 첫눈에 마음이 드셨어요?
3: 아, 그때는, 네, 외국 사람이니까, 네, 조금 관심이 없었어.
0: 아, 네. 관심이 없었고.
3: 그 다음에 종종, 네, 호감이 생겼어. 네, 이렇게.
0: 사장님은 처음부터 마음에 드셨어요?
1: 그렇죠. 제가 이제, 네.
0: 말을 정확하게.
1: 착하고 또 이쁘고 뭐 예 예.
0: 얼마 만에 결혼하신 거예요?
1: 5개월 6개월
2: 만에. 그때도 그러면은 이렇게 변기 왕인 거 아셨어요?
3: 그때는 잘 몰랐어.
1: 나수헌 미츠다마워서 저정 항례도
0: 항례도 하게 되셨어요. 근데 자제분은 지금
1: 자제분 세 명 있어요.
0: 세 명.
1: 이남
0: 일녀. 제일 큰 분
1: 아들이요. 아들.
0: 아드님은 지금 뭐 하세요? 여기 회사에서 같이 일하세요?
1: 지금 이제 우리 스마트 변기 공장 네. 대표로
0: 대표로
1: 지금 열심히

0: 하고 있고요.
1: 혹시 몇 년생?
0: 네. 86년생.
2: 어? 왜?
1: 왜 여쭤봤어요? 아니, 아니, 그냥 한번 여쭤봤습니다.
3: 아, 비슷한,
1: 비슷한 또래니까. 90이니까. 공교롭게 4살 차이. 네. 한번 해봤어요.
3: 아, 아니, 큰아드님 결혼하셨어요?
0: 아직 결혼 안 했어요.
3: 아, 저지. 네. 어떻게. 어머님이 보실 때 며느리 스타일로 이런 스타일 괜찮으세요?
4: 좋아요.
3: 아, 좋아요?
1: 씨씨. 아.
3: 중국이랑 여기 변기왕국이랑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0: 그렇죠. 제가 이제 한 14년 정도는 상해에서 그냥 살았고요. 예, 예.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네.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아. 일 보고 집에서.
5: 반갑습니다. 여기는 중국 상하이 저희 집입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선생님 우추가 있죠? 나무도 많고. 벌써 산 지가 한 십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이 집을 디자인하고 만드는데 한 시간, 1년 정도가 걸렸다고 하시죠. 한 시간이 아니고 다시 하시죠. 어서오세요. 여기는 우리 조그만 정원인데요. 여기는 이제 또 아이들은 또 물놀이 물놀이 하라고 물놀이장 그 만들어 주고요. 학교 보세요. 아니, 나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나온 거 그때 갖고.

0: 지금은 스마트 대학교를 위해.
1: 중국에서 사실 뭐 오래 계속 사셨으면 한 14년 사시고 이랬으면 뭐 그냥 계속 거기서 또 사업하시면서 뭐 이렇게.
2: 그렇죠.
1: 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2: 제가 중간에 이제 상해 가서 14년 살고, 뭐 이제 아버님이 연세가 그때 94 정도 되셨었어요. 네, 네, 네. 근데, 내가 아버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네, 네. 같은 하늘에서 네. 같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보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네. 집 그대로 냅두고 그냥 가방 딱 들고 네. 식구들 다 일로 왔죠. 아. 그래서 아버지랑 6개월 동안 같이 살고 만져드리고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잘 보내드렸는데 네. 참 잘한 것 같아요.
1: 지금 아직 어머니
2: 어머니는 지금 생존해 계시죠. 어머니도 네. 올해 이제 94이 되셨어요.
1: 네. 어릴 때부터 굉장히 효심이 좀 깊으셨나요?
2: 고등학교 때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어서 이제 가출을 한 두 번 했어요. 네. 어머니가 얼마나 속을 많이 썩으셨겠어요, 그죠? 집을 나갔다 왔더니 태학동에서 새통을 주면서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저는 매일 아침에 이제 누룽지를 먹고요. 이게 이제 속도 편하고, 예, 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이렇게 항상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입맛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그거 가야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소풍 가는 기분이라 그럴까? 여기서 보면 이제 저기 이제

0: 누구든지 이거는 천벌옥이요.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1: 아, 이거 참.
0: 볼만하죠? 그러면 어쨌든 조심해 가시고요. 건강하세요. 자,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2: 예.
0: 네, 네.

0: 변기 왕국에 계속 투자를 네. 하시고 했을 텐데 어느 정도 돈을 쓰신 거예요? 여기다가
1: 땅값이 있고 건물 짓는 거 뭐 네. 안에 인테리어 뭐 등등 하면 그래도 한 200억 정도는
0: 200억
1: 네, 200억 정도는 쓴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제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고요. 공익적인 차원에서 네, 네.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공간이니까 뭐 아깝다 그런 생각은 네. 없고요. 좀 더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2: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 변기왕국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이 공간에 감동을 갖고 에너지를 받고 그런 걸 느끼라고 이 공간을 만드는 거지. 야, 이분은 똥통 양변기 하나 갖고서도 저렇게 멋지게 살았는데 내가 뭐를 못하겠느냐 생각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데 제가 욕심이 너무 많죠.
3: 근데 대표님 보면 여기 변기왕국 있고 뭐 상해에도 집도 있고 근데 이 재산을 자녀가 셋 있다고 하셨는데
1: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학교 마칠 때까지 곧까지 나머지는 니네들의 희열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거라.
0: 자녀분들한테는 안 남겨줘요?
1: 물려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하죠.
3: 서바이벌.
1: 근데 이제 본인이 나보다 더 열정이 있고
0: 능력이 있으면
1: 그러면 그거는 더 좋죠. 이왕이면
0: 본인만큼 어떤 이 회사에 대한 열정이 있고 변기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뭐 그거는 나중에 회사에서 일할 수도 있는 거다.
1: 아니 뭐 준다 안 준다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네. 저는 지금 물론 그런 걸 생각할 나이가 아니에요.
0: 아, 그렇죠.
3: 맞아. 아직이니까
1: 나이도 얼마 안 먹었고요. 네. 그래서 아직 좀 더 해야 돼요.
3: 한창 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0: 자, 그 오늘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박현순 대표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1: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안 되는 걸 될 때까지 했어요. 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0: 네네.
1: 이 어려운 것도 야 이거 재밌네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꼬인 실 푸는 재미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제 삶의 가치로 삼고 있죠. 네.
2: 아무것도 아닌 변기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 없는 변기거든요. 사람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변기를 먼저 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같이 안 갔어. 다 갔잖아. 여기 다 변기 갔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다음에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변기한테 가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거냐. 왜? 내 불편한 거를 얘가 다 받아주잖아요. 다 쏟아내라. 내가 받아줄게.
1: 귀한 손님 오시면 내가 이렇게 거드리는데 먹으려면 불편하잖아요.
3: 네.
1: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손님들한테
0: 네. 목이 좀
3: 목이 아픈데요?
0: 아픈데요?
1: 아니 전혀 안 아픈데
0: 무거운데
1: 행복을 위해서
3: 위해서
1: 야 진짜 맛있네요. 아우
3: 맛있네.
0: 이게 난리에요. 더워 죽겠는데.
3: 더워 죽겠는데.
0: 오늘 이렇게 꼭 잡고 계신 게.
4: 꽃배달 1위 기업 윤공순.
5: 노영주입니다.
4: 하루 매출이 12억까지 올렸습니다.
3: 뷰가 너무 좋은데?
0: 역대급 정원이네요.
5: 저 안에 특별한 게 있습니다.
4: 저에게 선물해 준 거예요. 가난이 잔인했죠. 그 순간은 가난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걸 뼈저리게 또 한 번 느끼는 거예요.
0: 저도 그렇게

0: 대나게 사상 역대 최대 다견 가족이 산다는 이곳. 과연 얼마나 많은 반려견이 있을지 벌써 기대되는데요.
1: 아, 이 집인가 보네요.
0: 어? 생각보다 조용한데. 이야, 너 패션 멋지다.
2: 동구야,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동구 안녕. 근데 얘가 다예요?
1: 여기 애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2: 네.
1: 근데 지금 얘 혼자밖에 없네요.
2: 지금은요. 저는 개부자거든요. 애기들 보여드릴까요? 애들 엄청나게 많은데요.
0: 그치? 더 있지?
2: 애들아, 나와라!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우!
0: 우리, 우리!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진짜 많다! 이야, 대체 몇 마리야? 많아도 너무 많은 다견 가족의 사연, 지금 만나볼까요? 드디어 다견 가족과의 첫 대면 순간. 이야, 첫 만남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오호, 정신없어. 오호호. 야, 그만 짖어, 그만.
4: 먹어라.
0: 에헤이, 쟤는 또 뭐 하는 거야. 야, 안 돼.
5: 야, 거기가 화장실이 아니야. 너도, 야, 거기 화장실이 아니라고. 줄 서서 그러는데, 얘네?
2: 아, 나 진짜 얘네 좀 미치고, 진짜.
0: 아유, 이제 좀 시원해? 어? 완벽해?
4: 없어? 너 아까 샀잖아!
6: 쉬었지, 아주?
0: 어허, 이제 줄줄이 크니까지 덕분에 보호자들은 똥 치우랴, 물 청소하랴, 눈코 뗄 새 없이 바쁩니다.
2: 잔해물 있으니까 이거 청소를 해줘야지. 애들이 또 밟을까 싶으니까. 아, 깨끗하다.
0: 그렇게 색다른 환영 인사를 끝내고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는 다견 가족들.
1: 애들이 꽤 많네요.
2: 네.
1: 여기 그럼 총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2: 잠시만요. 12마리 나와 있어요.
1: 아, 12마리요?
2: 네.
1: 얘네 한 마리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살림이다. 정상. 까치, 까치.
1: 와, 근데 애들이 진짜 많네요.
2: 어, 저희 또 있는데.
1: 아, 얘네들 말고 또 있어요?
2: 네.
0: 예? 더 있다고요? 일단 보호자를 따라가 보는데요. 과연 얼마나 더 있을지.
2: 바로 여기 있어.
0: 에, 여기 또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넷. 우와.
4: 동물이 나와.
2: 여기도 좀 많죠? 잘 샀어?
0: 얼핏 봐도 다섯 마리는 더 있는 것 같은데.
2: 왜? 왜? 순디? 자기 만져달라고. 자기 만져달라고. 순디.
0: 아유, 귀여워.
1: 여기는 또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2: 여기는 지금 일곱 마리 있어요.
1: 여기에도 일곱 마리가 있어요?
2: 네.
0: 그러니까 모두 합하면 19 마리? 이래서 마당과 견사로 그룹을 나눠 돌보신다네요.
1: 그룹을 나눠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2: 이제 마당에 있는 아이들은 좀 약한 친구들이 마당에 있고, 이제 견사에 있는 친구들은 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이제 건강한 친구들이 이제 견사에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강한 친구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 또 약한 친구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오는 또 트러블이 있을까봐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분류해서 이렇게 돌보고 있어요.
0: 야, 근데 어쩜 이렇게 다 비슷하게 생긴 건지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1: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이게 다 같은 형제예요?
2: 네, 한 집에서 다 데리고 왔어요. 다 형제예요.
1: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많이 키우시게 된 거예요?
2: 이제 처음에 이제 집 지으면서 저희가 이제 새끼 강아지들이 노는 거 보고 간식 주다가 그 옆에서 이제 키우니까 이제 입벌을 했는데.
0: 마을에 올 때마다 반기듯 달려왔던 이웃집 강아지들. 어느 순간 보이지 않아 찾아갔던 날 충격에 빠졌답니다.
2: 처참했죠. 진짜 막 그 목줄도 진짜 정말로 그냥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되게 짧았고, 그리고 항상 물은 말라 있었고, 밥그릇은 사료가 아닌 음식물 찌꺼기로 가득했고, 그 주변의 배설물들을 바로바로 치우지 않았고, 그 심지어는 그 배설물들이 아기들이 살고 있는 집 바로 뒤쪽에다가 쌓아놨어요. 구더기들이 아이들의 집 쪽으로 다 이렇게 넘어왔던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살았더라고요.
3: 이리와, 깎아먹기 이리와.
0: 그날 이후 주인 대신 이웃집 개들을 보살펴온 보호자 가족. 그런데
2: 이제 얘네가 이제 커가니까 이제 얘네를 개장소한테 판다고 먼저

0: 저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진짜로 판다고. 심지어는 임신한 강아지마저도 보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전 주인의 충격적인 말에 개들을 구조하기 시작한 보호자 가족. 그렇게 지금의 다견 가족이 완성됐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약한 애 위주로 데려왔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죽어가는 애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1: 이제 다견 가족의 일상 살펴볼까요?
2: 장수, 까치.
3: 장수,
2: 까치.
0: 왔어?
1: 어? 누군데 애들이 저렇게 반기죠?
0: 빨리 왔네. 정선 형아 왔다, 형아. 형아. 들어와 보려.
2: 치치.
3: 이분들은 누구세요?
0: 같이 이제 함께 이제 구조했던 동생이랑 이제 조카예요. 같이 이제 살고 있거든요. 이제 뭐 주말에 이용해서 이렇게 애들 보러 이렇게 오고 있어요.
1: 아이고, 견사구름 난리다 난리. 얘들 대체 왜 이러는 거죠?
0: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4: 들어와. 용맹이부터 와.
0: 수월아.
4: 수월아, 네가 숨지 않고.
1: 갑자기 한 마리씩 데리고 나가는 보호자들. 어디 가시는 거죠?
5: 갑자기 얘네들은 왜 데리고 나왔습니까?
0: 너무 견사했으면 답답하니까 마당에 있는 아이들이랑 이제 합사해서 조금 자유롭게 놀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1: 아이고, 기다려. 너희도 다 데려간대.
2: 가자, 가자, 빨려.
1: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마당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노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네요. 그나저나 이 녀석들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아주 그냥 정신을 쏙 빼놓네요, 쏙 빼놔. 정신없어. 게다가 이때 마당에 들어온 오빠를 공격하는 뿐이.
0: 야.
1: 이에 질세라 여기저기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얘들 이대로 괜찮을까요?
4: 정삼아, 이리 와. 정삼이, 이리 와. 이리 와.
0: 야, 이리 와, 홍순이.
1: 야, 그래도 보호자의 제지에 얌전해지긴 하네요.
0: 수월아, 이수월, 이리 와. 이제 마당에 있는 애들이, 이제 견사에 있는 애들이 들어오면 너 왜 들어왔어? 라고 이렇게 처음에 약간 공격 아닌 공격을 하더라고요.
1: 살벌한데요.
0: 같은 형제인데 조금 그런 거 보면 조금 속상해요. 솔직히 말을 하면.
1: 반려견 흥분을 가라앉히는 수단은 역시 간식만한 게 없죠. 아이고, 그 녀석들 참 맛있게도 잘 먹는다. 한편 견사에 혼자 남아 마당을 엿보고 있는 이 녀석. 왜 이러고 있는 거죠? 마치 나도 나가고 싶다는 듯 연신 같은 자리를 왔다 갔다 하더니 이내 바닥에 엎드리는 번죽이. 뭔가 안쓰럽네요. 때마침 번죽이를 찾아온 보호자. 그런데
4: 이 자식.
1: 어? 갑자기 왜 도망가는 거죠? 번쭉이, 너 왜 그래?
6: 번쭉이도 마당 갈까? 놀러 가자, 놀러. 빨리 와, 일로 와. 일로 와. 혼자서 뭐야, 이게. 빨리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거 줄게. 빨리 와, 일로 와봐.
1: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멀어지는 번쭉이. 요 녀석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번쭉아, 너 나가고 싶은 거 아니었어?
6: 너 거기 있을 거야?
5: 쟤 혼자만 저렇게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6: 네.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뭐 밥을 주거나 간식을 줄 때 주변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 번이라도 더 만져주고 안아주고 하는데 번쭉이는 먼발치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 번이라도 안아주고 만져주려고 하면 계속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0: 다른 애들처럼 사랑을 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그게 조금 속상해요. 번쭉 이리 와.
1: 번쭉이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2: 번쭉이랑 지금 몇 년째 저렇게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죠?
3: 1년. 처음 올 때부터?
4: 번쭉이는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구조화했던 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쪽에서도 계속 애들을 저희 몰래 이제 개장수한테 보내신 거죠. 그러면서 번쭉이가 거기서 탈출을 한 아이예요. 그 이후로 그게 너무 굳어져 버려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좀 많이 사람 손길을 무서워하고 있는 아이예요.
1: 그날 오후 보호자 모녀가 뭔가를 들고 오는데요.
5: 이건 뭐예요?
6: 닭발이에요.
5: 웬 갑자기 웬 닭발이에요?
6: 아, 아이들 보양식 좀 해주려고요. 다 준비됐습니까? 장작 다 쪼갰나요?
7: 네.
6: 빨리 불 좀 데펴주세요.
1: 어?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5: 저 두 분은 누구세요?
6: 우리 제부요. 우리 여동생.
0: 진아빠 화이팅!
7: 화이팅.
0: 조심해.
1: 오, 저거 쪼개기 힘들 텐데요. 이야, 한 번에. 우와, 보통 솜씨 아닌데요.
6: 우리 강아지들 보양식 할 때마다 우리 제부가 이렇게 항상 장작을 쪼개줘요.
1: 와, 정말 불까지 피운 거예요?
8: 이거 더운데 완전 이거 막 개고생이네 이거. 아이고 매워라.
6: 그래도 이거 뭐 여기다 해야 맛있지.
8: 그러니까 맛있는데 아우 오늘은 날씨도 덥고 너무 습하다.
5: 그렇게 고생이라 지나면서 그렇게 다들 열심히 하세요?
8: 근데 이뻐요. 잘 먹는 거 보면 그냥 잊혀져요. 그냥 힘들었던 것들이.
7: 오늘 진짜 한 번 내다 와봐.
8: 아, 오늘 진짜 한 번 낸다.
6: 날씨가 아니, 그... 습해가지고.
8: 조심하십시오.
7: 아까 눈, 아니, 이제 이게.
8: 어, 됐다. 붙었다. 붙었어. 이제 건드리면 안 돼. 붙으면 건드리면 안 돼.
1: 이 더위에 장작불까지. 사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데요. 다견 가족을 위해 곰국에 백수까지 끓이셨대요.
5: 더운 날 가만히 서서 이거 끓이시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6: 사람도 여름이면 땀 흘리고 체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면역력도 떨어지고. 근데 강아지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자주 해줘요.
1: 으치! 이야, 저 국물 좀 봐. 곰국 같아요, 곰국.
6: 아, 탱글탱글한 것 봐라. 지금에.
1: 와, 진짜 맛있겠다. 탱글탱글한 닭발에 뽀얀 국물까지. 특별 보양식 완성입니다.
6: 아, 이거 완전 콜라겐이다. 오, 그러니 이 콜라겐을 먹으니 애들이 얼마나 그냥 털이 반질반질하잖아, 그래서.
8: 맛있지? 맛있게 익었다.
9: 자, 간식 먹읍시다.
8: 이리와, 이리와. 아이고, 아이고.
1: 하하, 요 녀석들 벌써 냄새 맡고 다 모였네요.
9: 기다려.
1: 그래도 생각보다 잘 참는데요.
9: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좀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 어! 잠깐만! 어? 어? 어?
1: 아이고, 그럼 그렇지. 어째 얌전하다 했어요.
9: 걔 누구야?
5: 난리도 아니네요.
9: 예. 하.
5: 뭐 하나 주려면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9: 네.
6: 항상 그래요.
9: 용맹이 기다려. 먹성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10: 용맹아. 안 돼, 아직.
9: 기다려.
10: 기다리는 거야. 네 차례 아니야.
9: 기다려.
1: 배식은 서열대로 한대요.
10: 용맹. 용맹이 이리 오세요. 용맹이 이리 오세요. 용맹이 이리 오세요. 옳지. 옳지. 다음 얘네.
9: 자, 봉남이. 옳지.
1: 드디어 배식 완료.
8: 빨고.
1: 역시 먹을 땐 조용한데요. 그나저나 얘들 진짜 잘 먹는다.
2: 얘네들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이나 이렇게 먹어요?
4: 네, 저희가 15kg를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3일? 3일이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2: 그럼 하루 값도 만만치 않게 들겠네요.
4: 네. 많이 들죠? 잘 먹으니까.
6: 엄마 카드 다 쓴대요. 우리 딸내미.

0: 이 강아지 기운이라고. 바깥에도 안 나가고 오로지 걔네들한테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 아우 시집 좀 갔으면 좋겠는데 바깥을 나가야 남자를 남친을 만나도 만날 거 아니에요. 오로지 아침 있나면 얘네들. 네, 엄마는 너무 속상하지. 엄마 아빠는.
1: 이번엔 번쭈기에게 향하는 보호자. 이 녀석 또 도망가네요.
2: 번쭈기 일로 먹어. 번쭈기 먹어 빨리. 일로 와 빨리. 번쭈기 먹어 빨리. 빨리 옳지. 번쭈기 그럼 누나 나갈 테니까 와서 먹어. 다 먹어라.
1: 번쭈기가 편히 먹을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주는 보호자. 번쭈기는 과연 먹을까요?
2: 어? 먹는데요?
1: 널 어쩌면 좋으니.
3: 나오니까 그래도 먹네요.
2: 먹는 거 보니까 다행인데요. 안 먹으면 어떡하나 걱정하긴 했었거든요.
1: 잠시 후.
4: 치치 놔봐.
5: 데려가서 말든.
4: 어. 치치 한번 해보자. 치치도 한번 가보자.
1: 왜 또 지죠? 왜? 응? 어? 쟤들 이 집게 아니에요?
4: 어? 왜? 나가서 설마? 야, 쟤네 나가서 누구야? 용맹이랑 신지. 아, 용맹이! 아, 미치겠다.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저쪽으로. 애들 어딨어? 어디로 갔어? 이쪽으로 갔어.
6: 왜? 또 나갔어? 이 녀석이 또 나갔나가 보네. 누가 나갔어?
1: 이 녀석들 집 나간 게 한두 번이 아닌가 본데요.
7: 너 어디 갔어?
1: 일사불란하게 뿔뿔이 흩어져 찾아보는 보호자들.
2: 아 진짜.
4: 용맹아, 순디야. 아 저기 있어. 아 이 자식들 진짜.
7: 용맹 얼굴 자주 나가요?
4: 방심하고 있으면 그래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단체로 완전체로 이렇게 마당에 풀 때는. 이제 뭐 용맹이를 잠시 묶어놓거나 이제 순디를 잠시 묶어놓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동생이랑 조카가 와서 이제 분담해서 애들을 보면 되니까 괜찮겠거니 했더니 또 이제 그새를 못 참고 지금 탈출을 한 거예요.
1: 빠르긴 또 얼마나 빠른지 금세 또 보이진 않네요.
4: 용맹아! 순디야! 아, 이게 안 보여.
1: 그러게, 여기서 어떻게 찾아요?
4: 아, 이게 이리 아, 못 살아.
1: 아이고, 이 녀석들 어디서 뭐하다 온 거야?
4: 아, 나 어떡해. 빨리 와. 아, 못 살아 진짜. 진영아, 애들 간다.
1: 아이고 빨리 잡아요. 빨리 잡아.
4: 아 진짜. 네, 잡았어?
1: 네 잡았어.
8: 좀만 더 놀게 해주지.
4: 아 미치겠다 진짜.
1: 아유 대체 뭘 하다 온 거야.
9: 얘 다쳤다 언니.
4: 다쳤어? 어. 피나?
9: 어 긁혔어. 나올 때 긁혔나.
4: 아 나 진짜
9: 이게 참
4: 이렇게
9: 이렇게 봐요.
4: 진짜. 아니, 아, 못 살아, 진짜.
1: 근데, 순디는요? 순디 어디 갔죠? 순디도 잡혔구나. 아우, 다행입니다. 잡혔어? 어디?
4: 누가 내가 이래서 불안해 죽겠다니까. 온몸에 상처야, 다. 아우, 이거 봐봐, 얼굴 봐봐. 이거 상처 난 거 봐봐. 이런 게 다 그걸 수도 있어. 막 풀독 같은 거.
9: 그치.
4: 아 진짜.
7: 어, 도망가. 아, 미안.
9: 야, 너.
7: 어, 도망가.
1: 아이고, 어떡해.
7: 일로 와, 빨리 와.
1: 에헤, 저 녀석 봐라. 마치 약 올리듯 요리조리도 잘 피하는데요.
4: 순디야.
1: 우와, 진짜 빠르다.

0: 보다 못해 근데... 동생 보호자가 나서는데요.
1: 기다려.
0: 너무 순순히 잡히는데요. 이야. 설마 저러다 또 도망가는 건 아니겠죠?
2: 가장 걱정되는 점이 있으세요?
3: 네. 예전에 이 아이들 전에 있던 친구가 로드킬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 아이들도 혹시 도로가로 가다가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할까봐 그게 가장 큰 고민거리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4: 나세?
0: 그나저나 이 녀석들 대체 어디로 탈출을 하는 걸까요? 다행히 아이들이 나가는 곳이 어딘지 안다는 보호자.
3: 이쪽 여기 뒷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5: 거기 높이가 꽤 되는데요?
3: 네, 이거를 점프해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는 절대 못 넘어가요. 여기만 넘어가요.
0: 얼핏 살펴봐도 담벼락과 대문의 높이 차이는 없는 듯한데 유독 이 대문만을 넘어 탈출한다는 용맹이와 순디, 과연 사실일까요? 관찰 카메라에 포착된 아이들 모습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용맹이는 대문을 넘어 탈출을 했을까요? 대문 근처를 서성이는 용맹이와 순디. 대문 밖을 살펴보나 싶은 그때. 우와, 진짜 넘었어! 진짜 넘었어!
2: 그 친구들은 언제부터 그렇게 탈출하는 거예요?
6: 6개월 됐나? 6개월 좀
1: 그쵸. 용맹이가 크기가 다 컸을 때 대략적으로 자기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문 정도면 자기가 넘을 수 있겠다 하면서 문이 이렇게 넘어지니까 그때 이후부터는 사실 많이 나갔죠.
0: 그렇게 틈만 나면 탈출한다는 녀석들. 또다시 뒷문을 서성이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또 대문을 넘는 녀석들. 어떻게.
1: 용맹이 어딨어?
6: 얘 또 나갔어? 설마?
1: 용맹아!
0: 아휴,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나가봐요, 빨리! 아유, 쟤, 어떻게.
3: 나 미치겠다, 용맹이 쟤. 고삐 풀렸어, 지금.
0: 속타는 보호자 마음도 모르고 또 신나게 논밭을 질주하는 녀석들. 얘들을 어찌 하나요?
2: 그럼 얘네 나가서 뭐해요?
6: 그냥 뛰어놀아요. 그냥 뛰어노는데 이제 저는 많이 걱정이 되죠. 도로변으로 나갈까봐.
3: 이리 와.
0: 상습 가출에 결국 목줄 신세가 된 용맹이. 그래,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연이어 나간다 싶더니 상처까지 두 배로 생겼다네요.
1: 날카로운 걸 그냥 지가 지나간 거.
3: 그랬나 보네. 이봐봐. 장난 아니야.
0: 소독 후 연고까지 꼼꼼히 발라줍니다.
3: 괜찮아?
0: 너 복받았다 정말.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는 노릇. 일도 많고 탈도 많은 19 다견 가족의 평화는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2: 이 친구들한테 솔직히 이게 바라는 점이 있으세요?
6: 지금처럼 그냥 행복하게 그냥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뭔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고생한 친구들은 그런 거 다 있고 지금 행복을 즐기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0: 보호자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새나개의 유일한 희망 설쌤이 왔습니다.
7: 안녕하세요. 우와, 엄청 많아. 아이고 이뻐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그림이야? 왜 이렇게 많아? 사토관 생긴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와, 진짜 너무 많은데. 근데 애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머리 스타일이 되게 특이해요.
6: 네. 남자애들은 약간 모이칸 스타일로 미용을 했고 여자애들은 약간 마스크팩 한 것처럼 했어요. 구분을 지어놨어요, 지금.
0: 이야, 진짜 그러네.
7: 너무 이쁘다. 야, 너네 근데.

0: 나한테 별로 관심 없니? 그냥 좀 앉으면 올까? 아, 우리 신화 친구가 와주는 건가? 아유, 안녕.
1: 이야, 좋은 냄새 난다. 좋은 냄새 나.
0: 어, 알았어. 알았어.
2: 어, 좋아. 어, 찢겼어.
0: 어, 쌌어.
2: 아, 진짜. 너무 웃긴다.
0: 아, 이게 강아지 냄새가 엄청 많이 날 거예요. 이 친구는 묶여있네요?
3: 네, 이 아이.
0: 아, 얘가 그 탈출한다는
3: 네, 맞아요. 용맹이.
0: 총 몇 마리 있는 거예요?
3: 어, 지금 현재 마당에는 18마리가 나와 있고
0: 18마리. 와,
3: 한 마리는 저 안에 있어요.
0: 아, 제가 그 들었던
3: 네, 번쭉이.
0: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네. 않은 친구.
3: 네.
0: 우리 번쭉이도 한번 보러 가고 싶거든요.
3: 아, 네네네.
0: 괜찮을까요?
3: 네.
0: 네, 한번 가보시죠.
3: 네.
1: 번쭉이는 과연 설샘을 어떻게 맞아줄까요? 아니나 다를까 인기척이 들리자 바로 숨어버리는 녀석.
0: 아, 저 안쪽까지 들어가 버렸네. 아유, 저 우리 들어오니까 저기 또 쳐다보다가 저기 숨었구나. 살짝 들어가서 봐도 괜찮을까요?
3: 네. 네.
0: 아유, 무서워.
1: 몸은 피해도 눈은 마주쳐주는 번쭉이. 샘, 얘 왜 이러는 걸까요?
0: 그래도 아예 막 안 보겠다고 숨어 들어가진 않네. 너무 무서우면 아예 저 안 보이는데 저쪽 구석으로 쏙 들어가 버릴 거거든요? 그러진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 충돌 상황인 것 같아요.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알겠어. 나 여기 있으면 불편할 거니까 놔줄게. 좀 이따 보자, 우리.
1: 번쭉이 마음 꼭 열어주셔야 돼요, 쌤.
0: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3: 네.
0: 이거는 뭐 웬만한 우리 어디 사설 유기견 보호소
4: 그쪽, 그쪽 수준이 맞아요.
0: 많아요.
4: 네네네.
0: 이게 좀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거든요?
3: 네.
0: 어떤 사연이 좀 있나요?
3: 이 모든 아이들이 한 집에서 다 데리고 온 아이들이에요.
0: 이 아이들이 다 한 집에서 온 거라고요?
3: 네.
1: 3년 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물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짧은 목줄에 묶여 방치되듯 살아온 아이들이었죠.
3: 이 아이들을 이제 개장수한테 보낸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데리고 오게 됐어요. 그 임신한 애들까지도 개장수한테 보낸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약한 애 두 마리는 이제 임신한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0: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3: 네.
1: 그렇게 구조된 아이들은 보호자의 보살핌으로 출산도 하고 건강도 되찾았죠.
3: 근데 또 그 안에서 또 번식이 하면서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좀 화가 나는데 열 마리를 결국 보냈어요. 얘네들을 지키려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20마리나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1차로 열 몇 마리를 보내고 그리고 지금 2차적으로 또 보내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데리고 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0: 진짜 화가 나죠. 네. 19마리?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족은 슈퍼맨이에요.
1: 맞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0: 뭔가 걔를 식용의 목적으로 잡아가거나 파는 거. 이렇게 돌아다니는 유기견 같다라고 해서 뭔가 무조건 잡아간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뭐 바닥에 버려져 있는 물건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불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모습이 보이면 이것도 우리가 신고할 수 있어요.
1: 만약 불법 개장수로 의심된다면 잘 보시고 꼭 신고해 주세요.
3: 이리와.
1: 다견 가족을 위해 보양식도 차려줬던 보호자 가족. 먹을 땐 세상 얌전한 아이들이었죠.
0: 야, 이거 왜 이렇게 밥 먹을 때 안정적이지? 아니, 이게 지금 막 그냥 대충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엄청 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3: 아, 진짜요?
0: 원래는 이제 정석적인 건 뭐냐. 캔내를 쫙 깔아놓고 그 안에 밥을 싹 넣어놓고 자기 방에 들어가게 하고 문 딱 닫아놓는 거죠. 여기 19마리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최고. 엄청납니다. 지금 근데 마당에 있는 친구들이랑 견사에 있는 친구들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3: 네.
0: 이렇게 좀 나뉜 이유가 있을까요?
5: 이제 되게 이제 마당에 있는 애들은 이제 약한 애들이 많이 나와 있고
0: 네.
5: 이제 아무래도 안에는 좀 더 체격이 크고 좀 덩치가 큰 애들이 이제 견사 있는 위주가 많고 좀 작은 애들은 걔네들이랑 같이 또 부딪히다 보면 또 사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0: 맞아요.
5: 그래서 네.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0: 사실 진짜 잘하신 겁니다.
1: 합사할 땐 어떨까요?
0: 싸움이나 공격성이 일어나는 가장 큰 상황이 저 상황이에요.
5: 아, 그래요?
0: 문 앞.
5: 아.
0: 문 앞이라는 공간은 가장 많이 갈등이 생기고 이 흥분이 생기는 공간이죠. 그래서 원래 보통 문제 생기면 저렇게 내려놨을 때 문제가 생겨요.
5: 아.
0: 하나이가 공격하기 시작하면 내 무리 애들은 다 같이 공격해요.
1: 맞아요, 맞아. 한 녀석이 공격하자 따라하듯 다른 녀석들도 공격했죠.
0: 저거를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5: 아, 그래요? 많이 혼내는데.
0: 아니, 막 크게 혼내실 필요 없어요.
5: 어...
0: 진짜 공격적인 애였다면 저걸로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4: 안 끝났지.
0: 안 끝나요.
5: 안 끝나요?
0: 얘네가 맞먹고 물면 강아지 피부는 다 뚫려요. 저 표현은 사실 개들끼리 하지 마! 이거예요.
5: 아, 그래요?
4: 그래, 큰 싸움은 안 해.
0: 네. 자기네들이 조절을 해요. 그러면 저 표현은 뭐냐? 오지 마. 이거 내 거야. 하지 마. 이거지. 나 너 죽일 거야. 나 나쁜 애니까 나 너 공격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4: 그러진 않잖아요.
0: 개들끼리 저런 신호는 아주 정상적이에요.
5: 아, 그래요?
0: 네. 우리가 좀 잘못 개입했을 때 오히려 강아지들 입장에서는 좀 약했던 애는 아, 엄마 무조건 내 편이구나. 그래서 보호자 있을 때만 싸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견 가구의 싸움은 보호자 있을 때 일어나죠. 그래서 전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게 너무 무조건적인 합사에 막 집착할 필요는 없다. 단 뭐 견사 있는 아이들이 산책을 좀 더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마당에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게 있다거나라고만 한다면 저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은 해요. 표정 어떡할 거니? 뭔가 지금 행동하는 걸 보면 다른 사연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른 면이 있나요? 이렇게 오게 될 때?
5: 개장수가 직접 잡으려고 한 거를 체험을 한 친구예요.
6: 트럭에 데리고 갔을 때 그 번쭉이가 거기서 탈출을 해서 저희 쪽으로 이렇게 도망쳐 왔는데
5: 그래서 더 사람 손길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0: 당연하죠.
5: 네.
0: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는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충돌되는 상황이 꼭 발생돼요.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제 생각엔 번죽이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지금 바깥에 쳐다보죠.
5: 네.
0: 지도 가고 싶어요.
5: 맞아. 맞아.
0: 머리로는 알겠어요. 이 사람들 맞아. 나한테 뭐 안 해요. 나한테 맞아. 맛있는 거 주고 잘해줘요.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마음, 그 트라우마가 머리로는 알겠어서 가고 싶은데 이걸 자꾸 막는 거예요. 한 발 더 못 가기를.
5: 맞아.
0: 사실 이런 아이들이 조금 더 빨리 좋아지려면 사람과 있는 다른 공간에만 딱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아예 그냥 그 생활 공간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1: 보호자의 속을 가장 애태우는 용맹이와 순디도 있죠.
5: 먹어봐.
1: 틈만 났다 하면 보호자의 눈을 피해 탈출을 일삼았던 이 녀석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쌤?
4: 진짜.
0: 왜 나가는 걸까요? 아실 것 같아요.
6: 여기 안이 지루해서?
0: 밖이 재밌었어.
4: 네. 뛰어노는 게.
0: 우선 우리가 탈출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바깥 세상의 냄새와 이런 것들을 알 거예요.
5: 네,
0: 그러다 보니까 더 재밌어 보이죠. 네. 모든 동물들은 새로운 곳에 대한 그런 그 욕망이 있어요. 애들 탈출했을 때는 좀 어떤 게 걱정되세요?
6: 사실 도로변도 사실
0: 그쵸.
6: 있기도 해서 그러면은 그 큰 차가 돌아다닐 때 혹시나 그렇게 안 좋게 될까 봐 그게
0: 저는 그게 제일 걱정돼요. 사고 날까 봐.
6: 맞아.
1: 그렇습니다. 촬영 기간엔 그나마 논밭으로 탈출해 큰 문제가 없었지만

0: 차도로 나갈 수 있어 늘 불안했죠.
1: 이제 가끔씩 이제 애들이 풀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도로변 이렇게 확 나갔는데 트럭이 충돌해 오면서 걔를 이렇게 쳐버리시는 거. 그래가지고 안 좋게 된 경우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있었어요.
2: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3: 탈출은 무조건 막아야 돼요.
4: 맞아요.
3: 네. 얘네들이 즐거운 놀이를 좀 뺏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솔루션을 진행해보면 될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네. 네.
3: 가보자.
0: 먼저 아이들의 주 탈출구를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담벼락은 넘지 않고 오로지 대문으로만 탈출했었죠.
5: 이거는 탈출하라고 돼 있는 문입니다.
1: 아, 진짜요?
5: 네. 딱 여기로 탈출하죠?
1: 네.
5: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발을 저기다 댈 수 있죠?
1: 네.
5: 저러면 탈출해요. 근데 이건 어때요?
1: 이건
5: 잡을 수도 없고요. 밑에서 바라봤을 때 고개를 들면 기와가 보이죠.
1: 아...
5: 내가 점프할 때 머리가 부닥칠 거라는 본능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와처럼 똑같이 이렇게 한번 안쪽으로 좀 튀어나오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0: 쉽게 구할 수 있는 빨래거리로 대문 위를 막아보는데요.
1: 오, 딱 맞아. 오, 좋다.
5: 이렇게만 해놔도 우와. 진짜 간단하죠?
1: 오호.
5: 네.
1: 넘어가, 이게
5: 넘어가. 진짜 간단하죠?
1: 네.
5: 진짜 간단한데 이렇게만 해도 절대 못 넘어가요.
1: 신기하다.
0: 아이들이 넘지 않았던 담벼락과 같이 대문도 동일하게 위쪽을 막아준 건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관찰 카메라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역시 주변 탐색을 시작하는 용맹이
6: 저쪽으로 간다.
0: 바로 뒷문으로 달려가는데요.
6: 애들 갔습니다 지금.
0: 잠시 망설이나 싶은 순간
6: 오우야.
0: 쟤 놀랐네. 놀랐어. 좀 당황한 것 같은데요.
1: 지금 놀린 거죠?
5: 놀랐죠.
1: 그쵸, 놀린 거죠. 네.
5: 계속 다른 구멍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다가 포기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갈 생각을 못 합니다.
1: 아~
0: 과연 그럴까요? 포기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마당을 서성이는 녀석들.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지만
3: 용맹이 좀 지쳤어. 난 포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탈출하지 못하도록 해봤는데 네, 효과가 좋았어요.
1: 맞아요.
3: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저런 데를 막으면 아이들이 또 바로 포기하진 않아요. 당분간은 혹시 허술한 데 없는지 다른 구멍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다른 것도 잘 확인하면서 하셔야 돼요.
0: 자, 이번엔 트라우마에 갇혀 마음의 문까지 잠근 번쭉이의 솔루션을 시작해 봅니다.
5: 번쭉이는 우선은 보호자와 친해지는 게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인데
1: 네네.
5: 1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이 되진 않아요.
1: 네.
5: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오랫동안 한 공간에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아이들은 네. 거기서 또 못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립되어 있던 공간에서 나와보는 경험을 한번 해보고 그때 반응을 좀 한번 보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0: 먼저 번쭉이를 마당으로 데려오기로 했는데요.
1: 번쭉아 나가자. 나간다.
0: 역시나 불이 났게 도망가는 녀석. 불안한 듯 안절부절 못하는데요. 번쭉이가 놀라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보호자.
1: 괜찮아.
0: 번쭉아 조금만 참아보자.
1: 응? 이쪽으로 들어가보자. 이쪽으로 들어가봐. 누나가 뭐 너 언제 뭐 그렇게 한 적 있어? 번쭉이 앞으로 가보자. 옳지.
5: 들어가는데.
1: 들어간다.
0: 성공했다. 드디어 견사 밖으로 나가는 건가요?
1: 방송 안 돼. 들어와. 마당이야.
0: 구조 후 처음으로 마당에 나온 녀석. 원주가 괜찮아. 다 너를 위한 거야.
5: 아, 드디어 나왔는데 번쭉이 지금 얼마 만에 나온 거예요?
1: 1년이요.
5: 1년?
1: 네.
5: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고립돼서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난 그냥 여기 있을래가 돼버리는데 그러면 더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1: 맞아요.
5: 힘들더라도 우리가 한번 이런 연습들을 해봐야 돼요.
1: 네.
5: 이제 한번 풀어줘 볼까요?
1: 네. 우와, 잠깐만. 괜찮겠지?
0: 드디어 캔넬 문을 열어주는데요.
1: 어머, 어떡해. 아이고.

0: 하지만 쉽게 나오지 못하고 연신 두리번거리기 바쁜 번죽이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녀석들도 웬일인지 가만히 기다려주는데요. 번죽아, 조금만 용기 내보자. 응? 그렇지, 그렇지. 오, 잘했다, 번죽이. 오, 잘했어.
1: 어머, 어머, 어떡해, 웬일이야. 아이고, 이거.
0: 나오자마자 어딘가로 향하는 번죽이. 마당 그룹과의 첫 대면. 설마 싸우는 건 아니겠죠? 뭔가 낯선지 금세 다른 곳으로 피하는데요.
2: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쟤 저런데 숨을 것 같은데.
0: 아무래도 번죽이에게 적응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3: 진짜 나오고 싶었나 봐요.
4: 오고 싶지 않으면 네. 아까처럼 쳐다볼 수가 없어요.
3: 아, 그래요?
4: 네.
0: 그런데 이때 다시 밖으로 나오는 번죽이. 그리곤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하는데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 설샘과 보호자. 번죽이는 과연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4: 막히나?
3: 어머?
4: 아주 좋아요. 근데 생각보다 오, 좋은데요?
3: 아, 그래요?
4: 생각보다 괜찮아요.
3: 진짜 나오고 싶었나 봐요. 응 싸는데요?
4: 마킹이에요. 똥도 마킹이에요.
3: 다 해. 다 해버려.
4: 번죽이가 생각보다 지금 즐거워요.
3: 아, 그래요?
4: 약간 지금 산매경이 빠졌어요.
0: 마음이 좀 편해진 걸까요? 마당 곳곳을 돌아다니는 번죽이.
4: 저 소파 한번 가서 앉아보시면 거리를 좀씩 한번 좁혀보는 거예요.
0: 그런데 보호자가 움직이자 또다시 풀숲으로 숨어버리는 번죽이. 어이구, 이 녀석아.
2: 괜찮아요?
0: 그렇게 또다시 한동안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도통 나올 줄 모르는 녀석.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5: 번죽이는 그래도 1년 만에 여기 나와서 마킹도 하고 냄새도 맡고 좀 돌아다닌 걸로 오늘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아주 가끔씩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만이라도 여기에 나와서 다른 강아지들과 조금 더 적응하고 보호자가 옆에 있어도 좀 돌아다닐 수 있고 이 정도를 만들어주면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3: 감사합니다.
0: 번죽아, 잘할 수 있지?
5: 번죽이네 와서 솔루션을 했는데 오늘 같이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6: 일단은 애들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애들을 먼저 항상 생각해 주시고 그 애들 입장에서 솔루션을 해주시니까 진짜로 너무 감사했어요. 네.
5: 어머님 어떠셨나요?
7: 너무 좋았죠.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5: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진짜 존경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19마리의 생명을 아니에요, 더해요. 사실 그냥 방치했으면 태어나서 또 팔려가고 아니면 버려지고 이랬을 아이들까지 따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19마리가 아니라 진짜 30마리, 50마리의 생명을 살린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우리 가족분들만큼 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 아, 네. 감사합니다.
5: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8: 감사합니다.
9: 수고하셨습니다.
5: 네, 그래도 고생. 좋았지, 오늘. 즐거웠지.
9: 선생님, 좋았지.
0: 앞으로 더 행복하자.

0: 게으른 아침, 어디론가 향하는 차 안. 과연 이들이 도착한 곳은 어딜까요? 바로 새로운 가족이 될 녀석이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 살짝 얼었는데
1: 무서워요.

0: 어, 먹는 것도 가리는 거 없이 잘 먹네. 슬슬 말썽도 한 번씩 부려주고.
1: 아가, 그건 아니야.
0: 본격적인 배변 훈련에 들어간 태니. 사료가 한 톨씩 올라간 배변 패드 위에서 공놀이를 하며 적응 중인 모습인데요.
2: 아까 보호소에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데?
0: 오, 슬슬 피아를 할 것 같은데. 오! 성공!
3: 아이고 재밌네. 아이고 재밌어요.
1: 태희는 태어나서 잠대를 지금 처음 밟아봐.
0: 유기견 보호소에만 있다가 처음으로 보호자와 함께 산책에 나온 탱이.
3: 탱이야.
0: 기분 어때, 탱이야?
3: 탱이.
1: 아이고, 저거. 귀여워. 탱이는 지금 태어난 지 오늘 53일 됐어요.
2: 53일?
1: 네.
0: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새끼 강아지의 눈길을 사로잡은 특별한 존재들이 있었으니.
4: 어? 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0: 어? 어? 아이고. 닮은 듯 다른 듯 형 누나들이 그저 신기한 탱이.
3: 탱이, 엄마, 엄마 씨.
4: 알지? 엄마, 나 좀만 더 놀다 갈게.
0: 어, 박스 안에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보이는데요. 한 건물 창고 속에 방치되어 있던 녀석들을 우연히 발견해 구조해온 거라고 하네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이제 새 가족도 만났으니 안심해 얘들아. 그리하여 이 친구들에게도 새 이름이 생겼으니 바로 구찌와 샤넬이. 새로운 환경에 완벽히 적응했는지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며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 중인데요.
5: 야, 내가 건들지 말랬지?
4: 아, 모냥 빠지게 왜 이러냐. 이름값 해야지.
0: 틈만 나면 티격태격하며 투닥거리는 구찌 샤넬 형제. 이번엔 구찌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죠? 요거 요거 남의 밥그릇이 더 커 보인다, 그지? 샤넬이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구찌.
5: 야야, 내 거랑 바꿔먹자. 내 거가 더 맛있어.
4: 아직 네 거 많이 남았잖아.
0: 아우, 잘 자랐네 녀석들. 데이즈 누나 품에서 잠자는 건 여전하네요. 샤넬 구찌가 사랑하는 데이즈 누나는 대형 푸들견이어서 빗질을 자주 해줘야 되는데요. 그새를 못 참고 데이즈 누나 곁에 찾아와서 애교 발사.
4: 누나 누나 심심해.
0: 자, 일단 눕자. 빗질은 마저 해야지.
5: 잠깐만 놀다 오면.
4: 누워.
5: 나 잠깐만. 누워. 잠깐만. 누워. 그만하고 이제 놀 거야.
0: 실랑이 끝에 빗질을 마치고 낮잠에 든 보호자와 데이즈 누나.
4: 그렇다면 나도 같이 살래.
5: 여기 자리 만들어줄게. 일로 와. 여기가 더 따뜻해.
0: 집사와 데이즈 누나 사이에 쏙. 사이좋게 오순도순 낮잠 타임을 즐기려는 그때.
5: 엄마, 아니 지금 못 하냐? 나만 빼고 엔딩 그림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다 진짜. 저 일단 들어갑니다.
0: 아, 우리 집이랑 똑같네. 아이, 사랑스럽다. 개와 고양이는 친구가 될 수 있냐고요? 그럼요. 친구를 넘어서 가족도 될 수 있답니다. 이 친구들처럼 말이죠.

0: 다시 손.
1: 손.
0: 아유, 잘했네. 강아지가 스스로 하우스에 들어가는 훈련도 성공! 어, 저거 어려운데?
1: 들어갔어. 스스로 들어갔어.
0: 어머, 근데 산책은 조금 힘들겠는데요? 보리야, 너 지금 눈 돌아갔어.
2: 역시 산책은 실전이지.
0: 잠깐의 걱정도 무색하게 만드는 위풍당당 발걸음. 보리야, 앞으로도 행복하길 바랄게. 비주얼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지금부터 뚜뚜의 하루를 소개합니다.
3: 어,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마르네.
0: 정수기 버튼 앞발로 꾹 눌러서 알아서 목 축여주시고요.
3: 뚜뚜빵. 어, 해줘 말아. 어, 해줘? 어, 귀찮아. 어, 그래, 해준다, 해줘. 어, 귀찮아.
4: 옳지.
1: 옳지.
4: 뚜뚜 앉아. 뚜뚜 손.
3: 뚜야, 하이바이브. 옳지. 집사야, 이거 좀 눌러줘봐봐. 그 다음에 요거. 아우, 이 오타 좀 봐라. 아우, 손 많이 가는 집사야. 아우. 요새 재밌는 만화가 많네. 이거.
0: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낸 뚜뚜. 이렇게 또 꿈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지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와 깨운 제 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골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와 깨론 제 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 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천진난만 매력을 자랑하는 이 친구의 정체는 보리. 사료를 하나씩 먹이며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1: 잘 기다리네. 아유, 잘했다. 아유, 잘했다.
2: 손.
0: 아이고, 얼굴을 올리네.

0: 땀땀땀.
1: 새하얀 알을 깨고 나오려는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새끼 도마뱀 등장이요. 세상에 나온 걸 환영한다 대추야.
2: 너도 성질내니?
1: 대추보다 일찍 태어난 이 녀석 한 성깔 한다는데요.
3: 오, 야 얘
4: 지금 웃거리다.
3: 와 대박이다.
4: 얘 대박 하나 나왔다. 이제 드디어.
5: 와 나 무섭지.
4: 성질머리 나왔다 이거.
2: 너 물 거야? 너가 물면 어떡하려고?
5: 물 수 있어.
2: 물어봐.
5: 잠깐만. 나 근데 아직 이빨이 없는데.
2: 물어보라니까?

0: 포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1: 여러분, 사실 곶감이와 대추에게는 무려 9마리의 도마뱀 식구들이 더 있답니다. 총 11마리! 대가족 마뱀이네 식구들은 이렇게 집사의 손가락이 붙어서 노는 걸 좋아하는데요.
0: 돈 받으려고? 돈 팔 거야?
1: 오!
0: 고기 좀 팔래? No.
1: 반가워요. 제가 마뱀이들 엄마예요. 우아한 몸짓으로 아름다운 미모를 뽐내는 중이신데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매일 등손을 하며 체력관리 중이랍니다. 마뱀이들 아빠 앵두 씨는 성격이 아주 화끈한 편이라는데요. 손장난을 좋아하는 만큼 과감하게 앙! 나 앵두, 한번 물면 놓치지 않지. 그런데 마뱀이네 식구들은 왜 이렇게 손가락을 좋아하는 걸까요?
0: 크랭베리.
1: 그건 도마뱀이 인간의 손과 접촉해서 교감을 나누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파충류들은 이러한 핸들링 과정을 통해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쌓는다고 합니다.
0: 몰라.
1: 마뱀이네 가족 중엔 특히 과리과리 용과리 이 친구가 핸들링을 아주 좋아한다는데요.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를 넘나드는 손가락 징검다리 기술도 연마 중이고요. 다음은 화려한 점프 기술. 점점 손바닥 간격을 넓혀가는데요.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깔끔하게 대성공.
0: 유지고.
1: 쏘세요.
0: 오, 잘한다.
1: 날아라, 용거리.
0: 그만 뛰어. 자꾸 점프해.
1: 점프 만렙 용과리. 손가락에서 놀기의 달인으로 임명합니다. 다음 주인공은 똑똑한 천재 고양이라는데요.
2: 앉아. 그래, 앉아.
1: 설마. 우와.
2: 옳지. 손.
1: 거짓말. 어머, 어머, 어머.
2: 옳지. 잘했어.
1: 대박.
2: 빵!
1: 와! 대박이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개냥이군요. 똑똑하다, 토리야. 그런데 토리 집사는 토리가 너무 똑똑해서 고민이라는데요.
2: 간식.
1: 집사가 주는 간식을 먹고 돌아온 토리의 행동에 주목하세요. 여러분, 들으셨나요? 토리야, 너 진짜 천재 맞구나.
3: 간식 줘.
1: 어, 웬일이야.
4: 그만 막아.
1: 어, 아빠 보고 뭐? 지금 따라오라는 것 같죠? 설마 버튼으로 향하는 거. 어머, 웬일이야. 무엇을 누를지 궁금하군요.
3: 놀아줘, 놀아줘.
2: 놀아달라.
1: 아, 놀아줘.
2: 놀아달라고?
3: 놀아줘, 놀아줘.
1: 쉴 틈 없이 자꾸 놀아줘. 눌러. 토리가 노는 거에 진심이구나. 그렇게 오늘도 토리를 위해 열심히 땀 흘리는 집사님. 아, 한숨 소리가 ASMR로 들리네요.
5: 어? 어떡해, 망가졌다, 토리야. 안 되겠네, 오늘 어쩔 수 없이 망가져서 그만 놀아야겠다. 아이고, 어쩐다냐, 이거가 망가져가지고. 응?
6: 이건 마치 재채기가 나오다가 다시 들어간 기분이야. 찜찜해, 찜찜하다고.
1: 새벽에도. 와. 어, 어떡해. 그만, 그만.
3: 그만. 간식 줘.
6: 그러니까 제때제때 놀아달라고요.
1: 집사랑 놀 때가 가장 행복한 토리였답니다.
7: 회장님 아니야?
1: 아, 웃겨.
8: 회장님이신데? 왜 이러고 있냐?
1: 어우, 그놈하고도 진짜.

0: 이전 회장님도 쓰담쓰담은 매우 좋아하시네요. 회장님 신기 불편하시면 안 될 텐데 벌써 한번 경고 받았고요.
1: 아, 하라고. 너 최고야.
0: 석고되지 않은 마음으로 다시 정성껏 쓰담쓰담 대접해 드렸다는데요. 회장님, 만족도 지금 최상이신데요. 너무 편해서 기절 직전이에요. 오, 회장님, 상석을 좋아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내려오시게요?
2: 빨리 내려와.
1: 막 집사 양반 성격 한번 급하구만.
2: 간발. 빨리. 두 발, 오케이. 세 발, 네 발, 오케이. 손을 내려갑니다.
0: 오.
2: 1층.
0: 안전하게 바닥까지 직접 에스코트해주는 집사들. 회장님,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뽀송이에요. 그런 뽀송이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으니.
3: 기다려.
0: 바로 공포의 기다려 훈련.
3: 기다려.
0: 침이 뚝뚝 떨어져도 열심히 버텨는 보는데.
3: 먹어.
1: 나 잘했지. 칭찬해줘. 아니면 또 주든가. 잘했지.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키키키키.
4: 하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다르게 인사해요.
1: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은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0: 바르게.
1: 한 번 더.

0: 다르게 해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 다르게 해요. 누구에게나 바르게 인사를 한답니다.
1: 뭐지?
0: 근데 누구세요?
2: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0: 아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니요.
3: 여기로 가면 된다. 은민용사 이쪽으로 오면 된다.
4: 알겠어. 이쪽으로 가면 된다.
5: 우리는 어린이 용사. 삐삐삐.
6: 여기는 어린이 용사 기지. 한글은 우리가 지킨다.
7: 우리 진짜 멋지다.
8: 맞아. 와, 진짜 용사 같아.
9: 한글 문제는 우리에게 맡겨라.
6: 어린이 용사 출동.
8: 누구지?
10: 한글이 파괴됐어.
8: 르게?
0: 르게? 난 한글 바르게야. 근데 천지의 공격을 받고 파괴됐어. 어린이 용사, 도와줘!
8: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지? 우린 진짜 용사의 힘을 가지고 있진 않아.
0: 어떡해.
11: 한글을 찾으려면 모험의 나라로 떠나야 해.
8: 하지만 우리가 어떡해? 우린 아용사처럼 빨리 달릴 수도 없고,
10: 이용사처럼 하늘을 날 수도 없고,
8: 야용사처럼 순간이동을 할 수도 없어.
11: 우리가 도와줄게. 함께 모험의 나라로 떠나자.

0: 변신했어.
1: 꿈인가? 아야!
0: 꿈이 아니야. 진짜야, 진짜.
2: 너희가 자음을 찾으면 우리가 모음을 쓸게.
1: 하지만 조금 무서워.
3: 우리가 항상 함께할게. 아이아시계만 있으면 언제든 우릴 부를 수 있어. 준비됐지?
1: 준비됐어.
0: 발을 찾으러 떠나자.
1: 발을 쓰려면 비읍이 필요해.
0: 모험의 나라로 떠나자.
1: 어린이 용사 출동!

0: 어디지?
1: 어? 나무가 거꾸로야.
2: 어? 건물도 거꾸로야.
1: 한글 바르개가 파괴돼서 온 세상이 거꾸로 변했나 봐.
2: 어? 비읍이야.
3: 아저씨, 가만히 있어요.
1: 움직이지 마세요. 그대로 멈춰 있어요.
4: 이렇게 버릇없게 부탁을 하다니.
1: 아저씨, 비읍이 안 보이잖아요.

0: 쓰시는 거야?
1: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나?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2: 한글용사!
3: 수술해, 한글!
4: 후빈정음, 내가 도와줄게.
5: 응. 어림없다.
4: 천지,
5: 너의 모든 기억을 빼앗겠다. 뿅망치로 한글 쓰는 법도 모두 잊을 것이다. 지읒!
1: 아영사, 괜찮아?
4: 누구세요?
1: 나야, 나! 승린용사야!
0: 나! 정음용사야!
4: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1: 천지가 아용사의 기억을 모두 가져갔나 봐. 아용사, 달리기를 떠올려봐.
4: 달리기?
0: 아이, 참! 이렇게! 이렇게 달려봐! 이렇게!
4: 이렇게?
0: 이렇게!
4: 이렇게?
0: 이렇게!
4: 우와!
0: 아용사!
4: 오! 우와!
6: 아용사! 멈춰!
7: 멈춰라, 시공간! 아용사, 우린 한글용사야. 모르겠어?
4: 뿅망치도 기억 안 나? 어? 뿅망치로 한글을 일으키던 순간을 기억해봐. 어? 아, 왜 기억 못하는 거야? 어떻게 뿅망치를 잊을 수 있어? 뿅망치를! 뿅망치를! 뿅망치를!
8: 아용사, 나 생각 안 나? 우리 정말 행복했잖아.
9: 뿅망치를! 뿅망치를! 뿅망치를! 뿅망치를!
4: 아,
5: 어린이 용사,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4: 천지?
5: 아니, 아용사?
4: 뿅망치의 힘을 보여주지! 뿅망치로 뿅뿅!
5: 두고 보자.
4: 역시 내 뿅망치야!
1: 우와! 아용사가 천지를 물리쳤다! 우와!
7: 아용사, 수고했어!
4: 모두 고마워. 이제 한글을 완성하자.
1: 응. 하지만 철봉 아저씨가 거꾸로 매달려야 비읍을 찾을 수 있어.
0: 그런데 아저씨가 안 만들어주셔.
7: 너희들 혹시 예의 바르게 인사는 했어?
1: 아차!
7: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부탁을 드려봐.
1: 아, 그래!
10: 안녕하세요.
1: 저는 훈민이에요.
10: 저는 정음이에요.
1: 우리는 자음 비읍을 찾으러 왔어요.
10: 네, 비읍을 좀 만들어주세요.
11: 그렇게 바르게 인사하고 바르게 말하니까 기분이 좋아졌구나. 그럼 부탁을 들어줘야지. 자, 가져가려.
1: 우와, 비읍을 찾았어.
4: 내가 뿅망치로 알을 쓸게.
3: 수사라, 한글!
4: 하르게. 하르게.
12: 저장 완료. 하르게.
13: 할아버지의 손으로
14: 바르게 한글 카드를 모든 자판기에 넣으면

0: 또 친구들 덕분이야. 고마워.
1: 바르게는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2: 친구와 만나면
0: 친구야, 안녕.
2: 바르게 인사해요.
0: 반가워. 안녕. 또 보자. 안녕.
2: 식사 전에 바르게 인사해요.
0: 잘 먹겠습니다.
2: 도움을 받고 나면
0: 고맙습니다.
2: 바르게 인사해요.
1: 바르게 순서대로 써볼게요.
2: 비읍이 아를 만나 바 리을이 을을 만나 르 기역이 에를 만나 게 바르게.
1: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바르게. 친구들 따라해봐요. 바르게.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이엇. 바르게 인사해요.
3: 히히. 우와, 한글이다. 먹고 말 테야. 꿀꺽. 냠냠. 맛있다. 슝.
1: 우잉. 악어가 오늘의 약속을 먹어버렸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바르게 인사해요.
4: 사이좋게 지내요.
1: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은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5: 사이좋게.
1: 한 번 더.

0: 우리는 사이좋은 친구.
1: 와, 맛있겠다. 어? 이게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이거 네가 먹어.
0: 아이, 아니야, 너가 먹어.
1: 아니야, 네가 먹어.
0: 아니야, 너가 먹어.
1: 아니, 네가 먹어.
0: 다 함께 사이좋게. 우와, 맛있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4: 어림없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한글과는 사이좋게 지낼 수 없어. 쭉!
5: 우리는 어린이 용사! 한글은 우리가 지킨다! 한글 문제는 우리에게 맡겨라! 어린이 용사 출동!
6: 저리 지켜! 아, 저리 지키라니까! 아, 나와!
5: 아,
6: 진짜.
5: 누가 온다!
6: 아,
7: 저리 지켜! 저리 비켜! 아, 저리 비켜!
5: 용사! 좋게?
8: 우린 원래 사이좋게였는데 사... 좋게가 되어버렸어.
5: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8: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6: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5: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어린이 용사 변신!

0: 어린이 용사, 이를 꼭 찾아줘!
1: 우리만 믿어! 이를 찾으러 떠나자!
2: 이를 쓰려면 이응이 필요해!
1: 모험의 나라로 떠나자!
2: 어린이 용사 출동!

0: 참으로 감격스러운 날이오. 이 훈민정음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날이 오다니.
1: 이제 백성들의 억울함과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이 모든 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님의 마음 덕분입니다.
0: 아니, 그대들은 웬을 사이좋지 못하게 지내는 것이오?
3: 깜짝이야.
0: 아니, 어린이 용사, 여기까진 웬일인고?
4: 세종대왕님? 안녕하세요.
5: 우린 자음 이응을 찾으러 왔어요.
4: 네.
0: 그래. 마침 다과를 준비했으니 간식부터 먹고 찾아보도록 해라.
4: 네. 맛있겠다. 동그란 이응 모양이야.
1: 어린이 용사, 제가 이 약과를 드릴게요.
2: 네. 아니요. 제가 드리도록
1: 하겠습니다. 제가요. 제가 한다고.
4: 약과가 망가졌어. 이응도 없어.
0: 아니, 무슨 일이냐?
4: 약과에 한글 이응이 있었는데 망가져버렸어요.
0: 이런. 사이가 좋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내가 늘 말했거늘.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여기에 이응이 있다.
4: 그게 뭐예요?
0: 훈민정음이다. 이 안에 너희가 찾는 모든 자음이 들어있다.
6: 어림없다.
0: 전지!
4: 한글 용사!
7: 돌아와, 하니니!
8: 피하세요! 전지, 각오해라!
6: 방해꾼이 따라왔군. 슛!
2: 슛! 내 훈민정음이!
0: 훈민정음을 꼭 찾아와야 한다.
8: 꼭 찾아오겠어요. 어린이 용사 세종대왕님을 부탁해.

0: 한글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1: 천지가 훈민정음책을 태우려 해. 아용사, 이용사.
2: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
3: 대포 소환!

0: 아니, 한글 용사 두고 보자.
1: 훈민정음 책을 찾았어요.
2: 아, 이 야, 셋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너희는 진정한 영웅이로구나.
3: 예, 정말 사이좋은 용사들입니다.
2: 너희들도 본받거라.
4: 예.
5: 이응이 불에 타버렸어요.
2: 무어라?
6: 선생님,
7: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2: 네.
7: 어이, 어이. 불에 탄 이응은 저희가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3: 네.
7: 사이 좋게.
5: 이응이야.
1: 내가 태극봉으로 이를 쓸게. 헛! 나와라, 한글!

0: 좋게.
1: 저자 완료. 사이좋게.
2: 할아버지의 손으로.
3: 사이좋게 학력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4: 아, 깨끗하게 하지 마.
3: 내가 돌아왔어. 너희들 덕분이야. 고마워. 사이좋게는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요.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요. 사이좋게 순서대로 써볼게요. 시옷이 아를 만나 사, 이응이 이를 만나 이, 지읒이 오를 만나 조, 조가 받침 히읗을 만나 조, 기역이 에를 만나 게, 사이좋게.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사이좋게. 친구들 따라해봐요. 사이좋게.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이야! 사이좋게 지내요.
5: 히히. 우와, 한글이다. 먹고 말 때야. 꿀꺽. 냠냠. 맛있다. 슝.
3: 오잉. 오늘의 약속을 악어가 또 먹어버렸네. 잉.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히히히. 이야. 사이좋게 지내요. 여러분, 서로서로 사이좋게 지내요. 안녕.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키키키키.
9: 사는 아이도
8: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0: 킥보드.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은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1: 약속!
0: 한 번 더!

0: 친구들, 밥 먹을 땐 자리에 앉아서 밥 먹기 약속!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기 약속! 초록 뿌릴 때 길 건너기 약속!
1: 뭐? 약속?
0: 어, 깜짝이야! 저랑 약속해요. 놀라게 하기 없기 약속!
1: 나는 약속 따윈 하지 않아.
0: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규칙, 약속, 비밀, 약속, 시간, 약속!
1: 시끄럽다!
0: 너무 무서워. 누구신데 저를 이렇게 무섭게 하는 거죠?
1: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약속을 깨버리겠다. 쯧!
0: 안 돼!
2: 훈민정음, 우리는 너희들 덕분에
3: 사이
2: 좋게 잘 지내고 있어.
3: 너희들도 잘 지내고 있지?
4: 그럼, 우린 다음 출동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5: 아, 다음 모험은 어디로 떠나려나?
6: 한글이 찾아왔어.
0: 아야야.
6: 속?
5: 무슨 속이지?
6: 꿈속?
5: 아, 물속. 아, 마음속.
0: 아니, 아니. 난 한글 약속이야.
5: 천지가 한글 약을 파괴한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나서야지.
7: 어린이 용사 변신!

0: 약을 찾으러 떠나자.
1: 약을 쓰려면 이응과 기역이 필요해. 그리고 야용사도.
2: 한계용사!
3: 훈민정음, 나도 출동 준비할게.
0: 우리가 아이야 시계로 부르면 꼭 달려와야 해.
1: 약속!
3: 약속!
0: 모험의 나라로 떠나자.
2: 어린이 용사 출동!

0: 자, 출동 준비를 해볼까? 훈민정음이 부르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 준비!
1: 과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0: 어? 백과사전이잖아? 모든 지식이 자음순으로 담겨있어. 이응 쪽을 열어보자. 오, 야용사. 나도 있잖아. 노란 옷을 입은 한글 용사. 부메랑으로 한글을 찾는다. 순간이동으로 어디든 갈 수 있다. 오, 정확한데?
2: 여긴 어디지?
3: 어? 귀여운 고양이다. 한글 고양이야. 어? 기억이다.
4: 어? 어? 어? 이응도 있어.
3: 우리가 찾는 기억과 이응이 모두 있네.
4: 응.
5: 자음을 찾았으니 이젠 모음용사가 필요해.
3: 응. 야용사를 불러보자. 아이야시계로 부르면 오기로 약속했지?
4: 응. 한글용사!

0: 어? 한글 용사! 천지!
1: 야영사는 오지 않을 것이다.
2: 오,
0: 한글용사, 한글용사.
1: 야영사는 오지 않는다.
0: 안돼.
1: 절벽 동굴에 가둬버리겠다.
0: 천지. 겨우 도착했네.
2: 이제 야용사만 오면 돼.
0: 한글용사!
2: 어? 야용사가 왜 안 오지? 아이야 시계로 부르면 오기로 약속했는데.
0: 한글용사!
2: 한글용사!
0: 우리의 약속을 잊지 마!
3: 오. 어? 약속도 있어. 약속이란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미리 정하는 것. 약속을 지켜야 진정한 용사가 된다. 약속을 지켜야... 약속? 이런 훈민정음과의 약속을 잊고 있었어!
0: 한글용사!
4: 돌아와, 한글!
3: 늦어서 미안해. 내가 좋아하는 책에 푹 빠져서 그만.
0: 다행이다.
2: 야용사, 아무리 책이 좋아도 우리와 한 약속은 그보다 훨씬 소중하다고.
3: 미안해. 앞으로는 꼭 약속을 소중히 하는 용사가 될게. 고양이야, 이제 걱정 마. 안전하게 살던 곳으로 데려다 줄게.
0: 야용사, 한글을 완성해야지.
3: 내가 부메랑으로 야를 쓸게.

0: 약속.
1: 저장 완료. 약속.
2: 할아버지의 손으로.
3: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약속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약속은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1: 차례차례 순서대로 타기. 꽃을 꺾지 않기. 밥 먹을 땐 돌아다니지 않기.
0: 약속 순서대로 써볼게요.
1: 이응이 야를 만나 야. 야가 받침 기역을 만나 약. 시옷이 오를 만나 소. 소가 받침 기역을 만나 속. 약속.
0: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약, 속. 친구들, 따라해봐요. 약, 속. 자,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약속을 잘 지켜요.
2: 히히, 우와, 한글이다. 먹고 말 테야. 꿀꺽, 냠냠, 맛있다. 슝.

0: 입니다.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두구.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1: 소곤 소곤
0: 한반다.

0: 속옷, 속옷. 조용한 곳에선 속옷, 속옷 말하기.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작은 목소리로 가만, 가만 이야기해야 돼요. 누구세요?
1: 나는 전지.
0: 뭐라구요?
1: 나는 전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0: 뭐라구요?
1: 나는 전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꾼다고.
2: 멋진 어린이 용사가 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해.
3: 좋아. 오늘은 백과사전 읽기다.
2: 기억에는 가방, 가수, 가지. 니은에는 나무, 나비. 디귿에는
4: 어린이 용사.
3: 누가 온다.
4: 나 좀 도와줘.
2: 곤소곤? 곤소곤? 곤소곤? 곤소곤소곤소곤소곤소곤!
4: 어, 맞아! 역시 어린이 용사는 달라! 나는 원래 한글 소곤소곤이었는데 천지의 공격을 받고 이렇게 됐어!
2: 소곤소곤에 소가 없어! 우리가 한글 소를 찾아주자!
3: 어린이 용사 변신!

0: 어린이 용사 소를 꼭 찾아줘.
1: 우리만 믿어. 소를 찾으러 떠나자. 소를 쓰려면 시옷이 필요해. 모험의 나라로 떠나자. 어린이 용사 출동!

0: 여긴 어디지?
1: 소곤소곤 나라? 우리가 찾는 자음은 어디에 있지? 어? 도서관 가는 길이야. 도서관에서 찾아보자.
2: 소곤소곤 말해야지. 천지가 들으면 어떡해.
3: 아, 아차.
2: 가자.
4: 도서관이군.

0: 필요해.
1: 어림없다.
2: 어? 어?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지? 내가 너무 큰 소리로 말했나 봐.
1: 한글은 절대 찾을 수 없다. 슛!
2: 안 돼!

0: 여기까지 오진 못하겠지?
1: 정은아, 쉿! 저기 좀 봐. 아기 새가 자고 있어.
2: 귀여워라. 자장, 자장.
1: 정은아, 저기.
0: 어디?
3: 여기에 있었군. 한글은 절대 찾을 수 없다. 쉿!
0: 안 돼! 한글 용사!
4: 훈민아, 정음아, 버스를 타고 피해!
3: 이 용사, 오랜만이군. 천지곤으로 널 날려버리겠다.
4: 좋아, 태극봉과 천지곤의 대결! 기대되는군. 슛! 헛!
3: 슛! 슛! 헛!
4: 슛!
3: 헛!
4: 슛!
3: 헛!
4: 슛!
3: 슛!
4: 슛!
3: 슛!
4: 슛!
3: 슛! 어린이 용사들은 어디로 갔지? 한글을 찾지 못하게 할 테다.
4: 천지,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와!
5: 쉿! 버스에서는 조용히!
6: 소곤소곤 말하자.
7: 그런데 우리가 시옷을 못 찾으면 어쩌지?
6: 왜 못 찾는다고 생각해? 우린 꼭 찾을 수 있어.
7: 그래, 할 수 있어.

0: 시옷을 찾았다. 이제 한글을 완성하자.
1: 응.
0: 한글 용사.
2: 내가 왔어. 내가 뿅망치로 오를 쓸게.

0: 곰.
1: 저장 완료. 소곤 소곤.
2: 할아버지의 손으로.
3: 이젠 할아버지 차례. 소곤 소곤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4: 훈민정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5: 다시 소곤 소곤 말할 수 있게 됐어. 너희들 덕분이야. 고마워.
3: 소곤 소곤은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5: 얘들아, 야용사 노란 옷을 입은 한글 용사 부메랑.
3: 도서관에서는
5: 조용히 하자.
3: 소곤 소곤 말해요.
5: 쉬, 조용 조용.
6: 오, 아저씨, 여기 내려주세요, 여기. 근데 거기.
3: 버스에서도 소곤 소곤 말해요.
4: 밥이 온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게.
3: 식당에서도 소곤 소곤 말해요.
7: 소곤 소곤, 순서대로 써볼게요.
3: 시옷이 오를 만나 소. 기역이 오를 만나 고. 고가 받침 니은을 만나 곤. 시옷이 오를 만나 소. 기역이 오를 만나 고. 고가 받침 니은을 만나 곤. 소곤 소곤.
7: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소곤 소곤. 친구들 따라해봐요. 소곤 소곤.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이야. 소곤 소곤 말해요.
8: 히히. 우와, 한글이다. 꿀꺽. 냠냠. 맛있다. 퓨웅.
7: 우잉.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야! 소곤 소곤 말해요. 여러분, 공공장소에서는 소곤 소곤 말해요. 안녕. 끝.
9: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0: 옥스포드 상.
11: 해보고.
10: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2: 탑승하세요.
1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상.
1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13: 여긴 뽀로로 방.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1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5: 지성.
14: 얼굴 상처엔
15: 승강길게.
14: 주물 상처엔
15: 덤덤해.
16: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4: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7: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1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9: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당장 고민이 되면
2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옥스포드 팡!
3: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항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6: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5: 얼굴 상처엔
7: 순한
8: 주물 상처엔
9: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시사 헌기맹과 함께하는 오연아
1: 미녀네.
2: 안녕하세요. 반가워. 친구들 여기가 어디?
1: 헌기맹.

0: 편식은 안 돼요.
1: 맞아.
2: 왔어요, 왔어요. 영양 만점 급식이 왔어요. 오늘 메뉴는 맛있는 콩이 듬뿍 들어있는 콩밥과 채소 가득.

0: 콩이건 고기건 골고루 잘 먹어야 키도 쑥쑥 크고 건강해지는 거죠.
1: 아, 그래도 저는 콩은 싫은데.
2: 부전 선생님, 전 콩 많이 많이 주세요. 아주 많이요.
3: 오, 바람풍.
0: 우와, 바람풍은 뭐든 잘 먹는데. 자, 콩 더 줄게요.
4: 저도요.
5: 저도 많이 줄게요.
0: 씹어 먹고 맛있게 먹어요.
3: 네, 예.
5: 잘 먹겠습니다. 예.
6: 맛있겠다.
7: 어, 아라, 넌 급식 안 먹어?
8: 응, 나도 먹어야지. 아라 후.

0: 터치! 무선 배터리 충전 시작! 어? 충전 완료! 힘이 불끈! 더 세졌어!
1: 우와! 맞아, 맞아!
2: 우와, 그냥 내가!
1: 아, 근데 콩이 너무 많아! 이 콩을 먹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아!
2: 근데 바람풍! 응. 넌 언제부터 이렇게 콩을 좋아했어?
3: 아, 콩! 나 콩 싫어하는데?
4: 어?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는 콩 많이 많이 많이 달라고 했잖아.
3: 아이, 그건 콩 안 먹는다 하면 혼나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지 뭐.
2: 뭐라고?

0: 고기만 먹을 거야.
1: 삼겹살 먹자. 삼겹살.

0: 아이들이 오기 전에 어서 요리하자.
1: 그래.
0: 자.
1: 지글지글.
0: 지글지글.
2: 이 콩을 어디다 버리지?
1: 아, 교장 선생님이 보면 안 된단 말이야.
3: 그러니까.
1: 어디다 버리지?
4: 어머, 어머, 어머. 와! 너네, 그 콩 다 버리려는 거야? 너희들.
0: 여기다 버려.
1: 네? 여기다 버려. 그래도 돼요?
2: 그럼, 그럼.
1: 오, 그럼. 버리자!
2: 버리자, 버리자.
4: 버려.
0: 아, 천천히 버려. 바닥에 흘리지 마.
1: 콩 다 버렸어.
2: 저도요, 저도요.
1: 버려.

0: 잘 버려.
1: 버렸네. 나 다 버렸다.
0: 와, 버렸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 와서 밥 먹어.
2: 어? 에? 여기서요? 여긴 메뉴가 뭔데요?
1: 메뉴?
2: 네.
1: 콩! 채소! 이런 거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0: 고기만 세트!
3: 고기만 세트! 와, 좋아요! 먹을래요!
0: 어서 와, 어서 와! 오늘은 만나 밥차에서 고기만 먹었다!
4: 오늘도 또 도라라 공주와 고기만 먹었다!
0: 매일매일 고기만 먹어서 정말 좋다!
5: 도라라 공주! 바람코!
6: 바람코!
7: 얘들아!
8: 우리 여기 있어!
6: 얘들아!
1: 왜 그래?
6: 아니, 배가 부글부글부글부글.
8: 아니, 나는 화장실에 앉아있어도 응가가 안 나와. 그거 변비 아니야? 변비 걸리면 고생 엄청 하는데.
1: 어머 어머 어머, 오늘은 반짝이랑 다 좋아도 안 돼?
0: 자, 만나밥차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신메뉴 닭고기 반 소고기 반 고기 반반 세트 출시.
3: 우와, 맛있겠다. 가자 가자 가자. 고기
1: 고기 고기 고기 고기
5: 메뉴가 고기만 세트, 고기 반반 세트? 다 고기뿐이네.
8: 설마 너네 여기서 고기만 먹은 거야? 아유, 그러니까 변비 걸리지.
7: 뭐? 고기만 먹어서
9: 변비에 걸렸다고?
10: 그래, 변비에 안 걸리려면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하는 거 알아?
1: 아니거든.
0: 친구들이 잘 모르나 본데 고기를 먹고 또 먹어서 응가를 밀어내야 하는 거라고.
1: 그렇지. 그러니까 어서 고기 먹어.
0: 그래.
1: 자, 고기.
7: 잠깐만요. 전 이제 고기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네,
5: 아니야.
8: 저도 고기 싫어요.
1: 아니야.
0: 어서 와서 먹으라니까.
8: 아니, 싫다는데 왜 그래요?
11: 번개맨이 간다!
1: 얘들아,
11: 이리 와!
8: 번개맨!
1: 아니, 잠깐만! 고기 먹으라! 고기 먹으라!
8: 괜찮아.
11: 아차차!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려다니!
1: 역시 번개맨은 눈썰미가 좋아. 그래, 맞아. 우린 아차?
0: 아차차다.
3: 아차! 아차차?
0: 여기 이 통엔 너희들이 버린 콩이 있다.
5: 저건 우리가 버린 콩이잖아.
1: 자, 이 콩에 들어있는 가시 에너지 맛 한번 볼래? 야!
8: 저게 뭐야?
1: 자, 바로
0: 콩개구리 자라났지.
12: 우리도 한때는 꿈이 있었어.
1: 아이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싶은 꿈이었지.
12: 그런데 이렇게 버림받았어.
1: 우리 버린 모든 친구들을
12: 미워할 거야.
11: 어디? 컹컹컹.
9: 내가 성대주마. 이럴수가. 또 일어나다니.
12: 우리를 버린 친구들이 편식을 계속하는 한 우린 절대 쓰러지지 않나.
11: 컴컴컴
0: 일어나.
13: 하지만 콩 단백질이라 역시 지치지 않는 곳 지독한 녀석들.
5: 번개맨, 친구들, 번개맨에게 친구들의 편식하지 않는 힘이 필요해요. 모두 번개맨에게 응원의 힘을 주세요. 번개맨
13: 편식하지 않는 친구들의 힘을 모아 이어차 좋아 번개 충천 성대도 자
7: 잠깐만요 공개물들아 우리가 정말 미안해
2: 앞으로 우리도 콩 잘 먹을게
12: 저 정말
1: 믿어도 돼
3: 약속할게
12: 좋아 믿어볼게
13: 돌아라 바람풍 정말 잘했어 좋아 그럼 이제 내 차례인가? 상처받은 콩콩 괴물들에게 위로를 번개 털라
12: 제발 콩 잘 먹어줘
0: 아차! 아차차! 밥차! 안녕히 계세요!
8: 아, 참, 애들 못 말린다니까! 그래! 자, 모두 박수!
7: 맞다. 번개맨, 미안해요. 괜히 우리 때문에.
2: 저도요, 고기만 먹는 게 나쁜 건지 몰랐어요.
4: 아니야. 고기를 잘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해. 하지만 콩이나 다른 채소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는 거야.
7: 알겠어요, 번개맨.
5: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골고루 잘 먹겠다고 약속해요. 약속!
4: 약속! 좋아요. 약속을 잘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진정한 영웅이에요. 자 그럼 우리 꼬마 영웅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펀치 좀 함께해요.

0: 오늘의 이야기 세 가지 소원.
1: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퀴즈!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건?
2: 할머니?
1: 땡! 소시지였어요.
2: 네? 소시지요?

0: 소시지가 제일 좋아. 아이고, 그 소시지 좀 그만 좀 먹어요. 그만 좀. 아유, 이 소시지 그만 먹고 우리 운동 좀 합시다.
1: 응? 아유, 운동하기 싫은데.
0: 아유, 싫긴. 아유, 이 소시지 놓고 빨리 운동 좀 해요.
1: 아유, 알았어요.
0: 자, 나 따라와요. 헛, 헛돌, 헛돌, 헛돌, 헛돌. 기러들아, 헛, 헛돌, 헛돌, 헛돌.
2: 나는 너무 힘들어요.
0: 아이고.
2: 쉬었다가.
0: 누가 얼마나 있다고 벌써 이래요. 아이고,
1: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어디서? 요정들 사이가 나는데?
1: 아, 요정들 척 있네.
2: 봅시다.
3: 시끄럽게 웃고 다니는 요정들 오늘 아주 잘 걸렸다.
1: 잘 걸렸다.
4: 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5: 고양이.
4: 그래요, 고양이.
6: 아, 친구들, 우리 모두 함께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줘요.
5: 냐오,
4: 냐오, 더 크게,
5: 냐오,
6: 냐오.
0: 너야, 고양이잖아.
7: 한두 마리가 아니라 때로 안 나와 찍찍.
1: 엄마야.
6: 못된 지들아, 여기 의심도 하지 말아라.
4: 그래, 그래. 아이고, 아이고, 요정들아, 너희들 괜찮니?
2: 감사해요.

0: 아이고, 이게 웬 행운이야.
1: 세상에나 소원이 세 개. 아유, 이걸 잘 빌어야 될 텐데, 그죠?
0: 아이, 됐고! 나는 그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소세지나 그냥 왕창 생겼으면 소원이었겠네!

0: 꺼져구만.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소세지가 왕창 생겨버렸다.
1: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아니, 소세지를 달라고 어쩌세요? 아유, 그래요. 아주 그 좋아하는 소세지, 영감 코에 그냥 팍 붙어버렸으면 소원이었거든. 어쩌세요? 아이고, 이럴랬지?
0: 아, 이게 뭐야? 이게 소세지가 붙어, 이거 안 떨어지네, 이거. 아이고,
1: 어떡해요? 난 그냥 화가 나서 해본 말인데.
0: 아이, 됐고! 얼른 이거나 떼봐요.
1: 예, 떼요. 아이고,
0: 떨어졌나?
1: 안 떨어졌는데.
0: 아이, 그대로네.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1: 아이고, 어떡해.
0: 아이, 그래. 그럼 마지막 소원은?

0: 분명히 말했어요. 그건 안 돼요.
1: 아이, 그럼 나더러, 아이, 그냥 확 빌어버려. 아이고, 어떡하나. 아유, 내 소세지.
2: 어디서 맛있는 소시지 냄새가 나는데?
3: 어? 아, 저 할아버지 코에 소시지다.
1: 아유, 왜 지대들이 여기 나타났냐? 아이고, 아이고.
3: 가자.
1: 아유, 안 돼, 안 돼, 안 돼. 아유, 아유, 저리 가. 아유, 저리 가.
0: 아니, 아니, 영감, 영감 괜찮아요.
1: 아이고, 아이고,
0: 아이고, 조심히 내려와요.
1: 아이고, 나 너무 무서웠어요.
0: 아이고, 그랬죠요.
1: 아, 잘 때도 저 쥐들이 공격해 올 텐데, 아이고, 어째요.
0: 어쩌긴 뭘 어째요. 마지막 소원 빌어야지.
1: 빌어요? 뭐를?
0: 아이, 그 코에 붙은 소세지 떼어달라고 빌어야지, 어떡해요.
1: 정말?
0: 아, 그 대신. 앞으로는 이 소세지만 먹지 않고 채소도 골고루 먹는다고 나랑 약속해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아니, 약속
1: 도장꾸.
0: 좋아요. 그럼 이제 소원을 빌어야지 뭐. 저기, 아유, 소세지, 아유, 해야겠지. 그 할아버지의 코에서 소세지가 떨어졌으면 소원이 없겠네.
1: 할멈, 고마워요.
0: 고맙기는요. 그 대신 앞으로 편식 안 하겠다는 약속 꼭 지켜요.
1: 당연하지요.
4: 따뜻한 후식, 전라남도 광양에서 함께한 고혈압 등동댕 가족을 소개합니다.

0: 친구들 안녕.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 상처엔 순간기계, 주물 상처엔
2: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옥스포드 팡!
9: 해보고!
8: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0: 탑승하세요.
8: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11: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출시. 넘버블럭스 친구들을 싹 끼우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큰수 비교까지 한글과 영어로 숫자놀이도 하고 신나는 동요도 같이 불러봐. 넘버블럭스 스마트 블럭 엑소 플레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그 아이클 타임. 두드림.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
4: 같이 가자.
3: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5: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6: 내일 또 놀자.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지금.
7: 얼굴 상처엔
8: 순간
7: 주물 상처엔
9: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솔.
1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5: 시원해.
6: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7: 키키키키.
8: 하는 아이도.
7: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0: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금.
9: 얼굴 상처엔
12: 승한 킥킥.
9: 주물 상처엔
13: 덤덤한
14: 마데카 솔이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5: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거, 뭐든지 뮤직박스. 오늘의 박스는 바로

0: 그래 결정했어. 너야.
1: 야 이거 뭐가 들어있지? 어떻게 한 거야? 우후. 이거 뭐가 들어있지? 오,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0: 오케이. 잠깐만 기다려.
1: 오,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뭐가 들어있는 거야?
2: 소리를 찾아봐.
3: 자, 오늘도 함께 하실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박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 아, 저쪽했어요.
3: 봤죠?
4: 네.
3: 오늘은,
4: 네. 우와. 대박 박스예요.
5: 대박 박스.
3: 헐.
4: 기대실.
3: 진짜 큰 박스예요. 와.
0: 소리 질러.
3: 자, 선생님들.
4: 네.
3: 오늘의 박스를 공개해 볼게요. 박스 안에
0: 박스가 또 있어요.
3: 선생님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박스 안에요
0: 박스가 또 있어요.
3: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랄만한 소식 알려드릴까요?
0: 박스가 또 있어요.
3: 좋아! 오늘 지유, 정엽이가 여기서 소리를 잘 찾아줘.
4: 네.
3: 그럼 아저씨가 이 소리를 가지고 멋진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볼게.
4: 네!
3: 자, 그러면 지유 박스부터 한번 열어보자. 오, 잘한다. 오!
4: 뭐야?
3: 책이야! 아, 책이야? 오, 책이 들어있네. 자, 그러면 지유야, 이 책에서 소리를 한번 찾아봐봐. 어떤 소리가 날 수 있을까?
4: 꾸수석, 꾸수석 소리다.
3: 책장 넘기는 소리도 나고. 또?
4: 비오 소리도 나네.
3: 캐스터넷 책 같네. 야, 이거 어때, 이거. 선생님 천재 같아. 대박! 야, 너랑 나랑 합치니까 벌써 음악이 됐어. 해봐. 근데 이 소리를 거기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
2: 누나가 책 읽을 때. 아빠가 신문 볼 때. 엄마의 커튼 넘기는 소리. 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소리가 난다잉.
3: 그 이번엔 정엽이 박스로 한번 가보자. 정엽아, 네. 열어볼까? 짠!
4: 빨랑이.
3: 우와!
4: 흔들어봐.
3: 흔들어봐. 예쁜 소리 난다.
4: 징글벨.
3: 오, 야, 크리스마스. 오, 크리스마스.

0: 진짜 무거워.
1: 다시 소리 내봐요, 소리.
0: 소리.
1: 박스. 종이 100개.
0: 종이가 100개?
1: 네.
0: 자, 그러면은 아저씨가 한번 열어볼게.
1: 네. 높은데 너무.
0: 궁금하다.
1: 밖에 없게요.
0: 잠깐만 있어봐.
1: 한 번에 열어야 되는데.
0: 어, 진짜 무거워. 짜잔. 이게 뭐게?
1: 몰라.
0: 여기 이 버튼들은 뭐지? 이게 컴퓨터인가? 잘 봐.
1: 맞아, 말. 누구세요? 저 분이요.
0: 자. 오, 땡소리 났어. 야, 그러면 이거 대박. 이거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옆으로 미는 소리는 지유 책 넘기는 소리 같고, 그리고 이 땡소리 있잖아. 이 땡소리는 정엽이 종소리랑 비슷한 것 같지 않아? 대박! 맞아.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대박! 오! 어디 다시 한번 볼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준비가 됐습니다. 마침내 완성한 오늘의 음악. 함께 해줄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짜잔! 자, 그럼, 얘들아, 잘 부탁해? 부탁한다.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어!

0: 우와. 이게 틀림없어. 우리 이거 고를까?
1: 레이디.
0: 우와. 이 재밌는 소리는 뭐지? 궁금하다. 우와. 그럼 오늘은 바로 야! 요들 요정?

0: 뭐든지 보고 놀고 싶은 두 분을 모시고요. 깜짝 놀랄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박스를 보면 진짜 깜짝 놀랄걸?
1: 야, 저기 여기 있잖아요. 저 잡았어요.
0: 오늘의 박스는 일로 와, 일로 와.
1: 어, 너무 큰데?
0: 자, 저기 서 있어봐. 상주에 뜯어줄게.
1: 너무 큰데? 네, 네.
2: 밀지 마세요, 우리.
0: 누구세요?
2: 나는 요리 요정이거든. 레레오레레레오레레오레레오레.
0: 우와, 대박. 오, 재밌는 소리 났어. 우와.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와, 대박. 목소리가요, 음악처럼 들려요.
2: 그렇죠.
0: 실례지만 확실히 누구세요?
2: 나는 요들 나라에서 온 요들 레이리. 오, 재밌어요?
3: 네.
2: 와, 요들 나라에서는 우리들의 목소리로 멋진 음악을 만들거든. 어렵지 않아요. 볼래요?
3: 네.
2: 레이리 레이리 레이리 레이리 레이리. 어때요?
0: 우와.
2: 요들나라 말 재밌죠?
3: 네.
2: 어, 그러면은 요들나라 말을 잘 배우고 우리도 한번 할 수 있을 텐데 해볼까요?
3: 네. 아~
2: 요들 재밌겠지?
3: 네.
2: 우리도 할 수 있어요.
0: 진짜요?
2: 어, 내가 퀴즈를 낼게. 요들은 어어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이게 먹는 소리일까? 꺾는 소리일까?
4: 꺾는 소리!
2: 어떻게 알았을까? 가슴 소리하고 머리 소리를 쓰는데 가슴을 살짝 만져보세요. 여여여.
4: 여여여.
2: 머리 만지면 여. 어쩌면 그렇게 잘할까?
0: 잘했어. 이거 잘하나 봐.
2: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하오빠도 잘하지. 이게 요들이거든. 퀴즈. 내가 좋아하는 야채가 뭘까요? 뭘까요?
1: 오이!
0: 오이!
2: 어떻게 알았어?
0: 오이!
2: 나는 오이를 좋아한다. 그리고 요들 나라에서는 코끼리 부를 때도 이렇게 부른다.
1: 아, 전 코끼리 좋아하고 오이도 좋아해.
2: 그렇구나. 나랑 똑같네. 유령 소리도 머리 소리를 낸다. 시작!
1: 레이로 레이로
2: 완전히 요들 박서다.
0: 정예부터 한번 해볼까? 그래. 정예부 해봐봐.
2: 시작!
1: 레이로
2: 와, 선생님 이 말이야? 말할 때도 정여마 사랑해요 우리, 지우야 사랑해요 우리, 아저씨도 사랑해요 우리.
0: 고마워요.
2: 이 정도면은 닭의 요들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지우 한번 해봐봐.
2: 어머나, 정엽이. 완전
0: 아저씨.
2: 빡빡빡빡빡빡. 다 같이 시작.
5: 깊은 산골짜기에 재미있는 소리가 울려 퍼져요.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 아이고, 사랑스럽네, 아기들. 아, 재밌어라. 그건 바로 아기 병아리의 이름이었군요. 첫째는 끄각, 둘째는 빡, 셋째는 빡빡, 넷째 병아리 이름은 바로 빡빡빡. 어느 날 엄마 닭이 시장 갔다가 돌아와 보니 끄각 빡빡빡빡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엄마 닭은 깜짝 놀라서 병아리들을 찾아 나섰지 뭐예요. 이쪽 산에서 우리 아기 못 봤나요?

0: 그 소리가 저쪽 산까지 울려 퍼졌어요. 부가박박박, 부가박박박박박, 얘들아, 얘들아, 부가박박박, 저쪽 산에 놀러 갔다가 길을 잃은 병아리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울쩍울쩍 울고 있어요. 부가박박박박, 엄마다, 엄마, 엄마, 여기 있어요. 엄마, 엄마. 저쪽 산에서 소리치니 그 소리가 이쪽 산까지 울려 퍼진 거예요.
1: 엄마, 여기 있어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우리.
0: 이쪽 산에 있던 엄마 닭은 한 달음에 저쪽 산으로 갔어요.
2: 부가 빡빡빡빡. 얘들아, 어이구, 내 아기들. 아이고, 부가 빡빡, 요리.
0: 기분이 좋아진 엄마 닭과 병아리들은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갔어요.
2: 부가 빡빡빡빡, 어이구.
1: 부가 빡빡, 요리.
2: 얘들, 어때?
0: 재미있게 노래하는 그 닭과 병아리를 사람들은 삐삐핸디 밴드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0: 그래, 그러면 닭의유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0: 닭의유들은 아주 쉽거든. 두 가지만 잘하면 돼. 잘 봐요. 완전히 여긴 닭장이야. 정말 잘했어요. 또 하나는 요러레이띠, 요러레이띠, 요러레이띠. 시작!
2: 요러레이띠, 요러레이띠, 요러레이띠.
0: 요러레, 이게 가슴 소리거든. 요러레,
2: 요러레.
0: 띠띠,
2: 띠띠,
0: 띠띠,
2: 띠띠.
0: 요러레, 띠.
2: 요러레이띠,
0: 요러레. 그럼 이거를 같이 하는 거야. 여러레이띠, 여러레이띠. 알겠지? 자, 시작. 여러레이띠,
2: 여러레이띠, 여러레이띠.
0: 너무 잘한다.
3: 그 지휘 한번 봐주세요.
0: 그럴까?
4: 여러레이띠, 여러레이띠, 여러레이띠.
0: 우와, 최고야. 정혁이 되불러? 우와, 아저씨는 종합적으로
3: 유라레이티 유라레이티.
0: 우와, 세계적인 요들러야. 최고세요. 그럼 우리 다 같이 뿌가박박박 요라레이티 한번 해보자. 시작.
2: 요라레이티, 요라레이티, 요라레이티.
0: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0: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옥스포드 팡.
3: 어? 해보고
2: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팡.
5: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출시! AR카드를 찍으면 넘버블럭스 친구들 등장! 넘버블럭스 친구들과 신나는 AR 숫자 놀이도 즐기고 퀴즈도 풀어봐! 넘버블럭스 숫자 놀이 AR카드 엑소플레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금!
6: 얼굴 상처엔
7: 순한길게!
6: 주물 상처엔
7: 덤덤한
8: 마데카 소리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는 옛설 칫설 마데카 설
0: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2: 호롱호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캠핑한 시간.
3: 같이 놀자.
2: 즐거운 캠핑 여행.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4: 키키키키.
5: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